0: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양희은입니다.

0: 남성시대 가족들 출근길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서늘하고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이자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 형수님과 재수씨한테 다정하게 인사하고 나오셨죠? 왜 여쭙느냐 하면 황혼 이혼이 많다지 뭡니까? 여기 좀 한번 봐주세요.
1: 네, 국가 데이터처에서 2025년 혼인 이혼 통계를 냈는데 이혼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혼인 4년 이하 부부보다 많았대요. 15,628건대 14,392건으로 황혼이혼이 1,236건 더 많았답니다. 이렇게 오래 살다가 이혼하는 배경을 보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일상의 갈등이 쌓이고 쌓인 결과다. 이런 분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헤어진다는 거죠.
0: 바로 그 점입니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요. 이혼을 하면 남성이 더 손해라는 속설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다정하게 사나이의 사랑을 수시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진 에스모전자의 파업. 노사가 어젯밤 늦게 합의하면서 파업이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군요. 후보들이 시장에 가고 노인정과 산업현장에 가고 어린이를 안아주고 등등 뭐 식상한 모습도 보여줄 텐데 그래도 누가 일꾼인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 형님과 아우님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3: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4: 목요일 아침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당진시청, 휴원스글로벌,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올품,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저축은행 중앙회, 브람산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슬림웨이 다이어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5: 으라차차차!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만세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양손 제자리.
4: 예.
5: 네, 오늘은 다리 하체 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4: 하체.
5: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뒤에 의자가 있다 생각하면서 천천히 앉겠습니다. 일중씨는 이 동작 자주 한다 그랬어요.
4: 아, 스쿼트 동작이요?
5: 예, 스쿼트.
4: 예예, 예. 이게 화장실 갈 때마다 10개씩이라도 좀 하고 가자.
5: 네.
4: 예.
5: 가능한 생각합니다. 분들 한 번에 딱 10번씩만 해주세요. 이 허벅지가 묵직해지는 느낌이 오면 이게 잘하고 계신 거래요.
4: 맞습니다. 아, 그리고 왜 우리 강아지랑 산책 갈 때도 가끔씩 이렇게 이제 쉬하고 예, 숲이나 공원 걸을 때 그러잖아요. 아, 그럴 때 옆에서 아빠는 스쿼트를 합니다. 이렇게 쭉 걷다가 우리 강아지는 이제 마킹하거나
5: 그렇죠.
4: 뭐 이러고 있을 때 두 네. 번이라도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5: 야.
4: 우리 강아지 또 움직이면 또 같이 걷고.
5: 네.
4: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5: 그거야말로 생활 속의 체육이자 생활 속의 근육 운동이군요.
4: 스트레칭이죠. 네. 자, 그리고 마음의 건강은요. 남성시대 또 여성시대와 수다로 챙겨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5: 네, 오늘은 든든한 햄버거로 준비했어요. 1, 2부에 소개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4: 송종헌님이요. 일중님, 지난번에 팔굽혀펴기 30개 실패하신 덕분에.
5: 네.
4: 아, 그 실패 아니라니까. 옆에서 방해 공작이 있어서 그런 거지. 아무튼 아메리카노 두 잔을 받은 당당입니다.
5: 아, 그때 쏜다 그랬잖아요.
4: 예.
5: 네.
4: 지난 일요일에 어머니랑 외갓집에 고사리 캐고 집으로 내려갈 때 일중님이 쏘신 아 덕에 더위 식혔습니다.
5: 아.
4: 요즘도 팔굽혀펴기 하시나요? 하셨는데 아우, 시원하게 잘 드셨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5: 예. 아껴 드셨구나.
4: 필요할 때 쓰시면 좋죠.
5: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집으로 내려갈 때 어머니랑 나란히 드셨네.
4: 네.
5: 잘하셨어요.
4: 아, 요즘도 팔굽혀펴기 하죠. 예, 예. 근데 이제 백이성 형님 옆에서는 안 하려고요.
5: 내기 또 해요?
4: 아, 또 슬슬 또 승부욕이 불을 지피죠.
5: 네. 예.
4: 왜냐면 오늘 또 백이성 형님 또 이따 충전맨으로 나오시지만
5: 물론이죠.
4: 특별한 손님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5: 네.
4: 야, 요 자존심 대결 한번 걸어봐 오늘. 네. 오늘 특집으로 준비했으니까 3, 4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남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경기도 군포시 LS로에서 이승준님이십니다. 매일 출근길 스마트폰 미니 앱으로 여성시대와 남성시대를 귀동냥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생일 선물로 스마트워치를 장만했습니다. 이게 수면 분석부터 스트레스 지수까지 알아서 다 체크를 해주니 세상 참 좋아졌다 싶더라고요. 회사에서 한창 집중해서 데이터 모니터링을 하고 회의 주제 할 때는 스트레스 지수 높음, 안정이 필요합니다 라는 알림이 뜹니다. 팽팽하게 긴장하며 일하니 야, 기계도 귀신같이 알아채는 거죠. 그런데 진짜 반전은 지난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주말을 맞아 온종일 아이 둘을 독방 육아하게 됐거든요. 애들 뒷공문이 따라다니며 밥 차려 먹이고 거실에 흩어진 장난감 수십 개를 주워 담고 몸으로 로봇 놀이까지 해주며 영혼이 탈탈 털리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당 떨어지고 쓰러지겠다 싶던 순간에 손목에서 진동이 징 울리더라고요. 화면을 봤더니 뭐라고 떠 있는지 아십니까? 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목표 칼로리 달성!
5: 그래요.
4: 이라고 뜨는 겁니다. 평일 내내 헬스장 갈 시간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굴렀는데 주말 육아가 스마트워치 기준으로는 고강도 크로스핏 운동이었던 겁니다. 기계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데 저는 왜 거실 한 구석에 주저앉아 눈물이 핑 돌았을까요? 월요일 아침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시 회사로 출근하면서 이번 주 평일에는 육아에 덜 움직여서 좀 쉬어야겠다는 우픈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서먹시계가 제시한 칼로리 소모량만큼 아이들에게 온몸으로 사랑을 준 것 같아 묘한 훈장 같기도 합니다. 이 땅에 주말 전사 아빠들

0: 이번 주도 무사히 버텨봅시다.
1: 야, 저는 거실 한 구석에 주저앉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서 내 아내가 매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네? 그거를 생각하고 눈물이 돌았을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장에서
0: 예.
1: 그게 아니라
0: 아니요, 아니 그래도 저기 아내에 대한 생각도 한 20%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1: 야, 이게 이렇게 고강도 운동

0: 큰일이죠. 네. 아우, 그래도 이렇게 육아하시며 집안일 하시면서 스마트워치가 작동을 해줬으니까.
1: 그러게. 네. 육아로 헬스하시는 거네.
0: 맞아요.
1: 네.
0: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얼마 전에 저 회식하고 노래방 갔는데 노래방에서 제 스마트워치가 오늘의 운동량 달성.
1: 아유 참 그러네.
0: 민망했어요.
1: 두 번째 사연입니다.
0: 네.
1: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에서 이철구님이 써주신 사연. 안녕하세요. 37살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가방을 고치고 낡은 것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켜면 늘 비슷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익숙한 작업대와 도구들. 그리고 아직은 조금 조용한 가게 안 공기. 시끌벅적하게 손님이 이어지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도 오지 않아 조용한 날도 있어요. 문 앞을 괜히 한 번 더 바라보다가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가끔 아휴, 이 일이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가게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자라고 있습니다. 크게 티나진 않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은 느낌? 그 모습이 어쩐지 제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변화들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를 버텨봅니다. 저는 원래 직장인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던 뭐 크게 부족하지도 풍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늘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4년 전 그 생각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의 가게를 시작했죠. 솔직히 겁이 많이 났습니다. 뭐 앞이 보장된 길도 아니었고 잘 될 거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0: 정말 해보고 싶다면 해봐. 대신 후회 없이 열심히 해야 해.
1: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 덕분에 저는 제 선택으로 사는 삶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이 선택이 맞았는지 생각해보게 되지만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선택한 길 위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이전과는 다른 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몇 달 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네 달 된 딸아이가 생긴 거죠. 아이를 안고 있으면 별다른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냥 마음이 조용해지고 이상하게 단단해집니다. 예전에는 힘들면 잠깐 멈춰도 되는 삶이었다면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삶이 훨씬 더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아이를 안고 있는 이 반복되는 일상이 예전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부모님 생각도 자주 합니다. 어릴 땐 몰랐는데 지금 되고 보니 부모님도 저와 비슷한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오셨겠구나 싶습니다. 말없이 일하시고 티내지 않고 책임지시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길에서 백발의 어르신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 눈에는 지금의 내가 얼마나 젊어 보일까? 아마도 속으로는 아이고 제일 좋을 때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 괜히 마음이 다잡아집니다.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요즘은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살되 조금은 덜 아깝게. 아쉽게 손님이 없는 시간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아이의 작은 웃음도 당연하게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0: 37에 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쌓이고 있고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흔들리지만 언제까지 흔들릴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것. 지금의 저에게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를 보며 그때가 참 좋을 때였지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오겠죠. 그날을 떠올리면 오늘이 조금 더 소중해집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느려도 이렇게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 하루를 끝까지 살아내고 있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안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내일을 살아갈 이유를 얻습니다. 아마 그렇게 저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살아갈 것입니다.
1: 야, 이게 매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같아도 불현듯 이 하루하루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날이 있거든요.
0: 네.
1: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나 지금 이 삶이 행복한 거구나. 나름 괜찮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이 가족들과 뭔가 시간을 보내거나
0: 그렇구나. 네.
1: 이럴 때 이 소중함이 찾아온단 말이죠. 네. 저도 며칠 전에 그랬어요. 우리 주말이었나? 우리 네 식구 오랜만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
0: 와우, 네 식구 오랜만이네요, 정말?
1: 네, 이제 주말이 돼야 모이니까 첫째가 기숙학교에 다니니.
0: 그러니까.
1: 근데 불현듯 그 생각 드는 거. 야, 내가 행복하네. 그래도 우리 식구들 모여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고. 야, 뭐 기업 총수가 뭐가 부러워. 내가 행복한 거지. 그렇지,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정순자님도 진짜 사연 주신 분이 진짜 단단해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실함이 느껴지네요 하셨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1: 나의 선택으로 직장 딱 그만두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신 거고.
0: 네.
1: 예, 매일매일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니까요.
0: 김정아님, 저도 6살 아들이 달려와서 내 사랑 하면서 안아주는데 너무 좋아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맛에 산다니까요.
1: 맞습니다. 키울 때 조금 힘든 것 같아도 6살 아들이 야 내 사랑 이러면서 엄마를 안아주면
0: 그러게.
1: 아우, 네. 박종옥님도요. 아이가 마술이죠. 아이를 보면 없던 힘도 또 용기도 다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이 때문에 또 힘을 내야 되고
0: 그렇죠.
1: 아이 덕분에 힘이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0: 책임질 존재가 있다는 거.
1: 예. 맞습니다.
0: 네. 그게 중요하죠.
1: 네. 예, 그게 참 버겁기도 한데 그거 덕분에 힘이 나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우리 본인이 선택하신 일 열심히 달려오고 계시는 이철구님을 위해서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함께 듣겠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운동 잘하시는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 한번 생각해봐 주세요. 언제 운동 실력과 체력이 가장 좋았습니까? 20대? 30대? 아니면 경험이 쌓여서 노련해진 지금? 요즘 프로야구 선수들을 볼 것 같으면요. 20대 초반이 가장 눈부신 시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03년생들의 활약이 뛰어나서 문동주 선수, 박영현 선수, 김도영, 김영웅, 이재현, 윤동희, 정준재, 안현민, 박정민, 허인서 선수 등등이 다 2003년생이라지 뭡니까? 놀라운 재능에 노력과 체력을 더했고 팬들의 응원까지 받쳐주니까 아, 20대 초반 뭐가 두렵겠습니까? 흔히 말하기를 야구선수들 전성기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고들 합니다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23살 청춘들이 이렇게나 대단한 걸 보면 말입니다. 반면에 통상적인 전성기를 지나 늦게까지 활약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영우 선수와 최정 선수, 타자의 정년을 늘리는 선수로 손꼽힙니다. 최영우 선수는 1983년생, 최정 선수는 1987년생. 20년 넘게 프로야구계에서 살아남으며 성적도 우수한 강타자입니다. 아, 그리고 저 투수 청년 늘리는 류현진 선수를 빼놓을 수 없겠죠? 나이는 단지 등번호일 뿐. 요 사실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프로배구 V리그에서는요. 한선수 선수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면서 자신이 3년 전에 세운 역대 최고령 MVP 수상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선수 선수는 늦은 85년생이랍니다. 해외 축구로 눈을 돌리면 10대부터 세계 무대를 휘어잡은 선수가 한둘이 아니고 이번에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는 사상 최초로 6회 연속 월드컵에 출전한답니다. 아시다시피 호날두 선수는 이제 78호년생으로 41살 노장입니다. 41살 노장. 이렇게 10대와 20대부터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선수가 있고 40대에도 훨훨 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도 운동과 일, 사랑과 우정에서 나이를 초월하시길 바라며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은 아재 개그를 빌려 세계 3대 폭포 안에 든다는 이 폭포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나이야 가라!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네. 김원준의 쇼였습니다. 딱 알고 계시네요. 윤구경님이 라이온즈의 최용우 선수 응원 가네요. 쇼! 아 그렇군요.
1: 네. 최고령 최형우 선수의 응원곡이기도 하대요.
0: 아 네. 네. 멋집니다. 진짜. 네, 이렇게 활약해주는 우리 선수들 네. 응원합니다. 정말. 아니 그리고 저는 호날두 선수가 41살에 노장이라는 표현이 참 이게 어울리는 말인가 싶어서 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전성기라는 것이 있고
1: 그렇죠.
0: 그것이 지났음에도 꾸준한 자기관리로 이렇게 활약하는 프로 무대의 선수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1: 이를테면 자기 한계를 계속 넘는 거죠.
0: 네네.
1: 자기의 신기록을 또 계속 넘어서는 거죠.
0: 네.
1: 아 그건 정말 더 대단한 노력일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네. 실은 뭐 헬스장을 매일 가는 것도 아니지만 가끔씩 가도 아유 오늘은 조금 몸이 무거우니까 뭐 오늘은 10개만 할까? 네. 아유 오늘은 뭐 5개만 할까? 우리하고 이렇게 늘 타협을 하는데 운동선수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나 봐요.
0: 그러니까.
1: 같이 운동을 네. 뭐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죠?
0: 네. 네. 10개를 했으면 오늘은 뭐 15개를 하든.
1: 아유.
0: 뭐 그보다 적게는 안 할 거 아니야. 예, 아 오늘 좀 무거우니까 운동 쉴까 이러면 안 된다던데요.
1: 우리 남편이 꼭 그래요. 요걸 넘어서야 이제부터 운동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0: 못해 못해.
1: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니까. 그래서 왜 넘어야 되냐고 내가 내가 왜 그걸 넘어서야 되냐고.
0: 그치?
1: 그러니까 저는 운동 선수가 안 된 거죠.
0: 진짜 정말. 힘든 일이에요.
1: 그 네. 넘어선다는 거 너무 진짜 스트레스예요.
0: 맞아요.
1: 네,
0: 에이, 대단하십니다.
1: 자 이번에는 충북 제천시에서 변운택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내 어린 시절의 뜰에는 언제나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아버지라 불렸다. 바람과 먼지가 가득한 세상을 떠돌던 그는 말없는 나그네였고 그 침묵은 가난이자 마지막으로 지키려 한 자존심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던 명함은 엿장수 한 장뿐이었다. 절크덕 절크덕 허공을 가르던 역가위 소리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생계의 비명처럼 우리 삶을 감싸던 배경음이었다. 창녕의 좁은 단칸방에 몸을 눕히면 그 쇳소리와 함께 굳은살이 박인 아버지의 손. 한쪽으로 기울어진 어깨가 떠올랐다. 하지만 세상은 그 침묵조차 놓아주지 않았다. 대구에서 시작

한 채소 도매상은 자금 부족으로 무너졌고 사채는 아버지의 발목을 옥죄었다. 빚쟁이에게 쫓겨 어머니가 머리채를 잡히던 그날 밤 아버지는 피가 날 때까지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우리는 짐승처럼 숨죽여 도망쳤고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그림자는 참담할 만큼 길게 늘어져 있었다. 김해로 거처를 옮겨서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옆판을 맨 아버지의 어깨는 더 깊이 휘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그는 우리를 외가에 맡긴 채 유랑의 길로 사라졌다.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온 아버지는 불에 끌린 재처럼 말라 있었다. 머슴살이와 소장농으로 몸은 활처럼 휘었고 간디스토마에 시달리며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다. 나는 무능력해 보이는 아버지를 보며 늘 속으로 외쳤었다. 왜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그는 세상과 싸우기에는 너무 가난했고 가난과 싸우기에는 이미 지쳐 있었음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남은 것은 헌 물건 몇 점과 갚아야 할 빚뿐이었다. 16살의 나는 가장이란 이름으로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때론 허공에 대고 외치곤 했다. 왜 끝까지 집만 남기고 떠났느냐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나 또한 사회생활을 마치고 퇴직을 했다. 고향시청 민원실에서 우연히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게 된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인 6.25 전사자 및 참전 명부를 마주한 순간 가슴 깊은 곳에 닫혀있던 문이 덜컥 열렸다. 혹시 아버지도 6.25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 작은 의문 하나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병적기록부마다 생년월일이 제각각이었고 주민등록번호마저 누락된 기록들 속에서 나는 탐정처럼 또 순례자처럼 아버지의 흔적을 더듬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대구 화장장의 낡은 기록 속에서 아버지의 옛 기록을 찾아냈다. 서류들을 정리해 병무청에 제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장의 병적 증명서가 날아왔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6.25 참전 용사. 그 순간 온몸이 떨렸다. 왜 그 빛나는 이름을 침묵 속에 묻어두었을까?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침묵에는 전쟁의 상처와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 깊이 새겨져 있었음을. 포화 속에서 먼저 간 전우들에 대한 죄책감, 전쟁의 상처를 안고 돌아온 현실은 자식들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가난뿐이었으니 참전 용사라는 명예조차 아버지에겐 사치로 느껴졌을까? 아버지는 생전에 보훈병원의 혜택도 받지 못했고 국립묘지에 묻히지도 못하셨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국가유공자 명부에 올리고 유골조차 남기지 못한 그를 위해 2000호국원의 위패를 모셨다. 이제 아버지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나는 평생 그를 가난한 엿장수이자 무능한 가장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젠 안다. 아버지는 전쟁터에서는 총으로 나라를 지키고 삶의 전쟁터에서는 엿가위를 쥐고 가족을 지켜낸 사람이었다. 나는 국가유공자의 아들이었고 한 시대의 고난을 감내한 영웅의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한마디 변명도 없이 무거운 침묵 속으로 사라졌지만 역사는 그를 잊지 않았고 이제 못난 아들인 내가

0: 그 기억을 세상에 드러내려 한다. 아버지, 당신의 긴 그림자 속에서 비로소 당신이 남긴 빛을 발견했습니다. 늦었지만 그 영광된 이름을 당신의 영전에 바칩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무거웠던 삶의 짐 다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1: 우리 아버님께서 6.25 참전 용사셨군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 어린 마음에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 집을 힘들게 할까? 나는 원망 섞인
0: 그렇죠.
1: 예, 울분도 토해내 보셨습니다만.
0: 아, 그래도 참 희한하게 그렇잖아요. 은퇴 후에
1: 네.
0: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이것저것 다 찾아서 퇴직 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민원실에서 일하시다가 6.25 전사자 및 참전 명부라는 걸 딱 보시면서 혹시 우리 아버지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1: 네.
0: 어유 이거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1: 아.
0: 저희도 해봐서 알아요.
1: 네네. 네. 아버님께서 역시 참전 용사시죠.
0: 그렇죠. 네. 그리고 유공자셨고.
1: 네.
0: 하여튼 어렸을 때 아버지의 훈장이 네 개였는데 그걸 갖고 놀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거슬러 다 찾아냈어요.
1: 네. 아, 우리 변우택님도 이렇게 참 힘든 작업이었겠습니다만.
0: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고 힘들어요.
1: 우리 아버지의 역사를 찾아주셨고요. 예. 그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께서도 참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0: 맞아.
1: 예.
0: 네.
1: 그 점을 또 이렇게 나이 들어 알아주시면 예. 하늘에서도 엄청 뿌듯해하실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0: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세트,
1: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2: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네, 오늘 1, 2부의 사연 소개 대신 이승준님, 이철구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를, 변운택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를, 그래서 종합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1177님,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이 부부의 날이래 했더니 우리 아내, 그래서 와 누가 뭐라더나, 어, 낭만 없는 여자 머쓱하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부부의 날이래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나 더
2: 하셨어야지. 한마디 더.
1: 한마디를 더.
2: 우리 모처럼인데 밖에 나가 외식 좀 할까? 당신 좋아하는 그걸로 그 식당 가서 먹을까? 뭐 이렇게.
1: 예. 그렇게 한마디 더 하시면 그래, 그런데도 그래서 와 뭐 이렇게는 안 하시겠죠.
2: 예. 아 6313님, 아하 오늘이 부부의 날이군요. 아침부터 다투었는데 여보 내가 미안해 사랑해요.
1: 아, 네. 좋아요. 저희 남성시대도 잘 보내주셨고,
2: 네.
1: 아하 오늘이 부부의 날이네, 아침부터 다투었는데 여보 내가 미안해 사랑해 라고 부인분께도 다시 한번 이 문자 보내주시면,
2: 네.
1: 좋을 것 같네요.
2: 네 그러세요. 네.
1: 0021님, 부부의 날이라고 우리 남편은 아침 출근길에 이 문자는 소개 안 할까요?
2: 많은 집에 분란을 일으킬 것 같은 문자라서.
1: 자, 일단 시작했으니까 마무리해. 자, 부부의 날이라고 우리 남편은 아침 출근길에 꽃다발 주던데요. 기념일에 둔한 남자인데 고마워 하며 꼭 안아줬어요. 하면서.
2: 어머, 이쁜 꽃다발이다. 장미가
1: 이른
2: 아홉송이야?
1: 장미...
2: 아홉송이, 열송이다.
1: 그래요?
2: 장미 열성이의 안개꽃이 이렇게 둘러져 있네요.
1: 아니 오늘 퇴근길도 아니고.
2: 아니 이른 아침에 퇴근길도 아니고 글쎄.
1: 출근길에 꽃다발을.
2: 출근하러 나갔다가 다시 사서 돌아오셨나?
1: 미리 준비하셨다는 얘기인데요.
2: 이야 대단하시다.
1: 심지어 0021님은 문자에도 아예 그러네. 예, 0021이네. 둘이서 하나 되는.
2: 아.
1: 문자 끝번호도 잘 그래, 쓰셨네요.
2: 우리 5월 21일 부부의 날이니까.
1: 네네.
2: 하여튼 3, 4부 여자는 모른다 에서도 우리가 부부의 날 특집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도 할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1: 자, 2부 끝곡은요. 손태진의 잃어버린 우산 준비했습니다. 재택근무 중이라고 하신 5916님 그리고 금정산 기숙에서 문자 주신 2288님 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네요. 제 곡 들으시고요. 저는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

0: 입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 파업 우려에서 벗어나면서 3.85% 급등 출발하며 7,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0만 원으로 급등 출발한 뒤 5% 상승한 29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4% 급등해 18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은 7천억 원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생산자 물가가 약 28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28.43으로 3월보다 2.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2.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일제히 민생현장으로 들어가 양보 없는 13일간의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가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에서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 연방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인준을 받는다면 그 점을 분명히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후보자는 1975년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조세 형평국 선출위원 등을 거쳐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반서방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후에 그 밖의 지역에서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 30에서 80mm,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경북 북부 동해안이 20에서 60mm, 수도권과 충청권, 부산, 울산, 광주, 전남 10에서 4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7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며 어제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6.1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우리 사회에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돕는 시민단체가 많은데요. 그런데 서울의 한 시민은 식물 구조 활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재개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버려지거나 방치된 식물을 구하는 거죠. 그런 다음 거주 중인 주택에서 키우다가 원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료로 나눠주는데요. 지금까지 1,000개가 넘는 화분을 분양했다고 합니다. 굳이 시간을 쪼개서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악착같이 피어난 식물들을 돕고 싶어서라는데요. 우리도 방치된 식물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0: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 사서함입니다.
2: 저 감사 인사 전화로 왔습니다.
0: 아, 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오늘 사서함은 제가 모십니다.
3: 안녕하세요. 2016 신춘 편지쇼에 가짜 수학여행이라는 주제로 수상한 강대중입니다. 제 사연이 소개된 후에 저를 아는 지인분들로부터 너무 많은 축하 사연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제 사연을 리얼하고 실감나게 읽어주신 양희연님, 김일중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애성시대의 영원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아, 2016 신춘편지쇼에서 작품 가짜 수학여행으로 가작을 네. 수상하신 우리 강대중님이 이렇게 음성편지를 남겨주셨네요. 이게 그 학창 시절에 가난 때문에 수학 여행을 못 갔잖아요.
0: 네.
1: 그리고는 이제 혼자 뒷동산에서 시간을 몰래 보내셨던 우리 사연자 분이신데 훗날 이제 아내와 설악산으로 신혼여행 가시면서 오래된 응어리를 풀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0: 네, 그렇죠. 2026 신춘 편지쇼 수상작 시리즈 이번 주말에도 장려상 수상작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미 방송된 작품들은 여성시대 홈페이지 다시 듣기 게시판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본문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대 신춘 편지쇼 게시판에서 살펴보실 수 있답니다.
1: 네, 열린 사서함 참여 번호도 알려드려야죠. 02789-1000, 02789-1004번입니다. 날씨가 우중충해서 기분이 울적할 때는 억지로라도 밝게 좀 웃는 게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꽤 지났어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날 활짝 웃게 한 기분 좋은 소식 남성시대 열린 사서함에 남겨주세요. 회사 승진, 자녀의 성적 상승, 우리 집 재테크 성공 이런 소식도 좋고요. 소소하게 체중 1kg 감량, 귀여운 우비 장만, 단골 식당 신메뉴 도전 이런 소식도 환영합니다. 소개되신 분들께는 받으면 기분 좋아지는 맞춤형 선물도 챙겨드려요.
0: 잠시 후 3, 4부에서는 충전맨 백이성 씨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손님 한 분 더 모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겁니다. 미니 켜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1: 남성시대 3, 4부는 KB국민은행, 데이펙, 청혼아이스, 유니베라, 안 터지는 맥스부탄, 열혈강호 온라인, 백조싱크, 유동골뱅이, 롯데렌터카, 한국세무사회, 노무법인폐, 동국제약 회라민큐와 함께합니다.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방 남매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방 남매.
2: 운전대만 잡으면 야수가 되는 남자.
3: 그래도 귀여운 거 앞에서 녹아내리는 남자.
4: 오늘도 그 속마음 들키기 전에 털어놓을 거야.
3: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4: 으라차차차차.
2: 우와,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
3: 아이고.
2: 야, 그리고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 21일 부부의 날. 오늘은 충전맨도 특집입니다. 백이성 씨와 그의 반쪽 이은비 씨까지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2: 난리.
6: 저희... 안녕하세요.
2: 와, 우리 형수님의 실물을 이렇게 영접하게 될 줄이야. 와, 야, 정말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어요.
2: 예, 저도 너무 뵙고 싶었어요.
6: 정말 뵙고 싶었어요.
2: 아니, 원래 예. 우리 백이성 형님 항상 목요일 이렇게 나오시면 네. 늘 지금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우리 네. 형수님이.
6: 아, 맞아요.
2: 방송을.
6: 네.
2: 그래서 늘 말조심을 하셨거든요.
7: 혹시나 생방을 놓치면 예. 다시 듣기로 꼭 체크를 하더라고요.
6: 아이고. 네.
2: 아니, 뭘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6: 아니, 남성시대인데 예. 진짜 속 편하게 말을 하고 와야 하잖아요.
2: 어, 네네.
6: 애매하게 말을 해서 제가 좋은 와이프인지 별로인 와이프인지 애매해요. 저는 차라리 예. 그냥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아~ 듣고 다 고칠 건 고쳐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3: 맞는 말씀.
6: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백이성 씨? 어?
7: 네?
2: 바로 옆에
7: 여기 MC 둘인데 왜 진행을
2: 말씀 똑바로 하세요?
7: 네?
2: 지금 여쭤보시잖아요.
7: 아유, 그, 뭐 예. 저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아,
2: 애매하게 하셨대요.
7: 애매하게 하진 않아요. 저는.
2: 차라리 예. 시원하게 하고 오든가.
6: 예. 그래요.
3: 아니,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더 좀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아,
7: 제가 사실 이게 한 달, 두 달, 한 달 반 전에 작가님한테 이날을 한번 같이 출연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 제 아내가 안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넌지시 이제 딱 던지면 거절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네. 하려고 그랬더니
3: 하겠대.
2: 오빠, 나 버킷리스트잖아. 아, 라디오.
6: 네.
2: 오, 진짜요?
6: 네, 네. 꿈이었어요. 그래서 예. 다 아. 스케줄이고 뭐고 다 빼고 부부의 어머나. 날만 기다렸어요.
3: 그러셨구나.
2: 네. 그러면 진짜 우리 여성시대 또 남성시대 가족분들께 정식으로 진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6: 카메라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안녕하세요.
3: 보세요.
6: 네, 저는 벵갈호랑이 백이성 씨 안에 일어나 봐요. 벵갈 아내 이은비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아니, 그렇지 않아도 김진희 님이 미니로 어머나 기성님 옆에 계신 여신님은 누구신가요?
2: 그러니까.
6: 여신은 아니고요.
3: 아, 그런 소리 들을만 네. 하시죠.
2: 저희 이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네, 백이성 형님과 형수님, 네. 이은비 님도 한번 봐주시고요. 실제로 근데 미스코리아시잖아요.
6: 그냥 코리아예요. 그 미스코리아는 아니고요. 그냥 네. 코리아.
7: 이게 자, 잠깐 네, 잘못된 거
6: 정보가
7: 같아요.
6: 잘못 나와 있어서.
2: 그냥 코리아라고요?
7: 다른 이은비 씨인 것 같아요.
6: 그런 것 같아요.
2: 아,
6: 네.
3: 진짜?
6: 네.
3: 2007년 미스 대구 네. 미 이렇게 알았거든요.
6: 아, 아니에요.
2: 아, 동명이인이다.
6: 네. 네.
3: 원래가 아나운서 하셨죠?
6: 예, 일종님 후배가 네. 되고 싶었던 아나운서 아~ 하다가 이제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왕성히 또 활동 네. 중이시니까. 네. 네. 아, 이동환님이 딱 봐주셨습니다.
7: 네.
2: 두 분 커플룩.
7: 아, 이제 아쉬운 거야.
6: 아, 보니까
2: 진짜 오늘 톤을 딱 맞춰.
7: 네. 저는 커플룩이라고 같은 색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2: 오늘 코디도 우리 이은비님이 해주신 네. 건가요?
3: 아, 좀 일어났어요.
2: 아,
3: 그렇지.
2: 네. 아,
3: 카키와 네. 베이지,
2: 네. 네. 네. 하이까지도 이렇게 신경.
3: 네, 질감도 네. 비슷하게 섞은 니트로.
6: 네, 네. 맞아요.
2: 이것도 이은비님이 오늘 다.
6: 네, 어제부터 사실은 한 일주일 전부터 생각이
3: 세상에
7: 오늘 이제 여성 시대 나오면 어떤 옷을 입을까를 네. 고민하고 워낙 이제 열혈 청취자니까
2: 네.
7: 제 아내가
3: 아니 아침마다 네. 코디를 해준다는 얘기는 늘 와서 해요.
7: 네.
3: 근데 진짜 뭐 결혼 9년 차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9년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어딜 나간다 그러면
6: 네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근데 방송 스케줄이 없어도
2: 네.
6: 이제 옷빨이 잘 받고. 눈빛 흔들리시네요.
2: 아, 얘기 끝까지 들어보려고요. 아, 예, 예.
6: 그리고 입혀주면은 다 소화를 하고 보통은 아, 나 이런 거 안 입어 하는데 어떤 걸 제가 제안을 해도 즐겁게 받아주니까
2: 네.
6: 옷을 사오는 기쁨이 있고 입히는 행복이 있어요.
2: 아, 옷빨도 잘 받고
6: 네.
2: 우리 오빠가
6: 얼굴도 또 딱 맞고
2: 얼굴도 딱 맞고
3: 예. 일종 씨 봐. 아, 지금
2: 아, 내 얼굴 왜 이렇게 부었어 오늘?
6: 아, 여기 보이는구나요. 오.
3: 다 보여요. 오.
2: 예, 아니 어제 네. 진짜 예 오징어 볶음을 먹고 잤더니.
6: 어, 근데 잘 생기셨어요.
2: 아유 감사합니다. 네. 미인이십니다.
6: 아니에요. 예, 예.
2: 어, 형님 옆에서 아주 몸둘바를 네. 모르시는 옷빨 잘 받으신 우리 기성 형님 좋으시겠어요.
7: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예. 이런 라디오를 처음 하는 거라 제 아내랑
2: 아, 함께 하시는
7: 예,
2: 게.
7: 예. 제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은. 아.

0: 그거를 불안하고. 아니 텔레비전을 먼저 네. 하고 나면 라디오는 그냥 일단 비추는 게 없으니까.
1: 이게 근데 이게 생방이기 때문에.
2: 아, 그래요?
1: 이제 TV는 녹, 뭐 촬영을 하고 이제 편집을 하는 게 있는데
0: 그렇구나.
1: 여기서 잘못해버리면 그냥 생방에 그냥 나가는 거니까.
2: 아니 뭐 이렇게 두 분이 감추고 있는 게 있어? 왜 이렇게 생방을 두려워?

0: 대답을 안 하네.
1: 시간을 늘 함께 보낸다는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2: 함께 보낸다고요?
1: 네네. 네.
2: 근데 저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오. 제가 항상 아침에 잘 갔다 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인사하면서 오늘은 몇 시에 와? 항상 물어봐요.
1: 귀가 시간 체크.
2: 네, 네. 근데 체크는 아니에요. 뭐 언제 네. 오나 이건 아닌데 빨리 네. 보고 싶어서.
0: 정말?
2: 진짜 그거는 진짜
0: 자기도 그래요. 일이 있잖아요.
2: 근데 이제 일을 다 하고 각자 다 하고 이제 같이 또 만나는 시간이 저한테는 종일 좀 기다리게 되고 좀 설레요 아직까지는.
1: 결혼 몇 년 차시죠? 아, 지금
0: 9년 차 약
1: 9년 차인데
3: 지금 네. 이왕이면 이제 생방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일이 없을 때.
0: 찾지. 그럼.
3: 그리고 자기가 일이 있을 때는 연락이 없어요, 저는.
0: 아,
1: 바쁠 때는 연락 예. 없다가.
0: 예. 미치, 예.
3: 그 사자성어를 제가 뜻을 모르는데 하멍차사라고.
1: 아, 예, 예. 하멍은 예. 소식 없어지는.
3: 하멍차세요, 일단. 어. 그러니까 오. 자기가 일이 없을 때는 계속 괴롭혀요.
2: 오늘은 뭐 오늘은 남으로 온 건가요?
3: 남으로. 부부의 날이요.
2: 대기성 씨, 부부였나요?
3: 부부의 날.
2: 아, 네. 부부였군요.
1: 반성하셨는데 네. 지금 약간. 네.
0: 아니 저희는... 루틴이 있으시잖아, 홈쇼핑에.
2: 네. 네. 근데
0: 보통
2: 지금은
0: 정규 방송은 어떻게?
2: 보통 제가 활동할 때는 새벽 2시에 끝나면 다음 날 제일 일찍 출근할 때는 5시까지 출근이에요.
1: 그럼 오전 5시요?
0: 잠이라도 네. 눈이라도 붙이시겠어요?
2: 그냥 그러니까. 씻고 얼굴 보고
0: 그냥 나와요?
2: 가는 그런 생활을 10년을
1: 그러니까
2: 해서.
1: 시간에.
0: 10년?
2: 네. 네.
1: 우리 남편 그래도 만나고 싶으니까 오후에 그죠?
2: 네.
1: 일 마치면
2: 그리고 아까 그 막 괴롭힌다고 하는데 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오롯이 둘이 각자 할 일 할 때는 제가 막 뭐해 누구 만나 이러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하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3: 저는 일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저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1: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예, 잘 안 하고
3: 일이 없을 때는 계속 이제 연락이 오고 예. 자기가 일이 있으면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1: 네.
3: 이게 아니,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까?
1: 그러네. 아니 바쁠 때는 아 자기야 네. 나 지금 바쁘니까 네네. 잠깐만 네. 뭐 나중에
3: 하몽차사와 적반하장.
1: 아
0: 그래.
1: 쌓인 거 다 부고 가세요. 아니요.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3: 내가 오늘 미쳤나봐요. 부부의 날인 거.
2: 아니 근데 21일이잖아요. 네. 네. 둘이 와서 혼자 가는 게 부부의 날인가요? 약간 느낌이
1: 야,
2: 지금
1: 세다. 우리 형수님이 역시 생방을 너무 잘하시네.
2: 약간 사이가 너무 좁은데 작가님 좀 멀게 이걸 좀.
1: 두 분이 오늘 약간 시간차를 두고 퇴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어쨌든 사이가 좋다고 해도 가끔씩 또 빈정상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2: 그럼요.
0: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서로 표현하는지 백희성 씨는 우선 아내는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 약간 네. 삐졌을 때
3: 일단은 현저히 말이 줄어져요. 거의 100에서 거의 5% 정도로 확 줄어져요.
1: 말수가
3: 말수가
1: 우리 형수님이
3: 네. 네. 그리고 일단 베이스가 쫙 깔려 있어요. 지금도 약간 이제 좀 베이스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1: 목소리 톤이요?
3: 목소리, 네. 목소리 톤이 베이스가 거의 바닥으로 깔려 있어요.
0: 아~
3: 그리고 단답형 이러면 네? 딱 이제 분위기가 아니요. 딱 있죠. 아, 그러면 이제 네. 저는 이제 반대로 톤이 쫙 올라가요.
1: 여보. 그치 그치 뭔가 풀어줘야 되니까.
3: 그리고 뭐라도 계속 말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되게 짜증내고 막 화가 막 불불한데도
1: 예.
3: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풀리면 이제 그때부터 좀 대답을 해주죠.
0: 그치. 백희성 씨는 네. 반대로 백희성 씨가 삐졌을 때는 어떤 증세예요?
1: 어떻게 하세요? 이은비 씨는?
2: 근데 원래 사실은 삐지지 않는 스타일인데 지금 뭐라도 짜내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짜낼 게 없네요. 아,
1: 본인이 지금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시는군요.
2: 많이 몰렸죠. 근데 말이 거의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느끼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무뎌서.
0: 무디지 않아요.
2: 오를 줄 알았는데.
0: 무디다고 생각했어요.
1: 이런 곰 같은 네, 여우를 봤나. 우리 네, 변기성 형님. 다 느끼고 계셨잖아요.
0: 불리아씨. 다 알고 있어.
1: 아니, 그래도 고맙지 않아요? 나의 이런 감정적인 네. 기복이나 이런 걸
0: 읽고 있잖아요.
1: 다 받아주신 그래. 거 아니에요?
2: 한없이 고마운데.
1: 지금 목소리 톤 약간 내려간 거죠.
3: 내려가. 약간 지금 갔어요.
1: 뭔지 알 것 같아요.
3: 왔어요 지금.
2: 네네. 원래 이래. 오늘은 신발 뭐 신어? 그러면 좋을 때는 이거랑 연두색이랑 이러는데 약간 별로일 때는 오늘은 신발 뭐 신어? 그러면 이러거든요. 나를 일부러 못 알아듣게 얼버무려요.
1: 형님도 약간 바뀌는구나. 그치?
2: 예, 그럼요. 사람인데.
1: 아유, 뭐 하나 찾아냈다. 다행이다. 그죠?
0: 그러게.
1: 예, 네. 예.
0: 자, 먼저 도착한 사연부터 우리가.
1: 자, 저희가 네. 그래도 매주 이 시간 여자는 모른다. 대한민국 네. 남자들만의 속사정. 그렇죠. 여자는 모르는 남자들만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시간이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자, 오늘은 제 아내도 이제 왔으니까
0: 네.
3: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1: 좋아요.
3: 중간에 이제 나오는 여자친구 역할을 좀 이제 할 텐데 자신 있죠?
2: 네.
3: 화이팅.
2: 네, 화이팅.
1: 좋아요.
3: 자, 닉네임 안정형 안.

0: 이고요. 성장형 남자친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든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27살 남자입니다. 저는 스스로 연애를 꽤 해봤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전엔 눈치가 없었지만 몇 번의 만남과 이별을 겪으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1: 그래, 너 정도면 눈치가 좀 있는 편이지.
0: 이제는 종종 이런 말도 듣습니다. 사랑을 통해 배웠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지금의 여자친구와도 잘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겪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싸우면 늘 이렇게 해왔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말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그리고는 맛있는 걸 사주거나 시간을 함께 보내면 우리 사이가 다시 괜찮아졌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여자친구는 다르더라고요.
2: 사과는 사과고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따로야. 나 서운하겠으면 내 마음도 좀 달래줘.
0: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조금 멍해졌습니다. 달래줘? 아니, 이미 사과를 다 했는데 뭘 더 달래달라는 거지? 생각해보니 저는 달랜다, 이 말의 뜻조차 잘 모르겠더라고요. 위로를 건네는 일도 감정을 붙잡아주는 일도 낯설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물었습니다. 저기 있잖아, 그 내 말이 바보같이 들릴 수는 있겠는데 나는 진짜로 이게 달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자 여자친구는
2: 괜찮아? 많이 속상했지? 라고 먼저 물어봐주고, 아, 내가 이런 점이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걱정하지 마. 좀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주면 좋겠어.
0: 괜찮아? 많이 속상했지? 그것부터 묻고, 그 다음에 내가 이래 이래서 미안하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다음에 또 다툼이 생겼을 때 그대로 했습니다. 괜찮은지 물어보고 왜 미안한지 열심히 설명했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 왠지 모르게 뭔가가 어색했습니다. 형식은 잘 따라한 것 같은데 뭔가 그 부족한 느낌? 역시나 여자친구도 그러더라고요.
2: 넌 아직 날 달래주지 못하는 것 같아.
0: 와, 덜렁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은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싶어서요. 이제는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여자친구가 슬프고 힘들 때 외롭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무리 고민해도 잘 모르겠네요. 사과와 달램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달래준다는 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이번 연애에서는 처음으로 그걸 꼭 배우고 싶습니다.
3: 어렵다, 어려워.
1: 아, 사과와 달램의 차이. 남성분 두 분. 네. 아시긴 아세요?
3: 아니, 사과는 잘못했을 때 하는 거고, 달래주는 거는 저쪽이 저기 뭐 안 좋을 때 해주는 거 아니에요?
0: 아, 일중실 아직 멀었네요. 땡. 노하우가 있어야 되죠. 사과는 예, 나 편해지려고 얘기하는 거고, 네, 달램은 상대방 편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3: 무슨 전문가
0: 맞잖아요. 오은영 내가 박사님 사과는 내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예, 잘못했으니까 미안해. 이건 내가 편해지려고 한단 말이죠. 예. 달램은 여보 화났어? 여보 뭐 안 좋은 거 있었어? 뭐 이런 거죠.
2: 그 뭐. 아는 사람이.
3: 그건 아, 그래. 한마디로 정리해. 뭔가 그건 아는 사람이 그래.
0: 이론과 실전은 달라. 연애를 책으로 배운 사람과.
3: 나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시원하네.
2: 시원하시죠.
3: 아, 늘 이렇게 네, 본인이 정말 가정적인. 네. 아, 너무 가정적이시지.
2: 아, 그렇긴 해요. 네. 네.
1: 야, 아,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 연기도 네, 정말 잘하셨는데.
3: 나 박수 쳐. 와. 네. 그러니까.
2: 그렇게 기대를 안 했어요?
3: 기대를 안 했죠.
2: 에이,
3: 역시 프로시대.
1: 달래준다는 게 네, 어떤 건지 모르는 것 같아요.
2: 약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 전에 사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했잖아, 끝. 이거는 이제 자기 마음 편하려고 주어가 그렇지. 본인. 근데 달랜다는 건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풀리고 이 정도면 풀렸을까, 이것까지 헤아리면 달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근데 의미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실천 면에서 네, 이제 심화 편까지 이제 가지 못하고 아~ 이제 앞쪽에서 끝을 낸 네, 그런 경우죠. 백이성 씨가.
0: 아니, 예전에 이제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좀 받고 갖고 네, 일적으로 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제가 그냥 그때는 이제 연애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오빠 생각했을 때 말이야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야 그쪽에서 그렇게 행동 나는 진짜 진짜 달래준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던 건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거 왜 울어 그랬더니 내가 그걸 몰라? 내가 바보야? 내가 뭐 몰라서 물어본 거야? 나랑 같이 욕해달라고 그러더라고.
1: 그렇지 공감을 해달라는 건데. 네.

0: 그때부터 제가 진짜 머리에 망신을 딱 맞은 그때부터는 이제 가르치려 들지 않았어요. 아하. 같이 욕해줘요 그냥.
1: 예.
0: 일중이가? 그럼 왜? 뭐 일중이 못 됐는데 회사에서 뭐 너한테 뭐라 그랬어? 아, 그 일중이 그럼 나쁜 놈이네 그 계속 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어요. 살아남는 법.
1: 이거 약간 마음에 좀 담았는데.
0: 아, 아직까지 가시지가 않은.
1: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해주면 되는 그렇지, 건데 그렇지. 함께 그렇지, 편들어주고.
2: 공감. 맞아요.
0: 그러니까 항상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같이 나란히 마주 보는 것보다 나란히 앉아서 같은 것을 보는 게 남자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3: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수시로 싸우는 게 네. 건강한 부부다. 왜냐하면 싸우는 중에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이렇게 잦은 사람이 오히려 더 뭔가 소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또 안 싸우는.
2: 그렇다고 네. 들었어요.
1: 싸울 일이 없으면 또 안 싸우는 거죠, 뭐.
3: 아니 그런데 안 싸우는 사람은 어느 날 트렁크 들고 나간대.
1: 그러니까 오히려 싸우고 싸이다 한 번에 터지는군요.
3: 싸우면서 서로 알아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묵묵하게 뭐 싸움도 없이 겉으로 보기엔 아주 담담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싸우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심리 상담사도 계시더라고요.
1: 아니, 오늘 두 분 이 시간이 서로의 어떻게 보면 좀 감춰놨던 속마음도 알 수 있는
2: 그렇죠.
1: 시간 아닙니까?
2: 네.
1: 그렇죠?
2: 시간이죠. 네. 네.
1: 어떻게 매주 목요일 오전이 좀 바쁘세요, 형사님?
4: 아니, 저는 불러주시면 백희성 씨 부재일 때 저 빼놓을게요, 작가님. 네. 아 그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 9894님이 네. 기성 씨 아내분 고정 갑시다. 연기도 잘하고 말도 센스 있게 잘하시고 최고.
3: 자 사연 주신 성장형 남자친구 이분께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자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5: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6: 맛있게 건강에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7: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8: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7: 마을 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9: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7: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버스에서 졸다가 눈 떴는데 마침 딱 내릴 곳이라 아싸 하며 내렸는데 아 우산 놓고 내렸을 때
1: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오랜만에 여자친구 만났는데 코피 나는 것 같다 한껏 폰 잡고 닦았는데 그냥 콧물일 때
2: 아우
0: 아우
1: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 노래.
2: 네, 문자로 9660님이 신청하셨네요.
1: 7살 조카가 저보고 삼촌 잘생겼어 라고 말해줬어요. 애들은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동물원에 우리들은 미남이다 들려주세요. 오케이, 렛츠고.
3: 아우, 너 잘했어.

0: 이 노래를 이렇게 네.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본 거 처음이에요.
1: 약간 뮤지컬 같은 그런
0: 네, 느낌이에요. 동물원의 네. 우리들은 미남이다 들어보셨고요. 아 근데 진짜 다 잘하신다.
2: 그러게. 그렇죠?
0: 우리 이은비님. 네.
2: 그러니까 프로지.
3: 신랑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네, 오늘 민폐 안 끼치고 잘하고 가겠습니다.
2: 어머나 그가 웬 말입니까?
0: 네. 자 늑대의 노래 우리들은 미남이다. 네. 남자들은 이런 생각 솔직히 다 하거든요.
1: 그렇죠. 거울 예, 보면.
0: 예. 아유, 그럼요.
1: 일단 우통이 까져 있어 항상.
0: 아, 네. 그 촉촉한 아. 욕실의 그 습기 예. 속에.
1: 그리고 머리를 일부러 예. 안 말리죠.
0: 네네. 네. 네.
1: 그리고 우수에 젖은 눈빛. 이런 것도 그리고 약간 윗입술을 약간 위로 올리면서 턱을 약간 올리죠. 아. 그럼 싹 한번.
0: 아, 너무 자세히 봤어 나. 아, 진짜.
2: 아니 은비 씨는 기성 씨 네. 어디에 반하셨을까?
3: 얼굴이요.
2: 얼굴 진짜? 얼굴 보세요.
3: 얼굴 당연히 보죠. 기본이라 지금껏 이제 뭐 인터뷰에서 누가 물어보시면은 질문은 안 하긴 했는데 네. 저. 특히 이쪽 얼굴을 좋아해서
0: 저희 왼쪽 프로필 왼쪽
3: 여기 네. 침대에서 항상 이렇게 이렇게 자요. 그래서
2: 아~
1: 네. 여기 얼굴. 왼쪽 45도를 좋아해요.
0: 오른쪽 보이면 기겁하나? 네, 기겁 거기 아니야?
3: 아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네.
2: 얼굴에 반했구나. 네. 네.
3: 아버지가 코가 크시거든요.
2: 아
0: 시아버님이 그러니까
3: 저희 아니, 아빠가
2: 친정 아빠가
3: 아버지가 닮은 사람 만나고 싶었는데
0: 아빠 닮은 걸로.
2: 근데 대부분이 그 닮은 뭔가가 눈빛에 있대요.
3: 맞아요.
2: 우리 엄마 눈빛 네.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어떤 거 아버지의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어떤 거가 훅 보일 때 그럴 때 그 같은 패밀리다 이런 게 느껴진다나요? 뭐 그래요.
0: 아니 근데 기성 형님 진짜 네. 멋지시죠.
1: 네. 아, 왜 그래?
0: 아 진짜 그럼 아주 남성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딱 생기셨으니까.
2: 그렇죠. 네.
1: 네. 근데 그냥 그런 얘기 없다가.
0: 아 근데 김두래님이 제 마음을 대신 네. 얘기해 주시긴 해요.
1: 네.
0: 아이들도 필요한 게 있으면 거짓말 할 때가 있죠.
2: 삼촌 잘생겼다 이렇게.
0: 형수님 뭐 필요해서 그러신 거 아니시죠 형수님.
3: 사랑이요.
2: 아, 사랑이 필요해서.
3: 부부의 날이잖아요.
2: 그렇죠.
3: 날.
0: 야, 이걸 이렇게 풀어가시는군요.
3: 네, 사랑.
2: 늑대의 노래를 신청해 주신 9660님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0: 네.
2: 남자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늑대의 노래 문자나 미니로 신청해 주세요. 문자는 샵8001 짧은 걸 50원 긴 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네 이번에는 닉네임 아기새와 아빠새님의 사연입니다. 나에게는 아기새 한 마리 있다. 우리

0: 소에 갓 1년 된 막내 은비 씨다.
1: 선배 있잖아요.
0: 그녀는 나만 졸졸 쫓아다니는 껌딱지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말수가 적다는데 나에게는 어제 저녁 메뉴까지 공유하는 수다쟁이다. 그러니 나는 그녀가 조금만 곤란한 목소리를 내도 바로 그녀에게 달려가게 된다.
2: 아이고 저거 봐. 기성아, 너는 은비가 찡그리기만 해도 벌떡 일어나서 가냐?
3: 아이고 그러게, 아주 아빠 새하고 아기 새가 따로 없다니까.
0: 우리 사이가 처음으로 이토록 각별했던 건 아니다. 유난히 내게 가혹했던 작년, 나는 20대의 마지막 9수를 지나고 있었다. 갑작스레 갑상선암 판정을 받게 됐고 건강 악화와 수술, 치료 때문에 회사를 한 달 이상 쉬어야 했다. 그동안 내 업무의 대부분은 신입이자 내 직속 후배인 은비 씨가 맡게 되었다. 아, 그 미안해요. 내가 자리를 비우게 돼서. 그 어려운 거 있으면 부담 없이 언제든지 연락해요.
1: 어머, 선배님이 왜 미안하세요? 아파서 치료받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얼른 나아서 빨리 돌아와 주시기만 하라고요.
0: 수술만 끝나면 통화나 문자는 가능하니까. 아, 진짜 부담 갖지 말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아, 그래야 내가 덜 미안하지.
1: 진짜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선배님.
0: 은비 씨는 진짜 부담을 갖지 않았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게 업무 문자를 보냈고, 난 솔직히 몸도 아프고 좀 귀찮기는 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여서 성심껏 답변해 주었다. 후에 은비 씨는 이렇게 말했다.
1: 그때 선배 아파서 쉴 때 그때 내적 친밀감이 엄청 많이 생긴 것 같아.
0: 우리는 닮은 점도 많았다. 둘 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아이돌 좋아하는 취향 덕에 대화가 끊이질 않았다. 매일 주고받던 업무 연락이 우리 사이에 물기를 텄다면 강아지 이야기는 돌다리가 되어주었고 최애 아이돌에 대한 토론은 우리 사이를 단단한 끈으로 이어주었다.
1: 아빠.
0: 아이고 왜 그래요? 또 부딪혔어요? 아이고 좀 조심 좀 하지.
1: 괜찮아요. 늘상 있는 일이라.
0: 은비 씨는 알면 알수록 독특하고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었다. 골목길을 걷다가 간판에 머리를 부딪혀서 피를 본 적도 있고 풀린 신발끈 밟고 넘어지는 건 일상이었다. 앞을 안 보고 걷다가 차에 부딪힐 뻔하고 내가 구해진 적도 여러 번이다. 덕분에 나는 반창고를 항상 챙겨 다녀야 했고 문자메시지 자동 완성에 조 한 글자만 쳐도 조심해가 나올 정도로 그녀에게 잔소리꾼이 되었다. 그녀는 또 워낙 부끄러움이 많고 숫기가 없는 편이라 자칫 어리숙해 보일 때도 많았다. 나보다 4살이 어린 친구라 그런지 많은 부분을 부모님께 의지하고 여쭤본 뒤 행동하곤 했다. 누군가에겐 그런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내 눈에는 그마저도 귀엽게 보였다.
2: 어허, 요빠라, 두 사람 눈빛이 심상치가 않은데. 기성씨, 은비씨, 내가 오늘 날 제대로 잡았으니까 이따 퇴근하고 요 앞 횟집에서 좀 봅시다. 오늘 두 사람을 내가 확실하게 다리 놔줄 테니까 말이야.
0: 우리를 예의주시했다던 동료의 주선으로 퇴근 후 결론적으로 우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 그 횟집에서는 아니고 자리를 끝내고 단둘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중이었다. 아니 근데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왔어요?
1: 나 예뻐요?
0: 네, 항상 예쁘지만 그 오늘이 좀 달라 보이네.
1: 그런가? 평소랑 똑같이 하고 왔는데.
0: 아니 그 아까 일주 씨가 많이 놀려서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1: 오, 아니요. 오랜만에 선배랑 저녁도 먹고 재밌었는데.
0: 다행이네. 아니 나도 재밌었어요. 근데 그 아까 집에서 사건은 그때 일어났다. 은비 씨가 공사장 옆길을 지나던 중 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다. 양손과 무릎에는 피가 나는 걸 보고 난 무슨 생각이란 뭐 해야 될 겨를도 없이 무작정 근처 편의점으로 뛰었다. 소독약이랑 드레싱 패드를 한가득 사서 아기새를 위해 늘 챙겨다니던 가방 속 밴드와 가위도 꺼냈다. 아유 얼른 손 줘봐요 얼른. 아유 아프겠네 진짜.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은비 씨는 내게 손을 맡긴 채 내가 건네준 손수건을 꼭 잡고 있었다. 아이 택시 잡아줄게요 얼른 타고 가요. 내가 붙여준 드레싱 패드를 손으로 꼭 누르고 있던 그녀는 대답 대신 콧잔등과 눈시울이 빨개졌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아니 왜 그래요? 많이 아파요?
1: 아니 그게 아니고요. 창피해요.
0: 조금 진정된

0: 은비 씨는 내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줬다. 내가 똑똑해서 좋고 늘 자상하게 챙겨줘서 고맙다고. 무엇보다 내게 호감이 있다 말했다. 그런 남자 앞에서 자꾸 넘어지고 다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속상하다고도 했다. 우리는 헤어지기 싫어서 카페에서 후식을 먹고 여러 포즈를 취하며 스티커 사진도 찍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아, 이런 게 이런 걸까?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행복했다. 꿈 같은 시간을 뒤로 하고 은비 씨를 택시에 태워 보냈다. 함께 찍은 사진을 소중히 손에 쥐고 집으로 향하던 길. 은비 씨의 그 한 가지 말이 찜찜하게 남았지만 뭐 그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근무 시간마다 눈빛을 주고받으며 채팅하는 짜릿함이란 우리들의 자리는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었고 모니터 사이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계속 웃곤 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연락이 끊이질 않았다.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는 회사 근처 맛집을 함께 투어했다. 아이고 참, 나도 참 팔불출인 게 연차로 쉬는 날에도 혼자 밥 먹을 은비 씨가 걱정돼가지고 점심시간에 맞춰 회사로 만나러 간 적도 있다. 그땐 회사 직원을 몰래 만나느라 007 작전을 방불케했지. 그렇게 몇 주의 달콤한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결심했다. 중요한 말이 있으니 수요일 저녁에 꼭 보자. 신신당부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조용한 식당을 예약했다. 고백받을 때 받고 싶다던 파란 수국 꽃다발도 준비하고 과하진 않지만 내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한 옷도 골라 입었다. 식탁 위에는 은은한 조명이 깜빡이고 있었고 담담하게 나의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은비 씨는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이내 대답은 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1: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요. 선배가 암 치료받은 게 혹시나 또 전이 되거나 재발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세요. 사내 연애도 강하게 반대하시고요.
0: 아기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1: 부모님 뜻을 거스르는 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오늘도 나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0: 그 은비 씨 그러면 내가 싫은 건 아니죠?
1: 아, 내가 어떻게 선배를 싫어해요.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미안해요.
0: 미안하다는 말이 참 싫었다. 내게 아홉 수는 너무 가혹했다. 건강도 사랑도 내게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가방 속엔 전하지 못한 꽃다발이 담겨 있었다. 그땐 왜 몰랐을까? 파란 수국의 꽃말이 슬픈 사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빙하기가 시작됐다. 참기 어려운 어색함이 우리 사이를 짓눌렀다. 나는 우리의 시계를 다시 며칠 전으로 돌리고 싶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회사에 우리 둘 뿐이었다. 모두가 외부로 나간 점심시간 나는 아기새 앞에 도시락과 수저를 챙겨주며 우리 사이를 짓눌렀던 어색한 정적을 깨버렸다. 자, 늘 먹던 가장 매운맛 맞죠?
1: 고맙습니다.
0: 아이, 지금 많이 어색하죠.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해요.
1: 아니, 선배 때문이 아니라 그게...
0: 나는 은비 씨가 불편하는 거 정말 싫어요.
1: 저도.
0: 아기새는 또 고개를 숙였다. 그 앞으로도 나는 무조건 은비 씨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허락될 때까지 아니, 내가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 점심 때 자주 가던 그 사거리 김밥 맛집 알죠? 거기 같이 가요. 알았죠? 아기새는 얼굴을 숙인 채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또 콧잔등이 빨개지고 있었다. 큰 벽이 있으면 뭐 아무렴 어때. 나만 살짝 아프고 말면 되는 거였다. 해가 바뀌었고 내 나이는 이제 서른이 되었다. 설레는 두려움을 안고 새해를 시작했다. 온 나라가 두바이 초콜릿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 사이에도 다시 달콤한 기류가 흘렀다. 달달구리라면 사죽을 못 쓰는 우리 둘은 유명한 카페 편의점에서 두 발

0: 의 스타일의 모든 초콜릿을 섭렵했다. 은비 씨를 떠올리며 긴 줄을 서고 발품을 팔았다. 그녀 역시 나를 위해 그랬으리라. 얼마 전에는 손이 참 많이 가던 우리 아기새가 내 손을 꼭 잡아준 일도 있었다. 내게 앙심을 품은 탁과 후배가 나와 우리 부사장 사이를 이간질해서 내 입장이 난처해졌는데 힘들어하는 나에게 그녀가 말했다.
1: 뭐가 됐든 난 선배를 믿어요. 이번 일에 상처받았겠지만 선배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난 알아요. 선배도 그걸 잊지 마요. 알았죠?
0: 누군가 나를 온전히 믿어준다는 사실만으로 힘이 났다. 그렇게 마음의 짐을 하나, 둘 덜어내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몸도 회복의 신호를 보내왔다.
2: 갑상선암 추적 검사 결과가 정말 좋게 나왔어요. 전이와 재발 위험이 없고 반년마다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약만 받아가세요.
0: 난 이 소식을 아기새에게 가장 먼저 전했다.
1: 진짜요? 너무 잘됐다 선배. 진짜 다행이에요.
0: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모습이 고마웠다. 그래, 이제 난 건강해졌다. 아기새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만큼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나는 접어두었던 어문학도의 꿈을 다시 펼쳐보고 있다. 꿈을 쫓아 더 나은 직장으로 일하게 되고 우리가 더 이상 같은 회사 선후배 관계가 아니게 될 때 나는 꼭 파란 수국 꽃다발을 건네며 다시 고백할 거다. 파란 수국의 또 다른 꽃말, 진심. 그 진심을 담아. 이 답답한 아기새야, 우리 이제 정식으로 사귀자!
3: 어때요? 와, 이 연애 감정?
2: 네? 숨죽여봤어. 진짜 드럼 한 편 보는 것 같았어.
1: 휴지 좀 건네주세요.
2: 아니,
1: 콧물이 자꾸 나와서 엄청 참았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평소에도 여성시대에 들으면서 그리고 네. 책 나중에 이제 그 사연 중에 네네. 뽑힌 사연 책으로 나오잖아요. 네. 보거나 사연 들으면서 많이 우는데 옆에서 하니까 여기 사연 주신 분이 진짜 기성 그 백이성 씨 신랑 같아서
3: 네.
1: 너무 이입이 돼서
3: 아이고
2: 아니 저는 진짜 이 은비 씨의 네. 마음이 느껴진 게 뭐냐면 네네. 사연 소개할 때 기성 형님이 열심히 이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네. 그 모습을 옆에서 너무 지그시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본인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1: 그래요?
2: 야 이건 진짜 이 부럽지
0: 않을까요? 네? 어? 무섭지 않을까요?
2: 아니 내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너무
0: 잘해라 이거
2: 난 그새 그 생각했어. 두 분은
3: 은비 씨한테도 예. 아기새 모습이 있나?
2: 그런 것 같아요.
0: 근데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거의 비슷해요. 약간 허당 그거
1: 맞아요.
0: 있고.
1: 허당이에요. 네. 네.
2: 허당? 형수님이
1: 네, 네. 제가 허당이에요. 네.
0: 은비 씨가 네. 허당도 있고
2: 예.
0: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에 감정에 되게 몰입을 정말 한
3: 집중
0: 예, 5D 이런 게 계속 공포 영화나 뭐 이런 어드벤처를 극장에서 못 봐요. 하루 종일 소리 질러 갖고. 그러니까 관객들 같이 보는 다 놀래고 나 쳐다보고.
3: 난 그래서 절대 안 봐. 네.
2: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뭐.
3: 그럼 왜 보고 나서 그래.
2: 네. 감정 표현하면서.
1: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2: 야. 아 근데 사연 주신 커플은 확실히 서로 닮은 점이 많아서 또 잘 통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0: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읽으면서도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됐던 게 사실 네. 저희도 결혼할 때 저기 이제 은비 할머니께서
2: 네.
0: 건강 검진표를 갖고 와라.
2: 오. 네, 아무래도 좀 연상이니까
0: 우리 연상이가 나니까 그래서 건강 검진표를 갖고 오고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근데 안 갖고 갔어요.
3: 왜?
2: 왜요?
0: 그냥
3: 하여튼 말은 더럽게 안 들어.
0: 아 혹시나 몰라갖고
2: 앞에서 바로 보여드렸어.
0: 그래서 가자마자 할머니 하고 이제
2: 그날 나 이렇게 건강한지
0: 네, 그냥 그래 네. 아버님이랑 이제 술 한잔 먹고 취해가지고 또 어리광 확 부렸더니 아 할머니가 그냥 오케이 그냥.
3: 아이고 네. 근데 서양에서는 의례 건강 검진서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된 방식일 수도 있어.
0: 그래서 이제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1: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뭐 몸 상태가 어떻더라도 저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3: 세상에 그렇구나
1: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3: 야 하루를 살아도
2: 부부의 날에 잘 모신 것 같고요.
3: 그래.
2: 두 분은.
3: 그리고 저는 정말 그, 많은 집에 분란을 일으킨 네.
2: 사연 속에도
3: 부부 사이야.
2: 두 분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 이건
3: 부부 싸움 엄청 일어난다 이제.
2: 두 분은 정말 돈 내고 가셔야 될 것 같아.
3: 그래야 될 것 같아.
2: 오늘 너무 아름다운 추억을 그래. 저희 프로에 나와서 싹고 가시는 것 같아.
0: 그래요. 저 진짜 예. 놀라운 점을 발견. 연기를 되게 잘하네.
3: 되게 잘하네.
1: 그래요? 괜찮았어요?
3: 아니 성우를 네. 하셨어도 되겠어.
1: 아니 아유 그러니까. 뭐 말씀 감사합니다.
0: 근데 약간 저, 이제 네. 흠이 있다면 좀 이제 귀여워야 되는데 워낙에 베이스가 톤이 아나운서 톤이라
2: 그만 얘기해요.
1: 적당히 해요. 자, 그만큼 하면

0: 알아들어요.
1: 오냐 오냐 하니까 또
2: 아들한테 녹용 홍삼 세트 보내드립니다.
0: 네, 네, 축하드려요. 네.
1: 아, 아까 우리 기성형님이 사자성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999님이 네. 은비 형수가 고정이 안 되면요 사자성어로 은비 까비.
0: 아 까비. 어 센스 만점이세요. 이분께 뭐 안 보내드리나요? 아,
1: 보내드리죠.
0: 감사합니다. 5999님께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1: 너무 자연스럽게
2: 자기 마음이야.
0: 그 음료까지 보내주세요. 세트로요.
1: 네.
2: 알았습니다.
1: 아,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아, 오늘 두 분 덕분에 아쉽다.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즐거웠고요. 네. 두 분도 행복하게 가실 수 있겠죠?
0: 엄청요. 저는 꿈을 일단 이뤘고요. 네. 그리고 신랑이 일하는 직장에 오니까 네. 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었구나. 네. 더 자랑스러워진 것 그래요. 같고 네네. 저희가 막 좋은 얘기 말씀만 드린 것 같아서
3: 시간 없어.
0: 그런 것 같지만 네네. 여러분 좋은 점만 보면 좋은 점만 또 보인다.
2: 마지막으로 네. 기성 씨가 충전도 같이
1: 기아 소리와 함께 저희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4: 자, 호랑이 기운 쏴드리겠습니다. 여보, 가자!
2: 같이!
4: 으라차차차차!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9: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0: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9: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5: 유동 골뱅이.
1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시키미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 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6: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7: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 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6: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두보 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6: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 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7: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6: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
7: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6: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7: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6: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월을 드립니다.
8: 와,
7: 아, 오늘 부부의 날에 예, 네. 특집 제대로 한 것 같아요.
8: 그래요. 나도 장가 가고 싶다 그러셨어.
7: 진짜 은비 형수 다음에 꼭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8: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7: 안녕히 계세요.
8: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초록이 무성해지는 계절인데요. 여기에 색채를 더하려는 듯 알록달록 연등이 달렸습니다. 연두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그 덕분에 무심히 지나치던 거리에도 화색이 돕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등은 흔들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흔들려서 더 아름답죠. 세상사에 흔들리며 사는 일이 때론 고달프지만 멀리서 보면 사람 사는 모습도 연등처럼 예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어둠을 밝히는 고운 빛이 모두에게 닿으면 좋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 노사협상 타결과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3.85% 급등 출발한 뒤 7,600을 넘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277포인트 3.85%가 오른 7,486으로 개장한 뒤 9시 50분쯤 7,634.2까지 오르는 등 7,600마저 회복했습니다. 9시 24분쯤에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의 급등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발동 당시 지수는 1182.74로 5.04%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코스닥은 2.77%가 오른 1085.30으로 시작해 장 초반 5% 가까운 상승

0: 모세를 보였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생산자 물가가 약 28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28.43으로 3월보다 2.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2.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과 관련해 최종 단계에 있다며 어떻게 될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백악관 출입기자 문답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란을 더 강력하게 쳐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다만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서두르지 않겠다며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가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에서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 연방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인준을 받는다면 그 점을 분명히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후보자는 1975년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조세 형평국 선출위원 등을 거쳐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의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연방 상원의 결의안이 8번째 시도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연방 상원에서 이루어진 결의안 상정을 위한 절차 표결에서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의회의 전쟁 선포나 별도의 승인 없이 미군이 이란과의 교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다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후에 그 밖의 지역에서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 30에서 80mm,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경북 북동 동해안이 20에서 60mm, 수도권과 충청권, 부산, 울산, 광주, 전남 10에서 4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전국적으로 17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며 어제보다 다소 덥겠습니다. 11시 뉴스입니다. 류수민이었습니다.
1: MBC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문화센터의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는 46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태양이라는 별 그리고 그 주위를 도는 태양계 가족들과 늘 함께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이 태양계의 구성에 큰 변화가 생긴 일이 있었죠. 한때는 수금지화 목토천해 명의 마지막 주인공이었던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내려놓게 된 사건인데요. 오늘 라디오 문화센터에서는 세종대학교 지웅배 교수와 함께 우리가 몰랐던 명왕성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또 그 속에는 어떤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 지켜보지 의미도 모두다 없는 불규칙의 그대 현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2: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강호
2: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3: 아침 식탁의 재료부터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당신이 몰랐던 연결고리를 알려드립니다.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4: 라디오 문화센터.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별을 사랑하는 천문학자이자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위해서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세종대학교 지웅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반갑습니다. 세종대학교의 지웅배입니다.
4: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수님.
5: 네, 오랜만입니다.
4: 반가운 소식이 한 가지 들리더라고요.
5: 아, 네.
4: 새 책을 또 출간하셨어요?
5: 네, 제가 그 지구인에게 별로부터라는 네. 신간을 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4: 아, 예쁘네요. 핑크색.
5: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는 표지입니다.
4: 지구인에게 별로부터.
5: 네.
4: 어떤 이야기일까요?
5: 그 혹시 아나운서님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별이 하나 있으실까요?
4: 별이라고 하면 항성을 꼽아야 네. 되나요? 꼭?
5: 네.
4: 아,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별은 아직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5: 사실 우리가
4: 태양이죠. 태양.
5: 아, 태양. 네. 태양도 좋아할 수 있죠.
4: 네, 맞습니다. 네.
5: 사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 제일 좋아하는 음악도 있고 또 제일 좋아하는 색깔, 숫자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4: 예.
5: 근데 하늘에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별이 8,000개가 넘는데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별 하나 없이 살아간다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특히 좀 재미있었던 게 네. 많은 분들이 천문학자한테 요구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별자리 신화예요.
4: 네, 맞아요.
5: 근데 사실 천문학자들은 오히려 더 모르거든요.
4: 아, 그래요? 오히려 몰라요?
5: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별자리는 단지 하늘의 방향을 알려주는 랜드마크일 뿐이지
4: 네.
5: 그 별자리에 인간들이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발라놓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천문학자들은 그 별을 보면서
4: 네.
5: 별의 신화가 아니라 별이 우리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는 그 별 자체가 천문학과 물리학의 발전에 어떤 위대한 비밀과 발견을 선보였는지
4: 네.
5: 이런 거를 더 궁금해하거든요.
4: 티네요, 티.
5: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네. 우리 우주와 별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없어도 충분히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
4: 네.
5: 12개를 골라서
4: 네.
5: 그 별들이 담고 있는 진짜 천문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4: 그 12개의 별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별도 있나요?
5: 다 아마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별일 겁니다. 뭐 시리우스. 그다음에 베텔기우스
4: 네.
5: 또는 데네브, 베가 이런
4: 네.
5: 식으로.
4: 고등학교 때 천체 관측 동아리였는데.
5: 아, 진짜요?
4: 네.
5: 그래서
4: 너무 잘 아는 천체들이에요.
5: 다 우리가 매일매일 날씨만 적당히 좋으면 맨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별이어서
4: 네.
5: 제가 또 천문학 책을 많이 쓰고 또 읽으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요즘의 천문학 책은
4: 네.
5: 뭐 블랙홀 이야기도 하고 아주 먼 은하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당장 눈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우주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실감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의도한 거는
4: 네.
5: 매일매일 머리 위에 떠 있는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당장 네. 볼 수 있는 별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4: 굉장히 밝은 별들이죠.
5: 그렇죠.
4: 네.
5: 책을 읽다가 그 별이 궁금하면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굉장히 실감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 그중에 그러면 하나만 좀 꼽아가지고 짧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5: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별이고 또 이번 책의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간 별인데요. 저는 시리우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4: 네.
5: 그래서 시리우스는 눈으로 봤을 때 제일 밝게 보이는

0: 태양 다음으로 제일 밝게 보이는 별이어서 네. 옛날부터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재밌는 게 영화 혹시 트루먼 쇼 보셨나요?
1: 네, 봤죠.
0: 트루먼 쇼에 네. 시리우스 별이 나옵니다.
1: 시리우스라고 이야기까지 하나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0: 역할을 하고 있던 조명이 떨어졌던 거고
1: 가장 밝은 조명이었겠군요.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면 영화 감독은 굳이 그 트루먼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복선의 별로 시리우스를 골랐을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1: 예, 저도 궁금하네요.
0: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쭉 시작을 하면서 시리우스가 우리에게 사실은 진실을 가리키는 별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시리우스가 눈으로 볼 땐 밝은 별 하나만 보이지만 그 옆에 소위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별을 바로 품고 있고 또 그 백색 외성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의 다양한 별의 진화, 비밀, 또 극단적인 물리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리우스가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흥미로운 별인지 또 우리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1: 밤하늘의 별 중에서 물론 더 밝은 것도 있긴 있어요. 목성이라든지 그렇죠. 금성이라든지 훨씬 더 밝게 보이긴 하는데 별 항성 중에서는 가장 밝게 빛나는 시리우스 거기에 담긴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짧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더 자세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0: 네.
1: 138억 년의 우주의 역사에서 정말 수많은 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이라고 알려져 있고 늘 우리 곁을 지킨 태양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그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 그리고 행성을 공전한 위성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태양계라고 부르는데 이 태양계 행성 그중에서도 우리 태양계 행성에 속해 있다가 배제된
0: 호적에서 파여진
1: 네. 뭔가 아련한 존재예요. 네. 예, 명왕성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0: 네.
1: 먼저 명왕성은 처음에 어떻게 발견됐는지부터 역사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이게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명왕성이 아직 행성 X, 미지수 X를 따서 네. 미지의 행성 X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왕성의 존재를 가장 본격적으로 의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퍼시벌 로웰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거든요. 예. 이 퍼시벌 로웰이 어떤 근거가 있었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까지 발견돼요. 그 참고로 해왕성이 어떻게 발견됐었냐면 그 천왕성이 발견되고 나서 그 천왕성이 움직이는 궤도를 계산해보니까 단순히 태양이 천왕성을 붙잡고 있는 중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미세한 그 떨림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도가 자꾸 미세하게 틀어지는 거죠. 이거는 아마 천왕성보다 더 바깥에 또 다른 덩치 큰 행성이 있어서 그 중력으로 이 궤도의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했었어요.
1: 두 개가 조금 가까워지는 그럴 때는 출렁출렁한다.
0: 네. 그리고 실제로 어디쯤에 그 행성이 있어야 할지를 계산을 합니다. 수학자들이. 네.
1: 예.
0: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나중에 얼마 안 가서 딱 그 예측한 자리 부근에서 행성이 발견된 거예요.
1: 망원경으로요?
0: 네. 네. 그래서 이제 천왕성, 해왕성으로 불리게 된 거고 똑같은 맥락에서 퍼시벌 로웰은 해왕성이 발견되긴 했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천왕성의 궤도에 미세한 그 비틀거림이 있다. 그럼 이거는 또 어쩌면 해왕성보다 더 먼 곳에서 또 추가적인 중력 효과를 주고 있는 또 다른 행성이 있기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행성 X라고 부르고 평생 동안 찾았습니다. 근데 퍼시벌 로웰 본인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 로웰의 제자였던 클라이드 톰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정말 수많은 사진들을 뒤진 끝에 아주 아주 미세하게 위치를 바꾼 점을 찾아냅니다. 그게 위치. 1930년이었어요.
1: 위치를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0: 이제 만약에 명왕성같이 태양계 끝자락에서 뭔가 천천히 태양계 주변을 돌고 있다면 별은 거의 고정되어 있지만 태양계 바깥 별들은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 떠 있지만 그 별들을 배경으로 명왕성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겠죠. 그러면 여러 날에 걸쳐서 사진을 찍으면 별은 그대로 가만히 있지만 별과 별 사이에서 꼬물꼬물 위치가 매일매일 바뀌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다 눈으로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찾은 겁니다.
1: 아, 이거는 그러니까 박혀 있는 항성이 아니라 우리 태양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같은 존재일 것이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라이드 톰보가 자신의 스승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게 되었던 거죠.
1: 아, 그거를 명왕성인 걸 알고 나서 그럼 앞에 있던 천왕성이 해왕성 말고도 다른 천체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천체가 원인이다라는 것까지 인과적으로 밝혀졌나요?
0: 이게 이제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명왕성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천왕성과 해왕성의 궤도에 중력적인 효과를

0: 주고 있다고 보기에는 사실 네.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왕성이 발견되긴 했지만 얘는 퍼시볼 로웰이 정작 기대했던 진짜 덩치 큰 행성 X는 아니었어요.
1: 네.
0: 그러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해결되냐면 나중에 그 보이저 탐사선이 천왕성, 해왕성까지를 직접 지나갑니다.
1: 네.
0: 그러면서 천왕성과 해왕성의 더 정확한 질량을 쟀어요. 재보니까 그 해왕성의 중력이 조금 우리가 더 무겁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해왕성의 실제 질량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보다 조금 가벼웠던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새롭게 보정된 더 올바른 해왕성의 중력을 그 질량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1: 네.
0: 애초에 퍼시볼 로웰이 했던 고민은 필요가 없는 고민입니다.
1: 아, 애초에 뭐 흔들릴 이유가
0: 네.
1: 없었는데.
0: 그러니까 애초에 그때 당시에는 해왕성의 질량을 잘못 알고 있었다 보니까 미세하게 그래서 이제 계산이 좀 틀렸었던 거죠.
1: 아, 근데 애초에 틀린 계산을 했던 거군요. 그
0: 애초에 할 고민이 아니었는데 그 고민 때문에 명왕성이 결과적으로는 발견된 겁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명왕성은 얼마나 작은 거예요?
0: 명왕성은
1: 달보다는 그 훨씬 작죠.
0: 달보다 훨씬 작죠. 명왕성은 지름이 2,000km밖에 안 돼요.
1: 우리 지구가 반 지름이 6,400km.
0: 네, 그럼 지름이 12,000km니까
1: 네.
0: 거의 6분의 1 사이즈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달이 지구의 4분의 1 정도 되니까요.
1: 네네.
0: 이 명왕성이 진짜 얼마나 작냐면 우리 태양계에 있는 다른 위성들,
1: 네.
0: 목성 곁을 돌고 있는 가장 큰 위성 가니메데 혹은 우리 지구의 달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훨씬 작습니다.
1: 그러니까
0: 사이즈로만 보면
1: 행성의 위성보다 작은 사이즈네요. 행성인데
0: 이렇게 작은데 감히 행성으로 부를 수 있어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발견 당시에 그 플루토잖아요, 명왕성의 이름이.
0: 네.
1: 요거는 어떻게 지어지게 된 걸까요?
0: 이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 네.
0: 천문학자들이 1930년 2월에 태양계 끝자락에서 새로운 천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뉴스로 보도가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신문을 영국의 옥스포드에 살고 있던 어떤 할아버지랑 손녀가 접하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베네시아 번이라고 하는 그 11살짜리 여자아이, 당시 11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우리 손녀 이 행성한테 이름 뭐라고 지어주면 좋을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1: 네.
0: 그랬더니 손녀가 저승의 왕 하데스를 상징하는 플루토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할아버지가
1: 네.
0: 손수 영국에 있던 다른 천문학자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 손녀가 이름을 지었는데
1: 네.
0: 이거 어떤지 한번 제안해 봅니다라고 쓴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게 나중에 국제 천문 연맹에서 이제 그 천문학자들이 보고 이름이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식적인 이름이 되었어요.
1: 그래서 그렇게 정해졌군요.
0: 네, 태양계 끝자락이니까 어둠, 뭔가 저승 을 상징하는 왕하고도 어울리고 또 플루토의 스펠링을 보면
1: 네.
0: PL로 시작하잖아요.
1: 네.
0: 근데 명왕성 행성 X의 존재를 처음으로 기대했던 천문학자의 이름이 퍼시벌 로웰이에요. 퍼시벌 로웰. P와 L을 또 거기 넣을 수 있죠.
1: 네.
0: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를 넣을 수 있어서 딱 찰떡 같은 좋은 제목이 되었던 겁니다.
1: 아,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된 거군요.
0: 네.
1: 그것도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물어보았다는
0: 네.
1: 편지 한 통으로.
0: 아, 그래서 나중에 명왕성을 탐사하려고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탐사선이 실제로
1: 맞아요.
0: 방문을 했거든요.
1: 예, 예.
0: 그때 명왕성 주변에 그 명왕성 표면에서 여러 크레이터랑 지형들을 발견하는데
1: 네.
0: 그 크레이터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플루토란 이름을 지어주었던 소녀의 이름을 따서 버니 크레이터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1: 아, 그럼 우리가 붙여준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영어 이름은 플루토.
0: 네.
1: 우리나라의 이름은 명왕성입니다.
0: 그렇죠. 저승의 왕인 거죠.
1: 네, 명왕성은 어떻게 붙여진 걸까요?
0: 그 아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행성의 이름 같은 여러 한자식 표현은
1: 네.
0: 당연히 일본을 거쳐서 이제 들어오게 됐을 텐데
1: 예.
0: 플루토가 저승의 왕이다 보니까 명계의 왕 해서 명왕성이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명계의 왕.
0: 네. 그러니까 해왕성, 천왕성도 바다의 신의 왕.
1: 그렇죠.
0: 그래서 뭐 하늘의 신의 왕. 이런 맥락에서 영어로 붙여져 있던 넵튠, 우레노스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을 한문으로 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1: 플루토라는 뜻과 맞닿아 있는 거네요. 그러면.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명왕성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은 뭘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0: 명왕성은 일단 좀 어디에 끼기 애매한 행성, 천체라는 생각이 있어요.
1: 네.
0: 우리가 태양계 행성들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면
1: 네.
0: 수금지화 안쪽엔 다 조그만한 돌멩이들이죠.
1: 우리가 암석형 행성이라고
0: 맞아요.
1: 하나요?
0: 암석형 네. 혹은 지구형 행성 또 안쪽에 있으니까 내행성이라고 부르고 예. 화성 바깥을 가면 목토천해 네. 다

0: 목성 같이 덩치 큰 가스 덩어리이죠.
1: 가스행성이라고. 맞아요. 가스형 행성.
0: 가스형 행성, 목성형 행성, 혹은 외행성, 네. 바깥 행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명왕성은 네. 사이즈는 작고 또 돌멩이처럼 뭔가 단단한 천체죠.
1: 아, 암석형이에요.
0: 그렇죠. 암석과 네. 얼음으로 이루어진 천체인데 위치만 또 보면 목토천해 뒤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바깥에 있으니까 목성이랑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사이즈랑 외형을 보면 지구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얘를 대체 뭐라고 분류를 하지?
1: 헷갈리게 만들어.
0: 되게 좀 거슬리는 네, 천체였던 거죠. 그래서 애초에 데뷔할 때부터 궤도도 보면 일반적인 행성과 다르게 상당히 찌그러진 타원을 그리고 있고 네. 또 궤도의 기울기도 상당히 크게 기울어져 있고 마치 혜성처럼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명왕성이 돌고 있는 걸 보면은 어떨 때는 네. 수금지화 목토 천명해 그러니까 명왕성이 해왕성보다
1: 안쪽으로 들어와요.
0: 태양계 더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약간 그 하극상을 벌이고 있는 아주 말 안 듣는 천체였기 때문에
1: 하극상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재밌네요.
0: 처음에 데뷔할 때부터 예. 사실 천문학자들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얘를 그렇다고 소행성이라고 분류하자니 예. 그때 당시에는 소행성은 반드시 화성과 목성 사이 궤도를 돌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소행성으로 분류할 수도 없었고 애매하니까 그냥 행성으로 껴준 거죠.
2: 그렇군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지웅배 교수와 명왕성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3: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4: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7: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8: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라디오 문화센터, 오늘은 세종대학교 지웅배 교수와 명왕성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런데 2006년 8월 24일 국제천문연맹 IAU가 행성의 정의를 새롭게 정하면서 명왕성을 외소행성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명왕성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가족을 뺏긴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나왔고.
0: 그렇죠.
2: 예, 퇴출을 결정한 그 국제천문연맹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고 하던데 당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0: 사실 이 논쟁은 예. 단순히 명왕성 때문에 벌어진 논쟁이라고 보면은 조금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더 핵심은 뭐냐면 예.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네. 행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과학적인 정의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2: 그냥 행성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그 관습을 그대로 유지해 온 거죠.
0: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수천 년 동안 명왕성 같이 애매한 친구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보면 적당히 크면 행성이고 너무 작으면 소행성이야라고 그냥 간단하게 구분을 했는데 딱 그 중간에 어중간한 곳에 놓여 있는 첫 번째 명왕성이 발견됐고 또 연이어서 그 엇비슷한 궤도를 돌고 있는 수많은

0: 많은 소천체들이 발견되면서 네. 그러면 이걸 다 행성으로 봐야 하나? 라는 고민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명왕성을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기보다는 태양계 행성을 그때 당시 기준으로 200개로 늘릴 것이냐 네. 아니면 과감하게 명왕성 빼고 8개로 줄일 것이냐 이제 이런 논쟁이었다고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처음으로 관습적으로만 써왔던 행성이란 단어의 정의를 과학적으로 내렸던 순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1: 그 과학적인 정의를 내려보자라고 한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명왕성인 거고요.
0: 명왕성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일명 카이퍼벨트 천체들. 그래서 태양계에서 해왕성보다 더 바깥에서 네. 떼거지로 돌고 있는 소천체들의 벨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가 있듯이 해왕성 바깥에도 펼쳐진 소행성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카이퍼벨트인 거죠.
1: 네. 거기에 있는 것들 때문에 행성의 조건을 여기서 논의가 된 거예요. 국제천문연맹에서.
0: 네.
1: 행성의 조건이 세 가지가 정의가 됐다면서요, 당시에.
0: 네. 네. 한번 순차적으로 들어보시면 네. 일단 태양 주변을 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적당히 사이즈가 커서 둥근 형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감자 고구마처럼 생긴 울퉁불퉁한 작은 소행성들은 탈락되는 거죠.
1: 네.
0: 근데 여전히
1: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0: 명왕성은 여기에도 살아남아요. 명왕성도 어쨌든 사이즈가 아주 작진 않기 때문에 네. 공 모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추가되는데 네. 이게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1: 네.
0: 어떤 조건이냐면 예. 그 주변 궤도 일대를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영어로는 도미넌트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 주변 일대를 장악한 제일 주요한 천체여야 한다라는 기준입니다.
1: 진짜 모호한데요. 왜냐하면 장악한다는 건 뭔가.
0: 네. 네
1: 이것도 모호하고.
0: 어떤 뜻이냐면.
1: 일대라는 것도 어디까지가 일대인가.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치로 정확하게 그 행성이 돌고 있는 궤도로부터
1: 네.
0: 뭐 안팎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0km 이내에서 뭐 몇 퍼센트의 질량을 차지하고 이런 수치화된 규정이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상당히 좀 모호한 규정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명왕성은 알고 보니까 그 주변 궤도에서 혼자 돌고 있는 천체가 아니라
1: 네.
0: 자신과 비슷한 궤도를 떼거지로 돌고 있는 수많은 소천체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교를 한다면
0: 네.
1: 목성이나 토성 같은 애들은 그 주변에 있는 애들과 같이 돌긴 하지만
0: 네.
1: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냥 병렬적으로 이렇게 같이 돈다기보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면서 얘를 같이 돌리니까
0: 맞습니다.
1: 거기에서 궤도 일대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0: 그렇죠. 또 목성이 휩쓸고 다니는 그 궤도에 걸쳐 있는 여러 부스러기들도 있을 텐데
1: 네.
0: 그거 다 모아봤자 목성 질량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1: 아, 질량 면에서도 네. 장악하고 있는 거고.
0: 그러니까 그 예. 목성은 목성 궤도상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천체들 중에 압도적인 대장이다라고
1: 네.
0: 볼 수 있는데
1: 예.
0: 명왕성은 사이즈도 비슷하고 궤도도 비슷하고 한 친구들이 수백 수천 개가 떼거지로 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명왕성이 대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
1: 네.
0: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이지 못하다. 도미넌트하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계속 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옛날부터 행성을 정의해 왔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뭐 코페르니쿠스 이전부터도 계속 있었으니까.
0: 맞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할 때부터 우리가 목성, 토성 이런 애들은 행성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0: 네.
1: 네. 근데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목성 주위에 있는 위성들이 목성을 돈다라는 것도
0: 네.
1: 비교적 최근에야 발견된 것들이잖아요.
0: 그렇죠. 한 400년 전에 알게 네. 된 거죠.
1: 그러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모른 채로 걔네들이 그 주변 궤도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지 어쩐지 그런 것 자체를 몰랐었는데
0: 맞습니다.
1: 이제는 그런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기준 자체도
0: 네.
1: 명확하지 않게 세웠다는 게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이게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1: 네.
0: 의외로 우리가 무엇을 행성이라고 부를지 무엇을 행성이라고 부르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된
1: 네.
0: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1: 문화적 배경.
0: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1: 네.
0: 오래전부터 책에서 혹은 글에서 행성을 누구를 지칭했는지 그 변화를 분석을 해보면
1: 네.
0: 언제부턴가 갑자기 위성이나 소행성들은 행성으로 안 부르기 시작해요.
1: 네.
0: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목성 곁을 돌고 있는 애들도 행성이었습니다.
1: 플래닛이라고 네. 불렀어요.
0: 대신 뭐라고 구분했냐면 네. 주행성과 부행성,
1: 아~
0: 메이저 플래닛과 마이너 플래닛 네. 이런 식으로만 구분을 했지
1: 네.
0: 어쨌든 목성 곁에 돌고 있는 위성도 행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대체 언제부터 목성

0: 성 토성만 행성이고 네. 그 주변의 위성은 행성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언제부터 생겼을까를 보면
1: 궁금하네요.
0: 뜻밖의 문화적 배경이 있거든요. 네. 바로 점성술입니다.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1: 와닿았어요.
0: 점성술을 보는 입장에서 목성의 위치나 목성의 위성의 위치나 차이가 없어요.
1: 네.
0: 어차피 다 같이 묶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1: 호주를 돌면서 도니까
0: 예. 그러면 굳이 목성 곁을 계속 똑같이 돌고 있는 위성들까지 하나하나 구분해서 네. 그거 다 하나하나 째째하게 행성으로 보고 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저 목성일 때는 목성 하나로 그냥 퉁치자 토성일 때도 토성으로 퉁치자 이렇게 이제 관습적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점성술과 관련된 실용적인 문화적 배경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덩치 큰 친구들만 행성입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생기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문화적 배경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06년 8월 24일에 태양 주변을 도는 천체, 중력을 갖는 둥근 형태의 천체, 그 주변에 있는 궤도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천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명왕성은 태양계 행성에서 퇴출됐습니다. 이게 퇴출이라는 말이 좀 그게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
0: 네.
1: 어쨌든 이게 같은 식구였는데 식구에서 빠졌다는 걸로 굉장히 네. 아쉬워하고 슬퍼한 분들이 많았어요.
0: 그렇죠. 네. 실제로 명왕성이 이제 그 국제 천문학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제 쫓겨나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쫓겨났다기보다는 그냥 행성의 지위에서 강등당했다 정도이면 될 것 같은데
1: 근데 모든 말이 다 슬프긴 하네요.
0: 그렇죠.
1: 뺏겼다 네네. 강등 퇴출 네.
0: 근데 그러고 나서 특히 이제 명왕성이 미국 시민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천왕성도 해왕성도 다 옛날 옛적에 유럽 천문학자가 발견했어요.
1: 그렇죠.
0: 근데 명왕성만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나름 현대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제일 나중에 제일 까다로운 거를 미국인이 발견했단 말이죠.
1: 로웰과 톰보가.
0: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미국인들에게는 좀 국민 행성 같은 캐릭터였거든요.
1: 예.
0: 실제로 그래서 그 플루토의 이름을 그대로 디즈니 캐릭터에 쓰기도 했었죠.
1: 맞아. 강아지.
0: 네. 네. 그래서 미국 그 팬들이 명왕성 팬들이 복권을 주장하면서 거리로 나와서 막 시위도 하고 명왕성 퇴출에 기여했던 천문학자들한테 막 편지도 보내고
1: 네.
0: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교수님은 어떤 쪽이세요? 슬프셨을까요? 아니면은
0: 아니요. 저는 오히려 예. 명왕성이 쫓겨났으니까 슬플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1: 네.
0: 오히려 인간의 오만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 예.
0: 이게 좀 재미있는 게 명왕성이 처음 발견된 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 존재가 발각당한 게 1930년이고요.
1: 네.
0: 명왕성이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이 248년입니다.
1: 네.
0: 250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1: 예.
0: 명왕성은 우리에게 발견된 이래로 아직도 한 바퀴도 안 돌았습니다. 아직도 1일 명왕성 년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1: 예.
0: 그러니까 명왕성 입장에서
1: 예.
0: 아직 한 해도 안 지났는데 갑자기 저 생뚱맞게 지구에 살고 있던 친구들이 나를 알아채더니 자기들 멋대로 나를 행성이라고 불러주다가 갑자기 또 조금 있다가 날 또 행성이 아니라고 불러주고 이게 지금 명왕성 입장에서는 불과 몇 개월 만에 벌어진 일들인 거죠.
1: 그렇죠. 사계절이라고 치면 거기에는 뭐 계절도 없겠지만
0: 네.
1: 사계절은 지나봐야 우리가 진정한 친구고 속속들이 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0: 네.
1: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0: 그렇죠. 지금 거의 한 7, 80년 지났다고 보면 전체 250년 중에는 거의 한 3, 4분의 1이니까요.
1: 네.
0: 그러면 딱 계절 하나 정도 지났는데 네. 정말 온갖 일들이 벌어진 거죠.
1: 지웅배 교수님은 저보다 더 T이신 것 같습니다.
0: 아 그런가요? 아 그래서 우리가 예. 명왕성의 존재를 알든 모르든 명왕성은 원래 자기 궤도를 그냥 평화롭게
1: 그렇죠.
0: 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카테고라이징을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주를 규정해서
1: 네.
0: 바라볼 뿐인 거지 우리와 상관없이 우주는 항상 한결같은 세계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명왕성을 쫓아냈으니까 명왕성이 슬플 거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우리를 좀 오만하게 생각하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슬퍼하시는 분들의 슬픔을 또 우리는 또 예, 인정하고
0: 네.
1: 또 위로해줄 필요도 있다라는
0: 네.
1: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명왕성이 이슈가 된 게 이 부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명왕성의 행성 주위를 찾아달라는 손편지를 보낸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게 화제가 됐어요.
0: 네.
1: 이 편지에 제러드 아이작먼 국장이 나사 국장이 직접 답을 했다고 전해졌고 네.

0: 네. 또 최근에는 다시 이 아이작몬 국장이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 이 복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네. 식의 또 발언을 했다고 해서 또 기사화되기도 했고요.
1: 네. 예. 뭐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이번에 그 취임한 나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학자 출신이라거나 혹은 어떤 정치 관료 출신이라거나라기보다는 이제 사업가 출신의 약간 일론 머스크와 좀 친분이 있는 분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사실 좀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명왕성을 퇴출시켰던 결정은 미국의 결정이 아니라 국제 천문학계의 결정이거든요.
0: 예.
1: 그리고 미국 물론 이제 미국 천문학자들은 그때 당시에도 우리의 국민 행성이 쫓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쪽에 많이 몰려 있었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제 천문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구인들이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사 혹은 미국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가능성은 0이라고 봅니다.
0: 네. 그런데 이게 손편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참 뭉클한 마음이 있어요.
1: 네.
0: 그게 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는 것 같고요.
1: 그렇죠. 네. 명왕성의 이름을 지었던 것도 편지에서 출발했던 거고 또 이번에
0: 그러네요.
1: 명왕성의 복권에 대한 목소리가 네. 높아지게 된 것도 예. 또 편지 때문인 거죠.
0: 아, 그럼 편지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고 당기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죠.
0: 예. 그래서 바뀔 여지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하는데 이 결정을 번복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1: 그렇죠. 이게 사실 사소한 문제라고 보일진 모르겠지만
0: 네.
1: 천문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태양계와 우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의 과학적인 합의 규칙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0: 네.
1: 단순히 어떤 편지 하나 때문에 바꾸기에는 상당한 그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이 문제를 그러니까 명왕성 퇴출 문제를 다시 태양계 안으로 들여올지에 대한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재논의될 수 있는 건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1: 네.
0: 이 연구는 어떤 연구를 의미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1: 일단 여기에도 물론 전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0: 네네.
1: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미국 시민들에게는 명왕성은 사랑받는 천체예요. 그리고 여전히 명왕성이 쫓겨난 것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우리 미국의 나사는 미국 시민들 편입니다를 좀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왕성에 대해서 실질적인 연구를 한다고 해서 명왕성의 물리량이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우리가 갑자기 새롭게 연구했더니 명왕성의 사이즈가 3배가 더 크더라. 뭐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명왕성의 행성의 지위를 복권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연구가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0: 혹시 이런 쪽의 연구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기준, 주변 궤도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천체. 이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은 명왕성은 충족을 했으니까.
1: 네.
0: 그렇게 해서 주변 궤도 일대를 장악한다는 그 모호한 표현 말고 명왕성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표현을 만들어내려는 연구?
1: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미묘해질 수 있는 게 명왕성은 행성으로 하는데
0: 네.
1: 명왕성이랑 같이 떼거지로 돌고 있는 카이퍼벨트 나머지 수천 개는 행성이 아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뭐 명왕성 끼워주려고 네. 갑자기 태양계 행성 천 개 늘리기 이럴 순 없으니까요. 그러면 대체 뭘 기준으로 해야 될까라고 하면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카이퍼벨트 천체들 중에서 명왕성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
0: 네.
1: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약간 예외 조항으로 하나
0: 네.
1: 두려고 하는 시도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 천문학자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쉽지 않을 것 같다.
1: 네.
0: 미국인들의 염원을 담아서 어떤 연구는 한다고 발표를 해놨는데
1: 네.
0: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도 얘기가 나온 김에 명왕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명왕성을 더 탐사를 깊게 하기 위해서 날아간 우주 탐사선이 있습니다.
1: 네.
0: 뉴 호라이즌스 호.
1: 맞습니다.
0: 예.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1: 뉴 호라이즌스 호는 2006년 1월에
0: 네.
1: 발사를 했어요.
0: 네.
1: 2006년 그리고 8월에 퇴출됐죠.
0: 그래서 그러니까요.
1: 지구를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갑자기 행성이 아닌 곳을 향하게 된 겁니다.
0: 그럼 왜 갔어?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
1: 그래서 이 명왕성에 도착한 거는 네. 출발하고 나서 9년 정도 지난 2015년 7월 14일에 명왕성 곁을 네.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네. 9년 날아가서 명왕성 하루 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원래 그 뉴 호라이즌스 프로젝트 할 때부터 네. 아주 치열한 논쟁이었거든요. 명왕성 곁을 오랜 기간 맴도는 궤도선을 보낼까 네. 아니면 명왕성 그냥 딱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그 플라이바이 탐사선을 보낼까 이게 논쟁이었어요. 왜냐하면 궤도선으로 머무르게 하려면 네. 가다가 감속시켜야 됩니다. 명왕성의 미약한 중력에 붙잡힐 수 그렇죠. 있도록 탐사선을 늦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먼 명왕성까지 가는 데 걸리는 전체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네. 명왕성까지 진짜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30살에 프로젝트 시작했던 과학자가 50살 돼서 명왕성 데이터를 보는 거죠.
0: 그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1: 그렇게까지는 기다리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하루 보더라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가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고 9년 날아가서 이제 하루 본 거죠. 네. 그래서 비록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명왕성이 아주 지질학적으로 활발한 세계라는 거를 발견합니다.
0: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1: 그렇죠. 사진도 네. 찍고 다양한 비교도 하면서 그러니까 명왕성 탐사하기 전까지 발간된 교과서 보잖아요. 네. 명왕성의 상상도가 있어요. 예. 근데 다 매끈한 얼음 행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차갑게 얼어있고 지질학적으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죽은 얼음 덩어리로 묘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탐사선이 가서 명왕성을 확인해 보니까 아주 다이나믹한 지질학적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 매끈한 얼음 평야에 육각형 모양의 어떤 그 쉘 구조들도 보이고 이거는 지하에서 얼음이 올라오고 내려오는 대류현상 같은 게 있다는 뜻이고 네. 또 슬러시 같은 얼음 화산 같은 게 분출되고 있는 장면도 포착을 할 수 있고
0: 분출이 되고 있는 장면을
1: 네. 그래서 얼음 화산이라는 표현이 새로 생겼어요. 네. 그리고 또 명왕성이 보니까 생각보다 크레이터가 별로 안 남아 있었어요. 굉장히 매끈한 피부를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명왕성이 한 번 만들어지고 나서 오랫동안 운석을 얻어맞아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죽어있는 세계가 아니라 네. 계속해서 새로운 지질구조가 덮어버리고 있는 살아있는 세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0: 아, 굉장히 큰 성과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 멀리에서 태양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별. 그렇죠. 전체. 뉴 호라이즌스호는 그럼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요?
1: 지금은 이제 명왕성도 지나고 아르코스도 지나고 우리 지구 태양사의 거리 한 60배 가까운 거의 90억 킬로미터 정도 거리까지 날아가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네. 뉴 호라이즌스가 지금은 연료가 다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던 관성에 떠밀려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좀 먼 곳에 흥미로운 천체가 발견돼도 그쪽으로 방향을 틀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뉴 호라이즌스가 나아가는 길목에 네. 우리가 방문할 만한 다른 천체가 우연히 있다면 그러면 그거 또 추가로 보는 거고요. 앞으로 없다면 그냥 그대로 여행을 이어가는 거죠.
0: 지구랑 통신은 아직까지 하고 있는 네. 거예요? 통신을 하려면은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 배터리가 남아있다는 뜻이네요. 언제까지 남아있을 걸로 예상을 하나요?
1: 아마 30년쯤까지, 40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미약하게 남아 신호를 보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앞으로 30년 정도?
1: 네.
0: 그렇군요.
1: 아, 2040년까지.
0: 아, 2040년까지? 네. 아, 그러면 앞으로 5년에서 한 15년? 그 정도까지도 더 날아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카이퍼 벨트를 벗어나서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걸까요?
1: 그렇죠. 물론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카이퍼 벨트가 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작은 소행성 벨트와 달리 네. 아주 넓은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해왕성에서부터 태양계가 끝나는 구간까지 쫙 펼쳐진 아주 넓은 구간이어서 예. 카이퍼 벨트를 정말 다 지나려면 거의 만 년 단위가 필요할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호라이즌소가 그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태양계 끝까지의 신호를 받아보겠네요.
1: 그렇죠. 물론 점점 신호는 많은 딜레이가 돼서 이제 뒤늦게 들어오긴 하겠죠.
0: 알겠습니다. 오늘 명왕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명왕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면서 더 우리 태양계 그리고 우리 우주에 대해서 또 자세히 재밌게 더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지윤배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 친구, 밥 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5: 5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문화센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화요비의 맴맴돌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이 어젯밤 극적으로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노조가 내일 오후부터 닷새 동안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해 합의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때까지 총파업은 유보됩니다.
2: 삼성전자의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되고 비메모리 사업부도 억대의 성과급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 이후 코스피는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택배 물류 현장을 찾아 지원 유세를 본격화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요구하며 단식을 해온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의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며 이번에 전쟁이 끝날 마지막 기회라고 이란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봉쇄 중단 등 선결 조건을 걸고 미국 측이 제시한 새 종전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0: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2: 유유 제약.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0: 깜빡 말고 쾌팍시부.
9: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0: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9: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직전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섭을 직접 주재하면서 타결을 이끌었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 양측이 파업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임금 교섭으로 갈등을 빚은 지 5달 만의 성과입니다. 그간 양측의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성과급 지급 비율과 제도화에 양측이 서로 이견을 좁히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사실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이 어제 오전 결렬됐을 때만 해도 파업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았습니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안을 거부한 사측의 탓을 하며 총파업 강행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3: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렬된 원인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돌파할 해법을 찾아야 하고 충분히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2: 이제 남은 건 노조 조합원의 투표 결과입니다. 노조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파업은 그때까지 유보됩니다. 파업을 앞두고 노사 양측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삼성전자 파업의 위기는 이제 한 곱이 넘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재은입니다.
4: 삼성전자의 극적인 노사협상 타결에 따라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많으면 6억 원가량을 올해 성과급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를 낸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도 억대 성과급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5: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초과 이익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DS 부분의 특별 경영 성과급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별 경영 성과급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고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전망대로 영업이익 300조 원의 실적을 낸다면 특별 성과급 재원은 31조 5천억 원이 됩니다. 이 중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가 나눠 갖고 나머지 60%를 사업부별로 나눠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기존 성과급과 새로 신설된 특별 경영 성과급을 합쳐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6억 2천만 원, 적자를 내고 있는 비메모리 사업부도 평균적으로 1억 9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별 경영 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3분의 1은 바로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뒤, 2년 뒤 매각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특별 경영 성과급은 10년간 적용되는데 2028년까지는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 이후는 100조 원 달성이 조건입니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로 결정됐습니다. 또 상생협력 차원에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DX 부문 지원

0: 직원들에게도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노사 합의안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노사 합의가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며 이사회에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1: 코스피가 7% 넘게 급등하며 7,700마저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3.85% 오른 7,486으로 상승 출발한 뒤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11시 40분쯤 7,741까지 올랐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최근으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 넘게 급등하면서 1,1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2: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대승적 결단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강성 노조의 요구가 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SNS에 참 잘 됐다며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노력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에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로 당장의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기업의 지속 가능과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1: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후보들과 첫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3: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여야 지도부는 0시에 맞춰 후보들이 있는 민생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 광진구 택배 물류 현장에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분류 작업을 하며 시민들을 만났고
4: 정원호 서울시장의 승리를 오늘 배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밝게 빛나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 3일 날 꼭 배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의 농성장을 방문해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선거운동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후보님께서 이제 단식을 풀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승리를 위해서 선거운동에 용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3: 오전엔 서울시장 후보들의 출정식도 이어졌는데 후보들은 각자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3선 성동구청장을 지낸 정원호 후보는 왕십리역 광장을 찾아 성동에서 증명한 변화를 서울에서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6: 무능하고 무책임한 오세훈 시장을 끝내고 유능한 시장을 뽑아서 삶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바꿔보자.
3: 강북구 삼양동의 주택가를 찾은 오세훈 후보는 자신이 삼양동에서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임 기간 강북구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강조했습니다.
7: 주거 문제를 해결한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변화가 바로 이곳 강북구에서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3: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에 정청래 대표가 참석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오늘 일정엔 장동혁 대표가 오지 않았고 출정식에도 유승민 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번이 전쟁을 끝낼 마지막 기회라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하면서도 봉쇄 중단 등을 선결 조건으로 걸고 미국 측 새 종전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재웅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8: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소 불쾌한 일, 즉 군사 행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서두르지 않겠다며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일변도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통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종전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이 군사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채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새 종전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동결자산 해제와 해상봉쇄 중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군사 충돌보다 외교적 해결 가능성에 더 주목했습니다.

0: 국제 유가는 6% 넘게 급락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선 대통령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8번째 시도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4명도 찬성표를 던졌지만 최소 두 차례 이상 추가 표결이 남아있어 최종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1: 중국과 러시아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은 기자입니다.
2: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을 체결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엔 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역내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동북아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 무력 압박 등으로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이 긴장을 높이거나 군비 경쟁을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중러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주 북한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타임즈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이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에 맞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임즈는 시 주석의 이 같은 행보가 일본이 평화주의 노선 대신 군사력 증강 등 적극적인 안보력 강화에 나선댔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지난 2019년 방문 후 7년 만입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미국 타임즈 보도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시 주석이 방북하면 북미 회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발표가 없는 만큼 지켜보겠다면서도 시 주석이 방북하면 당연히 북미 회담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이에 대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 정상회담 뒤 미국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현재 전국 곳곳에 내리는 비는 오후에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2도, 광주 21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5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4: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들과 지역단체장 후보 등 각 후보 캠프들은 지역 곳곳에서 출정식을 갖고 일제히 선거운동을 개시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 선거벽보와 현수막 개시, 선거공보 발송,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일반 유권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됩니다.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6월 2일 자정까지 13일 동안 이어지며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전남경찰청이 6.3 지방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늘부터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상황실은 선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유세 현장 안전 확보와 투표함 호송, 투개표소 경비 등을 총괄하며 24시간 비상태세를 유지합니다. 특히 선거 당일에는 개표 종료 때까지 비상령 최고 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5.18 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은 국가폭력의 상처를 헤집은 행위로 단순한 실수나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세계그룹의 조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탱크라는 문구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트라우마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했습니다.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내일부터 광주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100여 명 규모의 항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광주은행이 스타벅스를 활용한 마케팅을 중단

0: 광주은행은 스타벅스의 탱크 마케팅이 5.18 정신을 훼손하고 광주 전남 지역민을 모욕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은행은 그동안 매년 대학 등록금 납부와 신용카드 출시 등 각종 행사 때마다 스타벅스 텀블러와 모바일 쿠폰 등을 지급하는 마케팅을 펼쳐왔습니다. 46년 전 신군부의 폭력 진압에 맞섰던 차량 시위를 기리는 민주기사의 날 행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는 광주 북구 옛 무등경기장 앞에서 유동사거리 금남로를 지나 옛 전남도청까지 이어지는 4.5km 구간에서 택시와 버스기사들이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던 차량 행렬 시위를 재현했습니다. 현재 목포의 기온은 17도입니다. 박종호입니다.
1: 한국 MSD 캡박시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호타이어 제공으로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상호, 류수민이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7.1도입니다. MBC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2: MBC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마라 잔소리를 듣고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도 이런 말을 했다네요. 잔소리 적은 남자가 가장 좋은 남자다.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잔소리가 오가면 분위기가 싸해지죠. 오늘 부부의 날만큼은 잔소리를 꾹 참자. 아, 잔소리를 하지 말자는 것도 잔소리인가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는 혹시 잔소리일까요? 박정현, 임재범이 함께 부른 사랑보다 깊은 상처였고요. 휴일이 아니라 많이는 모르지만 부부의 날이 5월에 있는 건 아이들과 부모님만 챙기느라 정신없었던 부부가 한숨 좀 돌리면서 오붓하게 다정하게 보내시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다 개는 쪽으로 가니까 오붓하기 딱 좋겠죠? 우리 8820님께서 오늘이 부부의 날인지도 몰랐네요. 24시간 같이 일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늘 잔소리하게 되네요. 이제는 저도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라면서 이게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4024님 오늘 부부의 날인데 신랑이랑 싸우고 출근했어요. 오전 내내 속상해요. 사과의 의미로 싱싱한 회사에서 저녁에 소주 한잔 해야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3626님도 오늘 날씨가 햇빛과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집 나올 때는 햇빛이 쨍쨍해서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걱정이네요. 싱싱한 회사에서가 아니고 회를 사서였군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그 오전 내내 속상해서

0: 사과의 의미로 싱싱한 회 사서 회사에서 내가 그래서 싱싱한 회사? 그게 지금 이 회사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셨나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회를 사서 저녁에 소주 한잔 해야 되겠다고. 네. 하여튼 맞아요. 오늘 그 곳곳에 비 오는 곳들이 아직 많죠. 어제부터 비가 꽤 내렸거든요. 그리고 또 강한 바람도 계속 분다고 하니까 겉옷 꼭 챙기시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인 만큼 조금 따뜻하게 갈까 하는데, 문득 그냥 든 생각이 부부의 날 기념, 두 분이서 같이 뭐 손잡고 어디 공연 보러 간 적, 뭐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오래됐죠? 네. 6월 19일, 20일, 21일. 저 손태진, 마에스트로 단독 콘서트.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궁금하시다 하시면 아참 요새 이거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완전히 그 연말이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되게 차분하고 되게 뭔가 음악과 목소리에 더 집중되는 그런 공연인데 또 많은 분들 함께 우리 그 아내분들 남편이랑 같이 올때 되게 기분 좋거든요. 물론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그렇게 따스하진 않아요. 네, 늘 쳐다보는 게저 친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내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이럴까라 내가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그럼에도 늘 웃으면서 가십니다 결국에는. 하여튼 갑자기 생각나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날씨로는 뭐비 오는 곳, 흐린 곳, 뭐 맑은 곳, 뭐 다양하겠죠. 보이는 것, 느끼는 것 같이 듣고 싶은 노래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고요. 우리 손트라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보면서 즐기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출발해 볼게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빅토스, 하이퍼스, 한국 MSD 캐팍시브, 환인제약, 금호타이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신젠타 코리아, 삼성증권, 성원 에드피아, 휴원스 글로벌, 도드람 한돈, 현대해상화재보험, 열혈강호 온라인, 유니베라,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백조싱크, 정식품, 한국세무사회, 롯데렌터카, 주식회사 두드림 SNC,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유동골뱅이, 고향가구박람회와 함께합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먼저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손트라 월간 트롯5 투표가 지금 스타덤 어플에서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손트라에서 확인하세요.
7: 손트라 월간 트롯5 오늘이 5월 투표 마지막 날인데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손트라 가족들은 어디서 누구랑 같이 손트라 듣고 계실까요? 우리 9751님께서 엄마 가게에서 무급 알바하면서 듣고 있어요. 처음 듣는데 잘 들을게요. 점심으로 갈비탕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지금은 청양고추를 다듬고 있어요. 무급 알바. 뭐 이때까지 어머니한테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걸까요? 반갑고요.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고. 6947님께서 딸내미네 집에 손녀 보러 온 지 5일째. 오늘은 저녁에 먹을 호박 부침과 갈치튀김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성실한 선생님.

님이에요. 고3을 맞고 있어서 항상 10시 넘어 늦은 시간에 옵니다. 우리 딸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자랑도 쬐끔 하고요. 그냥 뭐 저는 선생님은 늘 그냥 존경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그 성취감도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지만 나는 못하겠다 싶은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고 우리 따님 너무 멋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다른 것보다 그 갈치튀김 맛있겠다. 네, 우리 선생님 가족이 또 있는데 739 하나님께서 학교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을 아내 백명숙 선생님 오후 시간도 화이팅입니다 라면서 남편분께서 또 이렇게 아내분을 이렇게 챙겨주시네요. 이런 식으로 자랑도 좋고 응원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이야기 있으면 그냥 사는 모습들 그대로 손트라 앞으로 또 신청곡과 함께 하면 더 좋고요. 그냥 편하게 보내주세요. 사연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특별히 수량 팍팍 땡겨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톡톡한 타올 세트. 네, 그렇죠. 철 바뀔 때 바꾸면 너무 좋죠. 많이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우리 사연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5138님께서 내 나이 70살 여성인데요. 전 학창시절부터 비 오는 날을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손트라를 듣고 있네요. 신청곡 혜은이 새벽비가 듣고 싶어요. 오늘 비가 조금 오긴 왔는데 그러면 진짜 최고의 하루겠네요. 네. 실내 자전거 타면서 밖에는 비가 오고 거기다가 손트라까지 듣는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까지 듣는다. 혜은이의 새벽비.

허니의 새벽비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이 노래 들으면 그냥 어딘가 떠나가고 싶은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우리 강형주님께서 KTX 타고 외할아버지 뵈러 익산 가는데 어디 가는지 안 알려주지, 안 가르쳐주지. 익산 간다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 다 알려주시긴 했는데 뭐 뭐가 됐든 타월 세트 제가 보내드립니다. 우리 4996님께서 퇴사하고 인생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바이올린이랑 수영도 등록했는데 바이올린 사고 수영복 세트 사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닐까 싶지만 그래도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했는데, 아,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수영 갈 때 타월 챙기셔야죠. 제가 보내드리면서 우리 2부에서도 함께해요.

0: 어디야?
1: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잔해.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2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 2부에는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뭐하고 계시는지, 지난 주말은 어땠는지, 이번 주말은 어떨 건지, 오늘은 어떤지, 오늘 뭐 드셨는지, 누구랑 함께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그냥 마음껏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집들이 선물 1위 타월 세트를 착착착 보내드릴게요. 때로는 이렇게 문자와 사연 이렇게 보내는 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되게 궁금해하시고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또 이제 문자들을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보내면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된 또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7353님께서 부부의 날인지 그냥 부부 사연이 많더라고요. 부부의 날 우리 집 전우가 오늘 저녁 영화 어떠냐네요. 못 이긴 척 오케이 했네요. 요즘 매일 늦더니 찔렸나 봅니다. 아, 우리 전우라고 얘기하는 거, 남편을 전우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전우 애로 살아가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우리 7353님도 못 이긴 척 오케이 했다. 참 이거는 그래도 너무 알콩달콩 너무 좋은 게 아닌가. 그 분위기가 좋잖아요 이미. 우리 8327님 남편이랑 강릉 여행 왔는데 비가 꽤 많이 오네요. 결혼 40주년 다가옵니다. 비가 와도 그 나름대로 너무 좋네요. 상상을 해봤는데 막 한 7, 80 정도 7학년 8학년 되는 부부가 갑자기 이렇게 걷다가 비가 와요. 그래서 어이구 어이구 비 온다 하면서 빨리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하늘을 가리면서 이렇게 걷는, 손잡고 걷는, 약간 그것도 너무 아름답겠다. 물론 우리가 아는 그 드라마나 여행 영화 속에서는 막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냥 뭐 비 맞는 거 그거 하나도 그냥 추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 옛날에는 그 비 맞으면서 축구하는 거 제일 좋아했어요. 예, 그냥 재밌었어요. 비가 오면 축구를 더 하고 싶었었고, 근데 문제가 축구에다가 갑자기 번개가 치니까 그때는 이제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 또한 나중에 지나고 나면 너무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517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는 부부의 날에 결혼했어요. 20대에 결혼하여 오늘 결혼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막걸리 한 잔에 오리백숙 먹을래요. 그간 아내가 너무 고생했네요 했는데, 잠시만요. 저녁에 막걸리 한 잔에 오리백숙. 제발 밖에서 드신다고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 그간 아내가 너무 고생했지만 이렇게 먹는다? 아내분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집에서 백숙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밖에서 드시겠죠? 근데 우선 결혼기념일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517 하나님이 우리 아내분 너무 사랑하나 봅니다. 우리 8249님께서 부부의 날 농사 지으며 티격태격하는 부모님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이 재배하세요. 손트라 애청자입니다. 신청곡은 부모님의 아파트 신청이요. 부모님의 아파트가 부모님의 애창곡인가 봐요. 예, 네, 그래가지고 또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아, 정말 우리 모두 정말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서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특별히 윤수일의 원곡이지만 안성훈, 박지현, 최수호, 윤준협, 김용필 다섯 명이 부른 아파트 어떨지 여러분 바로 갑니다.

멋진 다섯 명의 이불은 안성훈, 박지연, 최수호, 윤준엽, 김용필의 아파트였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손트라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들어온 사연들 좀 더 소개할게요. 5690님께서 오늘 서울예고 2학년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한 우리 아들 트롬보니스트 조인우 화이팅! 아우, 트롬본을 한다고요? 어, 이거는 약간 좀 그래도 특수악기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만 한다면 또 1등으로 그냥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일단 군대 들어가도 군악대로 좀 들어가면 좀 더 편하게 아니야, 맨날 연주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그래도 우리 정말 조인우 학생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노래할 때 뒤에서 또 같이 연주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좋겠다. 우리 3547님께서 손트라 들으면서 만돌린 연습가요. 가랑비가 사부작사부작 내립니다. 만돌린 하면 또 이제 악기인데 약간 그 기타 같은 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약간 좀 고전 악기 느낌으로 생긴 건데 줄이 많아요. 예, 네, 줄이 많아요. 그래서 손가락도 바쁘고 예, 오른손도 바쁘고 왼손도 바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8642님께서 광준디요. 오전 내내 보슬비 오더만 인자 안 오네요. 흐리기만 해요. 배송 중인데 신발이 축축해요. 외곽이라 풀 있는 곳이 젖어 있어서 신발이 말이 아니네요. 하셨는데 아 많이 젖으셨나 봅니다. 혹시 8642님 타올 필요하신가요? 제가 타올 세트 보내드릴게요. 우리 4957님께서 내일 화성시 전곡항 뱃놀이 축제에서 라인댄스 공연하는 남양읍 주민자치 라인댄스 퀸즈팀 화이팅입니다. 노래는 장윤정의 사랑아 부탁합니다. 오, 아니 근데 화성에 축제 때문에 오셨는데 어제 제 경기가 농구 경기가 화성이었는데 안 오셨다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퀸즈팀 우리 라인댄스 퀸즈팀 화이팅 보내면서 장윤정의 사랑아 띄워드릴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오늘부터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 이야기, 어떻게 지내시는지, 오늘 특별 사항은 있는지 그냥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0186님께서 회사 식당 오늘 메뉴가 철판 순대볶음이었어요. 지글지글 철판에 김볶밥도 비비고 맛있게 먹고 올라와서 자리에 앉아 손트라 듣는 중입니다. 잠이 솔솔 왔는데 노래 듣고 잠이 확 깼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뭐 노래 듣고 잠이 오든 아니면 그냥 잠이 깨든 신나든 뭐가 됐든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졌다, 뭔가 닿았다라는 것으로 나는 이미 너무 행복합니다. 아 혹시 근데 그 철판 김복의 그 순대볶음의 위에 치즈가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아 그거 따라서 이게 맛이 달라지는데. 우리 3634님께서 우리 아들도 노래하는데 잘 되게 손트라에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피스트범프 재배기 화이팅 했는데 피스트범프라는 그 밴드 팀이네요. 밴드고 우리 재백 씨가 보컬이고 하루가 보컬 베이스, 샤이가 드럼, 우즈가 리더, 프로듀서이자 기타. 이야. 아니 그리고 좀 뭔가 너무 잘생겼네요. 잘생기고 너무 궁금하고 우리 재백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중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부에서 만나요.
6: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8: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을 호소하십니까?

0: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0: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한시 뉴스입니다. 구호 활동을 위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 체포됐던 우리 국민 두 명이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됐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행 구호 선박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이스라엘 측은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받지 않고 더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급행철도 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건설 현장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된다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시장이 되면 일단 공사 중지 명령부터 내릴 건가라는 질문에 일단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고 나서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안전한 방법에 대해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 안전을 최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하며 행정의 기본 1번은 안전 제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철근 누락과 관련해 GTX-A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또 중단이냐며 박원순 시즌2 후보답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에 정 후보에 대해 역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판박이다. 멈춰버린 서울, 암흑에 잃어버린 10년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전 시장이 멈춰 세웠던 사업과 공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집중호우 피해로부터 서울을 지켜줄 대심도 터널은 박 전 시장의 고집과

0: 오기 때문에 10년이나 건설이 늦어져 공사 지연으로 혈세 5,648억 원이 낭비됐고 서울은 계속해 호우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오늘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주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사건 피의자 이모 씨와 임모 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의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해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이 씨 등을 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녹음을 분석한 결과 너무 화가 나니까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이 씨의 언급을 확보했고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코스피가 7% 넘게 급등하며 7,700마저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3.85% 오른 7,486으로 상승 출발한 뒤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11시 40분쯤 7,741까지 올랐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 넘게 급등하면서 1,1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내리는 비는 오후부터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3에서 25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손으로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죠.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3부 이제 시작해봅니다. 우리 7353님께서 세 번째 20살이 된 언니와 팥칼국수 먹으러 왔어요. 주말에 환갑잔치 거하게 할 거라며 한복 입고 오라네요. 세 번째 20살. 그 표현이 너무 좋다. 우리 7353님. 환갑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거한 환갑 잔치 하기 전에 우리 먼저 예열을 한번 해볼까요?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랑요. 랜덤 매칭 노래 이어부르기 퀴즈쇼죠. 지금 오늘도 한번 신청 받습니다. 이미 약간 인기 프로가 돼가지고 나 이거 한번 해보겠다 신청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도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성함과 참가하고 싶은 이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우리 박구윤 씨와 함께 올게요. 잠시만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이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5: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강호
5: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7: 지금 잘 아는 사람도 처음에는 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8: 모르는 사람 둘이 만나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아 파티도 하고
7: 모든 사람이 트로트로 대동단결되는 시간 랜덤 매칭 노래 퀴즈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날 5월 21일 부부의 날에 딱 맞는 분과 함께합니다. 손트람 목요일의 남자 목요부부 남욱군 뿌리고 두바퀴 인생면허증 박구희씨 어서오세요.
8: 남자다 난 남자다 아. 영원히 빛이 날 거다.
7: 오, 이 노래 누구의 노래였죠?
8: 김수찬의 남자다란 곡을 제가 만들었는데 네. 조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12시에 발매가 됐습니다.
7: 아, 12시에 예. 발매했군요. 네. 오, 이제는 뭐 싱어송라이터로 이제 아, 활동을 하십니다.
8: 정말 멋진 후배들이 또 제 노래를 감사히도 멋지게 불러줘서 네. 예, 나오는 시간만 이게 계속 이렇게 초 보는 거 있잖아요. 네. 디데이 보듯이 네, 네. 딱 근데 이제 발매가 됐습니다.
7: 아, 예. 또 따끈따끈한 남자다가 발매가 네.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 근데 그나저나 오늘 그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네. 퀴즈 신청 있잖아요.
8: 네.
7: 어 이제 사람들이 겁을 좀 먹는 분들 많아요.
8: 왜요?
7: 좀 오늘 신청이 저조한다고 합니다.
8: 아 진짜? 그럴 리가. 네.
7: 그러니까 비가 와서 좀 그런 건지 아, 예. 그냥 이게 정말 그냥 용기만 있으면 가능한. 그리고 내가 트로트 좀 안다 하면 가능한 그런 아주 편한 야. 게임이거든요.
8: 네. 이게 기회입니다.
7: 이게 기회. 오늘 이게 기회입니다. 당첨 확률이 정말 높아요.
8: 정말 높습니다.
7: 네, 성함과 예. 신청 이유 간단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전화드릴게요.
8: 예.
7: 자,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디는 무료고요. 이 노래를, 아니 이 노래를, 네. 이 퀴즈를 저희가 간단하게 좀 뭐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지금 바로 신청 보내주시고요.
8: 네.
7: 자. 청취자 두 분을 전화 연결을 할 겁니다.
8: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7: 네, 저희가 전화를 해서 두 분을 연결을 할 건데
8: 네.
7: 저희가 앞부분 노래를 부르면
8: 네.
7: 그 두 분이 뒤따라서 같이
8: 불러주시면.
7: 한 마음 한 뜻으로 보내주시면 네. 됩니다.
8: 맞습니다. 우리 뭐 연습 퀴즈 나갈까요? 비 내리는 호남선
7: 이렇게 딱 불렀다 그러면
8: 남행열차에
7: 이렇게 이어서 둘이 불러주셔야지 성공입니다.
8: 네. 뭐 어차피 한번 홍보한 김에 남자다 하면 남자다 해주세요.
7: 아, 네.
8: 남자다 남자다
7: 아, 이렇게
8: 음이 틀려도
7: 됩니다.
8: 돼요. 음이 틀려도
7: 뭐뭐

0: 가사만 맞으면 됩니다.
1: 각자 음정 다 필요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우리가 샹하이
0: 트위스트 추다가
1: 주면서
0: 이렇게 하면 이제 뭐
1: 추다가가
0: 이게 앞에 잘 부르다가 끝이 틀려도 땡입니다. 다음 가사를 완벽하게 부르셔야 성공이고요. 우리는 이제 뭐 최첨단 손트라 AI 시스템 우리 기술 감독님께서 야 오셨군요.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 우리 저번에 이름을 한번 만들어 드렸는데 우리
0: 다시 만들겠습니다.
1: 우리
0: 얼핏 진성님이라고 제가 했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오늘 보니까 쾌남이에요.
1: 약간
0: 미남.
1: 우리 그 키다리 아저씨 느낌도 없잖아 있고요.
0: 네.
1: 우리 무슨 감독님이라고 결국에는 했었죠. 되게 많았었는데. 맞아. 풍선 아저씨.
0: 풍선 불어줄 것 같은.
1: 맞아.
0: 좋다.
1: 풍선을 이렇게 딱 불어서
0: 네.
1: 강아지 한 마리 만들어줄 것 같은.
0: 예. 풍선 진짜. 감독님께서 우리 인자한 표정으로 여러분들을
1: 그러니까요.
0: 기다리고 계십니다.
1: 저번에 처음 하셨을 때
0: 네.
1: 되게 그냥 후했어요. 너무 후회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솔직히 위에서 우리 MBC 사장님부터 이렇게 쭉 이제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더라고요.
0: 네.
1: 조심하라고.
0: 아이고.
1: 이거 좀
0: 네.
1: 확실하게 냉정하게 해야 된다라면서. 자, 우리 문제는 총 3개고요. 틀리면 바로 오토 굿바이 전화가 끊겨버립니다.
0: 그렇습니다. 선물은 푸짐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참가만 해도 치킨 상품권 나가고요.
1: 한국 성공하면 치킨의 잡곡 세트까지 받고
0: 두 곡 성공하면 치킨의 잡곡에 타올 세트까지 받고
1: 세 곡 다 성공하면 치킨, 잡곡, 타올 거기다가 진공 쌀통까지 다
0: 받고 퍼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말머리에 참여 달고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오늘 당첨 확률 정말 높습니다. 그냥 참가만 해도 치킨 상품권 나가는 만큼 그냥
0: 네.
1: 나 노래 좋아한다. 나 조금 오늘 하루 조금 무료하다. 지루하다. 그냥 뭔가 재미 추억 하나 만들고 싶다. 여러분 바로 신청해 주세요.
0: 네.
1: 신청 받는 동안 우리 안 그래도 계속
0: 네.
1: 노래 불렀는데 5520님께서
0: 네네.
1: 딱 보내주셨네요.
0: 태진 씨 마트 가는 길에 예약 문자 보내요. 끼쟁이 수찬님 신곡 남자다. 박구윤님 대박나시길 응원합니다.
1: 이렇게 예약 문자로 보내주세요.
0: 대단합니다.
1: 대단해요.
0: 노래 나갑니다.
1: 진짜 이분
0: 예.
1: 마음만은 진짜 수찬 씨의 팬이 됐든
0: 네.
1: 형의 팬이 됐든 손트라의 팬이 됐든 뭔가 그 이 응원하는 마음이 너무 멋져요.
0: 좋습니다.
1: 아마
0: 발매되고 라디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1: 그런가요?
0: 첫 소개가 아닌가 싶은데요.
1: 그러면 바로 노래 들을게요.
0: 김수찬 남자다. 세상.

0: 남자다. 아, 뒤에 들으니까 네. 그 코러스의 네. 뭐 곳곳에
1: 제가 코러스를 했습니다.
0: 네, 목소리가 들리네요.
1: 예. 예.
0: 아, 정말
1: 그게... 노래 어때요?
0: 아, 노래가 그냥 뭔가 네. 되게 힘이 날 것 같은 약간 자신감을
1: 불어넣어 줄 수 네. 있는
0: 그런 예. 그런 느낌 같아요.
1: 그러니까 약간 자신감이 결여되고 힘이 빠질 때 이 네. 노래 들으면 약간 불끈 힘이 촥 올라오는 네. 자양강장제
0: 그런 느낌이에요.
1: 예, 남자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예. 7553님께서 수찬님 따끈따끈한 신곡 남자다 중독성 있고 신나는 곡이에요.
2: 남자다.
1: 재밌는 형으로만 알았던 남자다. 박구윤님 리스펙해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진짜 이게 우리 7448님도 네. 남자다 너무 좋아요. 박구윤님 다음엔 여자다 노래도 기대해도 될까요?
1: 여자다.
0: 만들어주세요. 아, 예. 만약에 이제 남자다는 예. 김수찬 씨한테 줬다. 네. 여자다라는 노래를 낸다면 네. 누구한테 좀 주고 싶으신가요?
1: 아, 가수 린 씨에게 하나 주고 싶어요. 아, 저... 갑자기 생각이
0: 갑자기요?
1: 났습니다. 예. 여자 하니까요.
0: 어허,
1: 예.
0: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여자다
1: 여자다
0: 여자다 이렇게 하게 될까?
1: 그렇습니다.
0: 네, 자
1: 태진 씨 오늘 속담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0: 아, 가져왔어요?
1: 네, 박구인의 지구촌 속담 타임이고요. 프랑스로 갑니다.
0: 어, 프랑스.
1: 프랑스에서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0: 어떤 말이죠?
1: 아프해 라플리 르보똥. 이게 안 되네, 태진 씨.
0: 아, 이게
1: 아니 저 너무 정직했나요?
0: 아, 너무 정직했어요.
1: 이게 에코 좀 부탁드릴게요. 아,
0: après la pluie, le beau temps.
1: 아, 이렇게 가는구나.
0: Oui, oui.
1: 아, 무슨 뜻이냐? 비 온 뒤에 날씨가 맑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입니다.
0: 아, 그러네요.
1: 아무런 사람들이서 파티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면 푸짐한 선물과 잊지 못할 추억을 얻어가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예 아프레라 플리 르 보똥이라고 제가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0: 아, 좋네요, 좋네요.
1: 예, 예, 예.
0: 과연 오늘 또 어떠한 특별한 추억을 가져갈 분이 계실지,
1: 네네,
0: 누구실지. 바로 우리 첫 번째 참가자 만나볼게요. 첫 번째
3: 아무런 사람 나오세요.
0: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시지요?
4: 네, 음성에 사는 서옥순입니다.
1: 아이고 반갑습니다.
0: 이야,
1: 혹시 예,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네, 손녀딸 봐주고 있어요.
1: 아이고.
0: 아, 손녀딸 지금 지금 보고 계세요?
4: 네.
1: 지금 몇 살이에요?
4: 8살이요.
1: 8살.
0: 8살.
1: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네요, 올해.
4: 네, 네.
1: 아이고.
0: 어, 근데 지금 집에 있어요?
4: 지금은 학교 가고 없고.
1: 학교
4: 이제
1: 갔구나.
4: 저 혼자 있어요.
0: 아, 그러시구나.
1: 아, 그러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 서옥순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뭐 이제 7시쯤 일어나서 이제 손녀딸 깨워서
1: 네.
4: 이제 씻겨서 밥 먹여서 이제 등교시키고요.
0: 네.
4: 네, 그리고 뭐 이제 청소하고 뭐 좀 집안 좀 정리해놓고 또 이제 뭐 이후에 이제 할머니들이랑 친구들이랑 앉아 커피 한잔 하고.
1: 아이고.
0: 아니 근데
4: 그리고, 예.
0: 근데 지금 음성에 사신다고 얘기했는데 원래 댁은 또 담양이시라고요?
4: 담양.
0: 그러니까요.
1: 담양. 충북 담양이요.
4: 담양.
1: 아, 담양.
4: 네. 네.
0: 아.
1: 그럼 손녀 봐주러 음성까지 오신 거구나.
4: 네.
1: 아, 그러면 담양에는 남편분 혼자 계시고요.
4: 예.
0: 아이고. 아이고.
1: 그러면 이제 손녀를 위해서 음성으로 내려가신 우리 아내분을 항상 기다리면서 식사도 혼자 차려 드실 테고.
0: 아이고, 네, 네. 더 너무 슬프게 얘기하지 마세요.
1: 아니 이게 좋으면서도 좀 안타깝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아하. 때문에 그러면 댁에 계신 우리 남편분께 한 말씀 좀 하시면 어떨까요?
4: 뭐 할아버지 혼자 밥해 드시냐고 고생도 많으시고 이제 내가 이제 주말에 한 번씩 내려가거든요.
1: 네.
4: 그러면 이제 뭐 주말에 가서 이제 맛있는 거 한 번씩 해드리고 올라오고 그래요.
0: 아, 그거는 저희한테 하는 얘기고 남편한테 좀 얘기.
1: 네.
0: 아.
1: 네, 이제 쑥스러워서 그러신 거죠 뭐.
4: 쑥스러워서 진짜 안 나오는데요.
1: 맞아요.
0: 아니, 그래도 이름 딱 외치면서 네. 사랑해요라고 한번 하시면 이럴 때 또 하죠.
4: 사랑해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야, 아이고 그래도 마음은 잘 전해졌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0: 그리고 오늘 예. 상품 많이 타서 가지고 가면 네. 양손 가득 들어가면 좋죠.
1: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네. 저 우리 8살 손녀 할머니

0: 잠깐만 기다리시면 다음 분 저희가 모시도록 할게요.
1: 네.
2: 네.
0: 자, 두 번째 아모르 사람 나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익산에 사는 44살 아들 둘맘 워킹맘 강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1: 남자아이들 둘 키우는 거 보통이라니거든요.
0: 네, 한가한 오후 사무실이 한가해서 신청해 봅니다. 보내주셨어요.
2: 오, 네.
1: 어떤 일 하세요?
2: 아, 저는 지금 현재 익산 체력 인증센터에서요.
0: 네.
2: 근무하고 있습니다.
0: 체력 인증센터.
1: 그 뭔가요? 네네. 뭔가 건강검진 같은 건가?
2: 네. 저희 예전에 학교에서 이제 그 체력장 했잖아요.
0: 체력장 했죠.
2: 예,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장비를 가지고 이제 무상으로 저희가 체력 측정도 해 주고 이제 맞춤형 운동 처방까지 해주는 그런 무상 체육 복지 서비스입니다.
1: 아,
0: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체력장을 했었잖아요.
2: 네.
0: 요새는 학생들이 이제 체력 인증센터에서 자기의 체력을 인증을 받아가야 되나요?
1: 그러니까 인증을 네. 아니, 어떤 종목으로 하나요?
2: 네, 저희가 이제 뭐 초등학교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저희가 학교로 출장을 가요.
1: 네.
2: 거기 가서 저희가 이제 장비를 가지고 이제 여섯 가지 정도의 그런 그 각 연령에 맞는 장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해드리고 또 데이터까지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1: 이야, 예전에는 뭐 그 친구가 발목 잡고 윗몸 일으키게 하고 뭐 이제 그 푸시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요새 종목은 뭐가 돼요? 뭐 있어요?
2: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악력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저희 그 기구가 있어요. 그거를 잡으면은 예, 이제 내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악력도 나오고 그다음에 오래 달리기도 계속 20m 왕복 오래 달리기도 있고요.
0: 네.
2: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는 유연성도 있고요.
0: 요거.
2: 뭐 민첩성 운동, 순발력 운동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야, 지금 하면 저는 실패 약간 네. 탈락 뭐가 됐든
0: 학창시절 잘
1: 봤습니다.
0: 지금은 좀 못할 것 같은데.
1: 근데 체력 인증센터에서 일하는 우리 어머님 입장에서
0: 네.
1: 아들들은 어떻게 키우지?
0: 그러게 아들들이 체력이 좋을까요? 어때요?
2: 네, 저희 이제 남자 아이들이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너무 좋고요.
1: 네.
2: 네,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의 체력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1: 아니, 근데 잠깐만. 지금 우리가 너튜브로 이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은 요새 인바디도 한다는데 어린
2: 네,
1: 나이에.
2: 네, 맞아요.
1: 진짜요?
2: 네네.
1: 인바디도 해요?
2: 네, 인바디도 같이 하고 있어요.
1: 이야,
2: 네.
1: 인바디란 네. 그냥 우리가 그 체내에 있는 그 근육 그 조직하고 이 비율을 다 지방과 뭐
2: 네.
1: 이걸 세분화해서 퍼센테지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야
2: 네.
1: 이걸 대단하다. 근데 네. 또 오늘 이렇게 아무런 사람 둘이서 파티 한번
0: 네.
1: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면서 우리
0: 앞에 우리 서옥수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두 분 인사 나눌게요.
3: 안녕하세요.
1: 아, 손녀와 아들 둘
0: 예.
1: 이렇게 또 이제 모이는데 과연 두 네. 분의 케미가 어떨지.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할 건데 하나 둘 셋 하면 두 분이 뭐 이거 스피드 퀴즈 아닙니다. 한번 같이 잡해 주시길 바랄게요. 첫 팀 큐. 우리 집은 선풍기를 꺼냈다 안 꺼냈다. 하나 둘 셋.
2: 안 꺼냈다.
0: 둘 중에 무조건 하나를 해야 한다면 설거지, 밥하기. 하나 둘 셋.
2: 밥하기.
1: 올 여름에 휴가 갈 계획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2: 없다.
3: 있다.
1: 아, 잠깐만요. 참 우리 강나루님 그 없다에 너무 약간 속상함과 막 너무 마음 아픈 게 느껴지는데
2: 티가 났나요?
1: 네, 살짝 났어요. 우리 옥수님도 이거 마이크가 잘 들어오게끔 지금 약간 끊기거든요. 한번
3: 네.
1: 그 힘차게 지금 잘 들려요.
0: 네, 목소리를 지금.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자, 저희가 앞부분 부르면 먼저 이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이 맞춰서 가사 맞게 불러야 됩니다. 알겠죠?
2: 네.
1: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3: 직구.
1: 오케이. 아하까지 해주셨어요.
0: 안개 속에서
3: 나는 울었어.
1: 오케이.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3: 홀로 걷는 이 마음.

0: 왜 이상하게 우리 옥수님이
1: 상태가 별로 안 좋은지
0: 말할
1: 아니면
0: 때 네. 말할 때는 좋은데
1: 노래하실 때는 이게 끊겨 들리든지
0: 와 이거 너무 아쉽다.
1: 아, 아쉽습니다.
0: 이거 뭐 핸드폰 탓을 할 수도 없고
1: 저희는 어찌 됐든 들었을 때 소리가 안 나오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 AI 기술 감독님께서
0: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안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네,
1: 맞아요. 이 그러니까 가사가 정확하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0: 그래도 못 드리죠. 예.
1: 두 곡 성공으로 치킨 두 마리 잡곡 세트 타월 세트까지 가져가십니다.
0: 자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도전해 주시고 우리 4부의 두 번째 커플 만나볼게요.
1: 어디 가지 마세요.
2: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박훈 씨와 함께하고 있는 이 코너 제목이 뭐라고요?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그렇습니다.
1: 여러분.
0: 아 여러분. 예. 아우 정말 첫 번째 커플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1: 네 그렇습니다.
0: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냉정하게 가기 때문에 네. 아무리 전화 연결 상태가 안 좋다 해도 이게 공정성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뭔가 네. 그 전에 이때까지 탈락한 분들도 되게 만약에 후하게 드리면 아니 왜 나 때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이렇게 그냥 다 주네 이럴 수 있어요.
1: 그런 걸 보고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0: 아 형평성.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2745님께서 네. 보내주셨는데 저와 똑같은 분이 있네요. 부산에서 군산으로 손주보러 와 있어요.
1: 네네네.
0: 저도 뒤늦게 주말 부부 됐어요. 토요일에 집에 갔다가 월요일에 다시 와요. 화이팅 합시다.
1: 정말 많으실 거예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네. 또 이게 그 힘든 거보다는 그냥 기분 좋은 그냥 네. 손주 만나러 가는 그럼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예. 예, 우리 그 뭐 아드님, 따님께서 꼭 뭐라도 이제 챙겨주시길.
1: 맞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우리 손주 바라기가 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0: 네.
1: 응원드리고요. 힘도 많이 드실 거예요. 저희 손트라 우리 손태진, 박구윤 두 사람이 응원드리겠습니다.
0: 아, 응원드립니다.
1: 화이팅!
0: 화이팅! 화이팅! 아, 자, 우리 예. 이제 두 번째 커플 모시기 전에 예.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 많거든요. 두뇌 불가동 뮤직 퀴즈 박구윤 퀴즈.
1: 그렇습니다. 제 노래 멜로디에 다른 노래 가사를 얹을 겁니다. 이 가사 이 노랫말을 잘 들어보시고 제목 그리고 원곡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0: 아 이제 5월 21일 네.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서 부부의 날. 뭐,
1: 아 그래서 부부의 날이군요. 네,
0: 둘이 하나가 되는데 우리 네. 둘이 하나가 됐으니 네. 어떤 노래가 딱 어울릴까요?
1: 오늘은 부부의 날.
0: 어.
1: 예,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노래.
0: 어.
1: 돈 없어도 돈 많아도 only

0: 유.
1: Only you.
0: 뿌리고.
1: 뿌리고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기에 가사를 부를 겁니다. 다른 가사예요. 근데 네. 다른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그 원곡 가사, 원곡 가수. 제목, 가수 네. 이렇게 둘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0: 잘 갑니다. 들어보세요.

0: 아이고 이 노래였네요.
1: 이 노래였습니다.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0: 네, 이 노래였는데 네. 왜 이렇게 분위기에 잘 맞지?
1: 아.
0: 얼마 전에 저희가 다른 그 방송에서 만났는데
1: 네.
0: 그때 이제 분위기를 불렀는데
1: 네.
0: 좀 오랜만에 약간
1: 그 원곡으로 부르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오히려 되려 대사가 좀 편해진 예, 희한한 법칙을 또 아유. 알려주신 우리 손트라 아파트입니다. 예.
0: 자, 우리 이 노래에 불려진 가사,
1: 네.
0: 원곡 제목, 예. 아, 원곡 가수, 원곡 제목.
1: 예.
0: 우리 지금 제목만 너무 많이 온다고 해서
1: 맞아요. 이 가수가 어떤 분인지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노래 제목 그리고 가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송을 이제 내보내드릴 텐데요.
0: 바로
1: 야, 이 노래입니다.
0: 이 노래

0: 정답 바로 발표할까요? 박구윤 퀴즈의 정답 노래는 윤이상의 카스바의 여인.
1: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발표드립니다. 1378님, 1960님, 2406님, 임선자님, 김명희님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우, 그리고 지금 뭐 댓글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올라오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그 장미꽃 필 무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제가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1: 아 부르셨구나. 네,
0: 버스킹식으로 많은 분들 앞에서 불렀는데 갑자기 전주가 안 나와서 이 노래를 무반주로 네. 끝냈던 기억이
1: 아 진짜로.
0: 네. 그래가지고 끊겨버려.
1: 잊을 수가 없는 곡이네요.
0: 예. 그래서 네. 근데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반주가 꼭 필요한가요?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거지 싶어서 그냥 불렀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걸 아. 또 다 기억해 주시고 네. 저도 딱 잊고 있었는데.
1: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커플은 과연 몇 문제를 성공하실지.
0: 아, 저는 느낌이 좋아요. 예. 네. 네,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네. 살짝만 집중 더 하면 올 성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랜덤 매칭 커플 두 번째
1: 아모르 사람 나오세요.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일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0: 아, 안녕하세요.
1: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보니까 네. 본인이 뭔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네. 옆에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 힘내라고 응원의 마음 전하고 싶어서 신청한다 그랬어요.
1: 와. 아니 네, 어떤 일 하실까요?
2: 아, 고기, 돼지고기를 수작업으로 칼로 포를 뜨면 옆에서 제가 포장하는 일을 합니다.
0: 어, 포장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네네. 몇 명이서 같이 하세요?
2: 아, 둘이요.
0: 아, 둘이요?
2: 네네.
1: 그럼 오. 두 분이 각자 하시는 일들이 다를까요?
2: 예, 저는 이제 삼촌이 칼로 포작업을 하면 옆에서 제가 포장하는 일을 합니다.
0: 아, 아니, 지금 예. 삼촌이라고 하셨나요?
2: 네네.
0: 어, 그 직원분 같이 일하는 분을 삼촌이라고 부르세요?
2: 아, 네, 친삼촌은 아닌데 거의 가족같이 뭐 10년 전부터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이입니다.
0: 이야.
1: 그 정도면 아이. 진짜 삼촌 이상 가죠.
0: 그러니까요.
2: 네, 거의 가족이에요. 우리 애도 그냥 큰아빠라고 부르고요. 네네네. 우리 신랑도 네,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0: 아니 근데 그런 또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휴일이라는 게 없거든요.
2: 네, 저는 뭐 포장업하는 일, 저 포장하는 일이라 가끔 쉬는데 삼촌은 물량을 맞추려면 그 매일 그거 물량을 맞추려면 이제 포장업을 떠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못 쉬는 상황입니다.
0: 아, 그래요?
2: 네.
1: 그러면 이제 돈가스용 고기인가요? 아니면 뭐 삼겹살이나 이렇게 굽는?
2: 그 태진님하고 그 박교훈님도 왜 갈비집 가면 칼집 나는 그 포 떠는 그 구워 드시잖아요.
1: 아, 칼집
2: 그 갈비
1: 아 갈비
0: 돼지갈비
2: 네, 갈비 보고 그
1: 맛있지 네, 아이고
2: 그거를 지금 뭐 기계를 할 수가 없어서 아마 다른 가게에서 다 아마 그런데 일을 맡겨가지고 예 수작업으로 예
1: 맞아 이 갈비를 태진 씨 보면 네. 이 뼈에 살이 돌돌 말려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네. 쭉 돌려가지고 굽잖아요
2: 네 그거 다 그 손으로 합니다
1: 다 수작업이구나
0: 아, 수작
2: 네네
0: 이야 대박이다 네.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참가하면서 옆에 뭐 우리 좀 그 직원분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삼촌 혹시 계세요?
2: 아 옆에 계신데 자꾸 안 받으신다고 화이팅만 하신다고
0: 아 화이팅만 아,
1: 그러면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네네. 우리 영아님께서 삼촌한테 네네. 한 말씀 좀 해볼까요?
2: 아 저 눈물 나는데
0: 왜요
2: 아 그냥 좀

0: 워낙 든든한 존재잖아요.
1: 네네.
0: 또.
1: 뭐 가족 이상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고 힘들 때도 많이 힘을 되어주는 분입니다.
0: 아.
1: 네네.
0: 지금 네. 삼촌은 본인 얘기인지 모르고 네. 옆에서 그냥 뭐래 이러면서 있겠지만 얼마나
2: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이 마음을 전한다는 거는 네네. 그냥 한 마디만 들어도 알아요.
0: 맞아요.
1: 네. 자, 그러니까 말이 안 나.
0: 우리 삼촌 네. 빨리 화이팅 한 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3: 영아 화이팅.
2: 감사합니다. 우리 영아님과 우리 삼촌 잘 좀 지내고 계세요. 다음 분 저희 모실 테니까요.
1: 네.
2: 예, 다음 분 아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0: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아, 어디 사시는 예. 누구시죠?
4: 예, 인천에 사는 박형준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택시기사입니다라고 예. 보내주셨는데요.
0: 아, 반갑습니다.
2: 아이고, 예. 기사님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4: 아, 지금 17일 보병사단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0: 어디요?
4: 17 보병사단이요.
2: 17 보병사단 인천에 예. 있나요?
4: 예, 만수동에 있습니다.
2: 만수동.
4: 예, 예.
2: 아, 우리 만수동이구나. 아, 그러시군요.
4: 예, 예.
2: 아니, 근데 택시 운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4: 한 2년 좀 넘었습니다.
2: 2년.
0: 아, 그러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 네. 조금 익숙해질 텐데.
2: 네.
0: 아, 근데 예. 저는 그 택시 하면서 정말 아 힘들다. 그 특히 그 초년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2: 네.
0: 예, 좀 예. 어떠셨어요?
4: 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적응하니까 요즘에 아, 손님이 너무 많이 없어갖고 아, 좀 손님. 그게 많이 힘든다.
0: 아.
2: 손님이 많아야 같이 모시고 예. 다니면서 이렇게 뭐, 예, 예. 뭐 수입도 되고 할 텐데.
0: 아 이게 예, 이게 뭐가 됐든 일하느라 바쁘면 좋죠. 근데
4: 예.
0: 일도 없이 바쁘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 네. 너무 마음이 힘들죠.
2: 그렇습니다. 2년 차라고 하셨는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4: 아, 전에는 식당에 있었습니다.
2: 식당이요?
0: 아, 식당이요. 예, 예. 어, 혹시 돼지갈비?
4: 아닙니다. 그 덮밥 전문점.
0: 아, 그런가요? 아니, 우리가 저기 돼지고기 포장하시는 분이 네. 연결이 돼서 그런지. 아, 근데 아, 오늘 이렇게 예. 또 방송 아, 뭐 될 줄 아셨나요?
4: 아니요, 그 지나가는데 네. 선태진님께서 오늘을 네. 신청하면 될 확률이 높다고
2: 봐봐,
4: 하셔서
2: 봐봐.
0: 이야.
2: 확률이 좋았어. 그래서 먼저 이렇게 연락 주신 분이 이렇게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0: 오.
4: 아, 예, 감사합니다.
2: 그럼 연락 되신 김에 방송 통해서 마음 전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4: 아, 예, 아들이 얼마 전에 군대 갔거든요.
2: 아, 그럼 우리 아드님께 우리 음성 편지 한번 띄워볼까요?
4: 아, 아빠가 좀 잘 못해서 미안하고. 군대 생활 잘하고 수료실 때 보자. 사랑한다.
0: 아 이제 지금 야, 훈련소 야. 들어가서
2: 야 이게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손들한데
0: 이게 참
2: 이게 생방송의 묘미고 이렇게 연결된 예. 청취자분들과 호흡한다는 게 이런 게 좋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리고 이게 예. 이게 평소에 늘 갖고 있었던 마음이지만 네. 이거를 평소에 표현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2: 예.
0: 그러니까 방송 탄 김에 그냥
2: 네.
0: 그냥 약간 그 뭐 나 누구랑 뭐 누가 난 줄 알겠어 이러면서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 네.
4: 아, 예.
2: 자 우리 거제도에서 돼지고기 포장하시는 우리 영아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분 인사 나눌게요.
4: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요 네. 이게 아시다시피 그 타이밍과 같이 맞추는 게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2: 그렇습니다. 두 분의 케미를 맞춰볼 밸런스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골라주시면 됩니다. 초침 큐.
0: 집 앞 마트 갈 때 가방을 챙긴다 안 챙긴다. 하나 둘 셋.
1: 안 챙긴다.
2: 내가 더 좋아하는 거는 빵 떡. 하나 둘 셋
4: 빵
1: 떡.
0: 나는 학창 시절에 별명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 둘 셋
1: 있었다.
0: 아, 두 분 호흡이 너무 좋다.
2: 호흡이 좋습니다.
0: 지금 딱 답해 주는 네. 게 너무 좋고
2: 네.
0: 어, 혹시 그 첫 번째 커플 하는 거 들으셨나요?
1: 네.
0: 아 들으셨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바로 틀리면 오토 굿바이 전화가 끊겨요. 아시죠?
1: 네.
2: 자, 두 분 이 타이밍 기억하시고 저희는 바로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0: 궁짝 궁짝 궁짜작 궁짝
1: 내 박자 속에
0: 오케이
2: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1: 단단히 묶어라.
0: 우리 형님, 아 우리 형님
2: 묶어라.
0: 그냥 묶기만 하면 안 돼요.
2: 단단히 묶어야
0: 단단히 안 묶어야 부러지죠. 돼요.
2: 한국 성공에서 치킨 두 마리 잡곡 세트 보내드리면서 이 아쉬운 마음을 단단히 묶어야 되는데
0: 그 앞에 이게 잘 네. 봐요. 그냥 막 불러버리면 네. 두 번째가 아 내가 늦었구나 해서 단단히를 알고 있어도 상대방이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해버려요.
2: 우리 광고주님들이 귀 쫑긋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듣고 올까요?
0: 광고주요?
2: 예.
0: 어떤 거요?
2: 광고.
0: 아 광고.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회사의 한계를 넘어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8: 유동 골뱅이.
9: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 가구 둘러보고 입주 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1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11: 여러분은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저와 박구윤 씨와 함께 암 오는 사람들이서 파티. 네. 열심히 달려보았습니다.
12: 그렇습니다.
11: 아우 좀 아쉬워요. 아쉬워.
12: 야,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이사원님께서 오늘은 올 성공이 안 나와서 많이 아쉽네요. 다음 주에는 퍼펙트 성공, 올 성공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11: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네. 하면서 네. 느낀 게 그 노래 가사를 알고 있어도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그다음에
12: 많이 먼저 단단히 묶어라.
11: 단단히 묶어라 해야 되는데 대부분
12: 단단히 묶어라
11: 이러면서 같이 노래를 하다가
12: 맞습니다.
11: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이게 쉽지 않나 봐요.
11: 그러니까 쉽진 예. 않아요.
12: 7781님께서 예. 점심시간만 되면 장애아 돌보미로 아이를 데리러 학교로 갑니다. 손트라를 들으며 출발하면

0: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오. 매일매일 즐겁게 듣고 있어요. 트라트라 손트라 파이팅.
1: 아오, 기분 좋다 하면 너무 다행이고요.
0: 네, 3994님께서 네. 둘째 아들 오피스텔에 와서 청소하고 손트라 들으며 노래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라디오 틀었는데 기분 전환돼요.
1: 너무 좋습니다.
0: 그만큼 저희의 방송과 하나가 되고 계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1: 이게 매일매일 해야지 사실 네. 라디오는 더 매력이 사는 것 같은 게 네. 우리가 어제 일도 같이 네. 뭐 되새길 수 있고 내일 일도 같이 기대할 수 있는 네. 그런 아 이게 라디오거든요.
0: 맞습니다. 아. 4484님께서 오늘 같은 날 밝은 에너지 김용빈의 금수저 듣고 싶어요. 길치라도 괜찮아 예능 프로그램도 엄청 재밌게 봤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이때 우리 태진 씨도 같이 나오셨었죠.
1: 아, 그렇죠. 지연 씨랑 용빈이랑 지연이랑
0: 네.
1: 아, 언제 우리 진짜 여행을 찐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날을 한번 기대해보며 예. 우리 오늘 끝곡 김용빈의 금수저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내일도 내 손목 잡아줘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0: 입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2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일제히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양보 없는 13일간의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수도권 급행철도 GTX A노선 삼성역 구간 건설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된다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출연해 만약 시장이 되면 일단 공사 중지 명령부터 내릴 건가라는 질문에 일단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고 나서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안전한 방법에 대해 진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 안전을 최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하면서 행정의 기본 1번은 안전 제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철근 누락과 관련해 GTX-A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또 중단이냐며 박원순 시즌2 후보답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에 정 후보에 대해 역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판박이다. 멈춰버린 서울, 암흑에 잃어버린 10년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전 시장이 멈춰 세웠던 사업과 공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집중호우 피해로부터 서울을 지켜줄 대심도 터널은 박 전 시장의 고집과 오기 때문에 10년이나 건설이 늦어져 공사 지연으로 혈세 5,648억 원이 낭비됐고 서울은 계속해서 호우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호활동을 위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에 체포됐던 우리 국민 2명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됐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행 구호 선박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이스라엘 측은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받지 않고 더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와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생산자 물가가 약 28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28.43으로 3월보다 2.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2.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 정상회담 뒤 미국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정상은 현지 시간 20일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한 것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했고 중동 지역의 안정을 파괴했다고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해협 개방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핵무기 보유국이 다른 핵 보유국에 대해 취하는 모든 도발 행동에 반대한다고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싱싱한 햇양파가 제철입니다. 양파는 생각보다 금세 무르기 쉬운 채소죠. 오래 두고 맛있게 먹으려면 차갑게보다 건조하게, 밀폐보다 통풍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껍질 있는 통양파는 서늘하고 어둡고 건조하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양파망을 바닥에 바로 내려놓으면 바닥에 습기가 스며들 수도 있으니까요. 상자나 받침 위에 올려두면 좋습니다. 마트에서 껍질이 벗겨진 양파를 샀다면 비닐봉지째 오래 두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집에 오면 바로 비닐을 풀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옮겨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양파와 감자는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같이 두면 양파는 쉽게 물러지고 감자는 싹이 더 빨리 올라올 수 있거든요. 같은 선반에 두더라도 바구니를 따로 사용하고 서로 닿지 않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철 햇양파 제대로 보관해서 더 오래 더 맛있게 즐겨보세요.

0: 5월 21일 목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싱싱한 햇양파 더 오래 맛있게 즐겨보시라고 강문경의 양파 같은 여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금세 무르기 쉬운 채소인 양파이니까요. 오래 두고 맛있게 드시려면 건조하게 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늘하고 어두우면서 건조한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혹시나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요즘 양파 농가가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지역에도 양파 농가들 많이 있는데 가급적 햇양파 구입하실 때는 우리 지역, 우리 농산물 많이 구입해 주셔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에서는 드라마 영화 명작을 살펴보면서 추억여행 떠나보는 준하연의 주드 영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명작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백조싱크, 저축은행 중앙회, 백년화편, IS동서, 우미건설, 열혈강호 온라인, 청혼아이스, 브람스 안마의자, 롯데렌터카, 슬림웨이 다이어트, 성원에드피아, KB국민은행, 웰템, 도드람한돈,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데이펙, 한국세무사회,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싱크볼, 백조싱크볼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네, 밥알이 살아있는 떡.
1: 밥알 찹쌀떡의 원조.
2: 백년화편.
1: 첨가물 없이 건강한.
2: 백년화편.
1: 30년 전통.
2: 백년화편.
1: 떡 선물 세트는.
2: 백년화편.
1: 1588-5678.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허아,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7: 열혈 강호 온라인.
8: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9: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7: 열혈 강호 온라인.
8: 열혈 강호 온라인.
10: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1: 내내 잠들어 있던 명작을 깨우는 시간.
12: 드라마 영화 명작으로 같이 추억여행 떠나볼까요?
11: 주나인이 소개하는 추억같은 드라마 영화
12: 주드영.
11: 자, 매주 목요일엔 주드영이죠. 주나인 리포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랑디.
11: 네, 반갑습니다.
12: 반갑습니다.
11: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요?
12: 오늘요?
11: 네. 어디 갔다 오늘... 왔어요? 네. 아니, 어디 갔다 왔어요? 아니면 어디 갈 예정이에요?
12: 어디 갔다 왔어요.
11: 갔다 왔구나.
12: 네, 또, 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1: 네, 아, 좋네요. 네, 네, 아,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녀요. 네. 어디 갔다 올 때만 아, 이렇게 입지 말고.
12: 갑자기 왜 또 패션 잡돌이를 하세요?
11: 이쁘다는 걸 이쁘다고 하는 건데 왜 뭐라 아니, 하는 거죠?
12: 평소에도 예쁘게 입고 오지 않아요?
11: 아니요, 평상시에는 아. 그냥 평범하게 입고 와요. 네.
12: 아, 시작부터 고칠다.
11: 오늘처럼. 네. 네. 신경 써서 이쁘게 입고
12: 알겠습니다.
11: 오시기 바랍니다.
12: 예, 예, 예.
11: 자, 오늘 어떤 작품 만나볼까요?
12: 네, 오늘은요, 최근 화제작이었던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이랑 같은 입헌 군주제 설정이라서 요즘 함께 주목을 받는 작품인데요. 드라마 궁을 만나보겠습니다.
11: 궁! 진짜 오래됐는데 이게 퓨전 사극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였잖아요.
12: 맞아요. 네,
11: 퓨전 사극이라도 안 하고 퓨전 싸극이라고 해줘야 좀 더 더
12: 느낌이 살죠.
11: 예, 입맛이 사는 그런 작품인데.
12: 네.
11: 야,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12: 이게 지난 2006년 초에 방영을 해서요. 올해로 벌써 20주년이 된 드라마입니다.
11: 세상에, 2006년이면.
12: 네.
11: 와.
12: 까마득하죠.
11: 2006년이면.
12: 네, 네. 대학생 때셨어요?
11: 맞아요.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12: 저는 아가였어요, 아가.
11: 예, 알겠습니다. 와, 네. 저의 추억도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이겠네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12: 네, 궁은 얼음장 같은 황태자와 엽기 비굴 여고생의 이 상상 초월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황실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동명의 웹툰 원작을 드라마화했죠.
11: 엽기 비굴. 이런 그 단어 자체가 딱 2000년대 네. 감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12: 맞아요.
11: 요즘에 이런 거 안 쓰잖아요.
12: 엽기 자체를 안 쓰지.
11: 비굴 이런 것도 잘 안 쓰는데. 맞아요. 자, 어떤 주연들이 나왔습니까?
12: 우선 이 배우가 연기한 신채경은 신데렐라로 알려졌지만 실은 효녀 심청이자 명랑 소녀인 평민 출신의 황태자 비입니다.
11: 황태자 비가 된 주인공. 신채경을 연기한 이 배우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퀴즈 네. 맞춰주세요.
12: 네, 드라마 궁에서 이분은 한없이 명랑한 황태자비 신채경을 맡아서 이 주지훈 배우와 사랑스러운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베이비복스로 데뷔를 한 뒤에 배우로는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 보고 싶다 등을 흥행시킨 이분은 누굴까요? 1번 이수연, 2번 고은찬, 3번 윤은혜.
11: 우리가 이 배우의 작품을 다뤘었잖아요.
12: 하나 다뤘죠.
11: 예.
12: 네.
11: 그래서 그 캐릭터는 네. 자동적으로 소거해 주시면 되고
12: 맞아요 맞아요 네.
11: 또 다른 이름도 캐릭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

0: 이름이니까 소개해 주시고
1: 네네.
0: 본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다른 인물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1: 다음으로 주지훈 배우가 연기한 이 씨는 대

0: 자, 주연들 좀 소개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흥행 요인 들어가 볼까요?
1: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에 없던 참신한 배경을 꼽았는데요. 네. 이 작품은 대한민국 소녀들의 이상형인 멋진 왕자님이 경복궁에 실제로 살고 있다면? 이라는 상상에서 출발을 했죠. 네. 이 전에 없었던 입헌군주제라는 참신한 배경을 내세워서 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0: 뭐 요새 같으면 이 설정을 쓰인 작품이 꽤 많이 나왔지만 당시만 해도 입헌군주제라는 배경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설정이었잖아요.
1: 맞아요.
0: 앞부분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1: 이 황태자 씨는 모든 여고생의 로망이지만 천방지축 소녀였던 신채경은 이 재수 없는 신에게 관심이 일절 없었죠. 심지어 이 신이 여자친구인 효린한테 청혼을 하던 걸 학교에서 우연히 엿듣게 된 일도 있었거든요.
0: 네, 이걸 듣고 도망치던 채경의 독특한 옷차림을 기억한 신은 하교하던 채경을 붙잡아서 입단속하라고 경고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그날 밤 채경은 부모님께 황태자 이신과 결혼하라라는 어이없고도 충격적인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1: 맞아요. 오래전에 이제 선대 황제랑 채경의 할아버지가 이 손주들의 정혼을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황세의 병세가 나빠지면서 황태자 결혼을 서두르려고 황실 사람들이 이 유언을 채경 부모님한테 전하러 간 거죠.
0: 네. 하지만 여고생에 불과했으니까 채경은 안 그래도 쌀쌀맞은 데다가 애인까지 있는 신과 결혼하기 싫다고 말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다음날 채경은 평소처럼 교복 치마 밑에 체육복을 입어서 복장 불량으로 걸리는데
1: 네.
0: 이때 율과 처음 만나죠.
1: 맞습니다. 이 선생님을 피해서 막 도망치다가 왕족인 율이랑 마주친 건데요. 채경이는 율 앞에서 스스럼 없이 체육복 바지를 쑥 벗어두고는 사라져버립니다. 이 다정한 율이는 채경이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체육복을 돌려주려고 챙겨가죠.
0: 네. 근데 얼마 뒤에 아버지가 잘못 선 빚보증으로 채경의 집이 압류될 위기에 처하잖아요.
1: 네.
0: 그러자 채경은 결심한 듯 집을 나서 왕실로 향하고 결혼할 테니까 혼인할 테니까 제발 자기 가족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1: 맞습니다. 이렇게 채경이 황태자 비가 되기로 하고 기사가 나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은 학교에서 채경을 불러내요. 황태자 비가 되기에는 네 품질이 떨어지니까 업그레이드를 좀 해오라면서 막 상처를 주는데요.
0: 아이고.
1: 자존심이 상한 채경은 발차기로 반격을 하려다가 넘어지면서 망신만 당하죠.
0: 얼마나 신이 얄미웠겠습니까.
1: 네,
0: 채경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황실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신과 성대한 혼례를 올리죠.
1: 네.
0: 첫날 밤 신에게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데 신이 고민 상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또 까칠하게 굽니다.
1: 맞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음날 아침 채경은 어른들 앞에서라도 자기를 좀 존중해달라 말을 하는데요. 신은 눈앞에서 효린의 전화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결혼 대가로 도움을 받은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않냐라고 무안을 줍니다. 끝내 울분이 터진 채경이를 함께 만나보시죠.
2: 말 진짜 못되게 한다.
3: 왜 삐졌냐?
4: 진짜로 화가 많이 난 모양이구나. 왜? 속내를 들켜서 그런 거야?
2: 할 수만 있다면 네 입을 비틀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지금. 그래, 솔직히 돈 때문에 싫은 너랑 결혼했다 됐냐? 그래 뭐 장부 보니까 잘했다 싶더라. 기왕에 돈 밝히는 대로 찍힌 거 네 말대로 그 돈 다 빼돌려서 가난한 우리 집 구제해주면 되겠네. 너 청춘에 넣어서 나오는 이동원 알지? 걔가 앞으로 내 삶의 모델이야. 알아? 남편 하나 잘 만나서 잘 물어서 졸지에 신분 상승하고 돈까지 빼돌려 결혼한 나쁜 기집애니까 너 앞으로 조심해. 이 울트라 캡슐 왕재수야.
0: 이 울트라 캡슐 왕재수야.
1: 너무 귀여워.
0: 야, 이 대사도 네. 시대가 느껴집니다.
1: 그렇죠.
0: 요즘에 이런 대사 안 치잖아. 이런 멘트 잘 안 하죠. 울트라 캡슐.
1: 요즘에 그냥 욕을 하겠죠.
0: 아, 참. 네. 안 그래도 억지로 결혼했는데 신랑이 미운 말만 하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지금은 채경과 신이 서로 이렇게 냉랭한데 둘 사이가 어떻게 변하겠죠?
1: 변해야죠.
0: 네, 이어지는 내용 2부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퀴즈 더 내주세요.
1: 네, 드라마 궁에서 2부는 한없이 명랑한 황태자비 신채경을 맡아서 주지훈 배우와 사랑스러운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베이비복스로 데뷔를 해서 이 배우로는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 보고 싶다 등을 흥행시킨 이분은 누굴까요? 1번 이수연, 2번 고은찬, 3번 윤은혜.

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용는 우물정 0891번으로 정답 하나 골라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OST 드라마 궁 OST 중에 한 곡 J.N. 하울의 Perhaps Love 들려드립니다.

0: KBC
1: 목포 신안 비치 호텔 대연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89.1
5: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티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리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코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베스트셀러 어린이 건강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에서 초대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자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네, 즐거운 오후 2시 2부 시작했습니다 준호연의 주드영 오늘은 드라마 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입헌 군주제를 배경으로 한 작품 울트라 캡숑 병맛
2: 왕제수
1: 네, 왕제수 드라마 아 드라마가 재미없다는 건 아니고요
2: 네. 지금 약간 논란
1: 아닙니다 요런 이제 그 시대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왔던 네네, 드라마라는 그쵸. 거를 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네. 퀴즈 다시 한번 해주세요
2: 네 드라마 궁에서 이분은 한없이 명랑한 황태자비 신채경을 맡아서 이 주지훈 배우와 사랑스러운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베이비복스로 데뷔를 해서 배우로는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보고 싶다 등을 흥행시킨 이분은 누굴까요? 1번 이

0: 이수연, 2번 고은찬, 3번 윤은혜.
1: 네, 샵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1부에서는 입헌 군주제라는 참신한 배경을 중심으로 앞부분 다뤄봤고 다음 흥행 요인은 뭡니까?
0: 네, 다음으로는 오글오글 그 시절 감성을 꼽았습니다. 이 작품은 뭐 오글거리는 만화 감성 대사들 그리고 방영 당시 유행했던 신조어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런 점이 당시 10대 그리고 20대 시청자층의 이목을 끌었다는 평을 받았죠.
1: 앞서 1부 끝에 들었던 드라마 장면에서도 울트라 캡슐 왕재수라는 당시 많이 쓰던 신조어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주 시청자들에겐 이런 점들이 좀 재미 요소, 예, 약간 헛웃음 짓게 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아까 신과 채경이 싸웠었잖아요.
0: 맞아요. 네. 이 신 때문에 이제 채경이가 힘들어하다가 얼마 뒤에 학교에서 유를 다시 마주치는데요. 유리는 약간 채경이한테 뭔가 딱 키다리 아저씨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리 채경이한테 체육복을 딱 돌려주다가 얘가 힘들 텐데도 막 명랑하기만 하니까 채경이를 보고 그 지점에 반하게 됩니다.
1: 이렇게 삼각관계가 또 시작이 됩니다. 네. 신은 그동안 채경이한테 무심한 줄만 알았는데 채경이 펑펑 울던 걸 보고 좀 달라지잖아요.
0: 그죠.
1: 네, 그래서 채경을 위해서 처가에서 잠시 지내다 오겠다고 허락을 구하죠.
0: 맞아요. 이 신랑이 신부의 본가에 가서 머물다 오는 신행을 더 늦기 전에 다녀오겠다고 한 건데요. 이 황실 어른들의 허락을 받은 둘은 채경의 본가로 향합니다. 신은 처음에는 좀 까탈스러운 티를 못 벗어내지만 밝고 선한 채경이 가족들을 보고 웃게 되고 또 처가 식구들하고도 금세 어우러지죠.
1: 네, 그렇게 되면서 둘은 조금이나마 가까워져서 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네. 근데 얼마 뒤에 신과 유리 궁에서 같이 말을 타다가 장난을 쳤는데 두 사람이 부딪혀서 낙마하게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걸 지나가던 채경과 궁인들이 보는데 궁인들이 하나같이 신에게 몰려가니까 채경은 유라한테 향하고요.
0: 맞습니다. 이 채경이만 유라한테 가서 괜찮냐 이렇게 물은 건데요. 그걸 보고 신이 단단히 삐져서 채경의 인사도 무시한 채 국외 행사를 하러 혼자 띡 출국을 해버립니다. 네. 문제는 이제 혼자 태국에 머물던 신이를 보러 효린이 태국까지 날아간 건데요.
1: 어이구.
0: 신은 효린이랑 비밀 데이트를 즐기고 심지어 효린을 공항까지도 바래다 줍니다.
1: 세상에. 근데 그때 하필 파파라치들이 둘의 모습을 찍잖아요. 네. 그걸 알 리가 없던 신은 돌아와 보니까 효린과의 스캔들이 터진 상황이었고요.
0: 그죠.
1: 신의 어머니인 황후가 신을 꾸짖고 가자 신이 걱정돼서 위로하러 온 채경은 뒤늦게 이 스캔들 기사를 보고 많이 당황합니다.
0: 맞습니다. 신은 그런 채경이한테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라고 갑자기 차갑게 말하는데요. 채경이는 얼마 뒤에 효린이한테 이 일을 따로 물었다가 효린이의 진심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기절을 또 하고 맙니다. 아이고. 그러자 유리 채경을 번쩍 안고 가서 치료받게 하고 위로도 해주는데요. 그 장면을 같이 들어보시죠.
2: 누워만 있었더니 기운이 더 없는 것 같아. 아자아자 힘내야지. 우우우우.
3: 이젠 아프지 마.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왔어?
4: 넌 아프다는 애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2: 야 신군, 내가 누구 때문에 아팠는데 너 같은 애는 정말 재수 꽝이야. 문병도 안 오는지.
4: 시끄러. 군까지 얻건 게 누군데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시간 남으면 살이나 좀 빼.
2: 정말 네가 얻고 온 거야? 진작 말을 하지.
1: 물론 이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 지금 이 배우들은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만 당시에는 좀 이렇게 막 피식피식 웃으면서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0: 데뷔작에 가까웠으니까요.
1: 네네. 근데 캐스팅 지금 들어보면 캐스팅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1: 이런 순수한 맛이 있어야 이런 그 단어들이나 상황들이 잘 어울리지 막 연기파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하면
0: 더 이상했을 것 같기도 해요.
1: 더 오글거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아무튼 섭외가 잘 됐다. 개인적인 느낌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흥행요인 하나 더 있다고요?
0: 네, 바로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이 작품은 정략결혼으로 출발한 왕자 신과 평민 여성 신채경이 서로를 알아가고 진실한 사랑을 깨닫는 과정을 그려서 많은 시청자들의 감동을 또 안겼죠.
1: 맞습니다. 이제 한 발 가까워졌나 했는데 신의 스캔들로 두 사람이 또 멀어지게 된 상황이잖아요. 네. 황 씨는 신의 스캔들을 잠재우느라 애를 먹자

0: 밝힐 필요한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 후손을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만 모르게 둘의 합방이 추진이 되죠. 네. 합방 당일 두 사람은 이불이 하나뿐이라서 하는 수 없이 같이 눕긴 하는데요. 채경을 보고 자꾸 딴 생각이 나는 신은 이불 위에서 갑자기 막 운동을 시작하더니 막 급기야 두 사람은 어색함을 깨려고 알까기를 하면서 이제 밤을 지새웁니다.
0: 알까기? 예? 이럴 때 보면 영락없는 고등학생들입니다. 차경과 네. 서먹함이 좀 풀리자 그제서야 신은 차경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서 진심을 고백하잖아요. 네. 그리고 입까지 맞춘다고요.
1: 네, 갑자기 급 전개. 네, 그렇게 둘이 이제 합방한 다음 날 신의 사촌인 율은 새벽부터 채경이를 찾아가서 아무 일 없었냐 묻는데요. 채경이 괜찮다고 하니까 율은 다행이라면서 채경을 확 끌어안습니다. 때마침 그 순간을 신이 보면서 둘을 갈라놓지만 신은 괜히 또 채경이한테만 면방을 주고요.
0: 그니까요. 그 껴안은 사람은 율인데.
1: 그니까.
0: 아 참. 다정하게 좀 굴었으면 좋았는데 네. 이게 까칠함을 숨길 네. 수가 없나 봅니다.
1: 차도남.
0: 네. 네. 아무튼 채경은 등교해서 율에게 아까 왜 그랬냐고 묻는데 율은 자기 마음을 고백하면서 널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황제가 돼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1: 맞아요.
0: 하지만 채경은 이미 혼인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돌아서고요.
1: 맞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채경은 또 하교를 하자마자 누군가가 자기 방으로 보낸 사진을 보는데요. 바로 태국에서 이 효린이 신에게 입을 맞추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그래서 상처받은 채경이 인적이 드문 국내 서재로 향하는데 하필 율이 채경이 있는 곳을 바로 짚어내서 찾아가잖아요.
1: 네.
0: 신은 채경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국내 CCTV를 돌려서 서재로 향하고요.
1: 맞습니다. 신은 채경과 있던 율한테 화가 나서 주먹을 팍 날리는데요. 그러고는 채경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이 두 사람은 참아왔던 감정을 쏟아내는데요. 그 장면을 같이 만나보시죠.
2: 너랑 같은 안에 같은 땅을 받는 것조차 싫어질 정도가 되면 그땐 내가 견디기가 힘들 거야.
3: 그렇게 힘든 이 공생활이? 네가 정말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해줄게.
4: 이혼을 먼저 얘기한 건 너잖아, 이 나쁜 자식아.
3: 처음엔 네가 싫었으니까. 웬 낯선 애가 뜻하지 않게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것저것 물었어. 네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 삶이 모두 가짜인 것만 같았어. 내가 진짜라고 믿고 산 모든 것들을 넌 한순간에 가짜인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 내가 너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
0: 이제야 돌고 돌아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1: 네.
0: 누굴 좋아하는 감정에 서툴러서 표현이 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1: 그쵸.
0: 그나저나 신과 채경이 이제 좀 가까워지려나 싶었는데 율은 이때다 싶어서 공식 석상에서 이혼 얘기를 꺼내라면서 채경을 부추긴다고요?
1: 네. 뭐 때마침 궁생활에 지쳐있던 채경이도 이 말을 듣고 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채경이랑 신이 끝까지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을지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로 남을지는 작품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0: 네. 자, 궁 얼마나 잘 됐습니까?
1: 시청률이 15%대로 시작을 해서 최종회가 27%대로 막을 내렸어요.
0: 오, 2006년에 히트한 작품 중 하나였네요.
1: 네.
0: 수상 실적은 어떻습니까?
1: 지난 2006년 연기대상에서 이 배우 그리고 주지훈 배우가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연기를 네.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둘 다 받은 상이었죠.
0: 그래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신인상은 못 탔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의 기준입니다. 당시의 기준이 아니고
1: 네네 너그러이
0: 여튼
1: 네.
0: 작품이 잘 되면서 당시 네. 채경이 자주 하던 교복 치마에 체육복 차림이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거는 전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은 게
1: 네네.
0: 이 당시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도
1: 네.
0: 이 교복 치마에 체육복은 무조건이었어요.
1: 그러니까 약간
0: 여중생들, 맞아요. 여고생들은 약간 국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1: 맞아요. 그 국룰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드라마에서는 딱 정성 느낌으로 입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거를 드라마에 등장을 시킨 게 좀 화제였던 것 같아요.
0: 준하연 리포터도 학창시절에 이렇게 입었었나요?
1: 저는 그냥 체육복 바지만 입었죠.
0: 아, 예. 치마를 안 입었구나. 교복 치마를 아예.
1: 네,
0: 알겠습니다.
1: 그렇죠. 네.
0: 흥행이 해외로도 이어졌다고요?
1: 네, 맞습니다. 태국 등에서 리메이크도 됐고요. 아시아권에서 신한류열풍의 주역으로 궁이 꼭 손꼽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0: 네, 지금까지도 자주 언급되는 걸 보니까 영향력이 아주 대단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궁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0: 퀴즈 다시 한번 내주세요.
1: 네, 드라마 궁에서 이분은 한없이 명랑한 황태자비 신채경을 맡아서 이 주지훈 배우랑 사랑스러운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베이비복스로 데뷔를 한 뒤에 배우로는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 보고 싶다 등을 흥행시킨 이분은 누굴까요? 1번 이수연, 2번 고은찬, 3번 윤은혜.
0: 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021번님의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다녀갔던 초대 가수 고용준의 사랑의 꿀물 노래 듣고 올게요.

0: 네, 고용준의 사랑의 꿀물 0221번님의 신청곡으로 만나봤습니다. 이제 문자 마감하고 오늘 배우의 이름은 누굽니까?
1: 네, 오늘의 정답은 3번 윤은혜였습니다.
0: 네, 9789번님 3번 윤은혜. 2006년이라뇨. 세월이 빠르네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1: 그러게요.
0: 제발. 4875번님 윤은혜 잘 맞춰주셨고.
1: 네, 4871번님도 정답을 쉽게 알려주는 랄랄라 준하연 리포터 복 받을 거예요. 윤은혜 잘 맞춰주셨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3229번님 3번 윤은혜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그때 재미있게 보통 봤던 것 같아요. 네.
1: 또 추억의 시청자님이 또 한 분 또 계셨습니다. 6825번님도 정답 1번은 아니었지만 윤은혜 잘 맞춰주셨고요.
0: 인정해드릴게요.
1: 예, 예,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하셨는데 예,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그리고 1152번님 윤은혜

0: 웹툰은 오래전에 봤었어요. 즐거운 오도시 파이팅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웹툰 원작 맞죠?
1: 맞죠,
0: 예,
1: 맞죠.
0: 맞죠.
1: 네. 그리고 5251번님도 3번 하면서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고요. 오늘은 부부의 날이네요 하면서 신청곡까지
0: 맞네요.
1: 보내주셨습니다.
0: 오늘 부부의
1: 네. 아,
0: 날이었네요.
1: 모르셨어요? 부부시잖아요.
0: 그래서 아침에 냉랭했나? 아, 부부의 날이었군요.
1: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다니까요.
0: 예. 오늘
1: 네.
0: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1: 네.
0: 저녁에라도 잘
1: 우리
0: 서로 챙기시기
1: 아내한테 하시길
0: 바랍니다.
1: 바라겠고요. 네, 3214번님도 유는혜 잘 맞춰주셨고, 3042번님 3번 유는혜입니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0: 네, 그리고 3803님 유는혜 주지훈 배우 내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뭐 준하연이부터 맘이니까요.
1: 그죠.
0: 4118번님, 6625님, 2677등 많은 분들께서 윤은혜 잘 맞춰주셨는데요. 자, 행운의 당첨자는 광고 듣고 와서 뽑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4: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5: 모든 인체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성공 꿈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네, 즐거운 오후 2시 주나연의 주드영. 이제 행운의 당첨자 공개해 주세요.
6: 네, 오늘의 당

0: 당첨자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 3214번님 그리고 4875번님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2부 마무리 곡은요 3829님의 신청곡 만나볼게요. 소개 좀 해주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쉬는 날이라 목포역 MBC 보이는 라디오 들으러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씩 약간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우산 잘 챙기세요 하면서 신청곡 코요테의 콜미 보내주셨습니다.
1: 어디 계세요 지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기 앞에 계시군요. 예.
0: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네. 계속 함께 해주셨죠.
1: 그러니까요. 쉬는 네. 날 또 이렇게 우리 목포 MBC 오픈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가십시오. 네. 코요테 콜미 보내드리면서 우리 준하 리포터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0: 고맙습니다.
1: 네. 노래 듣고 뉴스 듣고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Let's go!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당신의 차 어디서 정비받고 계신가요? 남학신도시와 목포 고객님을 위한 남학현대서비스 종합블루핸즈가 임성역 건너편에 오픈했습니다. 제네시스 전문 정비부터 보험 차량 사고 수리까지

0: 맞춤형 정비로 대기 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문의 010-3614-8002.
1: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제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세시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전남 곳곳에서 본격적인 유세전이 이어졌습니다. 전남 각지의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지지자들의 환호와 응원 속에 일제히 선거운동을 개시했습니다. 주요 거리에서는 선거송에 맞춘 선거운동원들의 율동이 펼쳐진 가운데 소음 제한 규정에 따라서 유세 차량 등의 확성기 사용은 밤 9시 전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 외벽 등 도내 2,400여 곳에는 선거 벽보가 부착이 되고 각 가정으로는 이번 주말까지 선거 공보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이 6.3 지방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늘부터 선거 경비 통합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상황실은 선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유세 현장 안전 확보와 투표함 호송, 투개표소 경비 등을 총괄하며 24시간 비상태세를 유지합니다. 특히 선거 당일에는 개표 종료 때까지 비상령 최고 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목포문화연대가 민선국이 목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문화예술 10대 혁신과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질의서에는 공공문화시설 통합관리, 목포문화재단의 문화관광재단 확대 개편, 시립도서관 직영 전환, 시립예술단 운영 혁신, 시장 직속 문화예술위원회 신설 등이 담겼습니다. 또 문화예술 예산 확대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 조성, AI 스마트 문화도시 추진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목포문화연대는 오는 26일까지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아서 시민과 언론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내국인 직원을 최소 1명 이상 둬야 했지만 이번 특례로 업종별 고용 제한 없이 외국인 채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남도는 도내 소상공인이 29만 3천여 곳으로 전체 사업체의 96%를 차지하는 만큼 제도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장 관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전남 바다 알림이 모바일 앱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전남 바다 알림이는 수온과 용존 상소 등 해양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개편에서는 저수온 정보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 직관적인 정보 확인을 위한 위성 지도 기능과 지도 화면 가독성도 함께 개선이 됐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늦은 밤까지도 광주 전남 가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막다가 늦은 밤부터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17도, 습도는 90%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 노동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음식이든 마음이든 하나라도 더 주려면 몸을 더 움직여야 돼요. 어느 조리사의 말씀입니다. 배식할 때 아이들의 표정을 살피고 말 한마디 건네는 일은 분명 일을 더 하는 셈이지만 조리사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챙기고 있어요. 따뜻한 밥 한 끼 건네는 손길, 그 온기로 몸과 마음을 키워가는 아이들. 이 풍경이 오래 이어지려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한숨 돌리며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일터여야 하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생활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톡쏘는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목요일 3, 4부 함께합니다. 3부에서는 중간 멘트 없이 노래만 쭉 보내드리는 주로드 논스톱 뮤직 함께하고요. 4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환인제약,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한국노총,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샤브올데이, 한국 MSD 캣박시부, 빅토스 본컴퍼니, 정식품, 환인제약, 탄탄방수, 유동골뱅이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월 사이언스.
6: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7: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6: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7: 혹시 TBX 멤버십?
6: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7: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에피소드 논스톱 뮤직.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드리는 추로드 논스톱 뮤직 시간입니다.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간단한 사연 그리고 신청곡 다섯 곡을 묶어서 보내주시면 온전히 신청자님만을 위한 시간으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 089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신청곡 다섯 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14일에 문자로 신청해 주신 2211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하시면서 다섯 곡 보내주셨는데 지난 목요일에는 날씨가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흐립니다.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날씨를 바라보면서 노래 들으면 좋겠습니다.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아이유의 좋은 날, 동방신기의 풍선, 조용필의 잊혀진 사랑, 악뮤의 소문의 낙원까지 논스톱으로 함께 하시죠.

0: 디자인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티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3호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리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코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베스트셀러 어린이 건강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에서 초대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0: 새벽비가 주룩주룩 추운 오후 2시를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추움을 적시네. 삐삐삐 삐키적에 올리면 이제 정말 목포 MBC로 갑니다.
1: 네,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 샵 0891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첫 번째 분은 6585님, 오늘부터 지방선거 선거운동 시작이에 좀 조용한 유세와 질서 있는 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들은 수준이 높은데 후보자들도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윤수일의 터미널. 아, 즐거운 오후 2시 파이팅, 좋은 방송 감사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지방선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좀 많이 시끄럽고 또 복잡하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후보자들이 6585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 공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적당한 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은 이제 다음 24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선거 공보물이 올 거예요. 내 지역구에 어떤 후보들이 나와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재산은 어떤지, 뭐 형을 살았는지, 뭐 세금을 체납했는지 안 했는지, 경력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 공약이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올 테니까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번 선거에선 누굴 뽑아야겠다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다음 주 중에 전남 선관위와 함께하는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825번님께서 장윤정의 사랑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보내셨는데 이렇게 두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세 글자 노래들이네요. 윤수일의 터미널, 장윤정의 사랑아.

장윤정의 사랑아, 앞서 들은 노래 윤수일의 터미널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3214님 항상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들려드리긴 하는데 좋은 음악들은 여러분께서 선곡해 주신 곡들을 잘 믹스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선곡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거죠. 네. 저희 제작진도 늘 감사드립니다. 5505번님은 신성님 버전으로 이보시게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신성 씨의 버전으로 이보시게는 서버에 없습니다. 네. 어디 그 뭐 행사장이나 방송 무대에서 보신 것 같은데 이게 음원으로 정식으로 등록이 돼서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저희 서버에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그 누구 가수의 어떤 노래 이렇게 듣고 싶은데 그 버전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다른 곡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원곡을 듣고 싶다고 해도 괜찮고요. 원곡은 이루네 곡이죠. 자, 이번에는 6025님께서 오늘도 모두 힘내세요 신청곡은요, 김용임 가수님의 역대급 여자 틀어주세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역대급 여자. 그리고 3662번님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윤형주의 바보 들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특별한 뭐 사연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무방하니까 많이 신청곡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67님, 오메라 여기 도초는 날씨가 울고 있는데요. 제 말에 좀 오해가 있었을까요? 아, 논스톱 뮤직 그 사연 소개하면서 2211님께서 그때 당시 날씨가 좋았다고 문자를 보내주신 날이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이때는 날씨가 좋았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날씨가 좋다라고 들으셨을까요? 오늘 날씨는 흐립니다. 자, 두 곡 함께 하시죠. 김용임의 역대급 여자 그리고 윤형주의 바보.

0: 오늘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캐빡시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캐빡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빡시부로 예방합니다
0: 캐빡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골뱅이.
5: 네, 즐거운 오후 2시 목요일 마지막 곡입니다. 아, 오늘도 신청곡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아, 다 못 보내드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또 내일 사연 119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끝곡은 1152님의 신청곡 박지현의 무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0: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담비씨의 내신 뉴스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두피 문신 시술을 한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을 시술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오늘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행위는 전문적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며 의사로부터 미용 문신 시술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보안 조치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아 승인했고 국정원장에게도 보안 조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증거인멸에 고의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2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 씨와 임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지난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씨 등의 혐의를 기존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담합 신고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상한 없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또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도 지원 의도 관련 자료까지 증거로 인정해 포상금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교 교사와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했을 경우 형을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위 유형이 다양한 강제 추행죄를 일률적으로 징역 7년 6개월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유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7년 6개월로 정해지면 판사의 정상참작 감경을 거치더라도 최소 형량이 징역 3년 9개월이 되는데 헌재는 이를 두고 형벌 획일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내리는 비는 오후에서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2도, 광주 21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5도로 평균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

0: 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3: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4: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3: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4: 이 얘기는 저희도 라디오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 네.
4: 영국의 한 라디오에서 오보가 나갔대요.
3: 잘못된 뉴스요?
4: 네.
3: 어떤 내용이 나갔습니까?
4: 찰스 3세 국왕이 서거하셨다.
3: 에?
4: 그래서 심지어 묵념 방송까지 했대요.
3: 아니, 그분이라면 최근 그 여러 국제적인 일정 소화하는 거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4: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너무 큰 방송 사고였던 거죠.
3: 아이고야.
4: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시스템 오작동으로 서거 대비 방송이 자동 송출됐다. 우리가 초래한 모든 혼란과 고통에 대해 사과한다. 그런 공식 입장까지 냈대요.
3: 야, 아니,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은 자동으로 방송이 송출되는 순간 그야말로 막 등골이 오싹했을 것 같은데요.
4: 아, 진짜 저희도 생방송 뭐 방송을 하는 네. 사람들이라 이런 어떤 그 스쳐 지나가는 지옥의 느낌을 대충은 알잖아요.
3: 그렇죠.
4: 아, 언제든 방심하는 순간 방송 사고로 이어지니까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꿈을 꿀 때도 있지 않아요? 방송 사고에 관련된 꿈을 꿀 때도 있잖아요.
3: 저도 있어요.
4: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3: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정선혜 씨도 그 은나노 이런 선물들을 음란 3종 세트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4: 그 제가 발음한 게 아니라 청취자 중 한 분이 그렇게 네. 받아들이셨다고.
3: 네.
4: 저는 의료 교환권을 잘못 발음했을 뿐입니다.
3: 교환권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4: 바꿀 수 없는 걸 얘기해서.
3: 제가 움찔움찔해요.
4: 죄송해요. 당사자니까 많이 놀랬겠네요.
3: 그
4: 괜히 또 일찍 와놓고 은행 업무 보다가 생방송 오프닝 늦고 그러지 말아요. 그게 진짜 사고예요.
3: 제가 차가 막혀서 늦었으면 말이나 안 해.
4: 그러니까.
3: 여기 지하 은행 갔다가 왜 늦은 거야? 나
4: 여러분 문천식 씨는 항상 3, 40분 전에 와요.
3: 딱 한 번 늦었는데 그 은행 갔다가 제가 그날 뭐가 쉬었나 봐요.
4: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사람들도 아마 그날 뭐가 쉬었을 거야.
3: 그런가 봐요.
4: 그러니까 이런 큰 실수를 했겠지. 예. 이거 수습 어떻게 됐을까.
3: 바짝 전신 차리고 네. 제대로 방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슈퍼주니어의 노래 들을까요?
3: 네.
4: 쏘리쏘리.

0: 네, 21일 목요일 첫 곡으로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듣고 오셨습니다.
1: 맞아요. 류이현님이 공감해 주시네. 직장인들은 다 직장에서 실수하는 꿈 꿔요. 아. 그죠? 우리 기저에 깔린 그 불안감이. 그렇구나. 왜 결혼 앞둔 신부는 하객이 한 명도 없는 예식장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네. 아, 그래 맞아.
0: 윤명수님이 식당에서 일할 때 꿈을 꿨는데 잠깐만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하고 금방 치워드릴게요 하며 손짓을 마구 하다가 깬 적이 있었어요.
1: 그러네, 우리 모두 참. 우리 참 치열하고 열심히 살고 그 우리의 무의식조차도 이런 우리를 위로하듯. 그쵸. 내가 고민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걸 짚어주네.
0: 아, 얼마나 그 현실에서 긴장하셨을까요?
1: 그렇죠. 엄청 긴장되죠. 사실 저희도 막 뭐 이렇게 태어난 척 막 깔깔대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각성될 때 있어요. 아, 이게 생방이지 진짜. 그러면 주어뱉은 말을 다 회수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떨 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거는 한 7명 정도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문천식 씨한테도 7명 정도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진짜 허풍질 나온다. 억눌리고 막 이래서.
0: 그럴 수 있죠. 예.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문자 샵 800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퍼스,
0: 신젠타 코리아,
1: 백조싱크,
0: 주식회사 BS 한양,
1: 유니베라,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한국노총,
1: 당진시청,
0: 성원 에드피아,
1: 한얼사이언스 타타타,
0: 열혈강우 온라인,
1: SK케미칼,
0: 브람스 안마의자,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0: IS동서,
1: 올품,
0: 우미건설,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이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전

0: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제목, 나의 첫사랑들.
7: 첫사랑들?
6: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7: 얼씨구.
6: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7: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 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8: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7: 아이고 아이고,
8: 당장 써야지.
9: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0: 웃긴 걸로 해주세요, 제발.
11: 제목, 응답하라 1970. 오늘은요, 1970년대 학교에 다녔던 두 분 사연을 묶어봤는데요. 먼저 경상남도에서 방달석님.
7: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2: 예, 안녕하십니까. 정선희님, 문천식님.
7: 안녕하세요.
12: 예, 이제 제가 뉴스대 초반이니까 제법 오래전 얘기네요. 그때는 이제 저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이제 꽤 시골이어가지고, 예, 국민학교까지는 옛길로만 한 4km쯤 되니까 당시 이제 어린 학생이 다니긴 길이 많이 멀었어요.
7: 그쵸.
12: 그래서 이제 내가 아침 일찍 밥을 먹고 나서는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서 일렬로 줄을 서가지고 다 같이 함께 이제 학교에 가곤 했는데, 네, 사건이 있던 날은 아마 한 6월쯤 됐던 것 같아요. 그날도 한 10여 명쯤 모여서 학교를 향했지.
13: 야, 니들 망태기 다 가져왔지? 얼른 풀 베면서 가자.
12: 책가방도 아니고 웬 망태기냐? 예, 이제 이거 70년대 학교 다녔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시골 학교는 퇴비 모으기 운동을 했거든. 고학년 학생들은 책가방과 함께 이제 그 풀태기를 하나씩 메고 다니는 그런 의무가 있었던 거죠. 예, 그렇게 풀을 베면서 가다 보면 또 도랑을 만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개구리를 잡아야 되는 거야.
7: 어머, 일이 너무 많네.
12: 그러다 보면 또 한 친구가 이렇게 외쳐요.
13: 야, 뱀이다! 얘들아, 얘들아, 돌 들고 뱀 잡아!
12: 그렇게 또 뱀도 잡으면 막 땀이 너무 나는 거지, 6월이니까.
7: 아니, 애들인데.
12: 그럴 때 이제 다 같이 나무 그늘에 앉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학교에 도착을 오니까 운동장이 조용해. 아마 늦은 것 같아요.
7: 그렇죠.
12: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늦은지도 몰랐어요. 왜냐? 그때 우리는 시계가 없었거든. 집에 벽시계 없는 집도 많았는데 손목시계 같은 건 꿈도 못 꾸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운동장에 멍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13: 아, 어떡하지? 우리 지각인가 봐.
14: 그러게. 야, 지금 교실 들어가면 혼날 것 같은데.
13: 그냥 우리 집에 갈까?
14: 그래.
12: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집을 향해, 예? 발길을 돌리는, 예, 그런 시대였어요.
7: 선생님, 예?
12: 그러면 이제 또 산을 넘어가야 되잖아. 4km 가야 되니까.
7: 예.
12: 근데 왔던 길을 그대로 가면 또 우리 국민학생들인데 심심하지.
7: 예.
12: 이번엔 다른 쪽 야산 통해서 한번 가기로 한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또 이제 가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지. 나무도 한번 타야지.

0: 편 갈라가지고 한번 뛰어놀아야지 또. 나뭇가지로 자치기 한번 제껴야지.
1: 선생님들 바로 집으로 가실 생각은 안 하시나요?
0: 그런 생각 별로 없지. 또 그 시절 고학년들은 도시락을 싸갖고 댕겼기 때문에 배고프니까 또 이제 도시락도 까먹어요.
1: 학교에서 까먹어야 되는데.
2: 와 이거 꼭 소풍 온 것 같다 우리. 그지 그지.
3: 매일 소풍이네.
0: 그렇게 이제 밥까지 먹고 놀고 있는데

0: 이놈의 자식아. 너 엄마가 얼마나 아유. 심장이 벌렁거렸는지 알아? 아니 왜 학교 안 가고 이런 데서 놀고 있어? 뭐 하는 거야?
1: 알고 보니까 애들 열댓 명이 학교에 단체로 결석을 하니까 이제 무슨 일 있나 하고 담임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서는 집집마다 돌아보셨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학교 간다고 나간 애가 학교에 안 갔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고.
0: 따라와 이놈 자식들아. 아니 지금 집에서 얼마나 걱정들 하고 있는지 알아?
1: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처럼 어머니 뒤만 따라서 땅만 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우리 담임 그 최영덕 선생님께서는 교사 생활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벌도 세우셨는데 그때 그 일 때문에 개근상을 못 받은 친구에게 지금 생각하니까 내 탓이라 조금 미안하네요. 얘들아, 나는 저 용호국민학교 22회 졸업한 방달석이야. 그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 모두 다 잘 살고 있지? 어디 있는지 하여튼 건강해라. 혹시 이제 저처럼 1970년대 학교 다녔던 분들 또 있을까요?
2: 아, 예, 여기 있습니다. 나는요, 7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3: 어이구.
2: 어느 날 복도에서 영어 선생님하고 마주쳤는데 선생님이 물으시더군요.
4: 이번 주에 윤리 선생님하고 동네 저수지로 낚시를 가려고 하는데 별일 없으면 길 안내 좀 해줄 수 있을까?
2: 그래서 약속한 일요일에 면소재지 터미널로 향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라? 선생님들이 안 보이네. 그때 저쪽에서 경찰관 한 명이 걸어왔죠.
5: 아, 학생 혹시 장수리에 사는가?
2: 아, 네, 그런데요?
5: 아, 뭐 좀 확인하면 되는데 잠깐만 경찰서에 같이 갈까? 금방이면 돼.
2: 저는 잔뜩 쫄아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가니까 거기 당일에 만나기로 한 두 선생님이 계시더라고. 선생님들은 나를 보더니 세상 화난 미소를 지으시더만.
5: 저 두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맞는가?
6: 네.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 윤리 선생님이신데요.
5: 그 진짜 간첩 아니고 선생님들 맞아?
6: 예? 간첩이요? 아니요. 선생님들 맞는데요.
4: 맞다고 하잖아요. 우리 말이 맞잖아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간첩이 아니라고. 참. 정희야, 진짜 고맙다.
6: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신 건데요?
4: 아니, 쌤 그 얼굴과 행색이 그 요즘 뉴스 나오는 간첩 같다고 신원 파악이 필요했어.
5: 아, 그래, 그럼 뭐 두 분 가셔도 좋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2: 70년대는 터미널에 경찰들이 이 순찰을 많이 돌았거든.
3: 맞아요.
2: 삐라 줍고 간첩 신고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아예 이런 표어도 있었어요. 낚시 가방을 메고 수상한 행동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있었어 진짜. 근데 이른 아침부터 험하게 생긴 두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낚시 가방을 메고 있으니까 수상했던 거지. 게다가 윤리 선생님은 마른 체구에 얼굴살까지 없어서 딱 간첩형 관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경찰 입장에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별일이 다 있다 그러면서 다시 낚시터로 향했죠. 그리고 자리를 잡고 한 20분 정도 앉아있는데 어디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라. 그러더니 그 오토바이가 우리 앞에 서고 경찰관이 내려. 아까 그 경찰관이네. 여긴 어떻게...
5: 그 간첩처럼 생긴 두 명이 저수지를 향했다는 주민신고가 들어와서요.
2: 아휴.
5: 확인 잡아봤는데 또 두 분이네.
2: 그날 선생님들은 낚시를 하며 말씀하셨어요.
4: 아이고, 빨리 돈 모아서 얼굴을 뜯어고치든 재지원. 야, 정희야, 그 이 얘기는 학교 가서 하면 안 된다. 알았지?
2: 그 약속을 참으로 오래도록 지켜왔는데 이제야 내가 비밀의 빗장을 열어서 털어놓습니다. 너도 나도 수상하면 누구든 신고하던 1970년대. 예, 저는 그런 시대를 건너와 이제는 모바일로도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네요. 이야, 오랜 시간 잘 살아왔다 정희야. 정희 화이팅!
7: 추억 돋는 두 편의 사연이네요.
8: 대한민국이 놀라운 게 이게 불과 60년 전? 그죠?
7: 그렇죠.
8: 5, 60년 전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뭐 몇 킬로미터씩 산 넘고 막 강 건너서 학교를 그쵸. 다니고 그리고 아까 막 어떤 분은 송충이도 잡았대요.
7: 아, 여기 2004님.
8: 2004님 송충이 왜 빼요? 우리는 송충이 잡이도 했어요.
7: 그러니까 참 못 살던 나라였는데.
8: 그렇죠.
7: 놀라운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가.
8: 심지어 이렇게 다 서로 간첩이라고 의심하고 신고하고. 그리고 이호성 씨가 막 간첩 신고 전단지가 곳곳에 붙여 있었다고. 삐라 가지고 경찰서 가면 껌 줬다고 또 제보해 주시네요.
7: 맞아요. 네. 추억의 사건들이네요.
8: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이 삶의 역사

0: 들을 이렇게 언뜻 보기만 해도 대한민국이 진짜 무시무시한 파워를 갖고 있구나.
1: 4.17님,
0: 국민들이.
1: 저희 아버님 또래신가 봐요.
2: 네. 에, 나는요 그 가방 대신 책보자기를 메고 다녔어. 메뚜기 잡아가지고 그 나뭇가지 주렁주렁 달고서는 네. 단체로 지각을 해가지고
0: 예, 예.
2: 변소 청소
0: 재밌으셨나 봐요.
1: 아. 추억이 네, 있으신
0: 추억이 새록새록 예, 예. 방울방울 그렇지 진짜. 0126님도 나는 옛날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최소 1시간 걸리니까 동네 아저씨가 소달구지를 태워줘서 어, 타고 다녔어 라고. 예. 아, 시간을 가늠을 못하겠어가지고 소달구지면
1: 한 시간이면 저 4, 5km 그죠? 그 면리쯤 되려나. 우리 아버님 몇 뭐 10리를 걸었대나 뭐 그런 하시던데.
0: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막 전화도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막 이장님 댁으로 가서 전화하고 텔레비전도 이장님 댁 가서 텔레비전 보고 뭐 그렇죠. 이랬던 시대. 우리 지금 TV로 네. 모바일로 다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제 전화 너무 무료 전화로 쉽게 어, 왔다 갔다 그럼요. 전화하고 네. 포토메일 주고받고.
1: 놀라운 세상이 됐습니다. 또 계속 변하고 있고요. 그죠?
0: 자랑스럽다. 네.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아니 놀라운 건 네. 이렇게 빠른 시일 내 네. 이런 경우가 없어요.
1: 그렇죠.
0: 네. 이선희 씨의 노래 준비했어요. 아 옛날이요.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목포 신안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0: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2: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3: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 타올,
2: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3: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 학생, 저 두 사람이 혹시 학교 선생님 맞는가요?
2: 아, 예.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 윤리 선생님 맞는데요.
1: 간첩 아니고 선생님 맞아?
2: 아, 예.
3: 아이, 그 뭐야, 우리 말이 맞잖아요. 예? 아, 이렇게 생겼다고 다 간첩이 아니라고.
2: 아, 네. 저희 학교 선생님 맞습니다.
1: 아, 정말 간첩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
2: 예.
1: 간첩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 정말 아니야?
2: 뭐, 아까 몇몇 문자들을 소개해드렸지만 방금 들려드린 70년대 옴니버스 얘기 들으시고 아 맞아 그땐 그랬어 아니 그거 왜 빼먹어요 우린 땐 이랬어요 하면서 추억을 공유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4: 그쵸.
2: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요.
4: 옛날에 이런 거 있었는데 너 알아?
2: 요즘 친구들은 몰라요. 네. 진짜 예전 것들 얘기하면 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4: 쫀득이
2: 쫀득이는 요즘 알아. 근데 아, 요즘 막 이렇게 너튜브를 통해서 좀 레트로 좋아하는 친구들은 모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맨날 네. 그 나이 연식 가늠할 때 골로 알아? 골로?
4: 골로.
2: 조개탄 네. 알아? 조개탄?
4: 아빠는 삐라 주셨다 삐라. 아, 그죠?
2: 그러니까.
4: 그렇지. 옛날에는 오렌지 주스 병이 두꺼운 유리 병이었다.
2: 어, 맞아.
4: 다 마시면 거기다가 이제 보리차를 넣고 쭉 먹는 게.
2: 맞아. 결명자차 하나 보리차.
4: 어, 국물 있죠. 국물. 네. 네.
2: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학교에 학생이 많이 없지만 예전엔 진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눴었어요.
4: 맞아요.
2: 저 고등학교 때는 한 반에 74명 있었어요.
5: 나는 자가용 대신 호랭이를 타고 다녔지.
2: 이런 분들은 상담 받으실까요? 지금 사연이 먼저가 아니라 상담이 먼저인 것 같고.
4: 예, 예.
2: 자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4: 문자가 소개되시면 청송사과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기 드시면 원두커피 세트 얹을게요.
2: 이문세 씨의 노래 듣고 올게요. 빨간 내복.

0: 자, 옛날에 이런 거 있었는데 너 알아? 할게요.
1: 3417님.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관건이냐면 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냐 아니면 우리가 모를 수 있는 얘기냐.
0: 나는 다 모른다 할 거야 나는.
1: 시작부터 걸렸다. 지금은 하이패스나 통행권으로 다니잖아요. 예, 예. 옛날엔 동전 던졌어요. 참는데 지금? 무지하게 참는데 문자 지금. 동전이 길에 떨어지면 내려서 주워서 넣었죠.
0: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1: 모른 척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네.
0: 그 던지는 게 너무 신기해서.
1: 맞아.
0: 아빠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1: 진짜. 네. 던지는 아 언제 없어졌지?
0: 그러니까요.
1: 와, 대박이다, 진짜.
0: 부산에는 몇 년 전까지도 있었어요. 없었지만.
1: 네. 7303님.
0: 옛날엔 말이죠. 자강을 탔을 때 창문을 여닫고 싶으면 풍차 돌리듯 그 손잡이를 빙빙 돌려야 했거든요.
1: 그렇죠.
0: 요즘 애들 뭔지 모르겠지. 닭다리라고 하죠. 예, 그 닭봉 같은 거 이렇게.
1: 네. 예. 그 또 오래 차 타면 그 닭봉이 떨어져 또.
0: 맞아요.
1: 그럼 거기다 뭘 또 껴가지고
0: 그러니까.
1: 돌리는 거야. 아 너무 웃겨.
0: 차 오래되면 소리도 났어요.
1: 맞아. 뭐. 그 창문 또 안 올라가요.
0: 아 정말 난리도 아니었지.
1: 자 우리 4931님은 옛날에는 자동차의 그 방향제 역할로 바구니 안에 그 모과가 항상 있었어. 그 향 그 진짜 너무 오래가. 네. 지금 모를걸.
0: 택시에는 택시. 꼭 있었어요. 택시에.
1: 택시에 모과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놓고 꼭 모가지 흔들리는 바둑이 인형 하나
0: 아, 있었어요.
1: 아니면 기도하는 소녀상
0: 아,
1: 꼭 맞아, 있었어.
0: 꼭 있었어요. 아.
1: 그냥 그런 택시는 꼭 또 커튼이 있어.
0: 그렇죠.
1: 왜냐하면 기사님이 그거 한 하루 종일 그곳에 있어야 되니까
0: 맞아요.
1: 뭔가 기사님 나름의 그 내 공간이다라는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셨던
0: 거실처럼
1: 거지.
0: 거실처럼.
1: 예, 맞아. 예. 있어요. 있어요. 그런 차 있었죠.
0: 63186. 손목시계 그 흔들어서 밥 줘봤나? 아 옛날.
1: 그치. 그치 흔들어서 밥 줘야 됐지 옛날은. 네.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0: 맞아요.
1: 아 너무 웃긴다. 5702님. 그거 알아요? 옛날에 우리 썸머타임 있었는데.
0: 아 썸머타임.
1: 요즘 애들 알까? 모를걸요?
0: 오.
1: 한 시간씩 일 빨리 미루는
0: 당기거나
1: 건가?
0: 당기, 미루거나.
1: 당기는 거죠. 네. 맞아. 해피타임 썸머타임 막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 8540님.
0: 등화관제라는 게 있었어요.
1: 마마.
0: 에, 불을 다 끄고서는 이제 창문을 검은 전으로 가리고 괴뢰군의 공습을
1: 괴뢰군은 뭐야?
0: 적의 공습을 피하는 훈련을 하면서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알아요.
1: 아 진짜 알아요. 등화관제.
0: 사이렌 울리고.
1: 70년대.
0: 네, 70년대.
1: 통금 있었죠.
0: 통금.
1: 걸리면 큰일 났었죠. 그렇죠. 아 너무 웃긴다. 등화관제. 0813님 요즘 그 OTT로 쉽고 빠르게 영화 찾아보지.
0: 네.
1: 라떼는 비디오 가게 사장님하고 친해져야 최신 영화 빨리 빌려볼 수 있었어. 아 그리고 비디오 보기 전에 그 클리닝 테이프로 VCR 청소 깨끗하게 해야 된다.
0: 추억
1: 돋는다 진짜. 완전. 전 비디오 가게에서 알바도 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비디오 가게 저도 배달하는 알바.
0: 무협지 애지간히 빌려봤는데. 청검지금 뭐 중국 무협지 있잖아요.
1: 청검지금은 우리가 했던 꽁투고.
0: 아, 우리가 꽁투고. 네. 아 정말 재밌어요.
1: 녹전기
0: 그런 것들
1: 이런 거. 예. 클리닝 테이프 오랜만이다.
0: 아,
1: VCR
0: 맞아요.
1: 그거 깨끗하게 청소 안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예. 아, 8115님
0: 펌프 말 장난감.
1: 아

0: 집에 3대째 물려주는 이 장난감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경쟁 많이 했었는데
1: 말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 다리도 이렇게 구부리고 있고 근데 네. 밑에서 공기를 푹 하고 넣잖아요. 그럼 말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0: 그래서 몸이 펴지면서 달리는 모양새가 되죠.
1: 얼마나 재미없게 살았어 우리. 그걸로 그렇게 자지러지게 웃었다. 바람 넣어서 말 모가지 발딱 일어서는 거 보고 깔깔 거렸어.
0: 요즘 초등학생들은 쇼츠 보더만 그죠? 근데 그때는 저는 참 재밌었어요.
1: 놀이가 마땅한 장난감이 없었잖아요.
0: 그러니까 아카시아 이런 걸로 먹고, 어렸을 때.
1: 그리고 그거 있었지 않아? 네. 호피스.
0: 아 호피티.
1: 호피티.
0: 아, 큰 말.
1: 맞아. 그거 네. 방방 타고 다니고 막 그 얘기를 했더니 조혜련 씨가 나는 삽 탔어. 아하. 예전에 삽자루 거꾸로 꽂아서
0: 맞아요.
1: 스카이 콩콩자
0: 그게 없어가지고 삽 타는 사람 친구도 있었어.
1: 삽 타는 애들 있었다고. 진짜
0: 추억이네요.
1: 끝도 없다 진짜.
0: 5207님 제가 어릴 적에 엄마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리어커에 말 달고 다니는 아저씨에게
1: 있었죠.
0: 나를 부탁하고 갔는데 엄마가 너무 안 오니까 아저씨가 다른 동네에 갔다 왔다 던 적이 있어요. 나는 계속 말을 타고 있었고요.
1: 한 20분만 태워가지고 애 내려야 되는데 보호자가 안 와. 그럼 할 수 없다. 내가 다음 구역 가야 되니까.
0: 내가 계속 뛰는 상태로
1: 계속 말 타고 간 거야. 다른
0: 옆 동네까지.
1: 그거 있었잖아요. 여기 말 타는데 어떻게 좀 잘 된 데는 뒤에 배경이 있었어. 거기서 사진 찍을 수 있게.
0: 맞아요, 맞아요.
1: 사진관 이동하는 미니 사진관이었어.
0: 2645님 저희 아버지 또래신가 봐요. 저희 41년생이신데. 네. 개미 똥구멍 빨아먹어봤나? 신맛이 나지?
1: 아버님.
0: 아버님 그 재미로 하신 거예요? 배고파서 하신 거예요?
1: 왜 빠셨을까? 배가 고파서.
0: 그렇다면... 아니 형이 빨길래.
1: 형이 빨길래.
0: 나도 한 번 해봤지.
1: 그런 가닥이면 저희가 마음 편하게 웃을게요. 공복에 빠셨다면 저희가 웃을 수가 없거든요. 시대가 시대라. 네, 그렇다면 마음껏 웃겠습니다. 그걸 왜 빠셨을까?
0: 신기하다 진짜.
1: 0604님. 나는 3살 때 우유 대신 막걸리를 먹었어 이것들아.
0: 아하.
1: 우리 땐 다 그랬어.
0: 아 그래요?
1: 엄마 젖 빨다가 엄마 젖이 안 나와요. 가난했으니까. 그러면 엄마가 밥상 위에 있는 막걸리를 먹였지. 가난을 잠시 잊었지.
0: 아하. 그래요.
1: 너무 술찌끄레미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술떡 같은 거 네. 막걸리를 빚고 나서 이게 찌꺼기가 있는 거를 그렇게 애들을 거. 애들을 그렇게 먹였대 옛날에.
0: 그걸로 술빵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죠?
1: 요즘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예전엔 거의 다 하셨어요.
0: 그쵸.
1: 어른들이 거의 다 했어.
0: 226님 할머니 식사하세요 말하러 가면 엄마가 그 문지방 밟지 말라니까 복 나간다고.
1: 맞아.
0: 하셨네요.
1: 요즘 문턱이 없어. 별로.
0: 없어요, 없어요.
1: 없어요. 네. 아파트는 없어요. 문턱 다 없죠.
0: 네.
1: 그래 밤에 피리 연습하면은 뱀 나온다 그랬지. 그쵸. 손톱 발톱 깎으면 서생원이 잡아서.
0: 뭐 한다고 막 그러고.
1: 네 흉내 낼 거라고. 말도 안 돼. 진짜 어른들이 다 했어 애들한테. 거짓말 다 하고.
0: 발 떨지 말라고 복 나간다 그러고.
1: 뻥이란 뻥은 다 치고. 그걸 다 믿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왜냐면 매체가 없어. 보고 확인할 수가 없어. 너튜브가 있어 뭐 인터넷이 있어.
0: 아무것도 포털이 있어.
1: 그러니까 애들은 어른이 한 말이 진린 거예요. 어른이 한 말이 다 진짜라고 믿었어요 그때는. 자 카니발의 노래입니다. 그땐 그랬지.

0: 옛날에 이런 거 있었는데 너 알아? 라는 주제인데요.
1: 네. 2331님. 나는 국민학교 방학 때면 서당 훈장님께 천자문 배우러 먹을 메고 다녔어요.
0: 네?
1: 아 진짜. 아니 난 내 자녀들도 안 믿어 이걸. 저 62이에요. 어? 예?
0: 비교적 젊은 분인데.
1: 아 그러면은 좀 시골 사셨나?
0: 아 그런가?
1: 네, 청학동 그쪽인가?
0: 여쭤볼까요?
1: 서당 통신원.
0: 연결됐습니다.
2: 아 연결됐어요.
0: 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에 있는 서당 통신원 강원중입니다. 올해 62인데요. 제 고향이 전남 구례예요. 방학 때마다 한 시간씩 걸어서 옆 동네 옆 동네 지나서 훈장님께 천자문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훈장님께 천자문도 배우고 저는 또 그때 모범생이라 붓글씨를 엄청 잘 썼어요. 그래서 강명필입니다. 지금까지 서당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강원진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아, 역시 조금 외진데 사셨구나. 그 당시에는.
2: 아, 지금은 지금도 뭐. 예, 화엄사 앞에 뭐 구례니까요.
0: 아, 예.
1: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뭔가 문명이 좀 늦어졌을 거잖아요.
2: 그랬을까요?
1: 그러니까 천자문을 배운다는 게 사실 뭐 요새는 일부러도 가르치는데 뭐.
0: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아이들 몇 명 정도 모여서 천자문을 배우셨어요?
2: 저희들 제 서당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1: 네네.
2: 제가 다니는 서당에서는 한 20명 정도가
1: 우와,
2: 같이
1: 많았다.
2: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1: 혹시 강원중님 그때 외운 천자문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2: 이게 천자문은 하늘천 따지부터 들어가는 거라서요.
1: 네.
2: 네, 하늘천 따지 네. 건물현 누르왕 네. 지부 오. 집주
1: 와.
2: 이렇게 해서 쭉 나가죠.
0: 와.
1: 네. 지부 집주까지는 우리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0: 저도 거의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2: 그랬어요?
1: 근데 쓰고 또 이렇게 네. 읽고 하는 걸 지금도 다 하시는 거죠?
2: 지금도 한자를 자주 즐겨 쓰고
1: 그러니까
2: 한자를
1: 확실히.
2: 보기를 잘 하고 그렇습니다.
1: 맞아.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은 한자를 안 배우잖아요.
2: 네네. 그러니까
1: 그렇죠. 완전 그냥 중국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가르치긴 하더라고요. 그 강원주님 당시에 선생 서당 그

0: 선생님께서는 그 진짜 막 한복 입고 갓 쓰고 계셨어요?
1: 예, 하얀 옷에 위에 그 대감님들이 쓰던 거,
0: 네네.
2: 아.
1: 그거 쓰고 가르쳤습니다.
0: 우와, 훈장님이, 우와.
2: 아니, 근데 학생들이 다 자기 벼루에다가 이렇게 먹을, 스스로 갈게끔
1: 예,
2: 먹을 메고
1: 그렇죠.
2: 다니신 거예요?
1: 예, 먹을 갈아서 직접
2: 아.
1: 붓글씨로, 붓으로 배웠으니까요.
2: 근데 사실 그 먹을 가는 행위가 글을 쓰기
1: 예.
2: 전에 가장 중요한 행위라면서요.
0: 약간 예절 교육이잖아요, 그죠?
2: 마음을
1: 그렇죠.
2: 준비하는?
1: 말하지 말고 조용히 목만 갈고 있는 거죠.
2: 나는 먹은 못 갈았겠다 옛날에.
0: 그렇죠.
2: 다른 걸 갈았겠지.
0: 아버지, 전국 방송인데 소중한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1: 아, 예. 전남 구례에 있는 감문 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0: 네.
1: 지금은 감문 초등학교인데 친구들이 전국 각지에서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고 구례를 잊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 친구들에게 안부를 또 전해주셨네요.
0: 그렇습니다.
2: 예, 자 오늘 세상 사는 퀴즈도 준비하셨죠?
1: 예, 퀴즈 있습니다.
0: 네, 네 부탁드립니다.
1: 예, 그 당시에 친구들이랑 모였을 때 자주 먹었던 특별 요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었을까요? 1번 가래떡, 2번 메뚜기, 3번 개구리.
0: 가래떡, 메뚜기, 개구리 중에 당시 먹었던 간식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2: 네. 먹거리 맞죠?
0: 네.
2: 가래떡 없었으면 오해할 뻔했어요.
0: 네, 예.
2: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청송 사과 세트랑 원두 커피 세트 함께 보내드릴게요.
1: 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잘 듣고 있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네.
2: 네.

0: 노동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의 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의 드피아.
5: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6: 제초제는 타타타.
7: 한얼 사이언스.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열혈 강호 온라인.
1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 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 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3: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2: 아하.
1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서당 통신원이 친구들이랑 자주 먹었던 간식 정답은요?
4: 3번 개구리. 손혜연님, 1449님, 9436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3: 문자 좀 더 볼게요. 네. 최성화님, 넥타 아십니까? 넥타?
4: 아, 넥타 알죠.
3: 네, 요즘은 사라졌지만 그 옛날 캔에 들어있는 그 주스가 생각이 나네요.
4: 그거 아세요? 이 넥타 안에 있는 주스를 먹을 때 쇠도 같이 마시는 것 같아요.
3: 맛이
4: 그 쇠 냄새가
3: 약간 맛이 약간
4: 포장 기술이 아무래도 열악했지 그때.
3: 그쵸.
4: 근데 진짜로 이렇게 따가지고 먹으면 쇠 냄새가 계속 나는 거야.
3: 저 어렸을 때 먹었던 것 같아요. 복숭아 냄새.
4: 이게 오렌지 주스 비타민 C야 쇠야 뭐 이런.
3: 9205님 5원 동전이 있었죠. 소풍 때 5원 받아서 병사이다 사 먹었지.
4: 마무리해야 돼. 더 가잖아 그럼 상평통보나. 진짜 마무리해야 돼. 5원에서 마무리해야 돼.
3: 알겠습니다.
4: 1원까지 또 괜찮아. 근데 네. 전으로 가잖아요.
3: 아 저는
4: 전 좀, 밑으로 네. 이제 상평통보 나온다.
3: 그 이제 얘기가 조선으로 넘어가니까.
4: 넘어가요. 네,
3: 조선으로 네. 가면 안 됩니다.
4: 넘어가야 돼 이제. 네. 5208님 아 이거 있었어요. 90년대 초반에 카페 테이블마다 전화기 있었어요. 삐삐 쳐서 카페 전화 남기면 전화 오잖아요. 그럼 테이블 전화로 연결해 줬어요.
3: 맞아요. 무료 전화로 2 시간 3 시간 떠들었죠. 파르페 먹으면서. 파르페.
4: 누구랑?
3: 공이호님, 옛날에 전화기 옆에 손잡이가 달려서 그걸 돌리면 교환원 연결돼서 전화 연결해졌죠. 그때 방학 때 외갓집 가서 대구로 집 전화할 때 그렇게 했네요. 맞아요. 막 돌렸어요.
4: 있었어, 맞아.
3: 막 돌려야 돼.
4: 그렇게 돌렸다 옛날에. 뉴스 듣고 5시 5분에 다시 올게요. 네.
5: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6: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606포인트 8.42% 오른 7815.59로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개인이 2조 6천억 원가량 팔았고 기관은 2조 8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을 한다는 기대감에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상승 출발한 뒤 장중 5%대 상승률을 보였던 코스닥도 어제보다 4.73% 오른 1105.9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종전 기대감에 소폭 내려 어제보다 0.7원 떨어진 1506.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이 채 되지 않은 수준으로 핵심 혐의였던 정치인 체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 8천여만 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를 명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으로 재판부는 전 씨가 재판 과정에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과 관련해 최종 단계에 있다며 어떻게 될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백악관 출입기자 문답 등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내리는 비는 오후에서 밤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은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2도, 광주 21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5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2: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 노동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음식이든 마음이든 하나라도 더 주려면 몸을 더 움직여야 돼요. 어느 조리사의 말씀입니다. 배식할 때 아이들의 표정을 살피고 말 한마디 건네는 일은 분명 일을 더 하는 셈이지만 조리사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챙기고 있어요. 따뜻한 밥 한 끼 건네는 손길, 그 온기로 몸과 마음을 키워가는 아이들. 이 풍경이 오래 이어지려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한숨 돌리며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일터여야 하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Let's go.
1: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잠시 후 민담과 만담 사이 이어지는데요. 이런 응원 메시지 왔습니다. 5182님. 민만 살고 있으면 두 분의 끼가 더 부러워집니다. 흉내면 흉내, 언어면 언어. 피로가 확 풀릴 정도로 엔돌핀이 돌아버려요.
1: 아, 나의 이야,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들켜버렸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칭찬을 너무 누리니까 네. 작가분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지문을 간단히 반응해 주시고 네. 간단히 반응해 주시고
2: 오늘 민담은요 그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꼽히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래요.
1: 어허
2: 모국어 하듯이 해야 되겠는데요.
1: 찾아봐야겠다. 네. 클렸네. 근데 뭐 원래 이 나라에서 살았던 것처럼 합시다.
2: 네.
1: 네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주세요.
2: 웃음을 자아내 보겠습니다.
1: 뭐야?
2: 쥐어 짜는 거야 웃음을. 자 참여 한번
1: 웃음즙.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입니다. 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2: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1: 주식회사 본 컴퍼니.
2: 동국제약 페라민 큐.
1: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 저축은행 중앙회.
1: 신젠타 코리아.
2: 환인제약.
1: 한국 MSD 캣박시브.
2: 청호 나이스.
1: 샤브 올데이.
2: 빅토스.
1: 웰템.
2: 삼성증권.
1: 데이펙.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 솔루텍
3: 1544-8777 D-Benz.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 진사과 선물 세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面谈外，万谈西。
1: 191번째 이야기, 아이슬란드의 민담, 물개의 옷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2: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3: 하들로!
2: 예?
3: 예, 그게 알아, 이야기 할머니티. 그런 게 있어. 옛날에 젊고 훤칠한 솔로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워커홀릭인 어부는 그날도 아침 일찍 바닷가로 나아가 부지런히 물고기를 잡았답니다. 그러다 잠깐 한숨을 돌리며 먼 곳을 바라보는데 저 멀리서 작은 동굴 하나가 눈에 들어온네요.
4: 어? 아, 저기는 처음 보는 동굴이 스키. 한번 들어가 보스키. 아, 아니야. 귀찮트리스. 오늘 칼퇴 각이니티.

0: 우와, 너무 아름다운 노래들이. 전 목소리의 연예인 만나보고 싶다, 빌드. 어서 배를 돌려쓰기!
1: 어부는 동굴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았지만 어디서도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대신 여기저기 바위 위에 물개 가죽이 놓여 있었는데 어부는 그중에서도 가장 상태가 좋은 가죽 하나를 집어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 가죽을 옷장 깊숙이 넣고 자물쇠로 잠가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어부는 다시 그 동굴을 찾아가는데
0: 아, 물개 가죽 몇 개만 더 줍줍하면 이번 겨울은 등 따시게 지을 수 있겠다, 티르. 아, 분명히 여기 어디였는데르. 엉엉 무슨 소리스키?
2: 엉엉 슬퍼 엉엉 이리 어쩜 좋아 엉엉.
0: 아, 하들러 안녕하스키. 왜 울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그바르에르.
2: 보진 마드레스, 나 지금 물기 옷 업드레스 발가벗고 있드레스.
0: 아, 그럼 안 보고 말하스키. 내 외투 벗어드리스키. 이거 입고 일단 우리 집으로 가다드.
2: 엉엉.
1: 알고 보니 그 여인은 물개였어요. 에? 어제 어부가 가져간 물개 가죽이 바로 여인의 옷이었던 거라. 어부는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지만 옷장 속에 숨겨둔 물개 가죽은 꺼내주지 않았죠. 그렇게 함께 지내게 된 둘은 서로에게 점점 더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0: 아, 이런 감정은 처음이드리드. 나랑 결혼해 주그리드.
2: 부끄럽소귀. 몰라. 아, 몰라.
0: 헤이데, 헤이데, 누나.
1: 해야 돼.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부부가 된 둘은 금슬이 좋아 아이도 썸펑썸펑 여럿을 낳았어요.
0: 어허.
1: 하지만 어부의 아내는 늘 어딘가 허전하고 또 외로움을 느꼈죠. 아내는 그런 기분이 들 때마다 바다로 나가 먼 곳을 응시하며 슬픈 표정을 지었답니다.
3: 아,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정녕 나를 잊은 나리들이.
0: 아이슬란드 그게 맞아? 여보, 왜 그렇게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3: 아무것도 아니스구이.
0: 아, 나 이번에 그 참치 잡는 배를 타게 되드리스. 이번에 나가드리드. 한참을 집에 못 들어오드리드.
3: 집이랑 애들은 걱정 마드레스. 몸조심 돈 많이 버루와르드.
0: 아, 알겠어. 아, 한 가지 부탁할게 이드르드. 절대 무슨 일이 있도록 저 옷장 문을 열지 마르드르쿠.
3: 아, 걱정 마스구이. 어차피 열쇠 없구이.
0: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드리드. 목사로 사인 꼬띵르. 절대 열면 안 되르.
3: 이게 맞아?
1: 어부는 먼 바다까지 나가 일을 하면서도 육지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하고 이부자리 밑에 숨겨놓은 옷장 열쇠가 생각났어요.
0: 어, 열쇠를! 아이, 내 열쇠를! 집에 두고 왔어요. 이거 큰일이 티르. 아내가 물개 옷 갖고 튀면 나는 혼자 외롭게 어떡하티르.
1: 어부는 열쇠가 없어진 걸 알고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고 말았죠. 한편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열쇠를 발견한 아내는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0: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더라도 절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 옷장 문을 열지 마더라도.
3: 어떡하지? 그이가 옷장 문 절대 열지 말라 했고이.
0: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드리드. 복사하러 사인은 꼬띵은 절대 열면 안 되르르.
3: 너무 괴롭스고이. 문을 열도르 말도르 그것이 문제도르.
0: 열면 안 되르르르르르르.
3: 부부 사이에 비밀은 없다 그랬스고이. 아무래도 남편이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것 같디트루. 옷장을 살짝만 열어봤게 뚜뚜뚜.
0: 안 되르르르르르.
1: 아내는 결국 옷장 문을 열고 말았고 어부가 옷장 속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물개 가죽을 발견하게 됐어요. 가죽을 되찾은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가죽을 입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4: 어, 맘마? 우리 엄마 마스키?
2: 엉엉! 맞아, 엉엉!
4: 어?
2: 이게 진짜 엄마의 모습, 엉엉! 엉엉!
4: 우리 엄마 아닌 것 같더라도 배도 볼록하고 허리가 어딘지도 모르겠더라도
2: 엉엉! 엉엉!
1: 아들,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게 엄마 배 엉엉! 그 뒤에 엄마 허리 엉엉!
3: 그나저나 너희를 두고 떠나려니 가슴이 찢어지게 아팡팡.
4: 엉엉. 그러면 가지 마, 데르 엄마.
3: 아내는 너무 슬퍼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오래 떠나온 고향이 사무치게 그리워 육지의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기 전에 이런 노래를 불렀지. 헝헝 헝헝. 나는 너무 기쁘지만 또 너무 슬프더니 헝헝. 바닷속에서도 일곱 명의 아이들이 있고 육지에도 일곱이 있으니 헝헝 헝헝.
4: 안 돼 엄마, 가지 마 데르.
3: 아내 물개가 떠난 그 후 어부가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을 때면 물개 한 마리가 나타나 늘 그를 따라다녔죠. 그러면서 어부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그물을 끌어다 주고 도와주기도 했답니다. 정 많은 물개 덕분에 어부는 늘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죠.
0: 혹시 당신의 스키? 맨날 내 배를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착한 물개를? 아, 맞구나. 당신, 그곳에서는 행복해드리드. 부디 행복해야만 해, 스키. 나 같은 스키 빨리 잊어버리고 행복해, 스키.
3: 아, 근데 MBC에 물개 소리가 있었네. 응? 있었어. 아우, 목이야. 그 뒤로도 물개 안에는 육지의 아이들이 바다에 나와 놀 때 곁으로 다가가 조개와 고기를 던져주며 아이들을 지켰어요. 하지만 물개는 다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0: 민만 사이에 들으신 노래 노래 붙잡고도였습니다. 9554님 네. 아 정선이 미치겠다 크크크크크 하셨습니다.
1: 여러분 MBC에 물개 소리가 있었네요.
0: 네 누나가 입으로 다 했죠. 입으로
2: 이걸 그냥 계속 없는 척 해야지 뒤에 두 번을 트냐. 네.
0: 꿀잼 꿀잼.
2: 진짜
0: 9666님 아예 살른 듯한 선녀와 나무꾼이네요. 비슷한 이야기와 반대편 비슷한 이야기가 에, 에. 반대편 나라에도 있다니 신기해요.
2: 어떻게 소송 거나 이거 우리 거 표절인가.
0: 누가 표절이지. 여기 애를 14을 낳았어요.
2: 외교 여기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질러봐 불을. 이래. 오늘의 교훈은 네. 엉엉엉엉
0: 정확하죠. 예, 정확하죠. 9300님 감사합니다.
2: 예, 짓궂다. 참 짓궂죠.
0: 교훈을 놓치지 않은 분들 계신데요. 예. 최은수님 하지 말라는 말 좀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다.
2: 지금 감정이 좋지 않아요. 우리 최은수님이. 지금 감정 좋지 않아. 뭐 일 있었어 지금. 우리 은숭이 은숙님 누가 건드렸어? 어?
0: 근데 진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죠?
2: 인간은 그 모험에 대한 어떤 그 로망이 있어요. 미지의 세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금기에 대한 도전.
0: 맞아요.
2: 네. 김명심님, 우리네 인생에 비밀은 없다.라고
0: 하셨고요.
2: 정답이죠.
0: 윤명수님, 오늘 부부의 날인데 약속을 지켜야죠. 부부간에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2: 지금 윤명수님도 심기가
0: 네, 안 좋으신
2: 것 같아요. 어지러워지고. 이제 여러분이 민만사 교훈 보내주실 때 여러분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인지 알 것 같아.
0: 강종선님은 네. 교훈 약속은 말로 하지 말고 각서 쓰고 공증도 받자 하셨어요.
2: 뭐 쓴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네. 이순자님 돌아올 수 없는 길은 늘 안타깝다.
0: 1366님 열쇠 좀 교체하자. 옷장도 디지털 도어락으로. 이게 맞죠, 그죠?
2: 이게 맞아.
0: 홍천식 이런 거 해야 돼요.
2: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네. 자, 오늘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0: 네, 코너 마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민만사 퀴즈. 오늘 아이슬란드 민담을 들어봤으니까 아이슬란드와 관련된 퀴즈 나갑니다.
2: 아이슬란드는 춥고 혹독한 날씨 때문에 이것 청정국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작년에 아이슬란드에서 이것 세 마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늘 모양의 주둥이, 바늘 모양의 주둥이로 가축이나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여름 벌레인데요. 여름의 불청객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보기 드립니다. 1번 메뚜기, 2번 모기, 3번 사마귀. 정답 보내시고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마친 분들 중에 5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 드릴게요.
2: 자, 노래 들을까요? 정답 기다리는 동안 10cm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방에 정답이 있어요.
0: 네.

0: 자, 민만세 퀴즈. 작년에 아이슬란드에서 발견된 세 마리의 이것. 정답은 2번 모기였습니다.
1: 안채석님, 0298님, 8299님 맞추셨고요.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0: 네, 저희 광고 듣고 마음으로 쓰는 편지 이어갈게요.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 배!
2: 우와!
1: 만져보고, 둬보고, 앉아보고.
0: 임태성의
4: 요한인의
0: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삼시기가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현일화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2: 제가 그 말로만 듣던 삼시기가 됐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 앞에 나도 모르게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게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우리 부부는 10년 동안 주말 부부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얼마 전 저는 정년퇴직을 했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립던 내 고향, 내 집, 내 가족, 그리고 내 아내, 거기에 따뜻한 집밥까지 로망을 이룬 남자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더라고요. 아내는 겉으로 표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살짝살짝 내쉬는 긴 한숨소리와 부드럽지 않은 따가운 눈길에 영 신경이 쓰입니다. 덜렁 밥상을 차려주고는 자기 일만 합니다. 아내는 식당을 운영하기에 오전에 준비가 많습니다. 저는 바쁜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꾸역꾸역 아침 식사를 하고 개수대에 빈 그릇을 넣어주고 커피 한 잔을 뽑아 먹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흘낏 바라보며 아내가 말합니다.
1: 시간 되면 바닥 청소 좀 해줘.
2: 물론 저는 남는 게 시간입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일부러 시간 되면이라는 말을 넣어서 청소를 해달라는 아내가 살짝 얄미워집니다. 그러나 내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밀대로 빡빡 청소하며 나름의 스트레스를 걸레에 푸는 소심한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또 이렇게 말해요.
1: 시간 나면 저기 테이블에 냅킨하고 수저 좀 넣어둬.
2: 그놈의 시간 나면.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요즘 남는 게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박을 하기에는 아내의 오전 시간이 너무나 바쁜 게 눈에 보이기에 저는 또 아내가 내린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돌아오면 아내는 아예 저를 알바생 취급을 합니다.
1: 여보, 시간 나면 저 마스크 쓰고 점퍼 벗고 좀 깔끔하게 앞치마 두르고 한 시간만 나 좀 도와줘.
2: 이제 저는 아내의 말을 조건반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물병을 갖다 주고 주문을 받고 서빙도 하고 드시고 간 뒷정리까지 제가 합니다. 친구들은 말해요. 천하의 현일화가 마누라 눈치 보느라 고생이 많다고. 겉으로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큰소리 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1: 손님 오시면 전화해. 아, 그리고 배고프면 아침에 끓여놓은 미역국 먹고 나갔다 와. 갈게.
2: 저는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소심하게 내가 알아서 미역국을 먹든 라면을 먹든 할 테니까 잘 놀다 와!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저는 자발적으로 삼식에서 이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야 아내가 편할 테니까. 아니, 그래야 저도 편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우리 부부는 하루하루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무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언젠가는 제 스스로 삼시세끼를 다 차려먹는 신세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고향, 내 아내가 있어 행복하다고 느끼는 한 중년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삼식이 동지님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다.

0: 네, 마음을 쓴 편지에 쓰신 노래는요?
1: 김수희 씨의 애모였습니다. 아, 우리 마음으로 쓰는 편지의 주인공께서 이 방송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예, 일이 좀 커졌습니다, 선생님.
0: 왜?
1: 선생님, 저희는 순수한 의도로 선생님의 입장을 좀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 우리 어머님들께서 지금 네네네. 약간 예, 몇몇 어머님께서 분기탱천하셔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일단 우리 어머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선생님. 김미숙님, 알아서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요. 라고 해주셨고 9089님.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삼시기를 둔 여성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0: 5208님.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 와이프한테 차를 달라야 미안해서 제가 차를 먹습니다.
1: 예. 한 편지에 우리 그 주인공과 같은 입장이신 아버님들도 이기도님 참으로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저녁 반찬거리 두부 그 다리 버섯 사가지고 귀가 중입니다. 해주셨고요.
0: 예, 아버님 화이팅입니다. 예.
1: 뭐 9144님은 아니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셨는데 정년퇴직 하셨다고 그래서 눈치 보고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해주셨는데 좋은 것만 뽑아서 좀 취합을 해보면
0: 그렇죠.
1: 이 우리 어머님께서는 시간 좀 있으면 이란 말을 하시는 게 아버님이 거슬리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당신 괜찮으면 당신이 오케이 하면
0: 그렇죠.
1: 당신 상황이 괜찮으면
0: 되게 배려심 약간, 있는 말씀이세요.
1: 네, 저는 사실 저 같은 성격이면은 드러내놓고 싫다는 표현을 할 텐데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선한 분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적응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서로가?
0: 그렇죠.
1: 또 다른 챕터에 적응해가는 과정이에요.
0: 우선은 정년하시도록 열심히 일했던 그 모습 칭찬드리고 대단하십니다.
1: 맞아요. 진짜 네. 대단하신 거. 이거 존경받아 마땅한 네. 건데.
0: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네. 있으시니까.
1: 예, 아버님 그 책장이 네. 1장이 끝나고 2장이 시작됐어요, 아버님.
0: 예.
1: 예. 다른 캐릭터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0: 예, 아버님 하셔야 돼요. 화이팅. 예,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1: 잘 적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예. 다만 그냥 아 옛날이요. 점점점 약간 그런 느낌.
0: 맞아요.
1: 예.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임 리포터 함께 할게요.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목요일의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할 주인공은 어떤 분이신가요?
2: 네, 오늘 주인공 만나러 부산에 다녀왔는데요.
1: 아이고, 멀리 다녀오셨네요. 네.
2: 요즘 상반기만 부산을 좀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부산에 진짜. 또 저희 방송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셔서 그래요, 예. 자주 찾아가고 있네요.
1: 좋습니다. 예.
2: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숨이 차오르는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계신 54세 유정님입니다. 유정님은 최근 일상적인 행동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고 계신데요. 방 안에서 좀 누워지는 시간이 많습니다. 유정님이 마주하고 있는 그 절박한 현실, 목소리로 먼저 만나보시죠.
3: 이게... 휴대용 공기 수행기 뭐라 산소 호흡기 그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집 안에 있을 때도 뭐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행동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숨이 산소 보호도가 80%까지 떨어지니까 이걸 안 하면 숨이 차서 꼴딱 넘어가면 저 집에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는 게 벌써 한 달 정도 돼갑니다.
0: 아이고,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얼마나 힘드신지가 느껴져요. 그냥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아, 유정님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죠.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걸까요?
2: 환자분의 투병 잔혹사가 무려 11년 전인 20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발병 직전까지 태권도 학원 차량을 운전하셨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오셨는데 운전일을 하던 도중 잦은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가 아주 청천벽력 같은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수술, 또 힘든 항암, 방사선 치료 다 견뎌내셨는데 1년 뒤 암이 폐로 옮겨가는 폐전이 진단을 받고요. 양쪽 폐를 절반 이상 절제하는 수술을 또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지난 2023년 너무나 끈질긴 암세포는 이번에는 기관지에 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정님 목소리가 이렇게 변한 게 바로 그때부터였는데요. 기관지에 전이 된 암을 치료하던 도중에 항암 부작용으로 한쪽 성대가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가뜩이나 폐를 절반 이상 절제해서 숨을 쉬기 힘든데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 거죠.
1: 그러면 직장암에서 폐로 또 기관지로 이 무섭게 전이되고 있는 이 암을 좀 빨리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지막 희망으로 항암제를 바꾸셨다고요?
2: 네, 맞습니다. 기존 항암제는 이미 내성이 생겨서 약발이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서 비급여 항암제로 약을 변경해서 투병을 하고 계신데요.
1: 비싸잖아요.
2: 맞아요. 네.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이 또 신약 같은 경우는 거의 되지 않아서 한 달 약값만 수백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그 가족분들은 곁에 계신가요? 어떤가요?
2: 암 발병 훨씬 전에 유정님의 첫 시련은 사실 가정에 먼저 불어닥쳤어요. 오래전 아내 외도로 이혼을 하신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워온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유정님을 도와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또 손자들을 지극정성 키워주셨는데요. 사실 이 두 분 부모님 건강도 염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유정님 모친께서는 부정맥을 오래 앓고 계시고 부친께서는 참 공교롭게도 유정님이 그 암 진단을 받은 직후에 아버님도 곧바로 비뇨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당시에 부자가 함께 암 수술을 받고 같은 병원에 나란히 입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모친께서 위층 아래층을 눈물로 번갈아 오르내리며 간병을 도맡으셨습니다. 아마 그 후유증 때문인지 모친께서는 척추협착증까지 얻게 되셨어요. 이렇게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0: 의모께서는 아들 또 손자 일에는 몸을 사리지 않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인터뷰를 갔던 날 어머니께서도 병원에 함께 걸음을 해주셨어요. 그냥 톡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만 같은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이셨는데 애써서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1: 모욕도 시켜야 되고 내가 머리도 감겨야 되고 지금 이렇게 힘들거든. 그래도 처음에 아플 때는 하늘도 땅도 안 보여도 자꾸만 세월이 가고 이러니까 기력을 찾고 움직이고 이러니까니 대단하다 대견스럽다 했는데 올 1월 달부터 그러니까 혼자서 참고 한 5개월을 버텼는가 봐요. 목이 피가 올라오고 해도. 근데 병원에 왔는데 올 때는 걸어서 왔는데 못 나가는 거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경을 헤매는 거지. 그거는 우리는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지팡이도 짚고 걸으라도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생명을 오늘일지 될지 내일지 어떻게 될지 그런 걸 모르고 사는 입장이 되니까 내가 땅에 걸어다니면서 빌기를 하나님 날 먼저 데리고 가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고 나하고 복 목숨을 바꿨으면 수천 수만 번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2: 아, 어떡해. 너무 어머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그
0: 네.
2: 고통이 느껴지니까, 아,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3: 하루하루가 어찌 됐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그죠? 이
2: 진짜 너무
3: 가족은
2: 마음 아프다.
3: 그래도 다행히 너무나 서로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계신 것 같아요.
2: 그렇죠.
0: 맞아요.
2: 맞아요.
0: 맞아요. 사랑이 정말 견고하구나라고 느껴졌어요. 특히 그 중심에는 또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저는 직접 만나뵙지 못했지만 이 유정님의 큰 아드님이었습니다. 3대가 함께 살아온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환자분 아드님이 무척 성실하고 아주 따뜻한 마음씨로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주었다고 해요. 지금은 20대 중반인데 군복무를 마치자마자 본인의 꿈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아드님의 꿈은 장애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중등 특수교사가 되는 거라고 해요.
3: 우와.
0: 그걸 목표로 아주 열심히 공부
2: 멋진
0: 중인데
2: 청년이네.
0: 편입을 한 이후에 줄곧 과에서 1등을 유지할 정도로 아주 영특하고 성실한 청년이더라고요.
2: 아이고 세상에. 아, 진짜 힘들다가도 이 아드님 생각하시면 진짜 오,
0: 맞아요.
2: 주먹에 힘이 딱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0: 맞아요.
2: 자랑스러운
0: 네.
2: 아들이잖아요.
3: 그리고 걱정되는 건 이제 학비나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될것 같은데
2: 아무래도
3: 맞죠?
2: 혼자 마련하고
3: 어때요?
2: 있겠죠.
0: 맞아요. 유정님은 그런 큰아들이 한없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하게 받쳐준 적한번 없어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유, 이 큰아들 얘기가 나오자마자 유정님께서 호흡도 가쁘신데 이제 눈물 때문에 더 힘들어
2: 아이고,
0: 하셨어요.
2: 어떡해.
0: 그 모습에서 정말 진한 부성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께 소원을 여쭸는데요. 정말 짧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도 본인보다 가족을 더 먼저 챙기는 애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4: 솔직히 많아요. 아직 50대 초반이니까 안 아픈 몸으로 밖에 나가 내가 번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는 게제 목표고 다짐.
1: 나는 사실은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은 없어요.
4: 미안해, 안 해도 된다. 뭐 그게 왜 엄마한테 보인다?
1: 정말로 미안해. 이 좋은 세상에 맛있는 거한번 먹고 그 애들 키운다고 힘들게 살았는데 돌아오는 거는 이리 병만 얻어가지고 이렇게 힘드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제발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하면 얼마라도 더 살게. 엄마로서는 그것밖에 바랄 게 없습니다.
0: 어머님이 80 되셨거든요.
2: 너무 마음 아프다.
0: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는 어머니더라고요. 자식은 자식이고요. 네.
3: 아, 내가 직접 번 돈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아까 그 말씀 있었잖아요. 또 아들에게 미안해하는 어머니의 그 가슴 치는 고백 같이 먹먹해지네요, 그죠?
2: 근데 저는 이분들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이토록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정말 열심히 맞아요.

0: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세상엔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진짜 정말 저희와 이렇게 만나서 좋은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그래 세상 그래서 힘내서 살만하다라는 그렇죠. 그런 응원이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2: 아, 우리 유정 형님께서 네. 이 비급여 항암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한번 가족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우리 유정님께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신 분들께 네. 지금부터 저희가 계좌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앞으로 계좌번호 두 개가 있는데요. 모두 기업은행입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 숫자를 2를 10번만 찍어주세요. 22222222.
2: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긴 계좌가 있는데요. 네. 숫자 2 9개 찍으시고 01037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업은행이고 숫자 2를 10번 찍으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계좌가 있어서요. 예금주가 MBC 지금을 놔두실 때 맞는지 확인 꼭 부탁드릴게요.
0: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잘 모아서 네. 유정님의 항암 치료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아, 어머님 빵긋 웃는 거 한번 보고 싶다.
2: 진짜.
1: 아, 그러니까요. 네,
0: 손잡고 네. 모자가 빵긋 웃는. 아, 진짜 그날이 오길 간절히 기다리며 네. 신수인 리포터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보내드려야죠.
1: 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8: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9: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참쉽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참쉽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우리 희가
9: 우리 여차
8: 우리 지낼 때
9: 우리 여차
8: 비절리라고
9: 우리 여차
8: 우리 지내게
9: 우리 여차
10: 에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가뭄의 기우제를 지내며 부르는 농바우 끄는 소리입니다.
8: 어구여차
9: 우여차
8: 소내기
9: 우여차
8: 오기 해만
9: 우여차
10: 농처럼 생긴 바위에 동아줄을 메고 잡아당기

0: 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어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2: 네, 8299님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재활운동하고 집에 도착했어요. 항암 후 근력이 부족해 걷기가 힘들어 시작한 운동인데요. 네. 운동 열심히 하는 아들 고마워 하시면서 힘을 실어주셨어요.
3: 아이고 12살 어리니까.
2: 아이고,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 또.
3: 아이고 항암 중이라니 웬 말이에요.
2: 근데 아마 이렇게 또 어린 나이에 또 힘든 일 겪은 만큼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3: 맞아요.
2: 그리고 강한 엄마가 옆에 있잖아요.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3: 힘내십시오. 예, 네. 0421님도 마눌님 퇴근을 기다리며 듣고 있네요. 같이 태우고 집에 가려고요. 한 시간이나 기다리는데 빨리 안 나오네요 하시면서.
2: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왔냐는 얘기 빼고는 다 하십시오.
3: 네.
2: 예,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3: 네, 그거 하면 싸우는 거예요. 예.
2: 어떻게 피해가는지만 아셔도 됩니다. 예,
3: 몇 시야 몇 시 이런 얘기 안 하시면 됩니다.
2: 참 최악을 잘 이끌어내요. 네.
3: 죄송합니다.
2: 2672님이 부산인데 비가 아직도 게으르게 내린다고 건강 조심하세요. 70세 최영옥입니다 해주셨어요.
3: 네.
2: 예, 영옥님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2: 건강하세요. 영옥님도. 네. 자, 저 인사드리고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3: 고맙습니다.
4: .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5: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6: MBC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4: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7: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8: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9: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9: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1: MBC 6시 뉴스입니다. 파키스탄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이란을 방문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재개될 수

0: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스님 뉴스 등 이란 매체들은 현지 시간 21일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테헤란에 도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도 지난 16일과 20일 두 차례 테헤란을 찾아 이란 측과 종전 협상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관련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힌 직후 이뤄져 협상 재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번 지선은 대한민국 국가를 정상화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분당 서현역 앞에서 진행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의 합동 유세에서 이번 지선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란과 내란을 꿈꾸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로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고 국민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뽑자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단식 농성장 방문에 이어 대전을 찾아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대전역 광장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등과 출정식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재판을 모두 멈추고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 사심제까지 만들더니 재판 취소를 위해 특검까지 만들려고 한다며 현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또 여당 후보들을 향해 민주당은 전과 사범은 돼야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정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후보가 다시 국회에 등원하면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바로 행동에 나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국 후보는 오늘 오전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평택 시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한다. 이번에는 정당이 아니라 인물을 선택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치면서 내일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7도의 분포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부산은 23도 등 17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0.1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한 말입니다.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곽우신, 신인규, 장성철 세 분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역사 조롱 마케팅,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일까? 역사학자인 김재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후보들이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는데요. 여당의 친명 후보에 맞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야당 정치인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4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오늘도 권순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3: 열혈 강호 온라인.
5: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강호 온라인.
5: 열혈강호 온라인.
7: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8: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9: 기대세요.
7: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7: 저축은행.
1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말은 예민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심박수나 호흡을 감지할 정도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합니다. 불안한 아이가 다가가면 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위를 맴돕니다. 반면 아이가 마음을 가라앉히면 말도 금세 차분해지죠.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네, 뉴스 신세계.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십니까.
3: 자, 오늘 뉴스 알아볼까요? 일단 이스라엘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4: 예. 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예.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의

0: 끝 아프리카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김아연 씨가 태국을 거쳐서 20일, 그러니까 내일 귀국을 하게 됩니다. 태국 방콕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후 11시 10분쯤에 인천행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요. 석방된 김 씨는 텔 아비브로 이송된 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10시 22분쯤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을 한 상태였습니다. 석방 직후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관 영사가 김 씨를 접견을 했는데 다행히 건강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자, 신규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 비판한 다음에요 석방됐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예,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1로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책임을 반영한 대통령님의 발언 아닌가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개가 되는 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발언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나름의 정치적 공방은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그런 발언 자체가 결국 세계 그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사실상의 새로운 국가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 우리 대한민국이 할 역할을 한다라는 이미지도 있고 또 하나는 외교부 자체가 좀 복치부동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대통령께서 공개 발언을 세게 하시다 보니까 아마 외교부도 더 발빠르게 움직인 거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례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잘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장 소장님.
3: 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차관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면서 공개적인 발언을 되게 정제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외교적인 문제는 직설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표현을 써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은 외교부 당국자들은 직감적으로 좀 위험도가 높은 언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풀려났으니까 대통령 잘하셨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네타냐후 뭐 체포까지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대적인 그러한 모습과 표현이 나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울까라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1: 뭐 혹시
2: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적대라기보다는 지금 이란 전쟁을 일으킨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총리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지금 이런 식의 일을 벌린 거기 때문에 잘못은 잘못이고 또 우리가 잘한 건 잘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세계 질서의 재편 가운데 역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벌리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을 했는데 저도 뭐 장선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이게 뭐 거듭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강도 높은 발언을 하신 거니까 아마 이 부분은 좀 결과적으로는 좀 잘된 그런 발언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흔히 막 그냥 얘기하듯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뭐 세계 금융을 주름잡고 있다. 지금은 괜찮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려움 처할 때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보복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뭐 외교 당국에서 잘 염두에 두고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1: 자,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근데 저는 이런 아무런 정보는 없는데 혹시 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정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추정도 해봅니다. 이런 어떤 강도 높은 발언을 하는 배경에는 뭐 그런 그런 또 추정도 한번 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만요. 자, 이재명 대통령 5.18 관련 북한 개입설 등 가짜뉴스에 대해서요.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등이 지금 있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이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에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수석보좌관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최근 자주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만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1: 신인규 변호사, 이 대통령의 강한 어떤 경고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5.18이라고 하는 이 민주화 운동의 성격 규정이 이미 끝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995년도 12월 21일에 이미 민주화 운동 5.18과 관련된 특별법이 이미 다 제정이 끝난 사안이고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가폭력, 그러니까 전두환 네. 씨가 일으킨 내란에 대한 여러 가지 법원의 판단도 나온 것이고 이미 특별법까지 나온 상황에서 네. 지금 5.18과 관련된 또 다른 또 각자 뉴스들이 생산이 돼가지고 결국 공동체가 합의한 내용들에 대한 그 근간을 흔드는 예. 생각

0: 생각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차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단계까지 와 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도 뭐 스타벅스 논란도 있습니다만 예. 결국 상술에까지 이런 잘못된 인식들과 왜곡된 시각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거 국가가 계속 분열되는 상황이 예. 반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는 좀 일부 좀 온화하게 대처하고 좀 관망하는 태도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분을 묵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예.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그 경각심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장 소장님.
2: 5.18에 예. 대해서는 이미 예. 역사적인 규정이 예. 다 끝난 거잖아요. 예. 자꾸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 측에서 예. 다른 얘기를 함으로써 예. 또 다른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대통령의 언사가 예. 좀 너무 예. 과격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1: 예.
2: 북한 괴뢰 노당을 우리 저희 초등학교 때 예. 처부수자 북한 괴뢰 노당 그런 것처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예.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1: 예.
2: 어우 표현이 예. 조금 너무 무섭다. 그런 예. 생각도 좀
1: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예. 응징해야 한다.
2: 네.
1: 근데 이 사건의 심각성이 자꾸 반복되니까요.
2: 어떻게 그러니까 오르신데. 예. 예. 어우. 무섭다고요 이게.
0: 그런데
1: 예.
0: 이제 그만큼 상황이 예. 심각하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뭐 한두 사람의 일탈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뭐 그 부분이야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넘어가거나 예. 그 개인만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뭐 온라인 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업까지 나서 가지고 예. 이런 잘못된 왜곡된 인식에 기초한 마케팅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예. 아 이제는 뭐 더 이상은 이걸 묵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신변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업까지 이제 그 기업에서 한 행위 때문에 파장이 큰데요. 지금 5.18 단체는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왔군요.
3: 네, 네. 이제 오늘 5.18 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들이 네. 공동 결의문을 냈는데 예. 뭐였냐. 탱크와 예. 책상의 탁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유행어나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탄압의 상처를 예. 떠올리게 하는 매우 무거운 상징이다라면서 정용진 씨의 그간의 행적과 언행에 비추어 볼 때 단순 실수나 우연으로 보기 예. 어렵다라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영 일선 후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건데요. 예. 이게 여기만이 아니라 오늘 박종철 기념사업회를 포함한 50 피해자단체 연합회와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 연대도 예. 마찬가지로 오늘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점에서 예. 역시 정용진 회장의 사퇴를 요구를 했고
1: 예.
3: 광주 전남 143개 시민사회단체도 광주 서구에 자리한 이마트 앞에서 역시 정용진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고요. 참고로 광주시는 이제 주관 행사에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 그래요. 정용진 씨는 고발됐죠. 네. 그 사건 어디서 수사합니까 지금?
3: 강남경찰서가 예.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이 예. 정용진 회장하고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강남서 수사 2과로 배당했다라고 예. 밝혔는데요. 이게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고
1: 예.
3: 경찰은 오는 29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1: 예, 신변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합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예. 뭐 고발까지 가고 예. 이런 상황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법적 처리는 최후 수단이고 예.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해서 할 수 예. 있는 부분인데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저는 국민의힘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5.18과 관련된 내지는 전두환 독재에 대해서도 예. 같은 취지에서 그 행위 자체를 미화하는 행동들이 더 뭐랄까 더 활성화되는 이런 현상도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국민의힘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정치적 발언에 있어서의 주의를 다시 한번 또 요구하고 싶은 생각이고 예. 다만 이제 전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정청래 대표도 또 처벌법을 더 개정해서 예. 조금 더 강력한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저는 정치권에서 너무 또 처벌 만능으로 예. 가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가 있다.
1: 예.
0: 그러니까 이 사안은 정치적 쟁점으로 저는 확실하게 풀어내야 되는 예. 것이고 대통령님 말씀대로 뭐 법을 앞세우자 이런 뜻이 아니라 예. 정말 이거는 넘을 수 없는 인륜에 관한 또 역사에 예. 관한 인식을 뒤엎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합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응징과 저는 최대한의 어떤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전 다각도로 있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1: 예, 장성철 소장. 예.
2: 정용진 회장은 좀 더 진솔한 사과와 사죄
1: 예.
2: 그리고 왜 저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예. 명확하게 좀 밝히고 해명을 예. 해야 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유가족 한 분과 예. 인터뷰를 했는데 예. 상당히 좀 소름 끼칠 정도로 예. 충격적이었다.
1: 예.
2: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예.
2: 그분들에게 탱크는 예. 상당히 좀 트라우마로 있는 거잖아요.
1: 예.
2: 그래서 그러한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이러한 이벤트를 한 뭐 스타벅스나 그 예. 회장인 정희진 회장은 어쨌든 사과하고 반성하고 또 그 아픔을 겪은 그분들께 또 열심히 또 사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 예, 기업을 어떤 자신의 어떤 구조적 가치관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걸 근데 가만두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소비자로서

0: 어떤 역사적 합의, 사회적 네. 합의를 뒤엎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그걸 마케팅 수단, 상술로 쓴다는 그래서요? 것이 네. 정말 국민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각자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아,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각자의 판단에 네. 의해서 뭐 구매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 조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조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감정법에 아주 이거는 제대로 걸린 사안이 돼버렸기 때문에 전 이게 수습이 되기 위해서는 정용진 회장이 지금 같은 태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좀 더 절실하고 낮은 자세가 보여져야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라도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국민 앞에 서서 본인의 육성으로 예. 진솔한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 옳을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그냥 성명서 같은 거 하나 내고 끝낸 예.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로 좀 넘어와서요. 그 송원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그 발언. 네. 공개됐죠.
3: 네, 맞습니다. 네.
2: 박우신 기자가 보도한 거 아닙니까?
3: 네, 제가 예. 처음 보도했던 네. 내용이었는데 오마이뉴스가 네.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의 티타임 당시 이른바 이 더러워서 네. 벌어버서 이 안 간다 발언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네. 정천의 대표가 이거를 본인의 SNS에 공유를 하면서 전 국민 청력 테스트 문제라면서 네. 한번 들어보시자 어떻게 들리지 답하시라라면서 네. 1번 더러워서 2번 서러워서 3번 날리면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사실 대국민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국민들에게 한 표를 부탁한다라면서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네. 했지만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요. 오늘 별다른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2: 한번 들어볼까요?
3: 들어보시죠.
2: 들어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저 처음 듣는데.
4: 모르시는 예. 경우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그냥 제대로 간단다. 제대로 간단다. 제대로 간단다.
2: 어떻습니까? 들으시기에 이게 무슨 또 이 청력 테스트할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0: 이거는 예. 테스트감이 아니라 너무 명확하게 들려가지고 그냥 증거가 튀어나온 걸로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서러워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저 뒤에 송원석 원내대표의 웃음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서러운 사람이 저렇게 웃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맥으로 봐도 명백하게 예. 더러워서라고 들리고요. 예. 또 그런 문맥상 의미도 맞는데 이거는 그 자체 발언도 문제지만 예. 그 해명하는 태도에서도 예. 결국 국민들 앞에 저 녹취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국민들을 속이 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바이든 날리면을 또 한 번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참 저 녹취를 들으시는 국민들께서 네. 정말 좀 참담한 마음을 느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장성철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1: 저 사과해야 돼요. 네. 직접 언급을 하고 네. 국민 앞에 사과해야죠. 네. 그리고 5.18 단체에도 사과를 해야 되고 예. 피한다고 답이 아닌 그래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인이 자기 욕한다고 네. 안 간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정치인 자격이 없다.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2: 근데 안 가도 그냥 안 가면 되는 뭐 더러워서 안 간다고 이렇게 하면요. 국민하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과우신 기자님 보도한 다음에 지금 녹취까지 공개됐는데.
3: 네.
2: 그 이후에 지금 반응이 있습니까? 혹시?
3: 좀 반응을 기대했는데 네. 놀라울 정도로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국민의힘이.
1: 피하는 거지.
3: 그러니까 처음에 뭐 법적 대응하겠다. 네. 완벽한 허위 보도다. 깊은 네.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었는데 저게 공개되고 난 이후에는 네. 전혀 이야기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네.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당연히 말미에라도 본인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네.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 보이면 이렇게 정리되지 네. 않을까 싶었는데 네.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끝나가지고 네. 아니, 진짜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한테 교선체 대표 네. 연설 중에 했던 말도 그렇고 네. 그 이전에 당직자 폭행했을 때도 그렇고 왜 바로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 근데 저는 이건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자신이 한 발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녹취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근데 그 후에 직후의 대응 방식이요. 왜 이런 게 뭐 며칠이면 드러날 거란 건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대응을 하죠. 난 왜 그럴까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1: 일단은 뭐 네. 녹취가 없다고 네. 생각을 했었을 거니까.
2: 그 사람 많은데요.
1: 네. 그 편한 자리였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그래서 거기 설마 거기서 녹음까지 했겠어? 증거가 없겠지. 그래요. 그런 생각도 했을 네. 거고. 기자들 너무한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예. 아유 내가 진짜 기자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 티타임 같은 거 했는데 거기서까지 말한 거를 기사를 쓰다니 기자들 너무해. 예. 그런 생각도
2: 거기 티타임 안 간 기자가 썼는데.
3: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현장에 있었던
0: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겠죠 이제.
3: 이게 보도 가치가 예. 있다는 데는 공감을 했지만 예. 뭐 여러 하장들 때문에 직접 예. 보도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저희한테 예. 이제 온 거였거든요.
2: 그렇죠. 재벌했겠죠.
3: 예. 그러니까 예. 이게 그게 처음에 그러니까 네. 원내대표실에서 해명을 할 때 네. 오타가 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타이핑을 잘못한
2: 그러니까
3: 거다.
2: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공적 대응 방식이 시스템이 저런 일을 어떻게 묻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라면 고소고발 얘기를 하고요. 또

0: 예를 들어 녹음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어떻게 국민들이 하는 거짓말을 저렇게 전면적으로 합니까? 저는 잘 이해 안 돼요.
1: 그런데 뭐 네.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바이든 날리면으로도 그때 한번 뭉개고 넘어가고.
0: 아, 그건 이제 제가 그래서 흥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1: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학습예 때문에 네. 저런 식의 어떤 그 버릇이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 결국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드러나면 그때 가서 또 뭐 사과를 하든 아니면 뭉개지 뭐 이런 식의 그 심리가 깔려 있는 걸 수도 있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요 이 내란과 관련된 내용들 5.18과 네. 관련된 것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지금 더러워서 안 간다 예. 이 발언도 있지만 그 전에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발언을 할 때 예. 그때도 그 의원석에서 송원석 대표가 아하, 뭐 예. 그때 뭐 죽었어야 됐다는 식으로 아, 얘기를 했는데 예. 마찬가지로 그때도 본인 얘기 안 했다는 식으로 하다가 다른 각도에서 찍은 화면 때문에 그때도 궁지에 몰렸던 적이 있거든요.
0: 그게 습관인데요, 이 정도면.
1: 막, 이제 습관이면은 예. 좀 고칠 법도 한데 예. 여전히 지금 학습 효과가 지금 발휘되고 않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지역구가 좋아서 그래요. 예. 경북 김천이잖아요. 예. 저기는 뭐 그렇게
0: 뭐 무슨 짓을 해도. 아, 나는 당선된다.
2: 만약 수도권이면은 네. 저렇게 저런 말을 할 생각도 네. 안 했을 거고 또 저런 실수를 했으면 네. 당연히 사과하고 사죄하고 해결하려고 했을 텐데 그냥 뭉개고 넘어가자. 과훈신 기자 나쁘다. 출입 네. 정지. 그렇게 생각했죠.
0: 징계할 사람은 유권자밖에 없는데 유권자들이 자꾸 관대하니까
2: 뭐 지역이
1: 안 고쳐지는 네. 거죠. 지역.
0: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자, 과구신 기자.
7: 네.
6: 삼성전자 일단 파업 피했죠.
7: 네, 네. 맞습니다. 어제 극적으로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예. 노사가 서명을 했는데요. 이번 합의안을 보면 노사는 성과 인센티브와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특별 경영 성과급을 구분을 해가지고 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DS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해서 사업 성과의 10.5%를 예. 정했고요. 또 이 성과급은 상한은 따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재원도 좀 쟁점이었는데 40%는 반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는 반도체

0: 세부문 사업부별로 나누기로 예. 했고요. 또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즉시 매각은 3분의 1만 가능하고요. 예. 나머지 3분의 1은 1년간 제한되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2년간 매각을 제한한다 예. 이렇게 했고요.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은 올해 적용을 유예를 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1: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많은 국민들께서 예. 지금 국가 경제를 고민하면서 예.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결국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건 내용들 자체가 결국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예. 일정 비율을 성과로 예. 나누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굉장히 예. 어려운 파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또 김인석 총리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가 좀 기민하게 또 강력하게 할 땐 또 강력하게 하면서 나름의 대처를 잘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그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예. 이 지금 어쨌든 결정 절충안을 마련을 해냈기 때문에 결국 큰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았고요.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이 그래도 좀 양측에 사측과 노측에 좀 전달이 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3: 예.
2: 듭니다.
3: 예. 두 가지 감정이 예. 들어요. 하나는 이제 부럽다. 예. 또 하나는 걱정된다.
1: 지금 보도 보면요. 예. 6억 정도 받는다는 건 맞죠?
3: 근데 그게 6억이 아니고 예. 12억이 될 수 있고 20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으로 받잖아요.
1: 아, 예,
3: 그럼
1: 그렇죠.
3: 주식이 지금 3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예, 예. 주식이 60만 원 되고 100만 원 되면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예. 대단히 부럽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걱정되는 거는 저게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예. 상대 성과가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 노조가 돈 더 내놔라. 특별 상여금 더 줘라.
1: 예.
3: 이러한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이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한 3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세후로.
1: 예.
3: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근로자들은 예. 저거는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에요.
1: 예.
3: 그러면 근로 의욕이 상당히 떨어질 거고 예.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심해질 거예요.
1: 예.
3: 그러한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것인가. 네. 또 초과 이익 같은 경우에는 김영범 실장이 뭐 화두를 던졌긴 했지만 어떻게 이제 사용할 것인가. 네. 그런 숙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1: 예.
3: 걱정됩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자, 주주단체는 반발하고 있어요.
0: 근데. 네, 사실 예. 좀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예. 이번 잠정합의안은 위법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이렇게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서 성과급으로 예. 연동할당하는 이 합의는 위법이다라면서 예.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로서.
2: 근데
1: 예.
2: 이제 뭐 장성조 소장님 말씀하신 예. 대로 이제 주주들. 예. 주주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시니까 예.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문제 제기를 할 법을 예. 합니다. 결국에는 뭐 성과급이나 임금 합의가 이제 이사의 결의가 없이 예. 이루어진 절차 하자가 있거나 또 주주의 이익을 치면 이제 경영진의 배임에 해당하는 예.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이제 예. 앞으로도 해 보겠다라는 지금 의사를 표시하고 예.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또 법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단체 교섭이라는 것이 예. 또 우리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예. 보장한 차원으로 또 본다고 한다면은 예. 이게 법원에서 또 그 인용을 해주기는 또 쉽지 않은 면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뭐 또 선례나 이런 것들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법적 대응을 한다면 그 가능성은 좀 낮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가능성은 낮다. 큰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2: 그렇지만 이제 예. 사회적 환기는 가능하죠. 지금 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분들도 소송을 예. 하겠다라는 거니까 뭐 제도적인 완비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은 예. 아마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좀 삼을 수 있겠지만 지금 법 체계에서는 뭐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다. 예.
3: 노조들의 특별 상여금에 대해서 예. 뭐 반대할 수도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주들이 예. 배당을 더 많이 줘라. 예. 이렇게 요구할
1: 주주들로서는 당연한 요구일 수도 예. 있고요. 어느 일정 부분. 예.
3: 그러면은 그거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2: 그러니까 여러 쟁점들이 지금 이 안에 예. 복합적으로.
1: 그러니까 이게 장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어떤 노동자들은 부러움도 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떤 정부의 지원도 있었고요. 아닌 말로.
3: 네.
1: 그리고 또 하청업체들의 어떤 희생도 있었고. 좀 같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
3: 하청업체들 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그러면은 예. 더 내놔라. 그러면은 예. 이제 특별 어떤 공동 기금 같은 예. 거 마련해서 더 해야 될 거고. 아니 그거 말고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우리도 배당금 내놔라.
1: 예.
3: 원청이랑 우리 삼성전자랑 직접 교섭을 하겠다. 그렇게 막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2: 아니 그래서 예. 김용범 실장이 정말 예. 화두를 잘 던진 예. 건데요. 이게 AI 시대가 이제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예. 그런 상황 속에서는 AI라는 게 압도적인 생산성을 예. 담보하는데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일까 지금 예. 물음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장수환님 말씀대로 이 압도적인 생산성이 늘어나면 예. 이걸 어떻게 노사에 다 맡겨놓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국가 정책을
1: 의논해봐야 돼요.
2: 예. 뭐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뭐 이름은 배당금으로 네. 하든 뭐 기본소득으로 하든 네. 그 내용에 따른 배분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일자리도 사라지는 이런 시대가 네. 되니까 그때는 정말 국가 정책 차원에서도 이 기본소득을 예. 논의해볼 수 있는 거죠.
1: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외국에서도 보면요. 이 국민 펀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소유권의 일부를 국민이 갖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재산으로 투자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3: 노르웨이
1: 예, 뭐 초고대 초고대 기업. 그러니까 AI로 엄청난 어떤 초과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그렇죠. 국민들이 일부 주인이 되고 거기 나오는 수익을 나눠 갖고 하여튼 뭐 이게 정답이란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의논해야 될 것 같아요. 먼 미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2: 예를 들면
1: 이게.
2: 우리가 예. 농업 시대에서도 이제 산업 혁명을 통해서 예.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얼마나 많은 또 생산성이 늘어났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처럼 AI 4차 혁명 시대, 예. 산업 혁명 시대도 경험해 보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적으로 논의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1: 그렇습니다. 당연히 듭니다. 논의를 시작하고 또 시간이 많은 것 같지도 않아요 보면. 예.
3: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예. 정치권에서는 그렇죠. 어떤 제도화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예. 논의가 빨리.
1: 그리고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 열려 있어야 돼.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아,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2: 공산주의라고 하면
1: 네, 뭐 이상한 어떤 프레임으로 시비 걸라 그러지 말고요.
3: 배당금은 좀 그렇죠. 근데
1: 아니요. 초과 수익에 대한 배당금. 그걸 하자는 것도 아니고 논의해 보자는 건데.
3: 논의를 해봐야지.
1: 초과 세수에 대해서 네. 그걸 어떤 프레임으로 막 하면 안 된다고 발쩍 뛰고 하면 논의가 되겠습니까?
2: 아니 이름을 네. 어떻게 붙이는지는 또 네. 수렴해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공산주의라고 한다면 네. 빌 게이츠나 또 지금 샘 올트먼이나 이런 사람들에 네. 대해서도 다 공산주의자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랄까 이념적 프레임으로 논의를 막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2: 논의를 열어놓고 해야죠.
3: 네. 맞습니다.
1: 자.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 볼까요? 이제 정책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예, 격전지. 예. 일단 들어가기 전에 예.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예.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충남, 경남까지 예. 7개 광역단체 조사했습니다. 예. 모두 800명에게 전화 면접을 한 거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 포인트인데
1: 그래요.
0: 서울은 정원우 후보 45%, 예. 오세훈 후보 34%로 예. 11%포인트 격차였고요. 아. 부산은 전재수 45%, 박형준 34%로 역시 예. 10%포인트 안팎의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예. 대구는 김부겸 후보 40%, 추경호 후보 39%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서울, 부산은 오차 범위 밖의 어떤 격차이고요.
0: 그렇죠.
1: 대구는 정말 초접전으로 나오는군요. 야, 이거 대구는 정말 궁금합니다.
3: 네. 이 상황이면 예. 김부겸 후보가 당선되는 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예. 대구니까.
1: 예, 대구라서요. 예. 추세선이 좀 꺾였다고 보시는 건가요?
3: 김부겸 후보의 예.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좀 내려가 있잖아요. 예. 55%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 좀 예. 김부겸 후보로서는 안 좋은 것 같고 일단은 대구는 어쨌든 예. 그래 우리가 그래도 국민의힘 우리가 지켜줘야지 예. 이런 감정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질 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 요 정도 수치면 힘들어 보인다.
2: 그런데 예. 저는 확실히 예. 이재명 대통령의 예. 그 국정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광역단체장들 주요 뭐 서울이나 부산 예. 많은 후보들이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힘을 얻고 있는 거는 이미 지표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예. 또 여러 변수가 있어서 출렁은 하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그래도 10% 정도 가까운 이런 넘는 편차를 내고 있어서 서울과 부산은 좀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고 예.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장수환님 말씀대로 예. 추세면에서는 이제 김부겸 후보가 조금 주춤하는 거는 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상대방 후보가 또 추경호 후보고 예. 또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있는 분이고 예. 또 지금 보궐선거로 같이 나간 그 이진숙 예. 후보도 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좀 민주당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은 뭐 결과는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런데 이게 정말 대구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그 여당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정말 쉽지 않은 데 같아요.
3: 그럼요.
1: 예, 지금 이 정도 상황인데 초접전이라는 것도 후보 이런 게 정말 쉽지 않은 데 같아요.
3: 그런데 네. 김부겸 후보도 네. 스스로 좀 선거 전략이라든지 예. 메시지가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예. 단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지난주에도 대구 내려갔다 왔는데 예. 아, 다른 얘기들을 좀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김부겸 후보가 이랬으면 좋았을 걸.
1: 뭐예요 예를 들면 보시기에 그런 게 이랬으면이.
3: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1: 아, 그래요?
3: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1: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없습니까?
3: 아니요, 뭐 다 네. 얘기도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구 사투리를 쓰실 네. 때 네. 이게 반말로 들린다는 거죠. 그게 네.

0: 분들의 유권자 어. 본인보다 나이든 네. 유권자를 만나더라도 이게 막 친근감 표현인지 예. 대구 사투리인지 막 반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도 예. 이렇게 하,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 찍어줘야지 하는 예. 사람들에게는
1: 예.
0: 김부겸 후보를 안 찍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1: 아, 핑계거리가
0: 그래서
1: 된다.
0: 이제 그러한 예. 이제 선거운동 방식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이제 다 얘기해줬습니다.
2: 저도 예. 하나만 좀 보태면 예. 사실 대구 선거도 처음에는 관심 많다가 예. 지금은 이제 관심에서 좀 멀어진 면도 좀 예.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김부겸 후보가 도전자 입장이고 예.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과나 또 여러 가지 그 쟁점들에 대해서 이슈를 좀 만드는 노력을 더 많이 했었어야 예. 되는데 그런 이슈가 서거나 각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예. 조금은 많은 분들의 관심에 좀 멀어지면서 예. 이렇게 좀 지지율을 좀 따라붙게 만드는 이런 보수 결집까지 더해지면서 예. 어려운 상황이 좀 온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예, 투표율이 높으면 누가 유리합니까 대구는?
0: 그래도 여기는 국민의힘이 유리하겠죠. 투표율이 보수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아니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예. 야 이번에 김부겸 만들어보자 다 투표장 나가자 예. 막 이런 생각일 거예요. 예. 근데 보수 유권자들은 예. 아 장동연 대표 마음에 안 들고 국민의힘 이번에 혼나야 되고 예. 아 나 이거 투표 안 할란다 이런 예. 분들이 많았었는데 예. 높아진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 지켜주자. 예. 이런 생각 때문에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여기는 높아질수록 김부겸 후보가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1: 예.
2: 근데 그래. 저는 뭐 높아질수록 저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예. 그래도 뭐 아무리 대구지만 예. 거기도 뭐 중도 성향인 분들이 있긴 있으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이제 투표율이 예. 올라가는 거라서 아무래도 그 투표 포기층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아마 그 표는 그래도 김부겸 후보 표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저는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민주당에 더 유리할 수가 있다.
1: 이 정말 대구의 이 선거 결과는 초미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평택하고
2: 개표할 때까지 네. 알 수가 없죠.
0: 이 정도면은 네. 이미 끝났다라고 네. 많은 대구요? 분들이 좀 예상을 하더라고요.
1: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하는데 저도 이건 어떤 근거도 주관적으로 제가 네. 예측을 해보면
2: 네. 추세는 그렇죠. 네. 추세만.
1: 추세는 그렇다는 건데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의 심리 중에 하나예요. 어떤 변화에 대한 이 어떤 신선함, 변화, 다른 거 여기에 대한 끌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엔 좀 달라져야 돼, 달라진 걸 아니, 보고 그럼요. 싶은 마음들.
0: 그러니까 이 정도라도 나오는 거죠.
1: 이게 끝에 가면 네. 좀 더 그 마음들도 결집하지 않을까 뭐 이런.
0: 그럴 수 있을 예.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아주 박빙으로 나오는데.
2: 근데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예. 지금부터도 뭐 한두 번은 더 출렁출렁 하지 않을까. 예.
0: 당일날 뉴스하이킥 들으면서 전망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서울시장 후보들은 유세 첫날 어땠습니까?
3: 아, 그 들어가기 전에 예. 방금 정수환께서 예. 숫자 언급하신 것 때문에요. 아, 예. 예. 김부겸 후보가 54% 지지율을 했던 아, 거는 예.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예. 이틀간 무선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이었고요.
1: 예.
3: 이진숙 후보와의 예. 양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 아, 수치였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건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아. 홈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1: 예. 자, 서울시장이요. 어떻습니까?
3: 네. 오늘 정원호 민주당 후보는 0시에 서울 예.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1: 예.
3: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시민들께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울에 새로운 변화를 배달한다. 예. 이런 의미로 우편 집중국을 선택했다라고 했고
1: 예.
3: 정청래 대표도 이 자리에서 함께를 하면서 최대한 당력을 집중하는 예. 모양새였는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1: 예.
3: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중인데 작년에 오 후보가 여기 찾아가지고
1: 예.
3: 2030년이 되면 여기 세계 최고 스마트 시장으로 도약할 예. 것이다. 즉 본인이 임기 한 번 더해서 완성하겠다라는 취지고요.
1: 예.
3: 2010년에도 첫 공식 일정으로 여기를 소화했다고 하는데 예. 오세훈 후보 오늘 예. 장동혁 대표 대신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나서면서
1: 예.
3: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고요.
1: 예.
3: 그 외에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환경미화 노동자들과 인사를 네. 나누며 시작을 했고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첫 공식 일정을 시사 라디오 인터뷰로 시작을 하면서 네. 지지세를 모았습니다.
1: 예, 부산 북갑은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좀 볼까요?
3: 네. 네, 부산 북갑은요. 이제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네. 오전 7시에 구포대교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했는데 네. 출정식 이름이 무적함대 출정식이었습니다. 네. 북구발전의 무적함대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의 네. 맹활약을 지켜봐달라라는 네. 거였고요. 박민식 후보는 네. 부산 북부소 소방서 앞에서 직접 선거 현수막을 걸면서 선거운동 시작을 예. 했는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출동하는 119처럼 하겠다라는 예. 거였고 한동훈 후보는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와 함께 부산의 덕천역에서 심야 퇴근길 시민들을 만나는 걸로 예. 첫 선거운동했고 재밌는 장면이 세 사람 모두 오늘 콩국수 배식 봉사에 나란히 참석을 해서 네. 조우를 했는데요. 뭐 하후보랑 뭐 다른 후보들 사이로 막 네. 말하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 모두 네. 끝나고 기자들에게 네. 서로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 주도권을 네. 잡게 나를 세웠는데요.

0: 이후에 오늘 박민식 후보가 네. 출정식에서 네. 삭발을 당했습니다. 네.
1: 어머니가 또 그 삭발을
0: 네. 노모가 직접 네. 삭발을 하면서 네. 이 보수의 배신자의 한동훈 후보와는 네. 절대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네. 의지를 다졌습니다.
1: 유튜브로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예. 네. 참. 근데 어머니가 근데 왜 이 국민의 후보들 말이에요. 어머니 노모를 자꾸 모시는데 글쎄요. 좀 너무 고생시켜드리는 거 아닙니까?
2: 그러기도 하고 예.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도 예. 좀 삭발을 예. 했었잖아요. 그래서 삭발을 통해서 절실함과 결기를 좀 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예. 저게 이제 우리가 저런 거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 예. 막 그러지만 저게 또
1: 하면 또 효과가 못해요. 있습니까? 예. 아, 그래요? 예.
2: 아이고 불쌍해라부터 예. 아이고 그래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구나 예. 그러는 건데 예. 일단은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좀 정체되고 있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운 거라고 보여지고 예.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될 거라고 예. 계속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오늘 상징적인 게 부산 북구에서 복지관에서 예. 콩국수 배집봉을 했잖아요. 예. 예. 이런 세부적인 일정에 한동훈 후보가 갔다라는 것은 예. 조직도 이제 붙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예. 지역에 이제 세포 조직들이 있어야 예. 파악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선거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조직도 붙어 있다면 한동훈 후보의 상승 추세가 예. 앞으로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예. 전망을 해봅니다.
1: 예, 신인규 변호사. 예.
3: 그러니까 저는 뭐 박민식 후보가 예. 저렇게 삭발까지 하는 게 뭐 하나의 어떤 이벤트를 예. 통한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한 건 알겠지만 뭐 단일화 그냥 안 하면 되는 건데 그 예.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삭발까지 한다는 게 잘 예. 연결은 안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부산 북구갑은 끝까지 국민의힘 후보와의 그런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 예. 이 문제가 계속 따라붙을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어찌됐든 그 하정우 후보가 40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한 30대 그리고 뭐 박민식 후보 20대 전후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서 예. 제가 볼 때는 그 구도의 힘을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정치 신인이고 예. 뭐 캠페인을 그렇게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지금 이 3자 대결에서는 이 구도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예. 저는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중요한 건 이제 2등 싸움이죠. 2등을 예.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런 예. 보수 주도권 다툼에서는 아마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하정우 후보가 무슨 40이에요. 어제 채널A에서는 32.9 오늘 중앙일보에서는 35예요.
3: 아니, 그러니까 최종 40 결과가 아니에요. 40 언저리로 나올 것 같다는 저의 예. 예상입니다. 예상. 예.
1: 그 평택 을얘기 잠깐 좀 해봐야겠네요.
0: 아, 예. 네, 평택 간단하게 예. 언급해 보겠습니다. 예. 김용남 후보는 오늘 평택항 컨테이너 네. 보조현장 노동자 방문 인사로 포문을 열었고요. 예. 민주당 다음도 강조하면서 노동자들과의 예. 일정도 많이 잡았습니다. 예. 조국 후보는 오늘 이제 출근 인사로 첫 공식 일정 들어간 다음에 현충탑을 참배를 하면서 예. 지역 출신 순국선연들을 참배했다라고 하고 유희동 후보는 서정리역 막차 인사 영시 예. 맞춰가지고 첫 일정으로 선택을 하면서 좀 지역 현안 챙기겠다라고 밝혔고 김재현 진보당 후보는 삼성반도체 평택 캠퍼스 앞에서 첫 유세를 시작을 하면서 네. 노동자들 편에 서겠다라고 했고 황교안 자유화혁신 후보는 이 평택 공장 방문이라든가 임원진 간담회 같은 일정들을 잡았는데 특히 어제부터 사전 투표 참여하지 말고 본 투표에 임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다시 내고 있습니다.
1: 일관성은 있군요. 아 정말 대단한 일관성입니다 이분도. 예.
2: 예. 이게 사전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는 예. 대단히 좀 의미가 있다고
1: 예. 어떤 의미입니까?
2: 예. 본인이 이제 네. 완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1: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2: 나를 네. 지지하는 분들
1: 나 그만둘 수 있으니까
2: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지 말고 본 투표에 참여해서 네. 단일화되는 후보를 좀 밀어줘라 네. 그런 것 같고 저는 여기 이제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네.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 네. 왜냐면 그때 뭐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예. 단일화가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돼서 후보가 좀 좁혀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선거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예.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해봅니다.
1: 예, 신인기 변호사.
3: 근데 저는 뭐 예.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원래 사전 투표를 그분들은 불신하기 때문에 예. 원래 안 하던 그 캠페인이라 예. 아마 그런 연장선에서 나온 멘트 예.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예. 저는 끝까지 저는 거의 오자구도 저는 유지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 뭐 김재현 후보나 황교안 후보는 지금 지지율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예. 어떤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3강이라고 하는 이제 김용남, 예. 조국, 예. 유희동 예. 이 세 분의 후보들이 아마 끝까지 저는 뛰게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형성된 구도가 예. 쉽게 바뀌긴 어렵다. 아무래도 예. 민주당이 이제 조직이 붙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되면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예. 전 김용남 후보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차이를 좀

0: 걸려내지 않을까라고 예. 좀 예상을 해봅니다.
1: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예. 지지자분들이 김영남 후보를 우리가 꼭 찍어야 되나라는 갈등은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여러 가지로 진보층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예. 그러한 아킬레스건 약점을 예. 김영남 후보가 갖고 있잖아요. 예. 뭐 보좌진 갑질이라든지 예. 뭐 성범죄자들 변호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특위 의혹이라든지 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영남 후보로서는 지지층이 갈라져 예. 갈라지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한 대로 좀 묶을 것인가 예. 거기에 상당히 좀 선거 전략이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2: 노우신 기자 숙제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3: 예. 네. 알겠습니다. 방금 언급된 부산 북각 관련 여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 의뢰에서 지난 17일과 18일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 그리고 채널A가 리서치 앤 리서치 의뢰로 해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 그리고 중앙일보 의뢰로 케이스텔 리서치가 17일부터 19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한 내용들
2: 예, 이 선거 기간이 되면 하여튼 이 여론조사 언급수를 한마디 하시면 이거 다 해야 되세요. 아 시간 예, 그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 시간이 정말 어중간하게 몇 초 남았습니까?
0: 그러니까 저는 남은 예, 결과에서는 예. 그 네거티브성 예. 그 소재들은 거의 다 소비가 됐고 예.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평택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주가 될 예.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또 보시고 평가하지 않을까.
1: 선거는 정책보다는 네거티브가 훨씬 예. 더 관심과 영향력이 많습니다.
2: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곽우신, 신인규, 장성철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9: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11: 현대 오피스.
1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4: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5: I love you
14: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5: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14: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15: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16: 유유 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서명서는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9: 깜빡 말고 케팍시부.
8: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9: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8: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10: 네, 3부와 4부에는 가톨릭

0: 대학교 국사학과 김재원 교수,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은 오늘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2: 안녕하세요. 소란 고영배입니다. 햇빛 없이 지내던 사자, 야생성을 잃어버린 사냥, 불법으로 사육되다가 우리를 탈출한 여우까지,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청주동물원의 김정호 수의사인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엽지 않고 늙고 아프고 장애가 있는 동물도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엽지 않고 늙고 아프고 장애가 있어도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1: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5: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6: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삼성전자의 극적인 노사협상 타결에 따라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최대 6억 원가량을 올해 성과급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를 낸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도 억대 성과급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초과 이익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DS 부분의 특별 경영 성과급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별 경영 성과급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고 지금요

0: 상한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전망대로 영업이익 300조 원의 실적을 낸다면 특별성과급 재원은 31조 5천억 원이 됩니다. 이 중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가 나눠갖고 나머지 60%를 사업부별로 나눠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기존 성과급과 새로 신설된 특별경영성과급을 합쳐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6억 2천만 원, 적자를 내고 있는 비메모리 사업부도 평균적으로 1억 9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3분의 1은 바로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뒤, 2년 뒤 매각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은 10년간 적용되는데 2028년까지는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 이후는 100조 원 달성이 조건입니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로 결정됐습니다. 또 상생협력 차원에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DX 부문 직원들에게도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노사 합의안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노사 합의가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며 이사회에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1: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잠정 합의된 것과 관련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노사협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잠정 합의된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에 대해 삼성의 경영 성과를 둘러싼 논쟁은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논쟁이 된 부분이 상당히 크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진 것을 모든 국민들이 목격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에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조금 더 검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GTX-A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시 배경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과 관련해 당선된다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 중지하고 나서 전문가들을 초빙해 해결 방법을 찾은 다음에 보강하고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세훈 시장이 안전을 최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하면서 행정의 기본 1번은 안전 제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GTX-A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실태 파악을 지시한 것을 두고 대놓고 선거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정원호가 헤매니 이재명 마음이 급하다라면서 또 번지수가 틀렸다, 사고 친 당사자가 국토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실관계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업을 두고 하필 선거운동 첫날 아침에 대통령이 직접 엄정 파악을 운운하는 의도는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GTX-A 단일 주제로 토론하자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왕 관권선거를 시작했으니 이제 정원호 후보는 더 이상 숨지 말고 직접 앞으로 나와 토론하자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은 기자입니다.
2: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을 체결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에 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역내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동북아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0: 또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 무력 압박 등으로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이 긴장을 높이거나 군비 경쟁을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중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주 북한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타임즈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이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에 맞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임즈는 시 주석의 이 같은 행보가 일본이 평화주의 노선 대신 군사력 증강 등 적극적인 안보력 강화에 나선댔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지난 2019년 방문 후 7년 만입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연방 상원의 결의안이 8째 시도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연방 상원에서 이루어진 결의안 상정을 위한 절차 표결에서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의회 전쟁 선포나 별도의 승인 없이 미군이 이란과의 교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포함해 최소 2회 이상 표결을 더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원을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보안 조치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아 승인했고 국정원장에게도 보안 조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 씨와 임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지난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씨 등의 혐의를 기존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치면서 내일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7: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8: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판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역사인식이 부재된 이런 일들이 왜 되풀이되는 걸까요? 3부에 역사학자 김재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이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에 맞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4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자, 따라해보세요.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2: 4만원
9: 재고관리.
10: 이카운트 ERP
9: 4만원 생산관리.
12: 사업성공
13: 함께해요.
9: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0: 이카운트
9: 가입비 부가세 별도.
14: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백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개를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5: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8: 예, 시작하기 전에 방금 전에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착각해서 전달해드렸는데요. 4부에 만날 인천시장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경쟁하는 후보입니다. 예.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요. 역사학자인 김재원 카톨릭대 국사학과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6: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8: 예, 저 스타벅스에
16: 네.
8: 우리 어떤 역사를 조롱하는
16: 네.
8: 어떻게 보셨습니까?
16: 일단 좀 슬펐고요.
8: 예.
16: 좀 슬프기도 했었고 그 슬픔이 좀 가라앉고 나니까
8: 예.
16: 화도 많이
8: 예.
16: 났고 좀 답답한 마음이 굉장히 컸었던 예. 것 같습니다.
8: 이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고요. 이게 뭐 마케팅으로 무슨 어떤 역할을 할지 이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16: 네.
8: 왜 이런 일을 벌인다고 추정하십니까?
16: 일단 좀 민감하지 않은 예.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8: 아, 예, 예.
16: 제가 이걸 그분들이 이걸 알고 그러셨는지
8: 예. 예,
16: 모르고
8: 예.
16: 그러셨는지 제가 예. 이제 속단할 수는 예. 없는 부분이니까.
8: 예.
16: 근데 사실 그 뭐 둘 다 문제죠.
8: 예.
16: 일단 몰랐다면.
8: 그렇습니다. 예.
16: 몰랐다면 그 뭐 제가 뭐 대기업에 다녀본 것도 예, 아니고 그렇지만
8: 예.
16: 기업이 마케팅을 하는 과정은 예.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8: 예.
16: 그 가운데서 여러 번의 결제 절차를
8: 예.
16: 분명히 밟을 텐데
8: 예.
16: 그 과정에서 아무도 이 문제를
8: 예.
16: 지적하지 않고
8: 예.
16: 모른 채로 넘어갔다면 일단 그것도 문제고요.
8: 예.
16: 알았다라고 한다면 더욱 심각한
8: 그렇습니다.
16: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8: 근데 이제 의심을 하는 분들은요.
16: 네.
8: 그 회장인 그룹
16: 네.
8: 회장인 정용진 회장의 어떤 평소의 행태
16: 네네.
8: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의도했건
16: 네.
8: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
16: 네.
8: 그 어떤 정용진 회장의 역사관이나요
16: 네.
8: 이런 것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의심을 합니다.
16: 네.
8: 정용진 회장의 그동안의 행태는 어떻게 학자로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16: 뭐 일단 한국은 사상의 자유가
8: 예,
16: 있는 나라니까
8: 예.
16: 뭐 그 이전까지 있었던 뭐 멸공이라는
8: 예,
16: 어떤
8: 예.
16: 그런 표현들을
8: 예.
16: SNS에 올린다거나 뭐 그거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8: 예.
16: 기업의 한 그 총수 중에 한
8: 예.
16: 명으로서 그게 나타낼 수 있는
8: 예.
16: 거는 뭐 그 본인이 책임질 문제니까
8: 예, 예. 책임질 문제죠.
16: 네.
8: 예.
16: 그건 뭐 소비자들이 또 예. 그걸 또 알아서 판단을
8: 예.
16: 하실 거고요.
8: 예.
16: 그런데 이번 문제는 아예 좀
8: 그룹
16: 다른
8: 차원에서.
16: 것 같아요.
8: 예. 네. 기업 차원에서 했으니까요. 마케팅을.
16: 그리고 이건 또 정용진 회장이라고
8: 예.
16: 하는 분이
8: 예.
16: 직접 시켰건 시키지 않았건
8: 예.
16: 그간 보여왔었던 모습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8: 예.
16: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8: 예.
16: 왜냐하면 뭐 한국의 어떤 기업 문화라고
8: 예.
16: 하는 게 그 일단 가장 윗단에 있는 사람의 어떤 목소리나 인식이나 네. 사고가 네. 당연히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0: 없는 구조고 예. 그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회장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예. 계신데 이런 것 정도의 문제는 넘어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하는 어떤 안일함. 그리고 또 그게 말단에서부터 예. 이미 영향을 미쳐서 결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예.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네. 자, 역사학자를 모셨으니까요. 네. 이 5.18의 비극, 우리 역사 여기에서 뭐 모르는 국민은 없겠지만요. 네네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였는지 좀 젊은 층에 가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이른바 구구적 사상에 빠진 젊은이들 중에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조롱하고 네. 이 우리 역사를 이렇게 어떤 희화화시키고 이런 네.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5.18의 의미를 좀 역사학자로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0: 5.18을 예. 이해하려면 그 79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예.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예. 출발을 하는 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일단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예. 부마항쟁을 꼭 짚고 예.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1: 거기서부터 짚어주시죠. 예. 근데
0: 부마항쟁이라고 하는 게 일단 예. 유신의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라고 예. 하는 것. 그리고 당시 국민들은 예. 민주주의 예. 그리고 일단 지금의 정치 구조가 잘못됐다라고 예.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예. 하는 거죠.
1: 국민이 불북을 끌고 있었고요.
0: 끌고 있었다라는 예. 걸 이제 부산 예. 마산에서 먼저 시작을 그렇습니다. 했었던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유신이 또 안으로부터 무너진 예. 12.6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예. 그 이후에 결을 좀 다르게 하는 어떤 두 개 축이 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한 축에서는 지금 유신이라는 시스템이 예. 결국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예.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예. 그 자리가 빈 자리, 예. 그 빈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싸우는 12.12 예. 쿠데타라고 예.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예. 그 가운데서 이제 신군부가 이제 새롭게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예. 과정.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서울의 봄이라고 예. 불리는 그래서 영화 서울의 봄과는 다른 예. 진짜 역사학적인 예. 어떤 서울의 봄이라고 예. 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부마를 이어서 예. 이번에 만큼은 예. 어쨌든 유신이라고 하는 정점에 섰었던 한 인물이 사망했으니 예.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쟁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하는 분위기 속에서 야권 정치인들뿐만 예. 아니라 시민사회와 뭐 대학생들부터 하나같이 이제 민주주의를 향해서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예.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들이 1980년 봄에 이제 불꽃같이 예. 일어났었던 거죠.
1: 예.
0: 그런 과정에서 이제 두 개의 축이 예. 서로 부딪히고 좀 극적으로 서로 좀 부딪혔었던 예. 일자가 예. 5월 15일이었었고 예. 그날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물리게 되는 예. 거죠. 신군부도 여기까지. 예. 그리고 시민사회와 대학생들도 일단 여기까지.
1: 신군부도 이 민주화 열기의 뜨거움에 네. 깜짝 놀래가지고 네. 맨 처음에 좀 한번 물러설라 그랬던 거죠.
0: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보지는 예. 않고요. 예. 물러서겠다라는 약속은 예. 사실 그냥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것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예.
1: 그런 상황에서 기만이었다 이 말씀.
0: 기만이었었던 예.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5월 17일에. 예. 그것이 이제 기만이었었다는 게 이틀 만에 드러난
1: 예,
0: 거죠.
1: 예, 예.
0: 흔히 이제 5.18 쿠데타라고 예. 하는 또 한 번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 다시 한번 권력을 장악하고 예. 원래 서로 약속됐었던 어떤 것들을 깨고
1: 예.
0: 대학 내에 예. 이제 군부대를 투입하는 예. 그리고 야권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예. 국회를 해산시키는 예. 일까지 벌이게 됐었던 예. 거죠. 그 상황에서 5월 15일에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 서울역에 모였다가 회군을 한 거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저는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 생각은 드는데 당시 이런 시위를 주도했었던 사람들이 20대들이었죠.
1: 예.
0: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실제로 군을 앞에서 보고
1: 예.
0: 총을 들고 탱크를 들고 왔었던 사람들과 예. 마주했었던 그들이 느꼈던 어떤 그런 두려움을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전국의 수많은 대학에서는
1: 예.
0: 잠깐 시위를 멈추고
1: 예.
0: 그다음에 책임자들을 또 잡아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1: 예.
0: 유독 예. 광주에서는
1: 예.
0: 계속적으로 그 어떤 민주화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냈었다는 거죠.
1: 예.
0: 그게 이제 5월 18일이었고 예. 그 5월 18일 당일부터 이미 사상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예. 하면서 광주를 이제 신군부가 예. 이제 피로 진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1: 국민들 상대로 총칼을 휘둘렀죠.
0: 예. 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예. 시민분들이 희생을 당하셨죠.
1: 예. 그때 희생된 국민 네.

0: 그때 어느 정도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었던 건가요?
1: 네. 일단 18일서부터 예. 이미 사상자는 나오기 시작을 예. 하고요. 예. 처음에는 아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광주에서의 어떤 무자비함 처음부터 있긴 있었지만 예. 강도가 아마 조금씩 조금씩 예. 세져갔을 겁니다. 근데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어떻게 사람 사는 건 다 예. 비슷하잖아요, 예. 사실. 옆에 내 친구 아들. 그

0: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최절정으로 이르렀었던 시점이 21일 예. 시점이고 그 21일 5월 21일 시점에 집단 발표가 네. 있게 됩니다.
1: 국민들 향해서요.
0: 국민들을 예. 향해서 집단 예. 발표라고 지금 이제 금남로라고 예.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집단 발표가 단순히 그냥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예. 저격을 한다거나
1: 예.
0: 아니면 이제 헬기 사격이라고 예. 하는 그 형태로 무자비하게 국민들을 향해서 예. 총을 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다는 예. 거. 이게 좀 광주의 아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그 전남도청 얘기를 네. 안 할 수 없는데요. 전남도청에서 마지막으로 항거하는 국민들 네네. 향해서 이 신군부는 정말 뭐 장갑차 탱크 다 동원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적군을 상대하시 시민들을 학살했어요.
0: 네. 예. 이게 그게 이제 27일 예. 시점이었는데 21일 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집단 예. 발포가 있고 난 다음에 시민군이 조직이 되니
1: 예.
0: 이제 잠깐 그 군이 광주 바깥으로 물러나는 예. 일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광주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예. 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전남도청에서 결사항전 하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남아 계셨었던 예.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또다시 27일 날 군부대가 투입이 돼서 예. 전원 사살을 하는 예.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1: 자, 지금 교수님 설명하셨지만요. 이 과정, 이런 어떤 역사적 참극.
0: 네.
1: 국민들 향해서 아까 말씀하신 저격을 하고 탱크를 네. 동원하고 장갑차를 동원하고 거의 집단 학살에 가까운 폭력을 자행했는데 네. 기업이 말입니다.
0: 네.
1: 이런 걸 탱크데이 뭐 이래가지고 네. 조롱하는 과연 이 역사적 사실을 알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어떤 역사적 진실마저 모르고 있던 건 아닌가? 왜냐면 모르고 있었으면 하고 바람이 있어요. 알고도 네. 그 짓을 했으면 정말로 네.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서요.
0: 네.
1: 근데 그 기업 전체가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예.
0: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예. 그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1: 예, 행태가
0: 평소의 예. 어떤 사상을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그러진 예. 않았겠지만
1: 예.
0: 대충은 분위기고 뭐 전 국민이 알고 있는
1: 예.
0: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 문제에 대해서 너도 나도 무감각해져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게 가장 좀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1: 자, 역사학자로서 5.18이 우리 현대사에 가지는 의미는 네. 뭔가요?
0: 일단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1: 예.
0: 그 이 국가의 시스템을 예. 보통 우리는 육공화국이라고 예. 부르잖아요. 그 육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예, 아시는 것처럼 60항쟁 이후로
1: 예.
0: 87체제라고도 불리는 예. 87년에 했었던 개헌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 겁니다. 그럼 이제 87년에 그 체제, 87체제를 만들어가는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1: 예.
0: 그건 5월 광주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87체제라고 부르지만 지금 우리는 광주의 한편으로는 빚을 지고 있고요.
1: 네.
0: 광주에서 시작됐었던 민주화의 어떤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그런 열망과 그런 소망들이 이루어진 게 87체제고 그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결코 지금의 우리와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시스템과 떨어질 수 없는 일이다.
1: 예.
0: 이걸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이 5.18 정신하고요. 부망쟁 정신을 네. 헌법을 개정해 수록하자.
0: 네.
1: 전문에 기록해야만 하는 이유는 뭔가요?
0: 예. 이제 흔히 민주주의라고 예. 하면 예. 저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러면 한국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뭐야?
1: 예.
0: 라고 각각에게 물어본다면
1: 예.
0: 저는 뭐 대한민국 국민들 5천만이라고 한다면
1: 예.
0: 5천만 명이 다 다른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그 다른 대답 속에서 대한민국 국가가
1: 예.
0: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이런 거야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최소한의 합의?
1: 예.
0: 최소한의 합의로 만들어낸 문장이 헌법 전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예. 예.
0: 그건 전 국민이라면 그 정도 문장은 이게 바로 민주주의지라고 예. 하는 공감대로서 예. 만들어지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거기에 5.18이 빠지는 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1: 예.
0: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의 체제는
1: 예.
0: 5.18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렇다면 당연히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마땅한
1: 예.
0: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지만요. 이 모든 뿌리 중에 하나 부마항쟁인데
0: 네네.
1: 부산과 마산에서
0: 네네.
1: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이요.
0: 네.
1: 그때만 해도 지역주의 이런 건 없었어요. 보면 이 민주화를 위한 물결.
0: 네.
1: 현대사적으로 보면 지역주의는 어떻게 발발해 형성됐다고 보십니까?

0: 이미 뭐 80년 79년 80년 네. 넘어간 시점 아예 없었다라고 보기는 예. 힘들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 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 갈등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예. 예.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예.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여기서 지역 감정은 여기서 호남과 영남 예.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예. 호남과 영남 분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다른 도시에 살면서 서로 부딪히는 예. 감정들은 예. 그 이전에도 있었을 예. 겁니다. 예. 왜냐하면 호남 분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예. 당연히 약자의 예. 입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감정들이 폭발적으로 탁 하고 터져나가게 예. 됐었던 건 저는 예. 3당 합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3당 합당 이후로
1: 3당 합당이 가져온 네. 우리 역사의 예. 해약. 예.
0: 그렇죠. 일단 그 특정 정당이 가지는 상징성이 예. 지역이 돼버리게 되는 걸로 고착화가 예. 되는 사건이잖아요. 예. 그때부터 지금 이런 지금 5.18과 관련된 이 인식의 문제들도 저는 출발한다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0: 이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거는 전 국민의 예. 사고 그리고 전 국민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의식의 문제여야 하는데
1: 예.
0: 지역 갈등이라고 하는 걸로 갈라지면서 예. 이것이 호남만의 문제로 예. 지역의 한 문제로 예. 좀 고착화되면서 예. 다른 지역에서 바라봤을 때 5.18이라고 하는 문제는 광주에서 일어난 그냥 안타까운 사건 정도.
1: 예.
0: 그냥 5월 18일 정도 되면 그냥 정치인들 몇 명 가가지고 그냥 행사하면 끝나는 예. 이런 식의 인식이 사로잡힌 것도 지역 갈등과 그 3당 합당 이후로 벌어지게 되는 정치 구도와 역학이 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예. 그런데 5.18뿐만 아니고요. 그 우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네.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희화화되고
0: 네.
1: 이런 또 구구적 희화화 조롱 네. 우리 역사에 대한 조롱
0: 네.
1: 우리 어떤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조롱
0: 네.
1: 이런 게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0: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크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네. 건 일단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그런 생각과 의식이 네. 이미 이거는 유신 시절부터 흔히 얘기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들을 네. 굉장히 많이들 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어려운 복잡한 개념 다 필요 없이 네. 간단하게 그냥 경제 성장을 먼저 하고
1: 네.
0: 그 나중에 민주주의라고 네. 하는 거는 쟁취해도 되는 네. 것이야. 그 이전에 있었던 민주주의 투쟁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떤 나라든 다
1: 네.
0: 그래.
1: 네.
0: 그리고 그건 한국적 특징이기도 해라고
1: 네.
0: 하는 그 인식. 그러니까 이거는 뭐 희생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는 역사적 흐름이야라고 네. 하는 어떤 그 인식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1: 네.
0: 같고요. 두 번째는 부인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이걸 부인하는 존재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인터넷에서의 어떤 밈 이런 것들과 네. 또 같이 맞물리면서
1: 네.
0: 아 이거 이렇게 부인하는 게 마치
1: 네.
0: 힙한 감정인 네. 듯 이게 뭐 어떤 그런 트렌드인 듯
1: 네.
0: 이런 것도 같이 맞물리면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폭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네. 현대사 교육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이 젊은 층에서 일부 젊은 층에서 그렇게 모르는 거 아닌가요 혹시?
0: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일단 2000년대 들어와서
1: 예.
0: 특히 이제 노무현 정권 시기 이후서부터 교육과정들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1: 예.
0: 그 교육과정의 특징들을 보면 근현대사를 강조하면서 한국사 교과서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은 계속적으로
1: 예.
0: 있어 왔어요.
1: 예.
0: 그리고 일선에서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시는 역사교사분들을 만나면
1: 예.
0: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나
1: 아,
0: 그다음에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굉장히 강하게
1: 예.
0: 갖고 계세요.
1: 그런데 예. 교육을 하는데도 이런 반복되는 것은
0: 네.
1: 아까 말씀하신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인가요?
0: 교육받고 끝나잖아요.
1: 예.
0: 그리고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일선 교사분들이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 예.
0: 교육의 시스템이
1: 예.
0: 일단 민주주의를 우리는 오지선다형으로 찍는 문제로 알고 있잖아요.
1: 예.
0: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봤었던 걸 이걸 진정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어떻게
1: 예.
0: 연결되고 지금의 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다는
1: 예.
0: 시험 문제에서 3번으로 답을 찍으면 된다라고
1: 예.
0: 배우는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1: 예.
0: 저는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럼 이 어떤 이런 문제를 특히 어떤 일부 젊은 층이요.
0: 네.
1: 뭐 그게 아직 일부지만요. 극우화되고 있고 일베 사상이 어떤 중독되고 있고
0: 네.
1: 이런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라면
0: 네.
1: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나요? 교육 시스템을.
0: 저는 지금의 이 시험

0: 시스템으로 민주주의를 네. 배운다는 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토론이나 사고,
0: 그렇죠.
1: 예, 사고의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0: 직접 써보고, 예. 직접 방문도 해보고,
1: 아, 역사 현장을 방문도 해보고, 네. 예.
0: 만나도 보고, 어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예. 그 목소리를 내가 스스로 해석하고 나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보고, 예. 철학적으로 생각해보고, 예. 그런 과정이 있지 않으면, 예. 그냥 이거는 이렇게 공식처럼. 예. 시험 문제 그냥 밑줄 치고 바로 들어가는 예. 이런 교육으로는 예. 그들의 지금 그렇게 뭐 일베 혹은 예. 어떤 극우적 생각을 예. 갖고 있는 친구들의 생각을

0: 바꿀 수 있을까? 아, 전 조금 회의적입니다.
1: 아, 그분에 대한 어떤 현장,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가 반드시 좀 조만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김재홍 교수였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2: 뉴스의 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오늘 비가 내리면서 좀 서늘해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이제 비가 그친 가운데 지금은 강원 동해안 일부 지역에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차츰 맑아지면서 기온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대구 15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과 광주 25도, 대구는 23도로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제주에는 비가, 또 전남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아직 차가 좀 많습니다. 마성나들목 지날 때 교통량 많고요. 이후로 용인에서부터 북수원나들목까지 쭉 밀려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채희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4: 네, 예고드린 대로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4: 예,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는데요. 첫날 네. 현장에서 시민들 만나보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5: 네, 오늘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에서 저는 유세차를 타고 많은 시민들을 접하고 또 차에서 내려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유세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아주 뜨겁게 응원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뭐 정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이제 인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들께서 정말 정치적 바람이 아닌 인물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분위기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4: 예, 3선에 도전하시는데요. 출마 네.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5: 네, 인천시가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0: 성장 발전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구 증가 1위, 경제 성장률 1위, 삶의 질 개선 1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역대 없었던 성과 실적을 냈는데 이런 인천을 여기서 멈추게 하거나 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천이 더 도약하는 그런 인천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하는 도시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아온 많은 경험 그리고 해왔던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출마를 통해서 그 미래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는 언급하지 않겠지만요.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상황이 유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가 제가 불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당에 대한 평가가 크게 작용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1: 예.
0: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또 이 선거를 통해서 어떤 시장을 뽑아야 나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인가. 즉 바람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선거 구도가 바뀌어갈 겁니다.
1: 예.
0: 그래서 경험과 실적과 능력을 볼 때 비교 불가능한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아마 지금과는 다른 그런 상황에서 선거에 임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1: 예, 남은 기간 어떤 전략이십니까?
0: 남은 기간도 제가 해온 일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1: 예.
0: 또 미래의 비전, 즉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진정성 있는 후보가 누구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1: 예, 경쟁자인 그 민주당 박찬대 후보는요.
0: 네.
1: 여당의 중진이고 또 자신이 네. 돼야지 지금 대통령의 인기는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0: 그렇습니다.
1: 예, 그 행정부와의 어떤 소통 뭐 이런 게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면 맞는 얘기입니다.
1: 예.
0: 정부하고 협력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은 뭐 좋은 일이죠.
1: 예.
0: 그런데 실제 시장이라고 하는 위치 또 지방 다른 도지사 모두가 자기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고 논리와 명분이 있고 또 공직자들을 지휘통솔해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지
1: 예.
0: 대통령이 와서 무슨 여당 대표가 와서 인천시정을 보는 게 아닙니다.
1: 예.
0: 그래서 단순하게 중앙정부의 협력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1: 예.
0: 달리 얘기하면 본인은 역량이 부족하다, 사실 무능하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회적으로 표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1: 예.
0: 저는 여당, 야당, 단체장으로 다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1: 예.
0: 제가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어떤 문제도 현안을 풀어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야당이지만은 작년에도 역대 최고의 국비를 얻어내고
1: 예.
0: 또 뭐 회사법인 같은 난제들을 다 푸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1: 예.
0: 정부 여당이 야당이라고 해서 해야 될 일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1: 예. 자, 박찬대 후보가요. 인천을 대장동식으로 네. 개발하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0: 한마디로 그 얘기를 듣고 어이상실입니다.
1: 예.
0: 대장동 개발 방식이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이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인천에 도입하겠다 하는 부분을 듣고 아연 실색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1: 네.
0: 얘기했는데 본인이 그 다음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해줬습니다.
1: 네.
0: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인천 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는 무조건 옳은 일이고 해야 될 일로 생각하는 그야말로 시민 무시하는 이런 행태와 다름이 아닙니다.
1: 예.
0: 이것은 책임져야 될 겁니다. 인천 시민을 그 당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을 도입해서 인천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또 시민에게 돌아갈 몫을 그 일당 그 개발업자한테 돌리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1: 예.
0: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앞으로 정말 책임져야 될 망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 민간 개발업체의 비리를 흉내내겠다는 게 아니고요. 대장동식의
0: 네.
1: 개발을 통해서 확정 이익을 가져오고 그 사업 자체를 성공시키겠다는 의미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는 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1: 예.
0: 저는 인천에서 뉴스테이 방식을 통해서 이미 송림동이나 십정동에 바로 70, 80% 이익이 바로 시민의

0: 또 인천의 기관, 인천 지역사회의 환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렇게 다 돌아갔는데 대장동 개발 방식은 정반대거든요.
1: 예.
0: 사업 구도가 전혀 다른 거에 대해서 전혀 업무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이재명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사업 구도에 대한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토론을 하자는 거죠.
1: 예.
0: 토론을 해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 박찬대 후보는 모든 토론을 사실 하지 않거든요.
1: 예.
0: 그것은 뭡니까? 시장은커녕 후보가 시민들로부터 검증받아야 될 기회조차 스스로가 망해버리는 것은 후보 자격이 없는 거죠.
1: 예. 자, 시장님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 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 배우자의 어떤 가상자산 보유 신고 네. 관련해서
0: 네.
1: 누락해서 고의로 누락해서 신고했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고의로 누락하거나 재산 등록에 일부러 뺀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김대엽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한 일탈한 사람과 정치 세력이 결합된 정치 공작으로 밝혀진 것이 바로 김대엽 사건 아닙니까?
1: 네.
0: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미 그 제보자가 이 사항을 다 하는데 마치 악마의 편집처럼 해가지고 이것을 음해하고 이것을 정치권하고 결합해서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의혹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라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해가지고요. 예.
0: 아, 그 부분은 이미 보도자료로 오늘도 냈고 어제도 밝혔습니다. 코인 관련 재산 등록 관련해서 은닉이나 고의가 전혀 없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예. 자, 시장 재임 기간 동안요. 여러 정책 추진하셨는데 시민들이 가장 체감했다고 생각하는 대표 정책이 뭔가요?
0: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은요. 대한민국에 없는 천원주택, 하루 천원, 월 3만 원에 신혼부부에게 새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히트 상품이 됐죠. 그리고 이 1000호를 공급한 데 36억으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어떤 언론에서도 비판 한마디가 없었던 정책입니다. 또 I+2 이덕트림을 비롯한 출생정책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이 무려 10% 이상 늘어나서 대한민국 출생아 수 증가율 1위, 또 인구 증가율 1위도 가져왔고요. 또 인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4시간 걸리는 백령도까지 시내버스 요금 1,500원으로 갈 수 있는 아이바다패스라고 우리는 합니다만 이런 정책들은 세상을 사실 놀라게 한 것이죠. 이런 그 유정복이 추진한 민생 체감 정책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물론 천원 택배, 천원 티켓 뭐 다양한 정책들이 바로 체감도 높은 정책.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제가 일 잘했다는 것이 최근 여론조사에도 56%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이거든요. 그러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 제가 뭐 행게 뭐 있냐고 하는 박찬대 후보는 인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아는 게 없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1: 예, 자 지금 송도 검단 신도시는 늘고 원도심은 쇠퇴하는데 이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0: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대도시이고 경제성장 1위 도시인데 다만 이렇게 성장 발전하다 보니까 원도심과 국제도시 신도시하고의 격차 문제가 있어서 제가 민선 8기 때 재물포 르네상스를 출발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1, 2년 내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반을 다 마련해놨고 이제 동인천역 이론이 모두가 지금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양 18부도가 재개발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요. 특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지하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인전철 지하를 곧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도심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제가 추진해왔던 일들입니다.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1: 공항공사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통폐합 네. 문제, 선거 쟁, 네. 핵심 쟁점 중에 하나 같은데요. 네. 후보님은 강하게 반대하시는 거죠? 통폐합.
0: 저만 반대하는 게 네. 아니라 인천시민이라면 모두가 다 반대해야 될 일이죠. 인천국제공사는

0: 정말 세계적인 공항, 여객 규모 세계 3위 공항이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심공항 건설공단하고 통합한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인천국제공항의 높은 수익을 바로 가덕도심공항이나 다른 공사의 적자를 보전한다는 취지인데 이것은요 국가적으로 볼 때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잘 나가는 경쟁력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저하시켜가지고 국가 경제를 망치는 일이거든요. 인천으로서는 더더구나 인천의 매우 중요한 자산인데 이것을 빼앗기는 문제인데 당연히 반대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그런데 박찬대 후보는 몇 달 동안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논의가. 그랬다가 국회에서 구인철 부총리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 공문으로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지금 와서 나도 반대다. 그건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늦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표를 의식해서 하는 얘기일 뿐이지 진정으로 반대한다면 힘 있는 여당 정치인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절대 없다고 얘기하도록 한다면 믿겠습니다. 대통령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여태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했다가 지금 선거 임박하니까 나도 반대다 하는 것은 그거는 말하자면 정치적 쇼에 불과합니다.
1: 예, 후보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유정복 후보가 언급한 시정 만족도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세계일보에 의뢰로요. 지난달 7일과 8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네. 아까 당의 인기는 별론데 개인기로 좀 돌파해 나가겠다. 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당?
0: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자성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면 잘 좀 해달라고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성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중대한 시적을 갖다가 그저 기분에 정당 바람에 맡겨갖고 후회하고 후퇴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아, 지금 정당에 대한 지지율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천에는 유정복이 필요하다 하는 많은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되고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도록 하고 또 당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민심을 헤아려서 조금 더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좀 발전적인 당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1: 예, 당 지도부의 경우에는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거랑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당 지도부 예.
0: 네, 그동안 지도부가 여러 가지 뭐 불신을 받아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우리가 여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선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당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을 자제하고 우리 정말 잘해서 지방선거를 승리해서 우리가 시민에게 정말 그 다가가는 신뢰받는 정당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줘야만 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다 무너지면은 지금 행정, 입법 그리고 사법까지 무력화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방 권력까지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일당 국가가 되고 이것은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정치학 기본 교범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요새는 잘못하면 진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정신 우리가 바짝 차리고 나라가 붕괴되고 잘못되는 길은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지금 갖고 계신 거로 생각합니다.
1: 장동혁 지도부와는 거리두기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0: 저는 뭐 예. 일부러 그런 직원 없습니다.
1: 예.
0: 거리두기를 해서 제가 밖에 입장 표명을 해본 적도 없고
1: 예.
0: 다만 잘하기를 늘 바라오고 제가 뭐 여러 차례

0: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드리고 했습니다.
1: 네. 예. 그런데요, 이 장동혁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유세 지원을 온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0: 글쎄,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당 대표가 유세 지원 온다고 그런다 해서 제가 그걸 뭐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1: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요, 2018년 지방선거와 비슷하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선거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때도 바로 민주당 정권 초기고 이번도 민주당 정권 초기 때문에 여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부가 그야말로 공소추소 특검법과 같은 무리한 국정운영, 정당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인천의 경우는 지난 민선 6기하고 지금 민선 8기하고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민선 6기 때는
1: 후보님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에 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한계를 넘어 그린비아.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알쏘! 좋다!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5: 얼쑤 신난다!
6: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8: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9: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7: 우리는 안전과 속도 중에 무엇을 앞세워야 할까요? 많은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한 줄 서기를 실천합니다. 빨리 가려는 사람을 위해서 왼쪽을 비워두고 오른쪽에만 서는 건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 있는 사람을 툭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균형을 잃기도 하고요.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몰려서 기계가 고장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동안 중단했던 두 줄 서기 캠페인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빠른 것과 안전한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9: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0: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8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내일 오전 귀국합니다. 외교부는 이들 2명이 제3국을 경유해 내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이스라엘 이민당국과 협조해 현지 대사관 영사가 공항에서 건강 상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활동가 2명은 국제구호선단을 타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려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으며 이스라엘 측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한국인 활동가들을 곧장 추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려던 국제구호선단을 나포한 것과 관련해 합법적인 해상봉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기 조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이 아니고 어떠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자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테러와의 싸움이란 임무에서 이탈시키려는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공해상의 항행의 자유를 인정한다라면서도 합법적인 군사 목적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 가격을 지난 5차에 이어 다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불대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등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서 6차 최고 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 도입 이후 누적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석유 가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민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0: 최우선으로 두고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직전 성과급 협상에서 합의한 가운데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사내 결속을 당부했습니다. 전 부회장은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협상 과정에서 이견도 있었지만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갈등의 시간을 뒤로하고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나아가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전 부회장은 협상 과정에 걱정과 실망도 적지 않으셨을 텐데 그 부분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치면서 내일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 16도 등 전국이 12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3도 등 17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여러분은 양반다리 자주 하세요? 저는 가끔 하는데요. 이 양반다리의 원래 이름은 책상다리였다고 해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공부할 때 꼭 이 자세로 앉았기 때문에 책상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의자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양반다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양반은 점잖은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네요. 누군가는 양반다리가 하체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 좋고 코어 근육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누군가는 양반다리를 하면 다리가 바깥으로 휘고 무릎 관절에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가 됐든 오늘도 내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자세로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길 바라보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김광석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전해드렸습니다. 박현진 님이 전 지금도 양반다리 하고 있어요. 저는 아빠다리라고 하는데 아 그쵸 양반다리 아빠다리 예전에는 책상다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김명자 님 젠디 저 지금 양반다리 하고 있는데 어찌하시고 신지연 님 저도 가끔 라디오 들으면서 양반다리 해요. 양반다리가 진짜 편하긴 한가 봐요. 많이들 하시네요. 신은희 님 저는 고관절이 안 좋아서 양반다리 하면 너무 불편해요. 서 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양반은 못 되나 봐요. 그쵸. 무릎이나 관절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양반다리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190님 저는 양반다리를 하면 불편합니다. 다리를 쭉 펴고 앉아야 편안합니다. 김영우님도 아빠다리라고도 불렸죠. 아빠다리라고 하면 조금은 젊은 느낌? 그런데 전 양반다리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이 자세를 하기 힘든 나이예요. 고관절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요. 유유 하셨네요. 각자 다 편한 자세가 다르죠. 양반다리를 하면 제일 편하다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그냥 쭉 펴고 있는 거 좋다. 7190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냥 뭐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뭐 기대고 앉아 있는 게 편하다. 아니면 반쯤 기대는 게 편하다. 누워서 있는 게 제일 편하다. 누워서 무릎을 살짝 세우는 게 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4445님은 요즘 어린이집에서는 나비다리라고 한다고 전해주셨네요. 그렇네요. 이렇게 딱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서 귀여운데요. 요즘은 또 나비다리 신기하네요. 확실히 그 다리를 쭉 펴는 게 혈액순환에는 좋을 것 같긴 한데 허리에 또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어쨌든 각자 제일 편한 자세를 잡으시고 오늘도 2시간 동안 오당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현정 님이 어제 처음 인사드리고 오늘 두

0: 번째 출석입니다. 방송 처음부터 들어보고 싶어서 시간 맞춰서 왔어요. 오, 현정님 반갑습니다. 어제 처음 저희 문자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또 놀러 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좋은 노래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당재 여러분의 사연 오늘도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또는 미니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목요일 3, 4부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청곡 보내주시면 그 어느 때보다 그 신청곡을 많이 많이 들려드리는 날인데요.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3, 4부에 쉴새 없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찍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지금부터 이 노래 듣고 싶은데 하는 곡 있으시면 이유와 함께 문자 미니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열혈강호 온라인, 본컴퍼니,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다.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4: 열혈강호 온라인.
5: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5: 열혈강호 온라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의 1, 2심 선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위증과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증거인멸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고의가 있었다고 함부로 추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2심 선고도 오늘 나왔는데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전 씨가 재판 과정에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행방을 감추고 국내 곳곳을 돌면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온 60대 남성 박모 씨가 검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기업의 주식 대금 93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2016년 7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잠적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수차례 발부됐지만 박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재판을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2024년 서울중앙지검이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을 구성하면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검거팀은 주변 인물의 메신저 대화 내역과 내비게이션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하던 중에 박 씨의 딸이 대전의 한 치과를 여러 번 방문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확인 결과 박 씨가 해당 병원에서 치아 신경치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있었고 결국 지난 16일 밤 딸 집에 있던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출석 피고인 검거에 집중해서 원활한 재판 진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가 약해지거나 그친 곳이 많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대부분 비가 그쳤고요. 그 밖의 지역은 밤까지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오늘은 더위가 주춤했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전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존 농도는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서울이 다시 30도까지 올라가서 덥겠는데요. 연휴 동안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듣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그치고 나서 비가 오늘 오면서 좀 선선한 날씨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비 그치고 나서 굉장히 맑은 날씨더라고요. 미세먼지도 없고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아주 좋음이라고 떠 있는 걸 진짜 거의 처음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날씨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비 그치고 기온이 다시 오른다는 소식이고요. 이제 휴일 연휴 다가오고 있잖아요. 나들이 가기에 좋은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30도까지 올라서 더운 날씨 이어진다고 하니까 더위에 다시 또 대비를 하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One More Chance의 카페에 앉아.

원보찬스의 카페에 앉아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양반다리와 관련해서 문자들이 도착하고 있는데 9110님은 전 양반다리가 안 돼서 앉아서 먹는 음식점은 못 가네요. 아, 그런 분들 계시죠. 맞아. 양반다리가 유독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지만 고관절에 불편하다, 골반이 아프다, 그리고 또 허벅지나 엉덩이 쪽 이제 또 이렇게 힘드신 분들, 그런 체형들은 이제 앉기가 양반다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부담이 되시죠. 그럴 때 의자 있는 이제 음식점으로 많이들 가셔야 될것 같고. 구수진님은 요가 강사시래요. 20년째 가부좌로 자주 앉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앉아도 각자의 관절 가동 범위와 순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자세만 아니라면 편하게 앉으시는 게 최고. 요거 강사님, 우리 수진님은 진짜 가부좌 자세, 이게 그 양다리 교차시켜서 발을 허벅지 위에 이렇게 얹어놓는 형태 말하는 거잖아요. 이 자세로 진짜 오랫동안 앉아 계시겠네요. 그렇겠다. 그 수진님 말씀에 따르면 관절 가동 범위, 순환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만 아니면 편하게 앉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의자에 앉아있을 때 다리 꼬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있죠. 저도 자주 꼬는데 다리 꼬는 건 되게 안 좋다고, 골반도 좀 틀어지고 좋지 않다고 하니까 다리 꼬는 자세는 안 좋을 것 같고, 각자에게 편한 자세로 앉으면 된다라고 또 추천을 해주셨네요.

1231님은 어머나 이제 양반다리 하면 고관절이 아픈 게 저뿐만은 아니었군요. 방송 들으면서 동병상련 느껴봅니다. 어제부터 비가 주룩주룩 예쁘게 내립니다. 메마른 땅에 심은 고구마가 잘 자랄 것 같아요. 오, 우리 1231님 고구마를 심으셨구나. 안 그래도 진짜 우리 텃밭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감자, 고추, 어제 옥수수도 있었고요. 고구마까지 비를 잘 맞아서 아주 쑥쑥 잘 자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부의 날 문자도 많이 들어오네요. 아, 오늘 맞다. 부부의 날이라고 했지. 8387님이 오늘이 부부의 날이래요. 오래간만에 남편이랑 운동 나갑니다. 부부의 날을 맞아서 두 분이 또 운동을 나가시는 것 같아요. 날씨가 또 좋아서 조금 즐거운 운동하고 오시고요. 1416님은 부부라는 말이 어색해지는 세월이네요.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부부라고 소개하지 않고 왼수라고 소개해요. 마지못해 삽니다 하고. 어제 또 오동훈 선생님이랑 부부 이야기 나눠봤는데 진짜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또 그래요. 어제 그런 얘기 해주셨죠. 이심이체라고 일심동체 아니고 각자 다른 인격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목포 신안 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대환영이니까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 또는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속의 코너 30대 통신 통신원 연결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뜨개질 공방 운영하고 있는 취미 부자 91년생 동현 씨 지금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동현 씨 잘 지내셨어요?
2: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0: 네, 저도 잘 지냈어요. 네. 오늘도 공방에서 혹시 전화 받고 있는 거예요?
2: 아니요, 오늘은 이르게 퇴근을 하고 지금 집에 왔어요.
0: 아, 일찍 퇴근했구나.
2: 네네.
0: 아, 다행이에요. 주말에 강아지랑 양양 캠핑장 간다고 하셨었는데 잘 다녀오셨어요?
2: 네,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잘 다녀왔어요.
0: 어, 진짜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2: 네.
0: 어,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2: 일단 그 연휴 전주여서

0: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캠핑장을 대관한 것처럼 저희가 있었거든요. 네.
1: 그럼 가서 뭐
0: 그리고 이제
1: 하셨어요?
0: 가서 그냥 거기 그 바로 앞에 계곡이 있어서
1: 오.
0: 계곡 물멍하고 잠깐 발도 담갔다가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뭐 책도 읽고 뜨개질도 하고
1: 네.
0: 고기 구워 먹고 네 먹고 마시고 그러고
1: 오,
0: 왔어요.
1: 너무 좋았겠다. 양양이면 바다일 줄 알았는데 계곡이 있구나.
0: 네.
1: 물이 좀 있었어요? 계곡에?
0: 물이 되게 많더라고요.
1: 오, 그래. 주말이면
0: 네.
1: 비가 안 왔을 텐데도 물이 있어 많았구나. 오.
0: 네네. 그 잠잠해서 되게 좋았어요. 발 담그고 놀기에.
1: 아, 물멍 너무 좋죠.
0: 네.
1: 강아지도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강아지 이름이 혹시 뭐예요?
0: 강아지는 남향이에요.
1: 남향이.
0: 서향, 북향, 동향 할때 남향이에요.
1: 오, 이름 뜻이 어떻게 돼요? 왜 남향이로 지었어요?
0: 아, 제가 이제 남향이를 길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웠다고 표현하긴 하는데,
1: 네.
0: 그때 만났을 때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이제 그 길에서 되게 오돌오돌 떨고 있어가지고, 네, 따뜻하게 빗받고 살라고 남향이라고 지어줬어요.
1: 아, 추운 날 길에서 만나서 이제 따뜻하게 잘 빛을 받으면서 자려고 햇빛이 잘 드는 남향으로 지으신 거구나. 우와, 너무 예쁘다. 남향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0: 지금 추정 나이로 이제 10살이 됐어요.
1: 10살 정도.
0: 네.
1: 남향이는 좀 어떤가요? 좀 활발한 편인가요?
0: 먹을 거에 굉장히 반응 잘해서 그때만
1: 오,
0: 활발하고,
1: 먹을 거 좋아하는구나.
0: 네, 먹을
1: 네.
0: 거 엄청 좋아하고,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집에서는 활동량이 많이 없어서 내내 자요.
1: 아, 진짜 평소에는
0: 네.
1: 먹을 때 빼고는 좀 얌전하게.
0: 네.
1: 아, 그래요. 아, 지난번에 식물도 키운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물 키우고 있어요?
0: 식물은 되게 여러 가지 키우고
1: 네.
0: 있는데, 무화과나무도 있고, 뭐 사무수라는 식물도 있고,
1: 오.
0: 너무 많아서 뭘 뽑아서 소개해야 될지
1: 많구나.
0: 모르겠는데, 네.
1: 그 식물이 몇개 정도 있는 거예요?
0: 화분으로는 한 50여 개 정도 되고, 이제
1: 와.
0: 물꽃이라고 수경으로 이렇게
1: 네.
0: 키우는 식물들도 한 2,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1: 그럼 한 80개 있는 거예요?
0: 네.
1: 와. 공기가 되게 좋겠어요. 집안 공기가. 그죠?
0: 아, 그다 작업실에 있긴 한데,
1: 작업실에
0: 네. 그냥,
1: 공기청정기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 그래도 뭔가 이게 늘어져 있어서 그런지 더 채우고 싶은 욕심이 또 들긴
1: 아,
0: 하거든요.
1: 진짜 너무
0: 다, 네.
1: 궁금하다. 어떤 모습일지.
0: 다음에 놀러 오세요.
1: 한번 사진 공유해 주시면 다음에 한번
0: 네.
1: 구경해 보고 싶어요, 진짜로. 아, 무화과나무가 근데 좀 키우기가 까다롭다고 그러던데 어때요?
0: 지금, 그래도 거의 죽었다 살아나긴 했는데,
1: 네.
0: 제일 오래 같이 이제 이렇게 지내는 식물이어가지고, 좀 애착이 가기도 하고,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1: 아,
0: 그래서
1: 물을 많이
0: 물을
1: 먹어요.
0: 계속, 네네. 물을 계속 줘야 돼가지고, 그게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1: 이렇게 식물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0: 어렸을 때 저희 엄마께서 꽃집을 하시기도 했는데,
1: 아, 그랬구나.
0: 네, 근데, 작업실이라는 공간이 생기면서 이렇게 식물들 보다 보니까
1: 네.
0: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한 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물과 햇빛만으로도, 물론 뭐 바람도 필요한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것들 가지고도 되게 묵묵하게 잘 자라나는 게 좋아서 그래서 계속 곁에 두는 것
1: 와, 너무 멋진 말이다. 식물은 성실하고
0: 같아요.
1: 정직하다. 그
0: 네.
1: 모습을 보는 게 좋다.
0: 네.
1: 이지연님이 저는 식물 킬러인데 80개로 관리하신다니 멋있고 부러워요. 흑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근데 진짜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너무 대단하고 우리 동현님. 뜨개질 공방 운영하고 있잖아요.
0: 네.
1: 겨울에

0: 겨울에 찾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을 것 같은데 여름에는 어때요?
1: 네. 여름에도 많이들 뜨개질 하시고, 뜨개질 하러 오시고요. 여름에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에요.
0: 아, 맞아요. 요즘에는 여름에도 이렇게 뜨개질로 옷 입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쵸? 반팔. 아, 너무 다음에 진짜 꼭 한번 우리 동현님 공방 놀러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또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지나버려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에는 동현님의 고민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고민 있으면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1: 오늘은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 같이 듣고 싶어요.
0: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 이 노래는 어떤 추억이 있어요?
1: 저희 엄마 애창곡이거든요.
0: 어머님
1: 노래방 엄마랑 같이 자주 다녔었는데,
0: 애창곡이시구나.
1: 그때 자주 불러주셨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오늘 날씨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0: 어머님도 혹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1: 같아요. 모르겠네요.
0: 아, 그래요? 어머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애창곡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동현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또 재밌게 이야기 나눠요.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30대 통신원 김동연님의 신청곡이자 동연님 어머님의 애창곡이었습니다.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 듣고 왔어요. 김명아님이 잃어버린 우산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잘 들었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정호준님이 통신원님이 참 좋은 일 하셨네요. 남향이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너무 귀엽죠, 남향이. 이 1761님은 무화과 나무 세 그루 저도 옥상에서 키우고 있어요. 매년 70개 정도 따먹어요. 와, 많이 열리네요. 그 열매가 겨울만 계단에 들여놓고 옥상에서 키우면 잘 큽니다. 저도 화분 80개 정도 키웁니다. 반려식물 키우면 너무 행복합니다. 오, 우리 1761님도 고수시구나. 그렇다고 하네요. 그 무화과가 빛을 잘 주면은 키우기가 그래도 크게 많이 어렵진 않다고 하는데, 이게 햇빛이 부족하면 열매가 잘안 달리거나 단맛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는 보온이 잘 돼야 되는, 좀 너무 추운 곳에 아닌 추위에 강한 편이 아니라서 겨울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화분 잘 키우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3630님. 뜨개 하신다고 하니까 18년 전에 첫째 임신했을 때 태교로 뜨개방 가서 아기 돌때 입힐 만한 조끼를 떴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그런데 임신 7개월쯤부터는 손가락 마디가 아파서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뜨개로 태교를 해서 그런가? 키우기 아주 순둥순둥한 아기를 낳았답니다. 진짜요? 뜨개를 태교로 하셔가지고 아주 순둥순둥한 아기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진짜 뜨개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동현님. 뜨개 또 식물도 이렇게나 잘 기르시고 너무 멋진 분이시죠. 우리 동현님과의 대화가 벌써부터 또 기다려지는데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요. 9837님이 안녕하세요. 60대 중반의 아저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젠디의 목소리로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로서 제가 운영하는 너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 이 기회에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주제로 너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고 살짝 이렇게 힌트 주시면 저희가 또 구독 눌러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 만 명이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게 쉽지 않은 숫자인데, 일단 만명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홍보도 좀 해주세요. 어떤 채널인지. 제가 약간, 추측을 한번 해보면, 낚시 채널 아닐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우리 9837님도 낚시하시면서 낚시 채널 운영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데, 제 추측이 맞는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3330님은 야근 친구 잔디님, 전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고 꽃 사서 집에 가고 있어요. 꽃보단 실용적인 걸 좋아하는 아내지만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꽃 주고 싶어서 샀는데 좋아하면 좋겠네요. 오늘 또 부부의 날이라고 꽃을 사서 집에 가고 계신가 봐요. 아내분이 이렇게 말로는 아, 무슨 꽃을 사왔어 이렇게 말하실 거지만 그래도 은근 기분 진짜 많이 좋으실 거예요. 꽃은 볼수록 기분 좋잖아요.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4936님, 50세 간호사가 돼서 3교대 힘들게 근무하면서 적금 들었는데 만기가 돼서 뿌듯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맛난 거사 먹으려고요. 오늘 축하해드릴 분들이 많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우리 4936님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지영님, 오늘도 수고했어요, 모두 하면서 로이킴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신청해 주셨거든요. 같이 듣고 올게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오늘은 육군 특전사 귀성부대에서 날아온 훈훈한 소식인데요. 먼저 귀성부대의 노찬영 중사는 지난 1일 밤 인천 남동구의 한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걸 발견했는데요. 차 안을 확인해보니 운전자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있었고 노중사는 곧바로 운전자를 구조한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을 지키면서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 힘썼는데요. 이 과정에서 옷과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렸지만 끝까지 현장을 지켰다고 합니다. 노찬영 중사는 평소 훈련한 대로 몸이 먼저 움직였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또 귀성부대 멧돼지 대대 장병들은 지난 어린이날 지역 보육원을 찾아서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장병들은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와 함께 이 운동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장병들이 기부금 마련을 위해서 진행한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1번 공복운동, 2번 아나바다 운동, 3번 근력운동. 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뜻이 담긴 운동이 무엇인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공복운동, 2번 아나바다 운동, 3번 근력운동.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8330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신나고 싶어요. 거북이의 비행기 들려주세요 하셔서 이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시 뉴스입니다. 경찰청이 오늘 광주 남부경찰서와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된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5.18 유공자 5명이 정 회장과 손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하며 역사의 아픔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행위는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 시민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부처 주관 행사나 설문조사, 공모전 등 참가자에게 주는 경품에서 스타벅스 제품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민주주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지난 9일 종료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5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평균 0.3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 심화로 거래가 주춤하는 지역과 재건축 추진단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100억 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

0: 스타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어제와 오늘 서울 송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강남 아파트 매물을 중국인이 대거 사들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혐중 선동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 뉴스로 추정된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지요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서울경제TV가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싹쓸이 944채 기습 매수, 다주택자 던진 물량 싹쓸이 이런 가짜 영상 기사를 냈다가 지금은 삭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확인해보니 1월부터 4일까지 강남구 집합 건물 중국인 매수는 5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치면서 내일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른 19도입니다. 날씨는 구름 많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우리 사회에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돕는 시민단체가 많은데요. 그런데 서울의 한 시민은 식물 구조 활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재개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버려지거나 방치된 식물을 구하는 거죠. 그런 다음 거주 중인 주택에서 키우다가 원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료로 나눠주는데요. 지금까지 1,000개가 넘는 화분을 분양했다고 합니다. 굳이 시간을 쪼개서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악착같이 피어난 식물들을 돕고 싶어서라는데요. 우리도 방치된 식물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7: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귀성부대의 멧돼지 대대 장병들이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와 함께 진행한 운동은 무엇일까요? 1311님, 2번 아나바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도 학교에서 아나바다 운동한다고 해서 집에 있는 물건 갖고 와서 친구들이랑 물건 바꾸기 했었는데 추억이네요 하면서 오늘의 정답 맞춰주셨어요. 아, 다들 이런 추억 하나씩은 있죠. 오늘 렌틸콩 두유 한 박스 당첨자 1311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샵 8001번으로 성함 적어서 보내주세요. 멧돼지 대대 장병들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보육원을 찾아서 이렇게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도 국민의 군대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특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5495님이 오늘 생일인데 아무도 말이 없네요. 젠디가 축하해 주세요. 아주 많이요 하시면서 생일 인증하시려고 면허증 사진까지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5월 21일 생 맞으시네요. 우리 5495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너튜브 채널 구독자 만 명 돌파하셨다던 분 우리 9837님이었죠. 젠디 목소리로 축하 들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낚시 채널은 아니고 우리 주위의 사소한 것을 수리하는 기술 나눔 채널입니다. 와, 처음에는 영상 편집도 할

0: 줄 몰라서 애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응원할게요. 와, 너무 멋지다. 우리 주위의 사소한 것을 수리하는 기술 나눔 채널이래요.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다니, 우리 9837님.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널명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으셨나? 아,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 이렇게 홍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구나. 우리 9837님, 진짜 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채널 많이 많이 번성하시길, 만명 되셨으니까, 이제 5만 명, 10만 명까지, 실버 버튼도 받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한국 MSD 캐팍시부,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웰템, 삼성증권,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캐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캐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캐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 여행.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을 함께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이 절기 소만이잖아요. 소. 소름 끼치게 좋은 노래. 만.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오늘도 아낌없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도 4부에도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는 임현정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신청곡도 들려주시나요? 이소라의 트랙9 듣고 싶은데 여유 되시면 들려주세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현정님.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많이 여러분도 보내주시고요. 이소라의 트랙9 듣고 올게요.

0409님,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연락 왔어요. 20분 걸린다고 하네요.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엄마표 음식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어요. 타지에서 근무하는데 오랜만에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설렘 한가득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 우즈의 드라우닝 꼭 부탁드려요. 우리 승현이 사랑해 엄마가. 또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온다는 연락으로 분주해지셨네요. 우리 0409님 아드님이랑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듣고 올게요. 우즈의 드라우닝.

신은희님, 콜드플레이의 Fix You 신청합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지칠 때면 늘 생각나는 노래예요. 5월에 돈 많이 벌어서 6월에는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아, 그럼 5월에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 만큼 6월에는 꼭 여행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숨 돌릴 수 있는 시간 꼭 챙기시길 바라면서 콜드플레이의 Fix You 전해드릴게요.

혹시 신청곡만 보내도 선곡해 주시나요? 정말요? 전 사연이 없는 게 사연입니다 하면서 신청곡 마돈나의 테이크 바우 신청해 주셨네요. 그럼요 여러분 꼭 사연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는 듣고 싶은 노래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마돈나의 테이크 바우 2748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5348님, 젠디, 전 오늘 영화 마이클 보고 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마이클 잭슨 노래와 공연이 너무 좋았어요.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만약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면 더 좋은 공연과 노래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 신청합니다. 아, 영화 보고 오셨군요. 그러니까요. 진짜 솔직히 우리 5348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었다면 어떤 음악 들려줬을까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마음 당연한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그 영화의 여운을 더 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4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누구나 가슴속에 듣고 싶은 노래 한 곡씩은 품고 있잖아요. 아껴두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145님, 봄내음보다 너를 이라는 노래 듣고 싶어요. 마산 제1여고 1학년 학생들 같이 들어요. 김나영 씨의 노래죠.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4885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용기 내봅니다. 성시경의 거리에서 듣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듣고만 계신 망설이고 계신 분들 있다면 샵 8001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4885님이 신청해주신 성시경의 거리에서 전해드릴게요.

0928님,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당재 식구님들, 비가 오고 시원은커녕 습해져서 힘들었지만 노래교실 수업하고 집에 와서 팩 하나 붙이고 신청곡 듣고 있어요. 저는 에코의 행복한 날을 듣고 싶어요. 늘 감사합니다, 젠디. 그리고 방송을 위해서 고생하는 스태프분들도요.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 고생하신 만큼 노래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쉬어가는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의 행복한 날을.

4788님, 오당제 청취자분들의 믿고 듣는 선곡 오늘도 귀호가 갑니다. 6656님은 지금 퇴근하면서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을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 유나의 기다리다 들려주세요. 남편분이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유나의 기다리다 6656님, 6316님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지훈님, 젠디 오프닝부터 함께했지만 이제 손이 생겨서 메시지 드려요.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하루였네요. 현디의 왜 그래 신청해 봅니다. 아, 오늘 컨디션 안 좋으셨구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노래 들으시면서 좀 푹 쉬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가벼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현디의 노래 김현철의 왜 그래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

0: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3, 4부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로 1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조영호님이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저도 우리 오당제 가족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노래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8256님 애니아의 오리노코 플로우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0: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우 전 KTB 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은우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해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샤리프 총리가 리창 국무원 총리 초청으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샤리프 총리는 방중 기간 동안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각각 만나 양국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동 문제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파키스탄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중재 역할을 통해 평화 촉진과 전쟁 중단에 기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란이 지난 6주간의 휴전 기간 동안 군사 역량을 빠르게 재건하고 있고 이미 드론 생산도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군이 미국 정보당국의 예상보다 빠르게 전력을 복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빠른 복구가 가능했던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부품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만큼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한 탓이라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오늘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상품권 매매를 가장한 신종 불법 사금융 행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정부 단속을 피해 상품권 매매처럼 속여 불법으로 고리사채를 빌려주는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리자 관련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고 비슷한 카페 개설 금지, 카페 운영자 수사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겁니다. 또 상품권 예약 판매 피해자도 일반 불법 사금융 피해자

0: 투자와 같이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불법 사금융이 상품권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치면서 내일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광주 16도 등 전국이 12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3도 등 17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8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물 자산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값은 5월 들어서 가파른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동시에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가격 부담이 커진 금의 대안으로 은을 다시 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은은 금보다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 산업재로 이용되는 만큼 산업 수요도 가격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은값을 움직이는 변수와 투자의 체크포인트, 잠시 후 황석현 작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

0: 땅끝에서
1: 더 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하얀 휴지 줄까?
10: 아 됐고 선거 용지나 내놔.
11: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선택은 달라도 개표 방송은 오직 MBC.
10: 역시 MBC. 오후 5시부터 7시 거침없는 시사. 대한민국 라디오 청취율 압도적 1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11: 7시부터는 신뢰받는 언론인 지사 유튜브의 유재석. 압도적 재미 매불쇼 최욱의 라이브룸.
10: 6.3 지방선거 개표방송 최고의 라인업 권순표 최욱과 함께하세요.
1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2: 오늘의 플러스. 불확실성의 시대 은이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무려 40년간 은 투자 외길을 걸어오신 분인데요. 황석현 작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3: 반갑습니다.
12: 예, 작가님. 저 이번에 은 투자 사용 설명서 집필을 하셨다고 하길래 저는 뭐 금융권에서 전문적으로 실물이나 커머디티 이런 걸 투자하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업을 하시면서 40년간 은 투자 외길을 걸으셨다고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은에 특히 이렇게 오랜 시간 투자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13: 40년 은 투자라고 하시는데 사실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예. 20년간은 은 가격이 5불, 6불, 7불 하는 횡보장이었습니다.
12: 예.
13: 그래서 은 투자가가 아니라 그냥 은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수집, 취미 수집으로 한 20년을 보냈었고
12: 네.
13: 그리고 2006년에 SLV가 나오면서 예. 은 가격이 요동을 조금 쳤습니다. 그때 계속 이제 수집하던 사람으로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가라도 되었습니다.
12: 네. 뭐 처음에는 취미 삼아 모으셨지만 지금은 그 덕분에 자산가도 되신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 자,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뭐 이 시점에 우리 작가님 말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은을 주목해야 될 이유 뭐로 꼽으십니까?
13: 은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수요와 공급입니다.
12: 네.
13: 지금 수요는 첨단

0: 미래 산업이 갈수록 어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공급은 그대로거나 아니면 조금 줄어들거나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서 뭐 경제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1: 그렇죠.
0: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오늘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조금씩 매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 쉽게 말해 앞으로 각광받을 첨단 산업에서 은이 소재로 많이 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니 가격이 오르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러면 우리 작가님 말고요. 어떤 전문적인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금융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오늘 모으면서 너무 싸게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프핑 기법으로 사용하다가 9억 2천만 불이나 벌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대형 은행에서 이 은을 모으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은을 많이 관심을 가져두고 있는데 좀 전에 설명 주셨던 어떤 것 때문에 스쿠핑 기법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그게 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0: 많이 알고 계시던데 스쿠핑 기법이라는 것은 흠에도입니다. 자기들이 팔지 않으려고 하면서 주문을 내은 것이죠.
1: 예.
0: 그래서 살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주문을 취소를 하는 아주 그런 기법입니다.
1: 네.
0: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발을 당했고 고발당한 것을 이제 미국 법원에서 9억 2천만 불입니다. 엄청난 벌금을 2020년 9월 달에 받았습니다.
1: 네. 그럼 허위 거래를 어떻게 보면 공시한 건데
0: 네.
1: 그럼 그렇게 해서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까? 뭡니까?
0: 지금 JP모건에서 이제 문제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1: 예.
0: 이렇게 불리온 뱅크, JP모건 네. 같은 은행을 불리온 뱅크라고 합니다.
1: 예.
0: HSBC, UBS 이런 은행들을 불리온 뱅크라고 하는데 불리온 뱅크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허락을 해 줬습니다.
1: 예.
0: 무차입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은을 선물로 던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1: 네.
0: 이것은 불법인데 그것을 허락을 해 줬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제뿐만 아니고 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분들은 지금을 지글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지글링?
0: 네.
1: 예.
0: 뭐 지글링이라는 뜻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가는 길 이런 것을 지글링이라고 하는데
1: 예.
0: 그리고 또 화면이 흔들리는 것을 지글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0: 이렇게 지금 투자에서 지글링은 개미 털기.
1: 예.
0: 지금 가격을 막 떨어뜨리면서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은을 매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국가나 큰 은행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국제적인 투자 은행들도 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네,
1: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금이나 금은 보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네.
1: 그럼 금과 은의 시세를 비교하는 것도 은의 적정 시세가 지금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금과 금 가격과 은 가격은 통상적으로 어떤 비율이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0: 네. 지금 기원전 670년경에 이 금과 은이 1대 12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페르시아 대하와 알렉산더 대왕 때 1대 10, 십진법으로 1대 10을 썼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 유럽에서는 1대 12, 1대 13이었었고요.
1: 네.
0: 그리고 1800년 후기 후반부에 영국에서 만유 인력을 이제 발견하신 뉴턴이 1대 15.5로 이제 금은비를 책정함으로써 유럽에 있는 모든 그 금들이

0: 영국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 영국이 최초로 금본위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금은비는 1대 10이나 1대 12 정도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역사적으로는?
0: 네, 네. 역사적으로.
1: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0: 지금 1대 60 수준입니다.
1: 1대 60이요?
0: 네.
1: 그러면 금 가격이 엄청 오른 거잖아요.
0: 금 가격이 또 올랐고 은 가격도 올랐는데 여전히 지금 1대 60인데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1대 120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1: 그거를 어떻게 판단들 하십니까? 뭐 그 말이 그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0: 네.
1: 금 가격이 폭등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은 가격이 저평가됐다고 평가들 하시는 겁니까?
0: 많은 분들이 은 가격이 저평가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 예.
0: 왜냐하면은 은이나 금이나 지하 광물이지 않습니까?
1: 네.
0: 이것을 지질학적으로 봐도 지구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1: 네.
0: 우주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1: 아.
0: 초신성이 폭발할 때 생긴 것이 금이고 은인데 이것이 지하 광물에 있는 것이 금은비가 우리가 그동안 캐내 가지고 채굴한 것이 1대 8 정도 되고요.
1: 예.
0: 그리고 지금 우리가 채굴 가능한 매장량도 1대 9 정도 됩니다.
1: 예.
0: 그러면은 귀한 것으로 본다면은 1대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1: 그렇겠네요.
0: 네. 네. 그리고 한 400년 전 명나라 때만 해도 금은비가 1대 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은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것이죠. 명나라 때는 1조 편법으로 해서 모든 세금을 은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은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1: 예.
0: 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네. 귀했더랬습니다.
1: 네.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요즘 첨단 산업 분야로 인해서 다양한 은의 수요가 늘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은과 금의 가치의 가격의 비를 봤더니 은이 상대적으로 지금 낮아져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쓴다고 해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0: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공급이 지금 부족하고 수요는 많아가지고 가격이
1: 예.
0: 올라야 되는데
1: 네.
0: 가격이 계속 조금 오르다가 내려가고 오르다가 내려가고
1: 예.
0: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86년부터 2005년까지 5불, 6불, 7불
1: 예.
0: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2011년 49불이 한번 되었다가 그리고 나서는 또 15불에서 한 20불, 25불까지 또 횡보를 했더랬습니다.
1: 예.
0: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11불까지 내려갔었고요.
1: 예.
0: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11불부터 오늘 보니까 76불이던데
1: 네.
0: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1: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은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은은 아까 첨단 산업에서 많이 쓰인다고 해 주셨는데
0: 네.
1: 첨단 산업 중에서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이나요?
0: 네. 지금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태양광입니다.
1: 태양광.
0: 태양광 패널에 우리가 거울 뒤에 보면은 모두 다 은입니다.
1: 예.
0: 그렇듯이 태양광 패널 뒤쪽을 다 은 페이스트. 은으로 도은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는 반도체. 요즘
1: 네.
0: 반도체가 핫하지 않습니까?
1: 네.
0: 반도체 만드는 데 은이 들어가고 그다음 AI 우리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만드는 데
1: 예.
0: 그곳 서버 하나하나마다 은이 들어갑니다.
1: 아.
0: 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서버가 100만 대,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0만 대 정도 있으니까
1: 예.
0: 은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그리고 전기차도 옛날 차보다는 은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삼성이 2027년부터 생산한다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 하나당 1kg 정도.
1: 아니요?
0: 네.
1: 이야, 그게 은반에요 거의.
0: 그렇습니다.
1: 이야,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은의 수요는 여기저기서 더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0: 네.
1: 그러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 우리 작가님과 같은 전문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들 인지되고 있다면 국가들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은데 먼저 제가

0: 우리가 국가 위정자라면 맞습니다. 그러면 은 가격이 치솟으면 우리가 산업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네. 은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해보십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까?
1: 네. 지금 은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그래핀하고 네. 그다음 탄소 나노
0: 튜브.
1: 네. 튜브.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은만큼 그렇게 효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0: 같은 경우도요. 산업에서 필요한 여러 광물들을 국가 전략 광물 이렇게 분류해서 네. 엄정하게 수급을 관리하고 가격도 모니터하고 또 네. 일부는 좀 사두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러면 은도 이렇게 중요한 산업재가 돼버렸으니 국가마다 이걸 확보하기 위한 아니면 미리 비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1: 네. 실제로 2024년 러시아에서는 이 은을 그 금과 함께 지불
0: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1: 네, 예. 네. 저기 중앙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0: 예.
1: 세계 최초로 그렇게 지불 준비금이라고 하죠.
0: 예.
1: 그걸로 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2005년 11월에
0: 예.
1: 전략 광물로 지정을 해 가지고
0: 예.
1: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아.
1: 그리고 중국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자기들 정년 회사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2026년 올해 1월 1일부터 은수출 허가제를 합니다.
0: 예.
1: 은수출 허가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쓰고 남으면은 수출 허가를 하겠다.
0: 네.
1: 그리고 은이 모자라면은 수출 허가를 하지 않겠다 하는 발표입니다.
0: 그러니까 본인들이 쓸 만큼이 있으면 그때 남은 거나 수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0: 네.
1: 올 4월 1일부터 은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0: 아.
1: 그러니까 인도도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은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0: 네.
1: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요. 우리 저 작가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은이 이렇게 점점 중요한 자원이 될 거라는 걸 다 뭐라 할까요? 확신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미리 은을 비축하고 또 모으려는 시도들을 국가별로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러면 지금 은 현장에 가서 어떤 기업이 은 필요해서 살려고 하면
1: 네.
0: 수급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1: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0: 오.
1: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은 광산에 가가지고 은 광산은 아니죠. 이제 은 광산 업체에 가가지고
0: 네.
1: 미리 옵테이커 미리 선도 계약을 해놨습니다.
0: 네.
1: 그리고 테슬라도 선도 계약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0: 아.
1: 자기들이 우선 은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0: 네.
1: 미리 돈을 줘놔가지고
0: 네.
1: 사는 것입니다.
0: 네. 그럼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먼저 지불까지 해서 은을 확보하는 흐름까지 온다면 정부들도 은 확보하려고 하고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도 은 확보하려고 한다면 야 진짜 은 가격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적인 기업인 삼성에서는 필요하니까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1: 네.
0: 우리도 뭐 국가차 차원에서 좀 은을 비축하거나 이런 노력을 합니까?
1: 네, 한국도 전략 광물로 지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아직까지 얼마나 매집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마 고려아연에서 테네시에 이제 그 정년 공장을 짓고 하는
0: 네.
1: 것도 아마 미국과 한국의 합작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노력의 일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그러면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조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은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은 부자 어느 나라를 제일 먼저 꼽나요?
1: 은이 가장 많은 곳은 인도입니다.
0: 아, 인도예요?
1: 네. 인도는 지금 추정치로 한 13만 톤 정도가 민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0: 그게 전체 양 중에 얼마나 되는 겁니까? 비중이?
1: 아, 은이 지금 지구상에서 캔 것이 174만 톤입니다.
0: 174만 톤이요.
1: 네, 그런데 예. 지금 지구상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한 120만 톤이 있다고 합니다.
0: 아유, 벌써 반 이상을 캔 거네요.
1: 아닙니다. 174만 톤 중에서
0: 예.
1: 120만 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120만 톤을.
1: 네, 네.
0: 그러면
1: 54만 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예.
1: 그리고 이제 매장량은 한 지금 현재 한 56만 톤에서 한 60만 톤.
0: 그럼 남은 양은 50만 톤에서 60만 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아.
1: 그래서 한 20, 30년 안으로.
0: 고갈이네요.
1: 고갈이 됩니다.
0: 야.
1: 그런데 첨단 미래 산업에는 점점 앞으로 이 은이
0: 더 많이 쓸 테니.
1: 수요되어질 텐데.
0: 네. 말씀해 주시면서 흐뭇하게 웃는 이유는 많이 사두셔서 웃으시는 겁니까?

0: 네, 저도 농담 한번 할 건데요. 네. 야, 진짜 국가에서도 전략광물로 은을 어떻게 수급받을지 정말 고심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0: 그런데 아직까지 국가 차원에서 이걸 비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흐름은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다. 못됐다.
1: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네. 알겠습니다. 은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황석현 작가 모시고 은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 마지막에 인도 사람들이 또 인도가 은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인도는 참 금도 좋아하는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인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은도 좋아하는 거예요?
4: 인도 사람들은 그 몸의 상반신은 금이고
3: 네.
4: 몸의 하반신은 은이어야 조화로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으로서 종교적 물건으로서 이 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도에서 가장 큰 축제가 디왈리 축제라고 하는데요.
3: 예.
4: 이 디왈리 축제 때는 그리고 아주 성대한 결혼식 때는 지혜의 신 그 코끼리 형상의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의 신이나 부의 여신, 부처님을 닮았습니다. 이런 지혜의 신과 부의 여신이 새겨진 은화를 선물하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3: 예.
4: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먹는 것도 그
3: 은을 먹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4: 은 먹습니다.
3: 먹어요?
4: 네.
3: 야.
4: 바르크라는 인도 전통의 디저트 음식이 있는데
3: 예.
4: 그 위에 은박을 씌워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3: 우리 고급 식당 가면 가끔 금 뿌려주는 것처럼요.
4: 네, 네. 우리 참치 먹으면은
3: 네. 금 뿌려주잖아요.
4: 네. 그렇게 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3: 야.
4: 이 은이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3: 예.
4: 그래서 냉각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3: 오.
4: 그리고 은이 살균 효과가 굉장히 예. 좋습니다. 옛날부터 살균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은 숟가락으로
3: 뭐 네, 밥 먹고 하죠.
4: 했지 않습니까?
3: 예.
4: 그랬는데 인도에서는 모든 갓난 아기들은
3: 예.
4: 은 숟가락으로 이 우유 같은 걸 줍니다.
3: 아.
4: 그리고 우유 그릇 같은 것도 은그릇에 받아가지고 줍니다.
3: 예.
4: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강적인 것,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은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발가락에도
3: 은반지 같은 걸
4: 은반지를 발가락질을 만듭니다.
3: 아.
4: 그다음에 발목에는 발찌를 만들고요.
3: 아, 예.
4: 네.
3: 어마어마하네요.
4: 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3: 작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종교적 신앙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저도 어서 들었는데 인도가 수행성 질환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4: 네.
3: 그러니까 뭔가 특히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 좀 위생, 청결 문제로 인해서도 은과 관련된 용품을 사용해서 그걸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4: 네, 그렇습니다.
3: 그러면 요즘같이 은 가격이 올랐으면요.
4: 네.
3: 그 수저, 그 은 그릇 이것도 엄청

0: 엄청 비싸졌을 텐데 네.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인가 돌반지 안 주는 문화가 이제 보편화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인도도 슬슬 은수저, 은그릇 안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나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1: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들 전통과 문화이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결혼할 때 은반지와 은발찌를 주지를 않으면은 네. 결혼이 되지가 않는다고 아. 들었습니다.
0: 정말 인도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인도도 지금은 은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1: 그래서 보면 2024년에 인도가 수입한 걸 보니까 6천 톤이나 수입을 했더라고요.
0: 6천 톤.
1: 네. 인도가 이제 자체적으로 은이 채굴되는 것은 한 600톤에서 800톤 정도 되던데
0: 네.
1: 매년 한 6천 톤 이상을 그렇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요즘 태양광 산업하고 예. 전기자동차 산업 때문에 특히 더 은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전 세계에서 은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 인도가 1등인데 네. 2등은 어디입니까?
1: 중국입니다.
0: 아, 중국. 역시 비슷한 이유 때문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1: 아, 중국에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네.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은을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0: 아, 그렇네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예.
1: 제가 중국에서 15년을 살았었거든요.
0: 예.
1: 그곳에서는 물 마시는 그 물통 같은 것도 안에는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살균이 된다고 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은들 제가 20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우체국과 은행에서 은바, 실버바 같은 것을 팔고 있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0: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은을 일반적으로 유통하고 어떻게 보면 보급하는 데 있어서도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던 나라가 중국이다.
1: 네.
0: 네. 그럼 인도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은의 양을 비교했었을 때 네. 어떤 정도 수준 정도 되나요?
1: 지금 인도가 13만 톤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듯이 중국에서는 10만 톤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0: 네.
1: 그런데 이 10만 톤보다도 아마 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0: 통상적인
1: 네,
0: 전망이다.
1: 전망입니다.
0: 예. 그러면 요즘 광물 가지고 중국과 또 미국이 굉장한 다툼과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 있는데
1: 네.
0: 중국이 10만 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1: 네.
0: 미국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나요?
1: 미국은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불리온 은행들에서
0: 예.
1: JP 모건이 뭐 1억 6천만 온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톤수로는 몇 톤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는 JP 모건이 공식적으로 1억 6천 온스지 6천만 온스지 실제로는 한 6억 온스에서 한 10만 온스 정도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예.
1: 10만 온스 해도 한 3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이게 JP 모건이 가지고 있으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1: 네.
0: 민간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까요. 국가마다 서로 저마다의 아주 지극히 문화적인 이유를 다 포함해서 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요가 있고 또 플러스 알파적인 수요가 생겨버렸으니
1: 네.
0: 가격 불안정성이 점점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남은 양이 한 50만 톤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50에서 네, 60만 톤.
1: 60만 톤 정도 남았습니다.
0: 예. 그럼 그 정도 남은 거 지금 좀 급하더라도 먼저 캐서 쓰면 안 됩니까? 생산은 좀 어떻습니까?
1: 네. 이게 광산업계에서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스푸핑 기법으로
0: 네.
1: 은 가격을 한 15년가량 낮추어 왔습니다.
0: 네.
1: 그렇게 은 가격을 막 누르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 새로운 광맥을 탐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0: 아, 그렇겠네요.
1: 탐사해도 돈이 안 되니까
0: 예.
1: 탐사를 하지 않았고 새로운 광맥을 찾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은 광산은 점점 품위가 떨어집니다.
0: 네.
1: 품위라는 것은 광석에서 이제 함유하고 있는 은 함량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은 함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0: 네.
1: 결국 채굴 비용이 비싸지고 더 힘들어지고
0: 네.
1: 그래서 공급이 더 작아지고 그래서 벤슨 선언이라고 영국 벤슨에서

0: 55개국 지도자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예.
0: 여기에서 이제 AI 시큐리티, AI 보안에 대한 회의였었는데
1: 예.
0: 그때 AI에 꼭 들어가야 될 광물이 은이다.
1: 예.
0: 그래서 이 은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 하한가를 정해놨습니다.
1: 아.
0: 그걸 뭐 스팟 플로우라고 하던데
1: 예.
0: 이 하한가가 50불에서 80불 그 사이로 떨어지면은 이 55개국이 다 같이 매입을 해서라도 가격을 50불 이상은 다 올리자. 이렇게 선언까지 할 정도로
1: 네.
0: 은이 지금 귀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야, 일종의 최적 가격을 보장해 줄 정도로
0: 네.
1: 안정적으로 믿고 캐 주십시오. 이거 하고 있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채굴 그 회사에서 채굴을 더 이상 그러니까 작게 하겠죠. 하긴
1: 그렇겠죠.
0: 하겠지만은 네. 아주 조금씩 하기 때문에
1: 네.
0: 공급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벤슨 선언에서 한가까지 정했습니다.
1: 지금 남은 매장량을 봤었을 때는 어디가 제일 채굴할 게 많이 남아 있나요? 나라별로요.
0: 아, 나라별로 보면은 남미, 페루,
1: 예.
0: 네, 멕시코
1: 네.
0: 이런 곳에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도 아까 좀 캔다고 하셨고
0: 네.
1: 러시아도 있고 좀 있습니까 다들?
0: 중국이 많죠.
1: 아, 중국이 많군요.
0: 네, 중국이 땅이 크다 보니까
1: 네.
0: 기토류부터 다 있습니다.
1: 아이고,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0: 아,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1: 은광이 많아요?
0: 네.
1: 네.
0: 은광이 많았었는데 일제시대 때 많이.
1: 아이고, 그랬군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금광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다 캐갔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그래서 노다지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그거 그대로 놔뒀으면 우리도 큰 도움 받았을 텐데 아쉽네요. 자, 그럼 이제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실질적인 수급인 생산과 또 수요 이 관점에서 여쭤봤는데 사실 이것도 투자 대상으로 본다면 산업재가 아니라요.
0: 네.
1: 결국 금리 영향도 받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채굴하는 과정에서도 돈이 드는데 그것도 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0: 네.
1: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살 때 당연히 화폐로 사다 보니까 그 금리 수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은 투자 대상 이런 시국에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0: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은 이자가 없는 은이나 금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통 이제 알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이 미국 부채입니다.
1: 예.
0: 39조 달러나
1: 국가 부채가 있죠.
0: 국가 부채가 있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을 옛날 볼볼크처럼 10% 20%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올리면은 스몰 스텝 뭐 아주 작게 0.25% 뭐 이렇게 올릴 것이기 때문에
1: 예.
0: 그렇게 명목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을 빼버리면 실제 금리는 마이너스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면은 은값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은이나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은 유동성이 풀려 가지고 은값이 오르고
1: 네.
0: 금값이 오르더라도 이렇게 국가 부채 때문에 많이 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1: 예.
0: 결국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면은 여전히 은값은 오를 것이다.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 네. 아마 우리 작가님이야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두실 것 같은데 진짜 많은 국가들이 지금 금리 올리는 걸 걱정하고 있는 이유들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국가들이 다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그게 이렇게 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오늘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은 투자가 가지고 있는 습성들을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0: 네.
1: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투자라고 본다면 당연히 투자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은발을 사는 건지 뭐 이것도 ETF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쭉 설명 좀 해 주세요.
0: 네. 은 실물 ETF가 2006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1: 네.
0: 발매를 했습니다.
1: 네.
0: 이게 SLV죠.
1: 네.
0: SLV ETF가 뭐 지금 현재 ETF로는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요즘

0: 지금 최근 소식이 SLV가 정권 감사국으로부터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만약에 이 회사가 은을 발행한 SLV 숫자만큼
1: 보유하지 않으면.
0: 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다면은
1: 예.
0: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 또 폭락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종이은의 한계입니다.
1: 네.
0: 그런데 실물은 같은 경우는 지금 모자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1: 예.
0: 가지고 계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은 ETF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발행했던 회사가 은을 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위험도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요.
0: 네.
1: 그래서 실물 투자를 더 선호하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0: 맞습니다.
1: 그러면 은은 그냥 금은방 가서 그냥 은 사면 되는 거예요?
0: 요즘은 금은방이라고 안 하고 금거래소라고 하죠.
1: 아, 예. 아, 거기에서 은도 파는군요.
0: 네, 금거래소에서 은도 팝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은을 살려고 하면은 은의 순도가 이제 99.99%냐, 99.9%냐, 92.5%냐 이렇게 순도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은 함량이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1: 예.
0: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품질 보증서 하나만 보고 사실 것이냐,
1: 네.
0: 아니면은 검사를 제대로 해서 사실 것이냐. 저는 그래서 믿을 만한 곳에 가셔가지고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겠네요. 실제 그 거래소라고 뭐 간판 올린 회사들이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 회사들인 거잖아요. 민간 회사들.
0: 맞습니다.
1: 예. 네.
0: 한국금거래소 하길래 저는 국가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1: 그게
0: 다
1: 아니잖아요.
0: 민간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정하게 내가 확인하고 살수 있는 루트를 잘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0: 네.
1: 그러면 그 바라는 게 금도 사실 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엄청 무겁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 은도 뭐 나름대로 이게 부피가 있을 텐데 좀몇개 사놓으면
0: 네.
1: 이거 그냥 집에 아무 데나 놓을 수도 없고 이것도 보관 비용이 들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관하세요?
0: 그런 경우에는 요즘 금고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1: 아,
0: 않습니다. 네.
1: 그래요? 그래서
0: 그래서
1: 금고에 주로 넣어놓는 거군요.
0: 네.
1: 그러면 이런 방법의 투자는 어떻습니까? 금도 금통장이 있거든요.
0: 네.
1: 은도 은통장이 있습니까?
0: 지금 은 통장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금은 KRX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세금을 많이 절약을 시켜주는데, 은도 KRX에서 다루어 가지고 은 세금 절약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은 통장 같은 경우는 있기만 하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참 많이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있긴 있는데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금에 비해서 덜하다. 네.
0: 네.
1: 그리고 금도 광산주들의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은도 있습니까?
0: 네, 은도 광산주 ETF가 있습니다. SIL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광산 ETF인데, 이제 광산주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위험이 더 많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왜냐하면 그 광산은 그 은광을 가지고 있는데
0: 네.
1: 그건 그 회사 거일 텐데 왜 하이 리스크가 됩니까?
0: 은이 오를 때는
1: 예.
0: 다른 것들보다 한두배 정도로 오르고,
1: 네.
0: 내릴 때는 한두배 정도로 내려간다.
1: 아, 예.
0: 레버리지하고 거진 같은 것이 광산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은을 사는 게 아니라 은 광산주에 투자했을 때는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하는 효과와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 이런
0: 네,
1: 말씀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우리 장신구들 보면
0: 네.
1: 은으로 된 장신구들 많잖아요.
0: 네.
1: 그런 거 그냥 사서 즐겨 애용하다가 급할 때 녹여가지고 은바 바꿔서 팔면 그거는 투자성이 없나요?
0: 투자성이 있습니다.
1: 예. 네.
0: 그런데 은바보다는 좋지 않고 실버 코인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런 액세서리는 전부 다 92.5%입니다.
1: 예.
0: 92.5% 은에 7.5% 구리를 넣어가지고 이제 스털링 은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티파니에서 이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광택은 아름답고 좀 견고한 대신에 일단 재산 가치로서는
1: 좀
0: 나중에
1: 떨어지는.
0: 녹여야 되니까,
1: 네.
0: 그리고 성분 검사를 다시 다 해야 되니까, 이런 비용들이 다 차감이 되니까 이제 자산 증식으로는 못한데, 그래도 부인한테 사랑받으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아, 그래서 그랬군요. 저는 은은 좀 무르다고 들었는데 네. 장신구들은 탄탄하길래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했더니

0: 그게 귀금속용은 약간 구리를 섞어서 광택과 견고함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순도가 높은 은이 아니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자, 지금까지 이제 투자 방법도 배웠고 은에 대한 현황도 배웠는데 은도 사실 투자 대상으로 본다면 위험 요소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어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지도 좀 균형감 있게 말씀 좀 주세요.
1: 네. 은이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0: 네.
1: 지켜봤듯이 1월 30일 날 121불을 쳤는데
0: 네.
1: 지금 현재 76불이지 않습니까?
0: 네.
1: 이러니까 121불에 사신 분들은 지금 얼마나 가슴이 떨리시겠습니까?
0: 그렇겠죠.
1: 네. 이래서 은 투자는 첫째가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0: 아.
1: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0: 예.
1: 언제 이 변동성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시작해서 분할 매수를 쭉 하면은 그리고 장기적으로 최소한 5년 저는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0: 은 투자는 기본이 장기 투자다.
1: 맞습니다.
0: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오래 들고 있으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적정한 시점에 현금화해서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매수 매도 타이밍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너무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1: 네. 일단 은에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여유 자금으로 한 10년 정도는 안 쓴다는 돈을 쓰셔야 됩니다.
0: 예.
1: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냥 돈이 필요할 때 쓰려고 사신다면은
0: 네.
1: 이 사고 팔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0: 예.
1: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파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도 작가님은 금보다 은이 더 유망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금이 그래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1: 저는 은이 지금 1대 60이지 않습니까?
0: 예. 저는 역사상에 비해서는 너무 네. 금이 고평가된 거라서.
1: 뭐 1대 15로 잡아도 아직 금이 4배 고평가되었고 은이 4배 저평가되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여전히 은이 좋고 저는 지금도 은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400만 원대에 네. 은 1kg를 샀다 했습니다.
0: 야, 뭐 매일 400만 원씩 사시는 거예요?
1: 아니, 매일이 아니고 매달 또는
0: 여유 자금 있으실 때.
1: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이거 살 때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매하고 어떻게 확인하고 하는 것들을 다 알 수 있는데
1: 네.
0: 고수시니까요. 우리 개인들도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금방 할 수 있는 겁니까?
1: 네. 금방 할 수 있죠. 뭐 종로 3가 가셔가지고 한 하루 이틀만 발품을 팔아도 믿을 만한 곳이 어딘지 제대로 된 것이 어딘지 그래서 이제 은을 사실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품질 보증서하고 이 물건이 맞는지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진 곳에서 그리고 나중에 세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꼭 영수증과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었다면은 부가가치세 세금 낸 그런 영수증들을 다 챙기시는 것이
0: 네.
1: 중요하겠습니다.
0: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1: 네.
0: 뭐 10년 이상 보유한다고 했을 때 내가 샀던 곳이 그 사이 없어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그 판매처의 그 판매 담당자는
1: 네.
0: 이분이 꾸준히 음을 사러 오는 고수인지 아니면 어쩌다 음 투자하러 오는 초짜인지를 보고
1: 네.
0: 초짜에게는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그래서 중국말에 화비 싼지아라고 있습니다.
0: 그건 무슨 뜻입니까?
1: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하면은 세 곳은 꼭 방문을 해서 가격을 알아봐라.
0: 아.
1: 저는 한 대여섯 군데는 알아봅니다.
0: 예.
1: 알아보면은 금방 답이 나옵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혹시 자가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1: 네. 자가 테스트가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핑 테스트라고 해서
0: 네.
1: 소리를 들어가지고
0: 예.
1: 이제 앱이 저 핸드폰에 앱이 있습니다.
0: 아, 깔 수 있군요.
1: 네. 예. 이것이 은이다, 은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해 줍니다.
0: 예. 그건 얼마나 정확도가 있습니까?
1: 아, 정확도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이제 아메리칸 이글이다, 이게 캐나다 메이플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 주더라고요.
0: 아.
1: 너무 정확해서 그런 경우는 99.99%일 텐데
0: 예.
1: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소리 가지고 가령 음바 같은 경우는
0: 예.
1: 그게 이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0: 아.
1: 그리고 음바 같은 경우는 얼음을 올려놓으면은
0: 예.
1: 순은 굉장히 얼음이 빨리 녹.

0: 없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은이 아니면은 뭐 쇠 같은 금속에서는 은이 천천히 녹죠. 그래서 이제 얼음 테스트.
1: 그게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
0: 그다음 이제 자석을 가지고 네. 이제 45도로 해가지고 턱 놔두면은 서서히 내려가면은
1: 네.
0: 이제 진짜고
1: 네.
0: 이게 붙으면은
1: 예.
0: 이제 가짜고
1: 다른 소재가 섞여 있는. 예.
0: 또 그리고 다른 게. 뭐 예. 냄새를 맡아 보면은 이제 어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쇠 냄새 같은 게 난다면은
1: 예.
0: 그거는 가짜인 거고요.
1: 아.
0: 그리고는 또 하나가 있다면은 체적과
1: 예.
0: 체적과 무게
1: 예.
0: 무게를 이제 전자적을 가지고 딱 달아보시면은
1: 예.
0: 이게 상당히 이제 필요한 좀 정확한
1: 정보들을
0: 진위감별법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렇게 다 있지만은 이제는 중국에서 모조가 너무 지금 잘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꼭 검사하는 곳에 가서 기계로 검사해 보시고 사시기를 권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어렵게 벌은 돈인데
1: 그렇죠.
0: 그 돈을 이제 가짜를 사가지고
1: 날리면
0: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1: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앞서 말씀 주셨던 아메리카 이글하고 캐나다 메이플
0: 네.
1: 이 은 토큰, 이 은화는
0: 네.
1: 우리나라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겁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1: 예.
0: 외국에서 파는 것하고 외국 이제 AP 맥스 같은 데서 파는 것하고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가격하고 한 20%까지 차이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이가 거진 없습니다.
1: 예.
0: 외국 것이 이런 이글이나 메이플이 수입이 될 때는 무조건 그 수입업자가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1: 네.
0: 그렇다면은 미국보다도 10%는 더 비싸야 정상인데
1: 네.
0: 오히려 지금 미국하고 가격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야 오늘 우리가 좀처럼 몰랐던 은에 대한 세상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뭐 아시겠지만 투자는 어차피 개인의 몫이고 우리 작가님은 투자했을 때의 장점과 또 단점을 오늘 균형감 있게 말씀 주셔서 그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황석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8: 깜빡 말고 쾌팍시부.
7: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8: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7: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1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하루 앞두고 초기업 노동조합과 DX 부문 주축의 동행노동조합이 투표권을 둘러싸고 충돌했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은 오늘 오후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는 사측과 공동교섭단 간에 체결된 합의라며 타 노조는 공동교섭단에 참여하지 않기에 이번 잠정 합의 투표권은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동행노조는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자신이 있다면 우리 노동조합의 참여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초기업 노조는 조합 인원 증가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이탈리아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안사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제2야당 소속 다리오 카로테누토 의원과 현지 일간지의 한 기자는 이스라엘로 끌려가 구금됐을 당시 이스라엘 군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한 뒤 때리기 시작했다면서 3명이 눈을 때리고 발길질하면서 잔인하게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을 7년 6개월 만에 확정했습니다. 대법관들의 다수 의견은 구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함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의 본질은 구체적 사건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법부가 구체적 사건과 무관한 추상적 법리를 선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 체험 학습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어제 오후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최 장관은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 책임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서 별다른 인상의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모렴치한 행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치면서 내일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광주 16도 등 전국의 12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8도입니다. 11시 뉴스 마칩니다.
6: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

0: 중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2023년 5월 퀸의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의 친구는 머큐리 소유의 물품 경매에서 보헤미안 랩소디의 자필 초안을 발견했습니다. 그 초안에는 보헤미안 랩소디의 노래 제목이 몽골리안 랩소디로 적혀 있었죠. 이 노래는 프레디 머큐리가 1960년대 후반부터 작업하면서 더 카우보이 송이라는 가제로 부르곤 했는데요. 그러니까 더 카우보이 송이라는 제목은 어느 순간 몽골리안 랩소디로 바뀌었고 그게 최종적으로 보헤미안 랩소디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노래의 제목은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지만 그 제목이 붙여지기까지는 꽤 오랜 고민이 따른다는 게 여기에서 느껴지죠.

5월 21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퀸 보헤미안 랩소디였어요. 이 노래의 가제가 원래 더 카우보이송이었다는 사실은 조금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긴 했거든요. 예, 이 더 카우보이송이라는 가제로 프레디 머큐리가 음악 작업을 할 때 이 보헤미안 랩소디의 첫 부분 마마 하고 부르는 그 부분부터 이제 가사가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2023년 5월에 프레디 머큐리의 그 자필 초안이 발견이 되면서 그때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제목이 붙기 전에 몽골리안 랩소디라는

0: 대목도 고려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였는데, 최종적으로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죠? 네. 결과적으로 이게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 영화의 어떤 제목이 될 만큼 퀸과 프레디 머큐리를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제목이 된 거잖아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목이 바뀐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었거나 다른 가제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노래가 발표될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으로 바뀐 음악들을 한번 골라봤거든요. 처음 들으신 보헤미안 랩소디처럼요. 자, 그런 노래들 우리가 제법 잘 알고 있는 음악들이 많습니다. 어떤 노래들이 있을지 오늘 골든디스크에서 만나보시죠.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0: I love you.
9: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0: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9: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0: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1: 유유 제약.
12: 세금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제목이 바뀐 노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음악은 사이먼 앤 가펑클, 미세스 로빈슨이었어요. 이 노래의 원래 제목, 가제는 무엇이었나? 미세스 루즈벨트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곡을 쓴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이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부인이었던 엘리너 루스벨트를 이제 모델로 해서 이 노래를 써뒀는데 이 곡이 이제 65년 작품 영화 졸업에 사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미세스 로빈슨으로 이제 최종 제목이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미세스 루스벨트였다면 노래를 할 때 발음이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두 곡의 노래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골든디스크 단골곡들이에요. 먼저 아바의 댄싱 퀸인데요. 이 노래는 원래 부갈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곡이 써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댄싱 퀸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갈로는 약간 두 박자로 추는 춤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댄싱 퀸, 네, 제목을 바꾸기 잘한 것 같죠? 이어서 아하의 Take On Me 들을 건데요. 이 노래의 가제, 원래는 Lesson 1이라는 제목으로 불렸는데 아하가 최종적으로 Take On Me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자, 무갈루가 될 뻔했던 아바의 Dancing Queen, 그리고 Lesson 1으로 알려질 수도 있었던 아하의 Take On Me,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제목이 바뀐 노래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음악은 비틀스 Yesterday였는데요. 이 노래는 이제 초안을 만들 때 비틀스의 멤버 폴 맥카트니가 Scrambled Egg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막 불렀다고 하죠. 처음에 가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약간 좀 농담 같은 좀 재밌는 그런 느낌으로 이 곡을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아, 이 노래 Scrambled Egg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막상 이제 곡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멜로디도 진지하게 변해가고 가사도 마치 우리의 어제를 이렇게 회상하고 또 성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바뀌면서 제목도 Yesterday가 된 거죠. 사실은 가제하고 그리고 완성작의 제목하고 좀 차이가 큰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가제는 Scrambled Egg였지만 결과적으로 Yesterday로 우리에게 알려진 비틀스 Yesterday였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볼 두 곡은 두 곡 모두 아주 매력적인 대곡인데요. 먼저 보니 타일러의 Total Eclipse of the Heart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 작곡가가 Dance of the Vampires라는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썼던 곡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원제는 Vampires in Love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뱀파이어 뭐 그런 제목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노래에 그 제목의 뱀파이어를 아예 지워버렸잖아요.

지금 들으신 두 곡, 처음에 가제는 Vampires in Love였지만 결과적으로 Total Eclipse of the Heart라는 제목을 갖게 된 보니 타일러의 노래 두 곡 중에 먼저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원래 제목이었던 A Deal with God를 부제로 만들고 Learning of That Hill이라는 제목을 붙인 케이트 부시의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제목이 바뀐 노래들, 이번에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를 한 곡 들어보려고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데뷔곡, 그녀를 전 세계의 스타로 만들어준 그 노래, Baby One More Time. 이 노래는 처음에는 Hit Me Baby가 원래 제목이었고요. One More Time은 괄호 속 부제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Hit Me Baby가 제목이었다고 할 수 있죠. 뭐 후렴구 가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니까 이 제목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좀 Hit Me Baby가 폭력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제목을 수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Hit Me를 빼버리고 이제 후렴구 가사인 Baby One More Time을 아예 제목으로 가지고 온 거였죠. 자, 이렇게 사실은 제목을 붙인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누구한테나 한 번에 확 이렇게 인상이

남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음악이나 작품을 대표할 수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가장 적합한 제목을 찾기 위해서 가제도 만들었다가 또 음악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 제목도 붙였다가 그런 고민을 한 흔적들을 오늘 이 음악들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이 곡 들어보죠. Britney Spears입니다. Baby, One More Time.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제목이 바뀐 노래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오늘 끝곡은 문승우님 신청곡이기도 해요. 올 11월에 내한을 할 예정이죠. My Chemical Romance의 Welcome to the Black Parade입니다. 이 노래가 들어있는 앨범은 하나의 스토리로 이루어진 컨셉 앨범인데요.

그래서 원래 제목은 그 스토리에 맞게 The Five of Us Are Dying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뭔가 임팩트가 세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래가 들어있는 앨범의 제목이 The Black Parade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든 이 이야기,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온 걸 환영한다라는 제목으로 딱 바꾸면서 앨범의 컨셉을 오히려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었죠.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제목이 바뀐 노래들을 알아본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마이 케미컬 로맨스의 웰컴 투 더 블랙 프라이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0: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지 못해. I'll never forget, boy. I'll never forget, boy.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Radio 99. Here is Radio 99.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절세의 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트.

0: 호밍 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 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여기는 가요 1999.
6: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hyun.
7: I'm right here.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자꾸 게으름을 피우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모양, 빈둥빈둥인데요. 비슷한 우리말이 더 있습니다. 밴둥밴둥도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꾸 뻔뻔스럽게 놀기만 하는

0: 하는 모양인 번둥번둥도 있죠. 센 느낌의 말로는 빤둥빤둥이나 빈둥빈둥이 있고 거센 느낌의 말로는 판둥판둥, 팬둥팬둥, 그리고 펀둥펀둥과 핀둥핀둥도 있네요.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9: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날 밤 도출한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노조가 오늘부터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 소식에 코스피는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7,800선을 회복했습니다.
10: 이스라엘 당국이 가자지구 해상 공세를 돌파하려다 체포된 구호선단의 외국인 활동가 430여 명을 모두 추방했습니다. 한국인 활동가 2명도 오늘 귀국 예정인 가운데 구금 당시 이스라엘 군이 얼굴을 마구 때리고 테이저건을 쏘는 등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9: 이란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 방출을 불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확고해 파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이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호르무즈협의 통행료 징수 움직임에도 미국은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10: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심판과 국정 동력 확보를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으로 정권 견제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5월 2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9: 사측과 잠정 합의하며 파업을 보류한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부터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10: 9만 7천여 명의 조합원 중 7만 명 이상이 반도체 부문 DS 소속인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11: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부터 5일간 성과급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은 9만 7천여 명으로 과반이 찬성하면 합의안은 확정됩니다. 합의안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반도체 부문 직원들에게만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해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상한 없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아 현금이 아닌 전액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장사 SK하이닉스처럼 10년간 적용하는데 다만 앞으로 3년간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100조 원 달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적자 사업부는 올해는 전액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지급액을 다소 낮추기로 했습니다. 성과급 논의에서 아예 배제된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DX 부문에게는 600만 원 상당 자사주를 주기로 했습니다. DX 부문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발하는 기류는 있지만 반도체 부문 DS 조합원이 7만 8천여 명으로 압도적 다수입니다.

0: 만큼 합의안은 가결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극한 대립 끝에 극적으로 노사가 손을 맞잡은 만큼 최고 경영진은 곧바로 조직 추스르기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부문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사내 담화를 통해 이제 중요한 건 갈등의 시간을 뒤로하고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가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방식에 잠정 합의를 했다는 소식에 코스피도 급반등해 7,800을 회복했습니다. 6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는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송소영 기자입니다.
2: 코스피는 3.8% 급등 출발한 뒤 끝까지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인 606포인트 8.4% 오르며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 장 초반 매수세가 급격히 몰리면서 개장 24분 만에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2: 삼성전자는 8% 급등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며 30만 원에 근접했고 SK하이닉스도 11% 급등하며 194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9%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2조 9천억 원, 역대 세 번째 규모로 주식을 사들였고 하루 평균 4조 원씩 팔아치우던 외국인 매도는 2천억 원대로 확 줄었습니다. 호재는 한꺼번에 왔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우려가 사라진 데다 종전 기대감으로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가 동시에 떨어졌고 엔비디아도 깜짝 실적을 발표한 겁니다.
4: 반도체 자체가 여전히 뭐 강한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국내 증시에 있어서 뭐 상당히 좀 큰 동력이 되지 않았나.
2: 시장에서는 파업 우려를 덜어낸 삼성전자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합니다. JP모건은 성과급 지급으로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이 더 높을 것이라며 48만 원을 제시했고 일본 노무라증권은 59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5: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두 자릿수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주가의 우상향하는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 특히 노무라증권은 코스피 전망치도 기존 8천에서 최대 11,000으로 높여잡았습니다. 다만 중동전쟁의 종전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국채금리와 유가 상승으로 시장에 출렁일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1: 이란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을 불허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라늄을 확보해 파괴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다시 재개될 종전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싱 특파원입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초까지 공격 재개를 유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내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를 전한 익명의 고위 소식통들은 이란 수뇌부가 우라늄 해외 반출 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취약해질 것이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란이 보유한 걸로 알려진 농도 60%의 우라늄 440kg에 대해 미국은 직접 수거해 폐기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7: 우리는 필요 없고 원하지도 않지만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해 폐기하게 될 겁니다. 이란이 우라늄을 갖게 두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6: 협상을 방해하려는 적대 세력의 선전이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모지타바의 반출 불허를 오보라고 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지시 같은 건 없었고 우라늄 농도를 자체 희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협상에서 계속 다뤄질 쟁점이란 겁니다. 곧 재개될 협상을 앞두고 핵심 쟁점을 둘러싼 기싸움이 본격화하는 흐름인데 이란이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움직임에도 미국은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7: 전 세계 누구도 통행료 제도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이란이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를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상 가장 많은 수인 100개국 참여로 통행료 징수 반대 결의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 전망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몇몇 좋은 신호들이 있지만 지나치게 낙관하고 싶지는 않다. 며칠 동안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1: 이스라엘에 체포했던 구호선단 외국인 활동가들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추방하는 방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스라엘군이 얼굴을 때리고 테이저건을 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0: 이스라엘 외무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전용 구호선단에 탑승한 외국인 활동가 전원을 추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가자 지구를 겨냥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에 나포된 430여 명의 외국인 활동가들은 터키 항공 전세기 3편에 나뉘어 탑승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한국인 활동가 2명은 구금시설로 이송되지 않고 곧바로 추방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풀려난 활동가들은 이스라엘군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구금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1: 그들은 제 머리를 내려누른 뒤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딱딱한 플라스틱이 덧대진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눈이 부어올라 제대로 떠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수자 하와이 출신 활동가입니다. 우리는 두들겨 맞았습니다. 우리 중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온몸에 전기 충격을 받으며 구타당했습니다. 온통 멍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판델리스 활동가입니다.
0: 구호 활동가들을 공해상에서 사실상 납치해 구금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활동가들이 손이 뒤로 묶인 채 무릎을 꿇는 등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 이스라엘에 온 걸 환영해. 우리가 여기 주인이야. 벤그비르 이스라엘
0: 국가안보장관입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대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고 스페인 총리는 영상 속 이스라엘 장관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제재를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도 자국 내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장관의 행동을 강하게 질책하고 활동가를 즉각 추방했지만 국제사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1: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3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 21일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2.32% 하락한 배럴당 102.5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전장보다 1.94% 떨어진 96.3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오늘 오전에 귀국합니다. 외교부는 이들 2명이 제3국을 경유해 오늘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이스라엘 이민당국과 협조해 현지 대사관 영사가 공항에서 건강 상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활동가 2명은 국제구호선단을 타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려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으며 이스라엘 측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한국인 활동가들을 곧장 추방했습니다. 한국은행이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6.1로 지난달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3월과 4월에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연속 하락했는데 이번 달은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증시 호황기를 맞으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낙관적으로 바뀐 겁니다. 지수 구성 요소 중 향후 경기 전망이 14포인트 상승했는데 올해 1분기 GDP가 1.7%로 크게 성장하며 앞으로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위해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9시 반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영장심문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g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 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상품이 은행과 증권사 25곳에서 선착순으로 판매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에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제주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 들어서 전남 북서부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밤부터 전국이 다시 흐려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부산 16도 등 12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6: MBC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7: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6: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8: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6: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9: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관 입장권 6천 원 할인권을 배포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공연 관람 만 원 할인권을 배포한답니다. 오늘부터인데요. 할인권 24만 장을 배포하는데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예약, 놀 유니버스, 예스24, 타임 티켓, 티켓 링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매처별로 1인 2매, 선착순 배포한다죠. 할인권은 공연일이 9월 3일까지인 연극이나 뮤지컬, 클래식과 국악, 무용, 복합 공연에 사용할 수 있고요. 아쉽게도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됩니다. 할인권 사용기한은 일주일인데요. 발급받으시고 일주일 안에 사용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15도고요. 부산 17도, 대구 16도, 대전 15도입니다. 광주 17도, 강릉 15도, 제주 17도네요. 오늘 전국이 맑겠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전남과 제주 지역에는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연휴에는 날씨가 대체로 맑겠고 역시 낮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요일에는 영남 동해안과 제주에 약하게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5월 22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도니동 쪽방촌을 찾아 취약계층 주거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하는 취지로 서울 종로구 도니동의 쪽방촌을 방문했는데요. 쪽방 상담소 관계자들을 만나 주민 지원 등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주민들에게 월세, 고유가 지원금 수령 등 안부를 물었습니다. 또한 유휴 공간을 주민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여름철을 앞둔 냉방기기 설치 현황 등을 확인했는데요. 쪽방촌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익선동의 한옥거리를 찾아 야외 테이블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대법원이 미용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시술자 박모 씨와 백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요.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신시술자들을 처벌하던 근거가 되어온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겁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로 정의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통상적인 미용 문신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한편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신사법은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를 훔쳤던 초등학생이 일주일 만에 차를 또 훔치고 직접 운전까지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12살 A군과 B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A군의 부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는데 훔친 차를 운전한 B군은 불과 일주일 전에도 천안에서 차를 훔쳐 달아났던 초등학생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B군은 주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 후 부모에게 임계돼 귀가 조치됐었는데요. 범죄를 저질러도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어느새 월드컵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4: 네, 그렇습니다.
3: 네, 20여일 남았는데 한국 축구대표팀이 최종 엔트리를 발표를 하고 곧장 사전 캠프지로 떠났습니다.
4: 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뭐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셨던 유럽파 핵심 자원들은 예상대로 최종 면단에 들면서 손흥민 선수가 벌써 네 번째 월드컵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측면 수비와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옌스 카스트로프는 이 외국 태생의 이중국적 선수로 처음으로 한국을 대표해서 꿈의 무대에 서게 됐고요. 재활 중인 황인범 선수도 예상대로 선발이 됐습니다. 네. 울산에서 뛰는 이동경 선수의 선발이 눈길을 모았고요. 또 깜짝 선발로 강원FC 센터백 이기혁 선수가 발탁이 됐는데 이 선수는 A매치 출전 경험이 2022년 동아시안컵 홍콩전 한 경기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깜짝 발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센터백 자원 중에 김주성 선수가 부상으로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아마 이 자리를 이기혁 선수가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강상윤, 조희재 그리고 19세 골키퍼 윤기욱 선수 등 3명을 어린 유망주로 그러니까 훈련 파트너로 데려가서 좀 월드컵의 분위기라든지 네. 대표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3: 네, 신예도 발탁을 하고 또 어린 선수들도 성장의 기회를 준다. 좋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사전 캠프를 차려놓고 훈련을 하고 있네요.
4: 그렇습니다. 16일에 엔트리를 발표하고 18일에 K리거들이나 시즌을 좀 일찍 마친 해외파들을 중심으로 먼저 솔트레이크 시티로 떠나서 현재 훈련 중

0: 이고요.
1: 네.
0: 국내에서 재활 중인 황윤범 선수는 좀더 재활을 완벽하게 마친 후에 후발대로 24일쯤에 출국해서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1: 네.
0: 홍명보 감독에 따르면 황윤범 선수의 심폐기능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 경기를 뛰지 못해서 감각적인 부분은 아직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치르는 두 번의 평가전을 통해서 좀 감각을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전했고요.
1: 네.
0: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해외파, 유럽파들은 이제 소속팀 경기들이 한 경기 정도 남아있고 또 손흥민 선수 시즌이 또 한창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소속팀 일정을 마친 후에 사전 캠프로 합류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1: 네.
0: 솔트레이크 시티가 고지대라는 점이 이
1: 맞아요.
0: 사전 캠프로 정해진 큰 이유였는데요. 현지에서 전해지는 이유로는, 그러니까 얘기로는
1: 예.
0: 선수들이 한라산에서 뛰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1: 예.
0: 숨이 차진 않는데 귀가 좀 멍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또 심하게 힘들진 않다. 각기 좀 선수들에 따라서 반응은
1: 네.
0: 다르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뭐 조금 힘든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적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어쨌든 현재가 그렇군요. 다른 본선 진출국들 엔트리도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호날두는 여섯 번째 월드컵에 나서게 됩니다.
0: 호날두 선수가 41살의 나이거든요.
1: 네.
0: 2006년 독일에서 정말 앳된 얼굴로 시작한 이 호날두의 월드컵 재패 꿈이
1: 네.
0: 20년이 지난 2026년 북중미 대회까지 이어지는 그런
1: 와,
0: 상황입니다.
1: 20년이라니 진짜
0: 대단한
1: 대단하네요.
0: 거죠. 축구 선수가 물론 뭐 기량은 그 전성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몸 관리를 통해서
1: 네.
0: 여섯 번째 월드컵을 나간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좀 리스펙 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1: 그 자체만으로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4년이 지난 올해도 월드컵에 나섭니다. 뭐 호날두
1: 네.
0: 선수야 우리 팬들에게는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그렇지만 그거를 뭐 별개로 놓고 여섯 번째 월드컵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1: 네.
0: 호날두가 지난 그 다섯 번째 동안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1: 네.
0: 메시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우승의 한을 풀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늘 라이벌 구도를 이뤘던 호날두가 이번에는 그 한을 풀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1: 메시도 없고.
0: 네,
1: 예.
0: 메시 같은 경우는 아마 메시도 이번 이제 월드컵을 뛰게 될것 같긴
1: 아,
0: 한데,
1: 그런가요?
0: 네.
1: 네.
0: 그런데 이제 포르투갈이 늘 조직력, 단합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팀인데,
1: 예.
0: 사실 호날두는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건다 누린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 네.
0: 다른 뭐 유럽 대회 이런 데서는 포르투갈이 또 우승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1: 네.
0: 월드컵에서는 꼭좀 중간에 뭐 토너먼트까지는 가지만 정상까지는 못 가는 이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수 있는 월드컵 우승을 이뤄낼지 관심을 갖고 있고 메시는 정말 이번 월드컵이 진짜
1: 진짜
0: 마지막이
1: 마지막.
0: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1: 예.
0: 또 브라질의 네이마르와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도 라스트 댄스를 준비를 하는데요. 특히
1: 네.
0: 네이마르는 브라질 A매치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한 선수인데
1: 예.
0: 이 선수가 유독 좀 유리몸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부상이 잦아서 브라질 그 국가대표 출전이 2023년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1: 네.
0: 이번 월드컵 출전도 미지수였는데요. 결국
1: 네.
0: 안첼로티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1: 아, 네. 이 선택을 받은 게좀 극적이었는지
0: 네.
1: 네이마르가 이 명단 발표를 보고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요즘 이게 유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1: 네.
0: 유명한 선수들이 본인의 어떤 발표가 나온다든지 NBA도 그렇고요. 그걸
1: 네.
0: 좀 영상으로 찍어서 동료들과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영상 올려놓곤 하는데 그
1: 예.
0: 장면이 네이마르도 나왔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1: 네.
0: 세계적인 스타인 네이마르에게도 월드컵 무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걸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서 그 눈물이 좀
1: 네.
0: 이해가 되기도 했는데요.
1: 네.
0: 브라질이 5차례 정상에 섰는데 한일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2002년에도 브라질이 우승팀이었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이후 24년 동안 우승컵과 인연을 맺지 못했으니까 네이마르도 호날두처럼 월드컵 우승을 들어올린 적이 없는 겁니다.
1: 그렇군요. 2002년이
0: 네.
1: 마지막이었다.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 출전은 네이마르에게 마지막 도전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몸 상태가 계속 좀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 발탁이 됐고 지금도 약간의 부종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서 과연 네이마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본선에서 네이마르의 몸 상태는 어떤지는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요.
1: 네.
0: 크로아티아의 레전드 모드리치라는 선수도 다섯 번째 월드컵을 뛰게 되는데 예.

0: 이 선수는 소속팀 경기 도중에 광대뼈 골절 부상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했지만 이번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뽑혔기 때문에 아마도 안면 보호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경기에 나설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슈퍼스타들의 라스트 댄스, 우리는 손흥민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월드컵에 큰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아, 네. 메시, 호날두, 손흥민, 네이마르 모드리치. 네. 엄청난 월드컵이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축구 얘기를 하나 더 해보면 남북 여자 축구 맞대결이 우리나라에서 있었거든요. 네. 북한 축구단 선수들 입국부터 화제가 됐었습니다.
0: 맞습니다. 좀 조용히 입국을 하기도 해서 화제였는데.
1: 굳어 있었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이제 대회가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전과 결승전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수원FC 유민과 북한의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4강에서 만났고 좀 우천 경기였어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1: 네.
0: 근데 궂은 날씨에도 많은 관중이 몰렸고 축구계 관계자나 정부 인사까지 경기장을 찾는 등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경기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수원FC가 선제골로 앞서가다가
1: 네.
0: 내고향 축구단이 동점골, 역전골을 넣으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요.
1: 예.
0: 수원FC에게 페널티킥이 주어지면서 동점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지소연 선수가 실축을 하면서
1: 네.
0: 아쉽게 경기를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1: 네.
0: 지소연 선수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해서 경기 후에 눈물을 엄청나게 흘린 모습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1: 네.
0: 어쨌든 내고향 축구단이 결승에 오르게 되면서 일본의 강호 도쿄 베르디와 이제 토요일에 경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팀은 국내에 좀 더 머물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자, 프로야구 얘기로 가겠습니다. 순위표 간격이 좀 더 촘촘해지고 있다고요?
0: 네, 갈수록 그렇습니다. 1위 삼성만 6할대 승률이고요. 그 뒤로 공동 4위까지 5팀이 5할대 승률,
1: 네.
0: 나머지 팀이 4할대 승률. 그러니까 무려 공동 4위가 3팀이에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경기도 보면 삼성이 KT를 8-5로 이기면서 이게 1, 2위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1: 네.
0: 삼성이 1위로 올라섰고요. LG가 5-3으로 기아를 이겼고 롯데가 8-2로 하나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이 1-0으로 NC를 이겼고요. 키움이 SSG를 상대로 6-0 승리하면서 주중 3연전을 모두 이겼거든요. 지금
1: 네.
0: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다크호스로 좀 키움이 좀 순위 변동의 어떤 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 예.
0: 현재 순위가 1위는 삼성이고요. 2위 LG, 3위 KT인데 각각 반게임 차.
1: 네.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SG, 기아, 두산이 공동 4위. 그리고 7위 하나, 8위 롯데, 9위 키움이고요.
1: 예.
0: NC가 10위로 좀 떨어졌는데요.
1: 예.
0: 4위부터 10위까지 3.5경기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1: 굉장히 다닥다닥
0: 네. 붙어있네요. 그러니까 주말 3연전 결과에 따라서는 이 중위권부터 하위권 순위가 확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얘기인데 WBC의 여파인지 부상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 삼성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선두권을 유지하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선발 투수
1: 예.
0: 최원태 선수의 오른손 투수 이승현, 베테랑 불펜 김태훈 선수도 부상인데 KT와의 경기 위닝 시리즈 기록했고요. SSG도 외국인 투수들이 좀 부진하면서 뭐 조영우 또 최정 선수 부상 얘기도 나오는데 부상도 부상이지만 지금
1: 네.
0: 대표팀 자원들이 좀 부진하거든요. 특히 가장 안정적인 마무리라고 봤던 조병현 선수가 이틀 연속 끝내기 홈런 안타를 맞기도 했고요.
1: 네.
0: 이러면서 아시안게임 엔트리가 곧 발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유재원 감독의 고민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 네.
0: 이제 선수들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 공백을 메우면서 좀 새로운 얼굴들이 좀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1: 네.
0: 소개해드렸던 한화 육성군 출신 박준영 선수도 있고요. 이번 주에는 키움의 11년차 무명타자 김웅빈 선수가 화제였는데
1: 네.
0: 키움의 끝내기 홈런, 끝내기 안타 이틀 연속 기록을 했어요.
1: 예.
0: 이 선수가 11년차 무명이고 1군과 보통 2군에 있으면서 좀 힘든 상황을 10여 년 겪은 선수인데 인터뷰를
1: 네.
0: 하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김웅빈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1: 응원하게 되네요.
0: 네.
1: 또 키움은 또 화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0: 네. 키움 이어로즈가 서건창 선수와 계약 기간 2년 총액 최대 6억 원의 BFA 단연 계약을 체결했는데 본인도 깜짝 놀랐다 할 정도로 의외의 소식이긴 했습니다.
1: 그런데 네.
0: 야구계에서는 이 선수가 30대 후반에 접어드는 나이지만 서건창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고 이 선수가 키움에서
1: 네.
0: 당시 넥센이었죠.

0: 최전성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예우를 보여준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또 키움이 좀 어린 선수들 또는 타팀에서 이적해온 베테랑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격 베테랑 선수가 필요한데 그게 서건창 선수였고 그거에 대한 예우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해체 위기에 놓였던 여자 배구 페퍼저축은행을 인수할 팀이 나타났는데 인터넷 방송 플랫폼 기업인 숲이었습니다.
0: 예전엔 아프리카 TV로 알려졌던 곳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e스포츠 구단도 운영하고 있고 젊은 세대가 주요 타겟층이기 때문에 좀 마케팅 측면 등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 수도 있다.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0: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2: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공개석상에서 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관련해서 강한 어조를 비판했습니다.
3: 네, 대통령은 이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이었는데요.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라고 적혔습니다. 그래서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이 악의적 가짜뉴스와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최근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2: 네.
3: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즉 이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2: 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정부 행사에는 아예 이 스타벅스 같은 관련 기업 상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3: 네, 이제 SNS X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서 그 역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소비하는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2: 네.
3: 최근 물의를 빚은 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 공모전, 국민참여 이벤트 등의 커피 교환권 같은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했는데
2: 네.
3: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안부는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라면서 사실상 스타벅스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2: 네, 민주당도 관련 법을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3: 네,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조롱처벌법을 발의했는데요.
2: 네.
3: 이번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하던 기존 규정을 확대해서

0: 희생자와 유족 또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가 이제 강준현 수석 대변인의 설명이었습니다.
1: 네.
0: 이 스타벅스의 5.18 모욕 마케팅은 시간이 갈수록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네, 아무튼 당에서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실제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부 단체들에서는 뭐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게 또 표현의 자유 문제 겹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5.18 민주화운동 기념단체를 포함해서 여러 시민단체들은 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0: 네. 어제 퇴진 요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1: 네.
0: 일단 5.18 기념재단 그리고 공법 3단체들이 공동 결의문을 통해 탱크와 책상의 탁이란 표현은 단순한 유행어나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국가 폭력과 민주주의 탄압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매우 무거운 상징이다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정용진 씨의 그간 행적과 언행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수나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정용진 씨의 경영 일선 후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고요.
1: 네.
0: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국민 공식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정용진 씨의 사과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지적이었고요.
1: 네.
0: 박종철 기념사업회를 포함한 50피자단체연합회 또 국가폭력 비해 범국민연대도 어제 종로구에 있는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역시 정용진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1: 네.
0: 광주 전남의 143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어제 광주 서구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정용진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역시 앞으로 주간 행사에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인데 정용진 회장은 이미 시민단체한테 고발까지 당해서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0: 네. 이 서울경찰청은요.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에 대한 모욕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강남경찰서 수사 2과로 배당했다라고 밝혔는데요.
1: 네.
0: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1: 네.
0: 경찰은 다음 주죠. 오는 29일에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1: 네. 뭐 재벌 회장도 정치 성향을 뭐 드러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방식인 것 같아요. 뭐 조롱을 하고 이제 극우적인 장난을 방식으로 택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현대사의 아픔을 겪은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멸콩 논란이나 이전부터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항상 정 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그만큼 이번 사안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누적된 게 있어서 더 그렇죠. 자, 그리고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하게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을 하라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지시했습니다.
0: 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지시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자 사실상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0: 네, 워낙 지금 서울시장 선거 관련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요.
1: 네.
0: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SNS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기왕 관권 선거를 시작했으니 정원우 후보는 더 이상 숨지 말고 직접 앞으로 나와서 토론하자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고요.
1: 예.
0: 장동혁 대표도 SNS에 이거 대놓고 선거 개입이다라고 적으며 반발했습니다.
1: 예.
0: 송원석 원내대표도 오세훈 후보와 이 정원우 민주당 후보의 격차가 좁혀지자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 공포를 조장하며 본인이 픽한 정원우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최보은석 대변인도 대통령이 본분을 망각하고 민주당 수석 선거대책위원장을 자처한 모습에 국민은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어제 부산 북구갑에서는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이 세 후보가 같은 현장에 나란히 참석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국수를 나르고 있더라고요.
0: 네. 이 어르신들 콩국수 배식봉사 행사였는데요. 이 행사에 세 후보가 모두 참석을 해서 조우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1: 네.
0: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이제 하정우 후보였는데요. 주민들과 악수를 하면서 재수 형님이랑 전재수 후보겠죠.
1: 예.
0: 나랏돈 많이 가져와서 많이 지원해드리겠다 이렇게 보신잡게 나섰고요. 두 번째로 도착한 건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하 후보와 함께 배식대 앞에 섰지만 뭔가 이제 현거 분위기를 의식을 한듯
1: 예.
0: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는

0: 않았고요. 이어서 박민식 후보까지 합류하며 세 후보가 한 공간에 모였는데 이들은 짧게 인사만 나누고 길게 대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조금 어색하게는 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겹친 건데 뭐 공교롭게 겹친 건가요?
0: 그러니까 원래 이

0: 이후에 자리를 떠났는데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는 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좀 벌였습니다.
1: 네. 이 행사 끝나고 기자들과 잠깐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후보는 박민식 후보 측이 이제 계속 배신자론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 대놓고 반발을 했는데요. 본인이 배신하고 부산 국감을 떠난 거를 말씀하는 거냐라고 꼬집었습니다.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는 정치로는 절대로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없다라면서 본인은 2024년 12월 3일이 다시 돌아와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 선택이 없었으면 지금 국민의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0: 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하고 공동정부 운영하기로 했던 것도 똑같이 선택을 하려나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1: 네, 아마 본인은 그렇게까지 이게 리바운드가 올지 모르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0: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박민식 후보는 어제 출정식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1: 네, 그러니까 그 박민식 후보의 노모가 직접 머리를 깎아주는 장면이 네. 이제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0: 네, 노모가 머리를 깎아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지금 북구에 느닷없이 날아와 주인 노릇하려는 침입자가 누구냐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법의 칼날 앞에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의 등을 돌려 정권을 무너뜨린 잔인한 배신자다라면서 이 보수의 배신자라는 표현을 강조했는데요.
0: 예.
1: 박민식 후보는 이 한동훈을 용납하는 그 순간 한동훈식 보수 초토화, 북구 약탈, 민주당 기생의 길이 완성된다라며 그건 단일화가 아니라 우리 북구를 민주당 하정우와 이재명 정부에게 거스란히 상납하는 자해 행위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0: 예.
1: 한동훈으로 보수가 단일화한다는 말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망상이다라며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삭발에 주도한 이유는 한동훈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가요?
1: 맞습니다. 한동훈 후보 단일화하지 않고 나는 보수의 배신자와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완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0: 네, 어쨌든 좀 노모들이 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최근 정치인의 노모들께서 여기 자꾸 소환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안타깝습니다.
0: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유시민 작가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선거 판세에 대해서 전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평택을에 출마한 혁신당 조국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1: 이 발언도 조금 뜨겁습니다. 유 작가가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나 혼자 다 할 거야라고 하는데 집권을 할 때는 내란청산 정치연합으로 집권됐다. 49%를 받아서 저쪽 사람들, 그러니까 보수 인사를 데려다가 장관도 시키고 다 하면서 왼쪽에 있는 작은 정당들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0: 네.
1: 필요할 때만 국회에서 함께하고 선거연합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추구하고 집중을 추구한다는 오래된 명제를 재확인해 주는 행태를 민주당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민주당이 통합과 연대를 통해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권력을 쟁취하려면 조금 더 넓게 보면서 앞을 보며 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조국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1: 조국 후보는 원래 민주당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0: 네.
1: 반대로 그 민주당 후보는 저쪽 당에서 온 사람이다라면서 김영남 후보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어쨌든 유시민 작가는 조국 후보를 지지하게 됐군요. 자, 다음 내용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1: 네, 서울중앙지법 국정원 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그리고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던 조태용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원래 구형한 건 징역 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아주 좀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0: 네.
1: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요거는 무죄로 보았고요.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요 혐의만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0: 네.
1: 이번에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하고 이것도 국정원 명의의 공문서에 담아서 답변서로 낸 부분이었는데요.
0: 네.
1: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의하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이런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불과 두 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는 건

0: 어렵다라면서 이건 의도가 있는 위증이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0: 네, 사실은 좀 핵심 혐의가 또 따로 있었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이 상황 자체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니 이거 직무유기다라는 게 이 혐의의 골자였는데 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이 보고할 당시에 정치인 체포의 주체를 방첩사령부라고 명시했다거나 혹은 조 전 원장이 이를 대통령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무죄로 보았습니다.
1: 네.
0: 즉 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만 놓고 보았을 때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었는데요.
1: 네.
0: 역시나 같은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무죄로 보았습니다.
1: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비화폰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4: 유유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8: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9: 키가 크고 싶다면
10: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6: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비가 지나고 하늘도 나무도 물 세척한 듯 맑고 깨끗합니다. 지금 다소 흐린 남부지방도 오전부터는 전국이 다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5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청정합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이 26도, 전주 27도 예상되고요. 반면에 동쪽 지방은 경주,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에는 비가, 전남 북서부에는 소나기가 조금 지나겠고요. 내일은 영남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오겠지만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연휴 내내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미니로 황경화님, 걸으면서 듣습니다. 아침 날씨 쾌청하네요 하셨는데, 네. 오,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화네요.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네요. 자우림의 25, 21 청해 주신 곡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간편식 세트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바람에 나...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가끔 도로 위에서 황당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석에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앉아있는 건데요. 운전자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아이를 앉히고 주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무척 위험한 행동이죠.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기 쉬운 데다 안전띠를 메고 있지 않아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건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되죠. 어린이와 반려동물은 전용 카시트에 앉히는 것, 보호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 시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의 이란 고위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들은 최고 지도자의 지시와 체제 내부의 합의는 농축 우라늄이 이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이란 수뇌부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면 향후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60% 농도의 농축 우라늄을 약 440kg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 등 해외로 반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대해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통행료 징수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현재 유엔에 관련 결의안이 있고 우리는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려 한다면서 이 결의안에는 100개국이 넘게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안보리 역사상 가장 많은 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가자지구 해상 봉쇄를 돌파하려다 체포된 구호선단의 외국인 활동가 430여 명을 모두 추방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현지 시간 21일 소셜미디어 X에 선전용 구호선단에 탑승한 외국인 활동가 전원이 추방됐다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겨냥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당국에 나포된 430여 명의 활동가 중 이스라엘 여성 1명을 제외한 외국인 활동가 대부분은 라몬 공항에서 터키 항공 전세기 3편에 나뉘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한국인 활동가 2명은 구금시설로 이송되지 않고 곧바로 추방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하루 앞두고 초기업 노동조합과 DX 부문 주축의 동행 노동조합이 투표권을 둘러싸고 충돌했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은 오늘 오후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는 사측과 공동교섭단 간에 체결된 합의라며 타 노조는 공동교섭단에 참여하지 않기에 이번 잠정 합의 투표권은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동행노조는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자신이 있다면 우리 노동조합의 참여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초기업 노조는 조합 인원 증가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전국이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에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제주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 들어서 전남 북서

0: 서부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5도입니다. MBC 7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일하는 여성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조리휴문, 튀김, 볶음 요리를 할 때 나오는 발암 물질로 폐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코끼리 두 마리를 들어 밥을 짓는다는 말은 대용량 음식을 만드는 고충을 뜻하는데 많은 분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사는 이유죠. 여자가 하는 일은 위험하지 않다 하는 통념은 여성 노동 환경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서늘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선거 현장 오늘은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2부에 하정우 민주당 후보 연결하고요. 3부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남은 과제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5: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6: 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딸기 안학래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따라 하늘이 맑네요. 밀어놓은 빨래나 잔뜩 돌려야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반면에 JJ님은 살림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아침이다.
6: 매일이 그렇습니다, 저는.
7: 네?
6: 매일 그렇다고요, 매일.
7: 아, 그래요. 어떡하지? 번아웃인가요, 우리 JB?
6: 온적 오래됐죠.
7: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촌철님들의 응원에 좀 힘입으시면 좋겠고요. 이사나님이 촌철님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 되면 회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시선 집중을 듣는데 오늘은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서 편안하게 아침 운동 헬스 하러 와서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인 월요일까지 나흘간 쉽니다.
6: 네,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상여금인데 어떻게 회사 창립 기념일로 상여금 좀 나오셨나요? 나왔나요?
7: 궁금하네요.
6: 갑자기 궁금해지나요?
7: 그러니까요. 네. 아, 저는 뭐 상여금이고 뭐고 일단 4일간 쉰다는 거에 엄청 눈에 번쩍 떠졌는데.
6: 아, 부럽습니다. 유황이면 두둑하게 쉬면 좋은 거죠.
7: 그렇죠.
6: 지금 쉬면 다 돈이에요, 돈.
7: 제이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6: 왜요?
7: 작은 기업 사장님들 떨고 있어요. 아무튼 이사나님 잘 쉬시고요. 시선 집중은 오늘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월요일까지 다 평소와 같이 방송을 합니다. 계속 귀 기울여 주시고요. 가자지구 행 9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활동가 김아연 씨와 김동현 씨가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6: 민주노총이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삼성 초기업 노조와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는데요. 자, 노조를 향해서는 초일류 기업 노조라는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고 조직되지 못한 88%의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연대의 성숙함을 보여야 할 때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위험과 열악함을 온몸으로 버텨낸 하청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다라는 점도 함께 강조를 했는데요. 정부를 향해서는 노사 자율 해결을 지원하기는커녕 구시대적인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로 노동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섰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유린하고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 명백한 노동탄압이고 정부는 이러한 친기업 기조를 즉각 폐기하고 반성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7: 네, 평가는요?
6: 정부의 입장은 잠시 후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요. 다른 점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삼성반도체 하청기업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의 호소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 먼저 우리 하청 직원들도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다라는 점을 강조한 다음에 물론 핵심 인력은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핵심 개발자들만 성과금을 가져가라. 같이 일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회사에 들어왔지 싶을 정도로 일머리 없는 대기업 직원도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노조의 파업 압박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쥐어주겠다고 합리화하면서 정작 협력사들에게는 매년 피말리는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산 입에 거미줄은 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단가나 깎지 말아달라라는 호소의 내용도 함께 담겼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에 보면은 상생 방안도 마련한다 뭐 이런 대목이 있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상생 방안을 내놓을지 이것도 좀 주목거리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7: 네, 시선 집중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지낸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한겨레랑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쁜 화해가 잘된 판결보다 낫다고 하듯이 협상이 타결된 것은 어쨌든 평가받아야 한다.
6: 아, 그럼요. 예.
7: 다만 협상 종결이 문제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문제의 시작이다.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좀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이번 파업이 남긴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고민들 여러 가지가 네. 많지 않겠습니까? 관련 내용 저희 3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6: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가 지난 19일 스타벅스 환

0: 환불 규정을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밝히면서 카드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60% 안 쓰면 환불 자체가 불가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마침 제가 스타벅스 e카드 등록해둔 게 있어서 전액 환불을 신청해놨다면서 아마도 이용약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환불을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러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듯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예고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스타벅스 매장 관리자라고 밝힌 사람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현 스타벅스 상황에 현장직들의 의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마케팅 참사 터지고 나서 매장 현장 파트너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운을 뗀 뒤에 사고는 지원센터 방구석에서 쳐놓고 왜 매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우리가 사상검증당하고 너희도 똑같은 놈들 아니냐는 폭언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또 매일 출근하는 게 공포고 포스 앞에 서는 게 지옥 같습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이 관리자의 글에 다른 매장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틀 동안 내가 겪은 일이라면서 회사가 그런 일을 벌였는데 웃어요? 일배하세요? 그런 거 왜 기획한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아무튼 계속 일하는 것도 공범이지 등등의 말을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매장 직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장 직원에게는 험한 말을 자제하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장을 아예 찾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매장 직원과 부딪힐 일도 없고 사나운 눈길과 뾰족한 말을 주고받을 일도 없고 스타벅스 코리아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 짧고 굵게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데이지님이 현장 직원들에게 이러지 맙시다. 따지려면 오너에게 따집시다. 이런 글 올려주셨습니다.
0: 네.
1: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0: 배우 김수현 씨 기억하시죠?
1: 네.
0: 그 관련해서 김세의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유튜브 수익 등을 목적으로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지난해 3월 김세희 대표가 두 사람의 교제 증거로 공개한 카톡 대화 내용 등은 조작된 것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유족 측으로부터 이 고인이죠. 김세론 씨. 고인이 2016년 알 수 없음으로 되어 있는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1장을 받은 뒤에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는 등 총 7곳을 편집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김 대표 측이 공개한 고인의 음성 파일 역시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것이다 라고 하고요. 김수현 배우 측이 제보자에게 40억 원을 줄 테니 녹취 파일을 넘기라고 회유했는데 제보자가 이를 거절하자 괴한 두 명을 보내서 제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 김세희 대표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는데 이 역시 허위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소설을 썼다. 창작 소설을 썼다. 관련 증거를 다 조작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는 취재 과정의 부실에 따라서 뭔가 오인에 기초한 오보, 허위 사실 유포하는 성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만약에 이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지사라고 생각하고 발부 또한 당연지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 소식 전한 다음에 이번에 종합을 하겠습니다. 유서대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91년 5월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전민연이라고 줄여서 불렸는데요. 전민연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후 강기훈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면서 자살 방조 등으로 기소를 했고요. 강기훈 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0: 확정받아서 복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죄의 결정적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이 밝혀졌고 이게 인정되면서 2015년 재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이후 강기훈 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 2심은 법무부와 국과수의 잘못을 인정을 해서 강기훈 씨에게 8억 원 등 총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불법 구금과 밤샘 조사,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 검사의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기훈 씨가 상고를 냈는데 대법원이 2022년 11월에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권의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돌려보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5-1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국가가 강기훈 씨에게 위자료 5,333만 원, 그리고 부인에게 500만 원, 강기훈 씨 두 동생에게 각각 433만 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애당초 원심에서 했던 배상 판결 외에 추가로 더 지급을 하라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데 검찰의 불법 행위, 더 좁히면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내리지를 않았어요. 자, 여기서 한번 아까 제가 그 김세희 씨 건을 전해드렸는데 그거하고 한번 종합을 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검찰과 경찰은 증거 조작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유튜버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기들의 조작에 대해서는 검찰이 했던 조작에 대해서 법원은 아예 판단조차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본다면 일개 유튜버의 증거 조작 행위보다 국가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기소가 훨씬 더 중한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냥 돈으로 퉁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법원입니까? 이 네.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유라도 됐으면 제가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강기훈 씨 변호사 측에서 이미 사실을 환기시킨 게 있습니다. 2018년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진상조사단이 이것은 조작 사건이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을 환기를 시켰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법무부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작 사건이라고 인정을 했는데도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여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법원 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 하나의 또 이것은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 이전까지도 함께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레드 회원님이 JB 지금 말하시는 거 입에서 불 뿜는 용 같아요라고 보내주셨는데
0: 용갈입니까?
1: 그만큼 생각할 얘기들을 지금 던져주고 계신 거죠. 흔정님이 이거는 검사와 판사의 이중잣대 아닙니까? 라고 올려주셨고요. 최정현님은 법 정의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라고 올려주시면서 김세희 전 기자, 김세희 기자 관련해서는 수익을 위한 위법적이고 무분별한 행동들은 반드시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아름다운 독도님은 이건 저질이 아니라 악질입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선선한 공기님은 AI의 부작용이 이런 건가요? 라는 댓글도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선거 관련된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 MBC가 어제 TV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충남지사 후보 TV토론회였는데 이 방송 과정에서 박수현 민주당 후보의 모두 발언은 그대로 내보낸 그 다음에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이건 통으로 삭제한 상태로 방송이 송출이 됐다고 합니다. 김태흠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했고요. 대전 MBC는 단순 기술적 사고였다라고 해명을 했고 방송이 송출된 이후 관련 유튜브 영상은 비공개 처리한 뒤에 김태흠 후보의 모두 발언이 들어간 사후 편집본을 새로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런 실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실수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입이 열 개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실수인데 발생을 했다라는 점.

0: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뉴스타파와 김두견 울산시장 국민의힘 후보 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 뉴스타파가 김두겸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취재를 하면서 지난 19일에 김두겸 후보 캠프 측에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고 다음 날인 20일에 캠프 측은 선거 이후에 응하겠다.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하며 법정 대응하겠다라는 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타파가 유세를 마친 뒤 이동용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는 김두겸 후보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두겸 후보가 영상 취재 기자에게 고함을 치면서 취재 카메라를 손으로 붙잡아 끌어내리는 것은 물론 수차례 내리쳤고 급기야 오른쪽 손을 뻗어서 영상 취재 기자의 턱을 움켜쥐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라는 게 뉴스타파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두겸 후보 측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유세 도중부터 카메라를 후보 가까이 들이대면서 답변을 요구했고 카메라를 거의 부딪힐 정도로 밀착시킨 채 답변을 강요했고 이 가운데 뉴스타파 취재 카메라가 캠프 수행원의 뒷머리를 강타하는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을 했다. 후보가 카메라의 과도한 접근권과 신체적 위협을 막기 위해 취한 방어적 손짓을 마치 일방적인 기자 폭행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냐면 너무 밀착해서 과도하게 카메라를 들이대서 이걸 막은 것뿐이지 폭력을 행사한 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지금 반박입니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당시의 영상을 보면 행위에도 전후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위의 맥락을 보면 이건 금방 판단 내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뉴스타파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그 전례도 이미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기억나시죠? 뭐 취재를 하는 뉴스타파 기자의 손을 잡아 끌었던 법원에서 유죄 판단 받았다는 사실도 함께 환기시켜드린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세이브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미용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규정해 문신 시술자들을 처벌하던 근거가 되어왔던 판례를 34년 만에 폐기를 했습니다. 어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백모 씨에 대한 유죄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로 원심인 서울 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이 박 씨는 서울 용산구 미용실 운영자로 2020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두피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그리고 백 씨는 2019년 5월에 경기도 성남시 패션 잡화 판매점에서 서화 문신, 레터링을 시술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서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1992년 5월 눈썹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어제 이걸 깨버린 겁니다.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인의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지금 촌철님들은 시대가 변한 건가요? 라는 댓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짚을 점은 어떤 건가요?
0: 지금 제가 전한 판단 내용은 사실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럼 1992년에도 이 점을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안 했느냐? 이런 얘기가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점만 들어서 판례를 바꾼 거라면 1992년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추가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실천 정도가 현저히 개선됐다. 문신 시술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것이고 이미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상이 있다는 것도 강조를 했더라고요. 바로 이걸 들어서 판례를 변경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거저거 떠나서 저희도 이거 관련 인터뷰도 진행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좀 양지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이 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6: 네, 저희가 앞서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후보 일정상 이 인터뷰는 사전 녹음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자,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7: 네, 안녕하십니까?
6: 네, 지금 부산에 가신 지 한 3주 정도 됐나요?
7: 네, 이제 3주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6: 네, 학창 시절에 나고 자라던 부산과 지금 부산 많이 다르던가요? 어떻습니까?
7: 많이 다르죠. 뭐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는데 네. 거리 자체는 비슷한데 풍경은 좀 많이 다르고 또 바뀐 가게들도 되게 많고 이전보다는 공실들도 좀 많고 사람들도 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6: 좀 경제 활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7: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6: 그래요. 아무튼 그 지역민들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 많이 들으십니까?
7: 네, 보통 지역민들께서는 제일 먼저 전재수가 엄청 잘했다, 전재수만큼 해라 이런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6: 네.
7: 그리고 두 번째는 먹고 살기가 좀 힘들다. 그다음에 상당히 그 상권도 많이 죽어 있다. 그다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6: 그러면 전재수만큼 하라라는 지역민들의 말씀을 듣고.
7: 네.
6: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그 비결은 좀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던가요? 전재수 후보는?
7: 예,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민분들을 낮은 자세로 만나면서 그분들이 어려운 점들,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경청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풀어나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친한, 우리가 키운 재수다 이런 인식이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네. 매우 잘했다라는 인식이 되어 있는 거고 동일하게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만나뵙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6: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지역민들 만나실 때 꼭 수첩 들고 다니신다면서요?
7: 예, 맞습니다.
6: 그러면 수첩에 적은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7: 역시 일자리 문제, 청년들 같은 경우 일자리 문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뭐 사람들이 많이 줄어서
6: 예.
7: 어렵다. 그리고 구포시장에 내려가면은 마찬가지 상권 문제도 말씀하시지만 또 기본적인 시설 문제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케이드 같은 게 좀 덜 돼 있는 것대도 있기도 하고요. 또 덕천동 쪽 가면 공실 문제 이런 얘기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6: 예.
7: 전반적으로 이런 경제에 대한

0: 문제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안전한 통학 문제라든가 또 교육 인프라
1: 예.
0: 상대적으로 그 다른 동에 비해서 이 만덕터널 넘어가면 동네라든가 그 좀 동부산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1: 알겠습니다. 관련 지역 현안 질문을 좀 이따 집중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0: 예, 예.
1: 수많은 지역민들 만났을 텐데 어떻게 이제 악수하시는 건 이제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0: 네, 처음에야 제가 뭐 3명 넘는 분들이랑 그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었을 텐데
1: 예.
0: 이제는 3주나 지나가지고 매우 익숙해져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 이제는 익숙해지셨고.
0: 예.
1: 근데 정창래 대표는 이제 거기 안 옵니까?
0: 그건 중앙당에서의 전략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1: 그래요. 오빠 논란은 이제 끝난 겁니까, 그러면?
0: 글쎄요. 그게 끝났다, 안 끝났다라기보다 일단 제가 현장 대응을 미숙하겠다는 부분들이 있고,
1: 예.
0: 사과 메시지도 냈고,
1: 예, 예.
0: 그 이후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 뭐 처음에 실수할 수도 있고, 앞으로
1: 네,
0: 잘하는
1: 네.
0: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 알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계속 이 업스테이지 업체 자문, 그리고 주식 보상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0: 일단 업스테이지 측에서 밝힌 대로 그 당시에 2021년, 2020년 그 당시에 네이버와 함께 업스테이지가 AI 교육 사업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스테이지는 AI 교육이 그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중요한 사업 범위였고
1: 네.
0: 네이버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2023년경에 네이버 커넥트 재단과 업스테이지가 함께 부스캠프 AI 교육이라고 한 AI 테크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내기도 했죠. 서로
1: 네.
0: 윈윈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상근 AI 교육 분야 한정 자문 역할을 했고 월급을 받을 수는 없으니 이게 주식 베스팅 형태의 주식을 받은 건데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은 망할 확률이 훨씬 더 없지 않습니까?
1: 네.
0: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면 그 받았던 주식 처리 문제는 깔끔하게 다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세요?
0: 네. 왜냐하면은 제가 청와대로 이동해 가면서 그 소위 말하는 거치 기간 3년
1: 예.
0: 그리고 3년 이후부터는 나머지 3년 동안 근무한 기간에 맞춰서 제 그 만조 주식 중에 제 몫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중간에 청와대를 가면서 이런 자문을 그만둬야 했고 그래서 계약에 따라 돌려줘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1: 예.
0: 제 주식이 아니고
1: 예.
0: 제 주식의 비율이 늘어나는 구조니까 그래서 돌려줘야 했으니 돌려주는 조건이 주당 100원 액면가로 돌려줘야 했으니 계약을 계약서대로 한 건데
1: 예.
0: 회사를 대표하는 회사가 상장사면 회사 자체가 있지만 상장사가 아니니까 대표자 혹은 지정 1인 이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돌려줬고요.
1: 네.
0: 또 그 주식은 용도가 직원의 임직원의 그 복지, 즉 사람 채용할 때 뭐 스톡옵션이 되든 뭐가 되든 이런 식으로 써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 네.
0: 지금도 현금이 많이 없으니까는 다른 스타트업들이 주식을이나 스톡옵션을 많이 주고 해외에서 정말 뛰어난 인재들 많이 모셔오는데 그런 용도로 이미 사용을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파킹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 근데 지금 이제 그 우리 후보님이 그 AI 수석이 되신 다음이죠. 2025년 8월 4일에
0: 네.
1: 이 업스테이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참여회사로 선정이 됐고 그 후에 금융위원회 산하 펀드가 5,600억의 투자를 해줬다라는 점, 이 이제 점이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
0: 네.
1: 우리 후보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안일까요?
0: 네, 저도 이거 완전 네거티브라고 생각을 하는 게
1: 네.
0: 청와대 수석실은 개별 개별 부처의 사업 선정에 관여할 권한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의 독파무도 과기정통부가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1: 예.
0: 금융위의 국민성장펀드도 마찬가지 금융위는 또 제 담당 소관도 아닙니다. 거기는. 그래서 뉴스로만 알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은 그 두 사업 혹은 투자에 선정에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는데 왜 이게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 혹시 과기부나 금융위가 선정 과정에서 이 업체가 우리 후보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업체라는 점을 고려를 했거나 이 업체가 후보님과의 관계를 어필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 업스테이지라는 업체는 아마존 AWS 그리고
1: 네.
0: AMD로부터

0: 즉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1: 이미
0: 글로벌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건 좀 과도한 네가티브가 아닌가. 실력이 검증된 기업인데 이렇게 차라리 이 시간에 북구 발전에 대한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업체는 후보님의 기대지 않아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이런 점을 제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네거티브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0: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제발 북구 발전에 대한 건설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북구에 뼈를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북구를 갑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북구를 갑으로 만들지
1: what을
0: 넘어서 how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주시고 이런 걸로 건설적인 논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마지막으로 그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정치검사 버릇 못 버렸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0: 네. 제가 북구의원 첫날 조우를 했습니다. 국보시당에서.
1: 예.
0: 그때 한동훈 후보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경쟁하자라고 하시던데 그 건설적 발전적의 그분의 정의는 이런 건지 즉 네거티브하고 정치적 입장 묻고 그런 게 발전적 건설적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복지관에서 콩국수 나눠주는 행사에 그 세 분 한동훈 후보, 박민식 후보 그리고 우리 그 하정우 후보님 세 분 다 이제 그 마주치셨잖아요.
0: 예.
1: 뭐 좀 얘기는 좀 나누셨어요?
0: 예, 일단 제가 좀 일찍 도착을 해서 먼저 콩국수를 열심히 나누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 박민식 후보가 순서대로 오셨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는 따로 특별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건 아니고요. 열심히 봉사를 했죠. 네, 봉사에만 집중했습니다.
1: 대화를 뭔가 깊게 나눈 건 없고.
0: 예. 네.
1: 알겠습니다.
0: 봉사하러 가서 봉사해야죠.
1: 판세 얘기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게 여론조사가 워낙 약간 들쭉날쭉해가지고 좀 질문드리기도 좀 상당히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0: 예.
1: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서 추이를 좀 단순화한다면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 간의 격차는 좀 벌어지는데 우리 후보님과 한동훈 후보의 격차는 좀 좁혀지는 추이로 아마 정리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정리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후보님은?
0: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여론조사의 추이 혹은 숫자 이런 것들보다 결국은 부산 북구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삶을 좀 더 낫게 할 사람, 경제 발전시켜 줄 사람, 소외되었던 부분을 해결해 줄 사람의 대선 후보 메시지를 내시니까 저는 그 발전 방법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방법의 현실성, 실현성, 실현 가능성, 진실성이 잘 전달이 되면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 여론조사 결과는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0: 결국 제가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1: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부산 북구의 지금 현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진단을 하세요?
0: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에서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계신데 실제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교통이라든가 교육, 상권, 청년 일자리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어르신 인구 비율은 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 지원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죠.
1: 그러면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걸까요?
0: 네. 현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인식도 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그러면
0: 물론 예.

0: 다른 현실적인 그리고 주민분들이 바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공약들도 있지만 굳이 AI 관련한 1호 공약을 냈던 게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1: 네.
0: 북구가 현재의 문제를 푸는 걸 넘어서서 미래에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인가의 비전을 저는 AI에서 답을 찾았던 건데
1: 네.
0: 이 AI가 뭐 AI 기술 챗GPT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북구의 경제 성장 구조를 바꾸는 핵심 원동력으로서의 AI를 말씀드린 겁니다.
1: 네.
0: 그러면서 말씀을 드린 게 가장 먼저 뭐 AI 교육 1번지는 인재가 충분히 양성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서부산 AI 테마밸리 얘기를 하면서 이 북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뭐 양산이라든가 김해 그리고 강서 사상 사하에 있는 수많은 공장들을 AI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국가 전략으로 뭐 산업부의 제조 AI 큰 사업이라든가 과기정통부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굉장히 대규모 사업들이 있는 것과 연계를 해서
1: 예.
0: 그러면 이 북구 주위에 있는 공장 전통 산업 기업들의 AI를

0: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가 증가하고 이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권도 살아나게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나 교육 인프라도 더 늘리게 되면서 네. 전체적인 경제 구조가 발전의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그 후보님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 출마자들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0: 예.
1: 지역 현안 여쭤보고 자 그러면 그 공약이 뭐냐를 여쭤보면 다들 AI를 얘기를 했어요.
0: 예.
1: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발전 전략을 짜는 거는 너무나 그 시대적 추세니까 당연한데
0: 네.
1: 과연 그 배분의 문제와
0: 예.
1: 특화의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저기 보관이 있는 것인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0: 네네.
1: 그러면 부산 북구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AI라 네. 하더라도 무엇으로 특화시켜서 현실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0: 예, 맞습니다.
1: 그게 뭘까요, 그래, 그러면?
0: 그래서 이걸 두 단계로 나뉘어야 됩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AI 전환 전략 기준으로 보면 이 북구 자 내부의 공장은 많이 없지만
1: 네.
0: 북구와 지역적으로 바로 인접해 있는 즉 다리 하나 건너가면 되고 차로 15분 가면 되고 하는 이런 거리에 양산, 김해, 사상, 사하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1: 네.
0: 이런 쪽에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1: 네.
0: 이 공장들은 또 AI와 로봇을 도입해서 생산성 혁신을 해야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됩니다.
1: 네.
0: 여기에 이 산업 각 다양한 종류의 산업에 AI를 넣을 수 있는 기술 기업들을 입치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어떤 전략적 차별성이 되는데 이 전략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AI 수석대 국가 전략을 세우면서
1: 네.
0: 제조 2030이라고 하는 큰 전략을 AI 전략위원회 그리고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큰 틀에서의 전략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대규모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 지역에서 실현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차이죠. 또 하나는 그러면은 바로 할 수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건데 특히 제가 서부산 AI 테마별기라고 얘기를 한 게 경부선 지하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바로
1: 네.
0: 할 수 있는 건
1: 네.
0: 이미 덕천동에 소프트웨어 AI 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1: 예, 예, 예.
0: 굉장히 시설이 좋은데 그 시설은 지금은 초중 고등학교 교육 혹은 체험 시설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시설을 교육청과 함께 논의를 해서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돌려서 직장인들이나 일반인들을 위한 AI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외부 업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 있다 보니까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 분들을 또 강사 혹은 프로그램으로 영입을 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만덕동에는 이노비즈 센터라고 하는 또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어떤 시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도 제대로 활성화를 해서 바로 그 입주 공간을 활용해서 이 주위 지역에 있는 공장에 AI나 로봇을 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를 합니다.
1: 네.
0: 그렇게 되면 바로 진행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북군의 부산과학기대학이라든가 폴리텍대학에 있는 시설들도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입주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논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제 고향에는 AI 특성화고를 좀 넣어놨는데 이 AI 특성화고는 지역 주민들 의견을 보면 여기는 인문계 고등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어떤 취업이나 어떤 사회로 진출하는 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AI 전환 특화 혹은
1: 예.
0: 부산시 공약이 해양 AI 수도니까
1: 예.
0: 스마트 항마, 스마트 물류, 스마트 해운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바로 AI를 기반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즉시 인재를 또 양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1: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을 토대로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0: 예.
1: 부산 북구가 많이 지금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지역이다.
0: 네.
1: 두 번째, 근데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전재수 의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평가는 상당히 좋다.
0: 네.
1: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0: 네.
1: 전재수 의원이 의원 시절에 지역 밀착형으로 의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중간 결론에 도출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0: 네.
1: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과 그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0: 맞습니다.
1: 얘기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후보님이 AI 전문가로서 어떤 발전 전략을 짜고 하는

0: 것은 충분히 깊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1: 네.
0: 기업을 유치하고 예산을 끌어오는 부분은 의원의 영역을 넘어서는 또 그 밖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네.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네. 그 전재수 의원님이 지난 10년 동안 고군분투를 해서 그 할 수 있는 만큼 혹은 기반을 열심히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0: 네.
1: 지금은 어쨌든 제가 청와대에서부터 나와서 중앙정부의 핵심 전략을 수립하는데 제가 역할을 했고
0: 네.
1: 또 실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어떤 국가 전략 그리고 사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시장, 국회, 중앙정부가 하나로 하나의 방향성으로 잘 서기가 되면
0: 네.
1: 실현할 수 있는 범위 예산, 사업이라는 것들이 훨씬 더 북구 중심으로 잘 실현되는 것 혹은 실행되는 것 자체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요.
0: 예.
1: 무엇보다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쪽으로 이 지방 주도 성장이 진행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인 것도 있고
0: 예.
1: 또 제가 AI라고 하는 걸 기업에서도 했고 청와대에서 전략도 세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 경험이 실제 AI 기업들에게도 믿음 혹은 여기가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주기 때문에 과거와 지금은 원팀으로 움직이는 측면 그리고 저의 전문성 이런 것 그리고 국가의 지방주도 성장 전략 특히 부울경은 산업 AI 전환이 네. 핵심 전략 방향이니까
0: 네.
1: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좀 다른 발전적인 것 어떤 것들이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죠.
0: 알겠습니다. 부산 KBS가 오늘 그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후보님이 거절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1: 그 선관위 토론이 어차피 있는 상황이고 제가
0: 네.
1: 다른 두 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게 북구에 내려오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구 지역구의 주민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 뵙고 그분들의 의견을 결정하고 발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데
0: 네.
1: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준비도 하고 시간도 써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 우선순위 기준으로 보면 뭐 다른 두 분 후보분들의 우선순위는 저랑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주민분들을 뵙고 경청하고 방법을 찾는 데 집중을 하고
0: 네.
1: 선관위에서 지정해놓은 토론 제가 알기로 28일로 알고 있는데
0: 예, 예.
1: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0: 근데 이제 그 스킨십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만나 뵙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뭐 공약이든 뭐 이것을 알리는 데 TV 토론도 하나의 중요한 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거는 이제 주민분들을 충분히 많이 만나 뵀을 때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0: 네.
1: 두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늦게 들어왔고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0: 예.
1: 그래서 최대한 많은 주민분들께 개인적으로 만나 뵙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0: 알겠습니다.
1: 토론을 무서워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0: 알겠습니다.
1: 라이브 카메라 도는 국무회의에서도 그냥 바로 티키타카를 하는데요.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 네.
0: 그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1: 네.
0: 아무래도 분야는 역시 AI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1: 네.
0: 수석으로서의 활동 영역과 의원으로서의 활동 영역은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요?
1: 기본적으로 수석은 참모 조직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가 전략 수리 그리고 실제 진행될 때의 어느 정도 점검 요 정도를 하는 거고요.
0: 네.
1: 실행은 중앙부처나 지방정부가 하는 거니까요.
0: 예.
1: 국회는 그 실행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는 어떤 법제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것
0: 네.
1: 그리고 지역구가 있다면 해당하는 지역의 어떤 지역의 문제 혹은 지역의 정확한 어떤 정보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시험이 가능하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협업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계획이냐 실행이냐로
0: 네.
1: 크게 나뉘게 되고 지금은 계획보다 실선, 실행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0: 그럼 희망하는 상임위는 역시 과방위가 되겠네요, 그러면?
1: 북구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북구가 발전하고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데 가장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상임위가
0: 네.
1: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게 지금은 선거에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1: 이 부분은 이후에 좀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0: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하정우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우리 동네 내일 누가 만들까요?
2: 바로 여러분의 한 표가 만듭니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2: 선거권자는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8년 6월 4일생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 투표용지 7장 모두 신중한 기표 부탁드립니다.
2: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이 같더라도 후보자 한 명에게만 기표해주세요.
1: 미래를 위한 선택.
2: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꼭 투표하세요.
3: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0: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2: 네, 오늘부터 사흘 연휴 내내 대체로 맑고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는데요. 다만 오늘은 뜨거운 자외선 잘 피하셔야겠습니다. 차츰 전국의 하늘이 맑아지면서 오전부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쪽 지역 중심으로 많이 오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18도, 낮에는 서울이 26도, 전주가 27도 예상되고요. 오늘 제주도와 전남 북서부로는 비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영남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은 계속 올라서 월요일은 서울이 30도로 덥겠고요. 연휴가 끝나고 화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막판 협상에 직접 참여를 해서 중재를 했던 분인데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그저께 밤에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피로는 좀 풀렸습니까?
4: 잔다고 잤는데 아직까지도 멍롱하네. 꿈인가 생긴가 싶습니다.
1: 참 힘드셨죠?
4: 일찍이 보지 못한 경험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4: 네.
1: 아니, 노동운동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어떤
4: 그렇습니다.
1: 점에서?
4: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노사가 우리 사회 모두가 해결해야 될 어떤 성장통을 크게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1: 성장통?
4: 네. 지금 AI로 대별된 AI 시대에 예. 급격한 이 생산력 증대와 예.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
1: 그렇죠.
4: 그런 논의의 문을 열었는데요. 노사 모두에게도 너무 큰 일이었는데 노사 모두도 정말 5개월 동안 하려고 했는데도 힘들었고 중앙노동의 역할을 정말 컸는데요. 조정을 총 3차례를 했습니다. 사전 조정 반드시 해야 하고요. 사후 조정을 2차례나 거쳤는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 잠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럴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설레도 없고 또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1: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이거 판 깨지는 거 아닌가 노심초사했는데 네. 아무튼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많은 국민들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4: 네.
1: 거기에 장관님께서는 큰 역할을 하신 것 같고 회사 측에서는 장관님께서 네. 솔루션을 줬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데요. 어떤 솔루션을 줬던 겁니까?
4: 그렇습니다. 이게 조정이 어려운 것은 원래 노사관계가 뭐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은 노사관계는 이익과 이익이 충돌합니다.
1: 네.
4: 욕망과 욕망이 충돌합니다. 이익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균형을 잡으면 됩니다. 예컨대 노조는 임금 이상 10%를 요구했고 회사는 5%를 이야기했다면 뭐 한 7.5% 선에서
1: 네.
4: 타협을 하면 되는데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고 원칙과 원칙이 충돌할 때는 정말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4: 예를 들면 회사는 돈의 문제를 떠나서 특별한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고 하는 이 제도의 특성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컨대 적자 나는 데까지 왜 성과 상여금을 주느냐.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그 성과를 그래도

0: 그건 맞겠는데 그 비율이 너무 커져버리면 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누구도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제가 뭐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 받아주셔가지고 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1: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 밝힐 수 없습니까?
0: 저는 원칙과 예. 원칙과 실리, 형식과 실질이라는 점에서 예. 회사는 원칙을 지키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대통령도 늘 강조하듯이 한방은 없습니다. 신뢰, 제도로서 신뢰를 회복하자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신뢰가 쌓이면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도 양쪽에 조율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배분율.
1: 그러니까요.
0: 네, 배분율.
1: 예.
0: 노동조합은 7대 3, 즉 7을 기본으로 깔고 3 가지고 나머지 사업부별로 나누자. 예를 들어서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반면에 회사는 4대 6. 4를 기본으로 깔고 6 가지고 나누어야 어느 정도 이게 레버리지가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는 노조는 7대 3을 포기하고 4대 6이라고 하는 특별 성과에 대한 경영 원칙을 준수해 주고 회사에는 제가 원칙 지키십시오. 하지만 예외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우리 법을 만들 때도 시행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년간 유예한다면 만약 그래서 파운드리하고 메모리입니다. 근데 따져보면 메모리에 있던 친구들이 파운드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삼성전자가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고 다각화하라고 해가지고 파운드리 갔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났을 뿐입니다.
1: 예, 예.
0: 이 친구들한테 동기부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27년부터 적용한다면은 이 친구들도 목표치가 생길 것 아닙니까? 우리 파운드리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도 목표 달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줬는데 노조도 동의했고 사측도 동의해서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자, 바로 이제 그 지점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노조가 주장해왔던 게 기존의 노동문법과는 참 많이 다른 부분들.
0: 그렇습니다.
1: 뭐냐면 회사의 성과가 났어요.
0: 네.
1: 그러니까 성과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의 몫으로 떼어달라는 당연히 노조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그러면 노동자의 몫으로 떼어준 것을 우리 노동자들이 고르게 나누겠다가 아니라
0: 네.
1: 공이 다르니까 이 노동 부문은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노조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0: 네.
1: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부분은
0: 제가 그래서 제가 계속 트위터 X에도 썼는데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에 대한 상이 아니듯이 나의 늙음도 나의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니다. 세상의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이
1: 예.
0: 일종의 우리의 능력주의.
1: 그러니까요.
0: 공정하다는 착각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라는 것이 물론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오늘날 삼성전자 만든 건 부인할 수 없는
1: 네네,
0: 사실인데
1: 네네.
0: 그 성과를 만든 데에서는 엔지니어들도 있고 R&D도 있습니다. 묵묵히 지원부서도 있습니다. 1700개 협력업체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회사도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자들도 꼭 잊지 말아야 될 이름 황유미 네. 세 글자 기억해야 된다.
1: 아, 그렇죠.
0: 이런 것들이 모두 쌓여가지고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노동조합도 투명화 제도화 이야기할 때는 뒤집어보면 불투명했다는 거고 불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도 원인에 따른 행동이고 여러분들의 결과도 원인 없는 결과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살펴야 되는데 노조라고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노조도 국민들입니다.
1: 예.
0: 여론을 모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앞에 닥친 문제 어쨌든 해결하고 좀 더 시야를 넓혀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1: 그러면 그 말씀은 네. 노조가 그런 입장과 요구를 내세운 데에는 메모리 부문 노동자들의 압박이 거셌기 때문이다.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0: 일단 오늘날 삼성전자의 이 엄청난 초과 이윤을 만들어낸 것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1: 네.
0: 그리고 노조원들의 대다수는 엔지니어들입니다.
1: 그렇죠.
0: 저는 언론에서도 그들의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뭐 기정노조 편든다고 얘기하겠지만은 바꿔 말하면은 의대 망국론 펼쳤습니다. 의대 망국론 펼칠 때 그들은
1: 예.
0: 묵묵히 이공계 현장을 그
1: 지켰고 발전을 이뤘고 예 그건 인정을 해야죠.
0: 예.
1: 그걸 인정할 수 안 할 수는 없죠.
0: 이분들에게는요.
1: 네.
0: 뭐 이런 표현에서 뭐하지만 애사심 뭐 애국심 만약에 이분들의 노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글로벌한 세상에서 그러면서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정부에서 인재 유출 어떻게 막을 거냐 대책이 없다 뭐

0: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물론 대통령께서 정확히 이야기해 좀 선을 지켜야죠.
1: 근데 네. 이 부문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건 사실은 노사 자율 협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정부 역할이 제한된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요 관련 질문은 장관님께 드려야 될 게 아니라 노조에 드려야 되는 질문이죠. 네. 네, 물론 그건 분명히 하겠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협상 과정이 있었고 중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노조의 입장이 정확히 뭐였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무튼 네. 네. 노조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연대체.
0: 네.
1: 그죠?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연대의 원리와는 너무나 많이 달랐다라는 점은 분명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연대 말고 상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력 하청업체의 역할도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번에 이제 협약서에 보면은 네. 물론 상생 협력 재원을 조성한다. 그래서 조속히 밝힌다라는 내용은 있었는데 혹시 네. 구체적으로 이 테이블에서 네. 어떤 방안이 그러니까 강구될 수 있는 논의된 게 혹시 있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지 않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제안드린 내용입니다.
1: 네.
0: 저도 중간에서 뭐 거강꾼 역할을 했으니까 저도 뭐 남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 이건 노사는 얘기가 없었고 장관님이 제안했던 겁니다.
0: 노사 사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있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0: 저는 뭐 삼성 주식 하나도 없는데 저도 야간 수당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력업체 동반 성장, 지역사회 공헌,
1: 예.
0: 산업 안전. 이 산업 안전은 반올림이라고 대표되는.
1: 아까 황유미 노동자 네. 얘기도 백혈병 노동자. 네.
0: 저는 구체적으로 예. 명시했습니다.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1: 예.
0: 이에 대해서 이들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엄청난 이득을 얻은 데는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들을 저는 제 나름대로는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명시되었고
1: 네.
0: 구체적인 재원과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위임을 했습니다. 제가 뭐 그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남의 돈 갖고 제가 무슨 권한으로 하겠습니까?
1: 네네네.
0: 저는 옵션은 분명히 드렸고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했는데 아마 회사가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고
1: 네.
0: 제 경험칙상 지금 잠정 합의한 찬반 투표가 되고 있으니까.
1: 조합은 투표가 있죠.
0: 조합은 투표 끝나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1: 네.
0: 발표하지 않겠나 그렇게
1: 상생 방안을
0: 합니다. 네,
1: 그래요.
0: 방향은 제가 제시한 거를 회사가 수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하나만 그럼 이건 그 장관님 개인 견해임을 전제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0: 네.
1: 자 노동자의 몫에 대한 배분 비율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0: 네.
1: 그러면 협력 하청업체에 대한 배분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0: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 그래요.
0: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 그럼 아예간 그 사측이 판단을 성질의 문제다.
0: 다시 한번 돌아가지면 삼성의 이게 형식과 실질입니다.
1: 예.
0: 삼성전자라는 사기업의 노사관계를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근데 그러면 그 규모 말고 상생의 방법,
0: 네.
1: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서 가장 직접적인 것은 납품 단가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게 가장 직접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0: 협력업체 동반 성장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드렸습니다.
1: 예.
0: 그 안에 다 해석 가능하리라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조합원 투표를 말씀을 주셨는데
0: 네.
1: 통과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0: 조합원의 결정입니다.
1: 예.
0: 현명한 결정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1: 만약에 부결이 되면 그때는 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기존 문법하고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기존에 임금 협상하면은 전체 임금 인상률을 놓고 다루기 때문에 처지가 불만 있어도 많이 못 올렸냐 작게 못 올렸냐 이 정도 불만이지.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끼리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라고 하는.
1: 그렇죠. 그렇죠.
0: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큰 노조는 이것저것 이런저런 직종 간의 이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큰 집에 DX 가전 부분, 백색 가전과 핸드폰, 그다음에 DS가 있고 DS 안에도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1: 맞아요.
0: 나눠져 있습니다.
1: 네.
0: CIC라고 컴퍼니 인 컴퍼니라고 하기도 하고 별개의 법인이라고 얘기도 할 정도로
1: 예.
0: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결정 과정에 뭐라고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제
1: 예.
0: 경험상
1: 예.
0: 모든 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1: 무슨 말씀인지는 예. 알겠고요. 어제 그 이 타결이 되자 주주 쪽에서 목소리

0: 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주총을 거쳐야 되는 사안인데 안 거치고 지금 회사가 이렇게 덜컥 합의해 주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소송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 주장을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어제 주식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야죠.
0: 네. 그걸로 그걸
1: 아니, 지속 가능한 삼성전자가 있어야 주주의 이익도 네. 보장될 것입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정부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과정에서 산자부 장관이나 총리는 긴급 조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네. 그 과정에서 우리 장관님은 단 한 번도 언급한 바가 없어요. 네. 왜 그러셨습니까?
1: 산업부 장관님은 산업부 장관님의 일이 있는 것이고 저는 저의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산업부 장관님은 삼성 이 지금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해서 진짜 어렵게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성장 동력을 꺼뜨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파업이 일어나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저야말로 삼성전자 파업 일어날 수 있지 뭐 꿈에도 뭐 꿈도 못 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 제가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 혹시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1: 저는 대안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예. 저는 이번에 K-민주주의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예. 이유는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광장에서 많은 무도한 권력에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웠지만은 현장으로 들어오면은 각자 도생입니다. 왜 일터에서의 대안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번에 이 어려운 난제를 그래도 삼성 노사가 대화로서 해결했다는 것은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숙성도를 한 단계 높이는 측면도 있다.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불만도 있고 하겠지만 대화로서 해결했다는 것. 대화도 제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갈등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0: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산자부 장관이나 총리가 긴급 조정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회사 편들어준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1: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0: 왜요?
1: 왜냐하면 아주 이례적인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예. 보통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은 회사가 요청하는데 노조가 조정조차도 안 받겠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조합 네. 입장에서는 사전 조정만 의무이지 사후 조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미 쟁의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시간도 공포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대화의 문을 연 것은 노동자였고 2차 사후 조정에서도 노조는 동의했는데 사측이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아서 결렬됐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예. 그 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적어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친자본이다. 정부가 친자본이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카드로 노조를 압박했다라고 보일 수는 있겠으나 네. 네, 다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나의 증표는 분명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 조정안이 무엇인지는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 사용자가 동의하기를 저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중재에 들어갈 때 사용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오히려 더 큰 과제였습니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여론 시장 안에서의 말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나 실제 행동으로서 중재의 과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노동자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 지금 이런
1: 충분히 제가 저는 뭐 제가 그 주관한 네.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 그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통해서 예.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보고 감사드립니다.
0: 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조정권은 직접 언급을 한 바가 없으나 네.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네. 여기서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네. 게 그러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의 생산이 중단이 되면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공복리가 될 수 있다. 네. 고로 노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가버리면 네.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런 비판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님의 생각을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조화스럽습니다만 예, 예. 저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대통령의 생각을 유추해 본다면 예. 대통령께 생각하는 것은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때입니다. 공공복리라고 표현됩니다. 네네. 그것이 단순한 기업의 이익을

0: 저했다라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 이거는 국가 경제의 발전입니까? 위협입니까? 또 하나, 네. 또 하나. 대통령께서는 노조 조직률을 어떻게든 올려야 되고 노동 존중 사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노동조합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안 좋다면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는데 작은 노조 하는 사람들의 상실감들이 커지고 그렇게 된다면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다면 네. 그건 국가 경제에 도움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도 깊은 고민이 계셨습니다.
1: 네. 그래요.
0: 네.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신 겁니다.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남는다 안 남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1: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0: 국가
1: 게.
0: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노동조합의 건강한 발전도 함께 가야만 국가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런 고민도 깊게 하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네네. 결국은 덩치가 큰 기업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삼성전자 같이. 그러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러면 역으로 그러니까 적용에 들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접근해 들어간 것은 타당한 접근법은 아니지 않느냐.
0: 그렇습니다. 파일럿 이전에 조종사가 억대 연봉이라고 파업할 권리 제한할 권한 없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다만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동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댔고 이번에는 또 다른 뭐 발동이 안 됐는데 우리가 이걸 감독님을 할 수는 없는데.
1: 알겠습니다. 네네. 또한 그 이 노란 봉투법 때문에 성과급 문제가 쟁의 대상으로 커졌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0: 보기는 봤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판을 키웠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 예.
0: 정반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를 비판하는 논지는 뭡니까? 그들만의 리그. 하청업체라든지 고생한 사람 안중에도 없고 이기주의자.
1: 예.
0: 노란 봉투법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청 노동자도 자신들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원청과 교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1: 네네네.
0: 그렇다면 이 이기주의자들 억누르는 방법 노란봉투법 활성화돼야 될 것입니다.
1: 오히려 거꾸로.
0: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불법 파업에 면제부 주니까 하는 것 아니냐 노란봉투법이. 초기업 노조는요 적법한 쟁의하겠다고 했지 불법 파업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1: 네네.
0: 심지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파업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던데 그것도 찍히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노란봉투법 탈행입니까?
1: 알겠습니다.
0: 네.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지켜져야 이러한 원청만의 이득 가져가는 이 구조 바꿀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지금 장관님 모시고 이거 좀 여쭤봤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네. 그 아까 상생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으로 적정임금 공정수당 얘기
0: 그렇습니다.
1: 나왔고 공공부문부터 적용하겠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0: 지금 저희들이 대책 두 가지로 나눠서 발표했고요.
1: 예.
0: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간접고용이 있고 직접고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1단계가 갔고요. 처우 개선이 안 됐다는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래서 일단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대해서는 제가 낙찰률을 높여가지고 낙찰률을 깎으면 다 임금이 줄어드니까 낙찰을 높이는 거하고 또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제일 걱정하는 건 고용불안입니다. 업체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 유니폼만 바뀌고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때는 유니폼만 바뀌고 하는 일 똑같을 때는 반드시 고용승계하도록 했습니다.
1: 예.
0: 그다음에 직접고용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사용사유 제한을 노동자 조합에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직접고용 간접 직접 고용 기간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사용사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1: 네.
0: 1년 미만일 때는 짧게 근무할수록 더 얹어주는 공정수당. 이렇게 두 가지 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 고용 업체 바뀔 때 고용 승계해 주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직접 고용 노동자들 사용사유 발생돼서 불가피하게 쓸 때라도
1: 네.
0: 단기간일수록 더 임금을 10원이라도 더 얹어주는 공공부 모범 보이겠습니다.
1: 사실 그게 맞는 방향이죠.
0: 그렇습니다. 예. 그게 대통령이 평생 정치 철학인 억강부양.
1: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아까 그 노사협약 내용에도 산업안전 부분이 들어갔다고 강조를 주셨는데
0: 네.
1: 장관님이 강조하는 게 산재 줄인다라는 거 있잖아요.
0: 네.
1: 실적이 좀 나왔습니까?
0: 올해 1사분기 다행스럽게도 산재 사망률이 17.5% 감소했습니다.
1: 오.
0: 통계 제작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덕분에 조금 더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1: 그럼 비결이 뭐였다고 자평하십니까?
0: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 결코 숙명이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1: 그래요? 예. 의지의 문제다?
0: 특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저는 현장까지 전달됐다고 봅니다. 이 말은 CEO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산재는 줄일 수 있는 우리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1: CEO의 각성을 좀 끌어냈다?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신고 포상금제라든지 뭐

0: 엄벌주의 이야기하는데 아직 법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오로지 이 의지와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고용노동부 직원들 헌신적으로 노력했고 예. 또 현장에서 말단에서 현업 소장님들 민간의 협조 있었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곳곳에 대통령 말씀들이 붙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작용됐다.
1: 그렇죠. 정책 의제가 중요하다.
0: 그렇습니다.
1: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관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캡박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캡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부로 예방합니다.
6: 캡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전화.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이틀간 내리던 비는 그쳤습니다. 그 자리에 초여름 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 같지는 않습니다. 연휴 푸근하게 누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당신의 차 어디서 정비받고 계신가요? 남학신도시와 목포고객님을 위한 남학현대서비스 종합블루핸즈가 임성역 건너편에 오픈했습니다. 제네시스 전문 정비부터 보험 차량 사고 수리까지 맞춤형 정비로 대기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문의 010-3613-8002.
3: 알쏘! 좋다!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83

0: 때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0: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우려했던 총파업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기에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 산업 앞에 놓인 과제들이 만만치 않은데요.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해외 기업들은 한국의 핵심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압박이 이렇게 커지는 상황에 메모리 초격차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잠시 후에 카이스트의 김정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님 모시고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네, 오늘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와 함께 반도체 이야기 전반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5: 예. 네. 반도체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뭐 김정호 교수님 아침 저녁으로 요즘 거의 뭐 유튜브 가족보다 자주 보는 것 같아서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7: 네.
5: 고맙습니다. 시간 뭐 바쁘실 텐데.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봉합 돼서 이제 반도체 부문 직원들한테 사업 성과의 10% 정도가 돌아가게 됐는데,
7: 네.
5: 교수님도 삼성전자 직원이실 때가 있으셨죠?
7: 네, 있었습니다.
5: 박사 마치시고 와서
7: 94년에서 예, 96년 네.
5: 계셨으면 받으셨겠습니다.
7: 그때 30년 전인데 그때 같이 일하던 분들은 대부분 은퇴했으니까 제가 삼성전자에 계속 있었으면 아직까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졸업생들 한 40명 정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예. 다닙니다. 예. 한 일주일 전에 30주년 이제 모임을
5: 제자들.
7: 예, 제자들 예. 기흥에서 이제 야외 식당에서 이렇게 파티를 했는데 얼굴색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이 이마마다 5억인가 저 사람은 부사장이니까 10억인가 뭐 아.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5: 제자들이지만 꽤 나이는 있는 경력이 있는 제자들이요.
7: 예, 그러면 2000년대부터 이제 삼성 하이닉스에 쭉 가서 HBM 관련되는 연구를 했으니까 이제 꽃을 피니까는 좋기는 좋고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얼굴에 다 그게 쓰여 있었습니다.
5: 그렇게 사실 그분들의 기여가 더 크기는 큰 건데 일률적으로 네. 나눠주니까 좀 큰 보상까지는 또 아니어서.
7: 예, 그 이제 아마 뭐 일단 파업이 타결돼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지켜보시면서.
7: 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파업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로 단군 이래로 최대 호황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기업당 뭐 300조 순이익이 나고 이럴 수 있는데 몇 년 내에는 1000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이고요.
5: 기업당 1000조?
7: 네.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맞히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기술 내용을 들었다 보면 인공지능은 핵심이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예요.

0: 제가 인공지능의 그 본질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기억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가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단군 이래로 최대 국가적인 민족적인 호황을 맞는데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두 개 해가 아니라 10년 이상 이 호황을 계속 가서 국민연금에 어떻게 보면 지속기간도 한 100년쯤 늘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이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이런 순이익이 발생해서 기업 내 종업원들 주주 또 경영진 간에 보이지 않는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이번에 이제 잘 봉합이 됐습니다만 임시 봉합인 것 같고요. 앞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로 돈을 이제 좀 벌기는 벌고 있고 벌 텐데
0: 네.
1: 이거를 이제 2년 벌고 말 거냐, 3년 벌 거냐, 10년 벌 거냐, 뭐 20년까지 벌 수 있겠냐, 뭐 바라기에는 오래오래 벌면 좋은데
0: 네.
1: 그 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속하는 것도 더 중요하고 경쟁자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계속 상승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여서
1: 예.
0: 결국 수출을 많이 하고 순이익을 많이 내서 우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1: 그거 쓸 돈 쓸 곳이야 많으니
0: 네.
1: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려면 인공지능 산업도 당연히 앞으로 계속 커져야 되는 전제지만 그거는
0: 네.
1: 가정하더라도
0: 네.
1: 경쟁자와의 격차가 줄어들면 이제 그것도 역시 우리 지금 프리미엄 못 받는 거니까
0: 그렇습니다. 네.
1: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격차를 유지하는 길이고 그 격차를 유지하려면 경쟁자 보고 뒤로 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0: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플래닝 계획이 중요한 거고 이제 경영이 중요한 건데 저는 두 가지를 기업에 요청을 합니다. 메모리 이 호황일 때 기술 혁신을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중심이 GPU에서 완전히 메모리로 우리가 완전히 구축하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게 하자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량을 계속 확대를 하자. 그러면 공장을 계속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예.
0: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HBM, HBF 시장을 90%를 장악한다면 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국이나 중국에 어떤 공장이 있는 것보다도 한국에 있는 게 유리하도록 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공장을 미국이나 중국으로 옮겨라 이런 국제적인 압력이 없을 거고 또 공장을 유지하는데 전기가 들어가면 가스가 공급돼야 되고
1: 인프라 있어줘야 되겠죠.
0: 인프라가 돼 이런 걸 다 용인해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인프라를 계속 투자하고 R&D를 계속 하려면 자본과 인력이 있어야 돼요.
1: 그렇겠죠.
0: 그러니까 지금 생기는 이 수백조 앞으로 미래 천조의 순이익을 70% 이상은 제 암산입니다만 미래에 대한 R&D와 생산시설 인재 육성에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논의는 아직 크게 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순이익의 몇 퍼센트를 기업 내에서 또는 주주 간에 어떻게 나눠야 되는 이런 데 집중하고 있지만 저는 R&D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서울리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공교롭게도 기업이 100이라는 이익을 가져오면 한 20은 세금 내고 이번에 10은 종업원 주기로 했으니 한 네. 70이 진짜 남기는 남는데
0: 네.
1: 70은 R&D에 투자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0: R&D하고 인재 양성하고
1: 그렇겠네요.
0: 그다음에 이제 공장을 계속 증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1: 더 가지가지는 말아야 된다.
0: 그거보다도 이제 그 보상은 해줘야 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갈등 요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말씀 주신 것 중에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유리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0: 네.
1: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안 그래도 지금 한국에 있는 공장 미국으로 뜯어와라 하는 압력이 계속 있는데.
0: 네.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을 짓는다고 발표를 예. 했어요. 거기 안에는 이제 메모리, 패키징, GPU 다 해서 토탈 솔루션을 다 갖겠다는 거죠. 그 텍사스에.
1: 네.
0: 근데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테슬라 코리아

0: 분야에서 엔지니어를 뽑는다는 공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연구실 분야더라고요. 딱 타겟을 한 느낌을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10년쯤은 걸리게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때 대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물량의 3분의 1을 점유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게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1: 일론 머스크가 짓는 테라팹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그 GPU.
0: GPU, 메모리, 토탈 솔루션을 거기서 다 하겠다는 겁니다.
1: 삼성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도 거기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0: TSMC까지 하는 걸 거기서 다 하겠다는 겁니다.
1: 아, 모든 반도체를 다 자기들이 만들고 있다?
0: 네, 엔비디아 하는 일도 다 자기가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제가
1: 뽑는 분야 보니까 메모리 안 할 거면 이 사람들 안 뽑는데 왜 뽑아갈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0: 그리고 왜 한국 코리아에다가 그 공고를 냈겠냐 이건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는 카이스트와 같은 이제 고급 두뇌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데려가는 거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국에서 하는 고급 인재들이 한국에 더 있고 또 그다음에 한국에서 공장을 가동해서 생산하는 게 효율이 더 높고 수율이 높은 상황을 맞이해서 미국에 공장 지어서 운영을 해도 수율이 여기만큼 안 나오거나 HBM, HBF를 만들더라도 성능이 안 나오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1: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뭐 아까 말씀드린 7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계속 인프라 투자하는 게 있고 고급 인력들이 테슬라 가는 것보다 삶의 질이 여기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래서 인재들이 제가 한국에 있으면 수율도 한국에서 더 잘 나와요? 그런 구조예요?
0: 그렇죠. 그 공장 운영 경험, 그다음에 그 많은 노하우가 거기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럼 극단적으로 미국이 삼성전자 보고 공장을 미국 공장 하나 세우라고 해도
0: 네.
1: 한국에서 일하던 경험 있는 근로자들이 나는 한국에서만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0: 네.
1: 미국 직원들 뽑아서는 삼성전자가 가서 공장 세워도 수율도 잘 안 나오고 쉽지는 않다는 말씀.
0: 그런 거죠. 그럼 왜냐하면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소프트웨어나 AI 이런 거 하는 금융이나 이런 쪽 의대 가는 거를 더 선호하는데 이게 이제 많은 성실한 경험과 지식이 쌓여져야 되는 부분인데 반도체 설계나 생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는 것보다 좋게 하는 방법이 뭘까 보면 뭐 지금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반도체 네. 하는 사람들 엔지니어들 연봉 3억 정도는 최소한 주고 미국은 이제 세금이 비싸고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이제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고
1: 보통 박사 과정 하던 친구들 또 석사 마친 친구들 보통 스카우트하고 그쪽으로 이제 직원으로 데려가고 그럴 것 같은데 카이스트에 있는 제자들
0: 예, 저희 연구실은 이제 외국 기업들이 줄 서 있는데요
1: 얼마쯤
0: 한국의 이제 연봉으로 보면 한 3배에서 5배 근데 스탁옵션이 크게 차지합니다
1: 3배에서 5배면 얼마쯤입니까? 그러니까
0: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희 졸업생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박사학위 받고 가면 연봉 1억은 넘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이제
1: 예.
0: 최근에는 이제 뭐 인센티브 때문에 수억씩 되니까
1: 되는데,
0: 네.
1: 미국으로 미국 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오세요라고 하면 기본급이 3억 4억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0: 네. AI 쪽까지 하게 되면 10억까지도 받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이제 스탁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스탁업을 4년 내에 나눠서 주고 4년 후에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걸로 보통 집을 사고 그래서 엔비디아 가서 4년 내에 주식 받고 또 애플 가서 4년 주식 받고 이렇게 4년마다 다니더라고요.
1: 최근 그럼 한 4, 5년 전에 저 교수님 저 미국으로 취업합니다라고 했던 제자들은 요즘에는 꽤 부자 됐겠네요.
0: 아, 뭐, 잘 살죠. 살죠. 근데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돈 쓸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에, 뭐, 그러니까 휴가 때는 뭐 하와이 가고 뭐 그런데 저희 졸업생 중에 한 명은 여학생은 구글 다니고 남학생은 이제 결혼했는데 테슬라 다니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삶의 질은 또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삼성 하이닉스에 다니는 엔지니어들도 몇 년 다니면 집 살 수 있고 애들 공부시킬 뭐 걱정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데 국내 기업들의 문화를 조금 바꾸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1: 저도 그 대목에서 돈 문제라면 단지 연봉이라면 네. 그래요 연봉 더 줍시다 네. 하면 돈이야 뭐 한국은행이 찍어서라도 주면 되는 거니까
0: 그렇습니다.
1: 시쳇말로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닌데
0: 네.
1: 그분들이 꼭 돈 때문에 가는 거냐고 생각하면 아니야 나의 경력을 위해서 내지는 거기가 좀 더 더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다양한 이유가 있으면 그거는 못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제가
1: 뭐가 있어야 될까요?
0: 그 우리 졸업생들 삼성 SK 하이닉스 다니는 학생들은 뭐 재밌냐 이러면 재밌대요.
1: 그

0: 미국의 현지 직장이
1: 아니
0: 삼성 하이닉스가
1: 엔비디아 다니는 졸업생도 그렇고 재미있고 신나하는 게 보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집 마련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기업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0: 연구하고 일하는
1: 예,
0: 게.
1: 그

0: 그러니까는 계속 기술 개발로 인재를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관리직으로 빠진다든가.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 때 필요한 인력은 빨리 기술을 받아들여 갖고 여기에 생산에 쓰이는 게 중요한 시대에는 고급 인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뭐
1: 기술의 깊이가 깊지
0: 예,
1: 않아도
0: 근데
1: 되니.
0: 지금은 우리가 세계 1등으로 앞서 나가야 되니까 창조적이고 뭐 도전적인 이런 인재들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1: 기피하는 지식이 필요한데.
0: 그러니까 기업의 인재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 이런 사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50대 되면 관리직으로 되면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이제 과거에는 많이 누적이 돼 있었어요. IMF 시대 또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60, 70이 돼도 기술력이 최고다면 은퇴 이후에도 계약직으로 계속 쓴다든가 그래서 평생 고용의 느낌, 고용의 그런 준하는 문화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1: 미국은 이미 그런 게 있어요?
0: 네, 그렇게 다 지내고 뭐
1: 그렇겠죠?
0: 정년의 개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1: 기술이라는
0: 뭐
1: 건
0: 계속 회사
1: 경력이
0: 가면 계속
1: 길수록 많이 쌓여 있을 테니까 오히려.
0: 네. 그래서 이 1등 기업과 기술이 되려면 축적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패스트 팔로워로 빨리 그러니까 인재들을 좀 소진을 빨리 해버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면 굳이 미국으로 갈 필요 없고 테슬라 갈 필요도 없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건데요.
1: 아예 50 가까이 되면 연구 현장 말단에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떼야 되다 보니 지식도 안 쌓이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0: 뭐
1: 없이
0: 언제든지 이제 뭐
1: 교체될 수 있는 인력이
0: 교체될
1: 되고
0: 수 있고 예 그런
1: 커리어 패스 자체가
0: 예
1: 그렇게
0: 그게 이제
1: 강요되는
0: 과거의 패스트 팔로워의 기업 문화에서 이제 우리가 리더가 되는 시대 진정한 1등 기업이 되는 문화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잘 준비가 되면 인재들이 굳이 뭐 테슬라나 미국 가지 않고 여기서 잘하지 않겠는가.
1: 기업들도 그게 이제 습관이겠죠.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기업들조차도 득될 게 없다는 걸 이제 깨달을 텐데.
0: 그러니까 이번 사태 좋은 일 아니에요. 몇백조의 수백조의 순이익이 생겨서 돈을 나누는 고민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미래 우리 사회나 기업 문화나 이런 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정립해야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기업 문화, 인재 육성.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대학에서 배우고 기업 가도 그게 뭐몇년안 가요. 계속 기술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기업 내에서 일정 기간 계속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도 과거에는 뭐한 분야를 깊이 들어가는 인재가 중요했다면 요즘은 넓게 이렇게 일을 하고 넓은 분야를 소통할 수 있고 또각 분야별로 AI를 활용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1: 여기저기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0: 네, 깊은 지식은 AI 시키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또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제 미래 엔지니어들은.
1: 근데 바깥에서 들여다보시면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부분이 잘안 되고 있나요? 이제 그 교수님은 마이크론하고도 얘기 많이 하실 거고, 샌디스크도 자주 만나신다고 들었고, 뭐 인공지능 회사들도 요즘 교수님 자주 찾아온다고 들었고, 삼성 하이닉스와는 뭐 매일 만나시다시피 할 테니까 공교롭게도 이른바 요즘 기술 기업들, 탑 기술 기업들을 다한 번씩 보시면서, 야, 여기는 요렇고, 여기는 문화가 이렇구나라는 걸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도 되고, 우리나라는 요게 좀 아쉽네 하는 게 있으실 텐데, 이 기회에 일러주세요.
0: 조금 저 개방적인 문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에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연락이 오는데, 미국의 1등 기업들이 좀더 개방적인 것 같아요.
1: 예를 들면 개방적이라는 게 뭡니까?
0: 더 자주 연락하고 미팅하자 그러고,
1: 적극적이다.
0: 적극적이고, 자기네가 전문하지 않은 분야가 있으면 과감하게 카이스트 조그마한 연구실이라도 만나자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요. 저희 학생들을 인턴으로 보내달라고 많이 하는데요. 뭐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표 끊어서 보내준다든가. 그러니까
1: 그
0: 좀
1: 말은
0: 더
1: 적극
0: 개방적인 것 같습니다.
1: 개방적인 게 아니라 그런 걸안 한다는 건 우리가 이른바 조금 건방지단 얘기로 들리는데요. 왜 모르면서 안 물어봐요, 왜?
0: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혁신을 한다기보다는
1: 예.
0: 조직 내에서 뭐 그 수직적인 관계 이런 게좀더 익숙하고 안에서 해결하려는 문화고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자기 실력이 없는 걸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런 평가의 방식도 이제 좀

0: 인재를 바라보는 방식도 조금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미국의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야, 여기에 대해서 뭐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좀 알까 그러면 이영만리 한국의 카이스트의 이 그 김 프로페서 김이 좀 아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당장 거기 전화 좀 하고 줌 회의라도 좀 해서 하는데
0: 아니면 인재 데려와 뭐 이렇게 예
1: 우리 기업 연구소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다가 답 안 나오면 그냥 끙끙 앓고 왜 그러고 있을까요?
0: 뭐 지금도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항상 추종자 형태로 어떤 스펙이라든가 제품 개념이 정해진 다음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값싸고 잘 만드느냐 이런데 우리가 산업이
1: 전 세계 없는 기술 우리가 개발하는 거가 아직도 몸에 안 배서 그렇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첨단 기술 개발하려면 누구 찾아가서 뭘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네요.
0: 아니면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핸드폰이든 자동차든 우리가 컨셉을 정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정한 다 아키텍처를 정한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중에 한 부품 잘 정해 디파인된 잘 부품을 어떻게 성실하게 투자하고 적기에 투자해서 자원을 해서 만들어서 성실하게 납품하느냐.
1: 다른 나라가 안 만든 거 우리가 최초로 만드는 게 아직도 우리한테는 좀 어색하군요.
0: 네. 그런데 이제 AI 시대에 HBM, HBF로 벌어지는 메모리 중심 AI 컴퓨팅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셉을 잡고 로드맵을 정하고 거기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자. 그게 이제 제 주장이고 그게 이제 이번 삼성전자 뭐라고 노사 갈등 문제하고 다 연장선상에
1: 그렇겠네요.
0: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문화, 인재상, 기업의 방식, 노사 방식 다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정립하지 않으면
1: 그렇게.
0: 여기에 멈출 수밖에 없고 경쟁자의 미국과 중국의 추격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이번에 3,400 조 정도 이익 나는 거 가지고 그냥 한 번에 할 거면 이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1,000조씩 나는 거면
0: 네.
1: 이렇게 나누면 1인당 15억씩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0: 네.
1: 정말 그러네요.
0: 네. 나눠줘도 좋은데 한두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 100년 가게 하자. 이걸 통해서 진정한 세계 1등 국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한인제약.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솔루텍
1: 1544-8777
3: T-Bench.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5: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4: 잠시 후 9시 5분
5: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6: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0: 하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가자지구 행 9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 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와 김동현 씨가 오늘 오전 6시 반쯤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아현 씨는 자신이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며 자신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귀국한 김동현 활동가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한 일은 공해상에서 아무런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하고 민간인들을 고문한 견딜 수 없는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아현 씨는 지난 19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 씨는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 군에 나포됐고 지난 20일 석방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 불씨를 되살리는 가운데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이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메시지 교환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SNA 통신은 양국 간 종전협상에 대해 이같이 전하며 이는 합의의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고위 소식통은 미국과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이견은 좁혀졌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매체들은 어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이란 테헤란에 도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대화를 촉진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외교로 돌아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레오 14세는 현지 시간 21일 8개국 교황청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자신의 지배를 주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무기로 평화를 추구하는 시대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황은 또 대화는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진정성 있게 모색하는 것에서 동기를 얻어야 한다면서 대사들의 외교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